7월 10일 금요일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오늘 첫 곡은요. 노영심 진호 만약에 우리였고요. 봉수르 저는 봉태규입니다. 박은정님께서 연애시대 인생 드라마인데 아침부터 이 노래를 들으니 너무 행복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손예진 감우성 주연의 드라마 연애시대에 나왔던 노래고요. SBS에서 방영을 했죠. 문혜진님이 오늘도 반가운 목소리로 아침을 열어준 봉디 고마워요. 더운 여름이지만 마음만큼은 시원하게 시작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이번 주 장마가 시작됐다고는 하지만 날씨가 정말 변덕스러웠죠. 밤새 폭우가 내린 곳도 있다고 하던데 다들 비 피해 없이 무사히 아침을 맞이하셨을까요? 오늘 오전을 기준으로 장맛비는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들고 주말에는 다시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0: 오락가락하는 날씨 무엇보다 건강과 안전 잘 챙기시고요. 이런 날씨일수록 서로를 탓하고 짜증내기 시작하면 정말로 크게 다투게 되기도 하잖아요. 오늘은 네 탓, 내 탓 대신에 무조건 여름 탓을 하면서 그래, 나도 힘들지만 너도 힘들겠지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황수연님께서 우와 오늘 보는 라디오네요. 사무실에서 고릴라로 대놓고 라디오 들은 지 한 달 넘었는데 처음으로 금요일 보라인 것 같아요. 우왕 반가버라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그 전에도 금요일날 보라를 한 번 정도 했었던 것 같은데 네, 거의 2년 만에 보라네요. 금요일은 네. 아 오늘은 정말 스페셜한 방송이에요. 2년 만에 보라라니. 네. 아우 조금만 더 하면 어떤 그런 행사처럼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지금 듣고 싶은 노래까지 편하게 보내주시고요. 금요일 3, 4부는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취향을 이야기해보는 코너입니다. 개인의 취향 타임, 개치타 함께 할 텐데요. 아시죠? 오늘 러블리 도블리 김도훈 기자님을 보는 라디오로 아주 생생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동안 뭐 많은 봉구레들이 김도훈 기자님은 보라 금지당한 거냐라고 하셨는데 오늘이 기회입니다. 저희가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이해서 이분을 풀었어요. 네, 이분은 출연시켰다라는 표현보다는 풀었다. SBS 107.7의 김도훈 기자를 풀었다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네. 저희 제작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굉장히 바짝 긴장하면서 방송을 준비했고요. 저는 광고 먼저 듣고 올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 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0: 아주 팡팡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4: 엄마 손은 약손, 나도 쓰제야.
2: 약국에서 만나요.
5: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6: 케어 원해요?
7: 케어 원해요.
6: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7: 케어 원해요.
6: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7: 케어 원해요.
6: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8: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9: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8: 비다샵!
9: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8: 비다이렉트샵!
9: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8: SK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함께 하고 계시고요. 아침봉 청취자들의 애칭입니다. 우리 봉그레 여러분이 보내주신 메시지 만나볼게요. 문주영님이 어머 기자님 너무 보고 싶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오늘 방송이 마무리될 때도 이 감사하다는 마음이 계속 지속이 돼야 되는데 말이죠. 네, 윤수정님이 생방이라고 기자님이 긴장하는 게 아니라 제작진들이 긴장하는 건가요? 네, 우리 황 PD가 미리 양복을 네 챙겨 입고 왔더라고요. 네. PD들이 양복 입고 어디 갈 일은 사실 정해져 있거든요. 혼나러 갈 때. 양복을 입고 가거든요. 네, 김기노승님께서 79년생 남자인데도 기자님 볼 생각에 설레는 거 정상 맞겠죠? 남매 아빠인데도 아침봉에서 오늘 보는 라디오가 제일 기대돼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제가 걱정이 되는 거는 기대해 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방송이 뭐 재밌었으면 좋겠다와 함께 아, 이 기대에 부응을 해야 될 텐데 사실 저희가 감추려고 감춘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뜻하지 않게 뭔가 감추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막 그렇게 이 정도는 아닌데 뭔가 기대를 정말 많이 해주시네요. 네, 그래서 이게 너무 뭐라고 할까요? 생각지도 못한 기대감이 너무 높아지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네, 저도 기대를 가지고 이따가 기자님을 맞이해 볼 거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 만나보도록 할게요. 포트레이트 How Deep Is Your Love.

일상의 모든 사연, 그리고 그 장면을 더 빛내줄 제목이 마지막에 찾아옵니다.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 요즘 저의 최애 드라마는 바로 김부장입니다. 우연히 보게 됐는데 소지섭 씨도 멋있고 액션도 시원하고 완전 푹 빠지게 됐어요. 저희 남편에게도 영업을 했더니 우와 완전 내 스타일인데? 앞으로 금요일에는 절대 야근도 술 약속도 없다. 일찍 와서 김부장 봐야지. 역시나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지난주부터는 남편과 금요일, 토요일 밤에 맥주를 마시며 김부장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소지섭 씨를 자꾸 보다 보니까 자기야, 기억나? 자기 대학교 때 별명이 3초 소지섭이었잖아. 아, 그때는 진짜 좀 닮았던 것도 같은데. 닮기는 완전 똑같았지. 무쌍의 크고 깊은 눈, 남자다운 골격. 아, 진짜 멋있었는데. 그러니까 자기 면접 보러 다닐 때 정장 입으면 진짜 소지섭 뺨치게 잘생겨서 내가 막 설렜잖아. 근데 지금은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을게. 드라마나 보자. 지금 뭐? 왜? 내가 뭐 어때서? 여전히 3초 소지섭 아니야? 거울을 보고 말해. 아우 저 술살들. 아우 다 어떡할 거야. 소지섭이 아니라 그냥 소야, 소. 어? 아니 소지섭은 늙지도 않나 봐. 추억에 빠져서 이런 대화를 나눴었는데 남편이 충격을 받았나 봐요. 바로 마시던 맥주를 싱크대에 다 부어버리더니만 나 오늘부터 다이어트한다. 3초 소지섭 되찾아온다고. 갑자기 다이어트 선언을 하는데 솔직히 비웃었었어요. 저러다 말겠지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진짜 진심이었나 봐요. 계란에 당근, 오이, 연두부 등등 건강식만 먹기 시작하더니 운동까지 등록했더라고요. 휴대폰 바탕화면은 소지섭 씨로 해놓고요. 하지만 그렇게 딱 사흘이 지나자마자 남편이 운동도 빼먹고 일찍 집에 들어오는데 아우 이게 무슨 냄새야? 파스 아니야? 어디 다쳤어?

아, 나 그냥 소짓을 안 할래. 안 하던 운동을 했더니 온몸이 다 아파. 그리고 나 이제 두부 안 먹어. 치킨 먹고 힘내야겠어. 아, 소지섭은 그냥 소지섭만 할 수 있는 거야. 이러면서 소파에 눕는데 하여튼 못 말리는 남편입니다. 근데 제가 남편에게 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요? 드라마 보면서 소지섭 씨가 멋지다고는 느꼈지만 제 스타일은 윤경호 씨예요. 너무너무 귀엽고 매력 뿜뿜. 그러니까 여보, 다이어트 하지 말고 그냥 생긴 대로 살아. 알았지? 오늘 사연의 제목, 3일 만에 포기한 3초 소지섭.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에 이어서 듣고 오신 노래는요, 박효신 눈의 꽃이었고요. 오늘 사연 보내주신 윤미영님께는 청취율 조사 기간 특별 선물 블랙박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김주영님이 저의 체에도 소지섭님인데요. 저희 남편은 소지섭님을 한 개도 안 닮아서 저도 그냥 김부장 보면서 만족하는 중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요즘 화제 드라마죠, 김부장. 네, 마침 오늘이 금요일이라 김부장 하는 날인데 이따 본방사수 하시고요, 저는 입으로 돌아올게요.

0: 안녕하세요. 저희는 컬투쇼 20년 골수팬 쇼다는 교사 부부 이선미,
1: 황영아입니다.
0: 20년 전 스승의 날 첫 방청을 다녀온 이후 지금까지 쭉 컬투쇼를 듣고 있는데 그때 제 뱃속에 5살 된 아이가 지금은 20살이 되었답니다.
1: 컬투쇼로 태교하고 늠름하게 자란 우리 아이를 보면 컬투쇼가 교육에도 도움이 되는 게 분명합니다. 컬투쇼 20살 생일 축하해!
2: 20주년 컬투쇼!
3: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4: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3: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4: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5: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6: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5: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6: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5: 02-2677-2677 IS 동서.
7: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8: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모델 겸 배우 장윤주입니다. 저는 평소 꾸준히 운동하고 식단 관리도 즐겁게 하고 있어요.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예뻐지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라기보다 나를 사랑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면서 해요. 어떤 목적을 앞세우면 쉽게 지치잖아요. 그런데 이 힘든 과정이 내 몸을 사랑하는 일이고 나를 점검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더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무조건 해야 한다는 생각보다 내 몸을 사랑하는 행동이 뭘까 한번 고민해보세요. 조금 더 나다운 하루가 될 거예요. 지금까지 장윤주였습니다.
1: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봉디가 읽는 순간 커피 한 잔이 됩니다. 오늘의 문자는 커피가 된다. 일상 이야기와 신청곡을 함께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여러분의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헤이즈 해픈 우연 듣고 왔고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사연 소개된 모든 봉글에게 커피 한 잔이 갑니다. 조아라님께서 오늘 40번째 생일입니다. 아침에 아들에게 엄마한테 할 말 없어 물었는데 없어 이러네요. 12시 땡 하면 축하해주는 사람도 없어졌는데 봉디라도 축하해주세요. 아라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조아라 생일 축하합니다. 우후! 생일 축하합니다, 아라님. 네. 아니 뭐 아들들은 뭐 그럴 수 있죠. 네, 아라님 생일 축하하고요. 오늘 맛있는 거 드세요. 아들 주지 말고 아라님 혼자요. 김선아님께서 친정 부모님이 키우신 감자를 이웃분께 나눠드렸더니 갓 담근 겉절이를 한가득 주셨어요. 따끈한 밥 위에 겉절이 척 올려 먹으니 제 입맛에 딱이에요. 밥을 두 그릇째 먹고 있어요. 봉디 목소리 그리고 만난 겉절이와 함께라 행복한 아침입니다. 으흐흐. 이거 감자랑 같이 먹어도 맛있겠는데요? 그 다음에 수육. 밥을 두 공기 먹을 정도면은 진짜 맛있다는 건데 수육 같은 거 해서 먹어도 진짜 맛있겠는데요? 그리고 겉절이는 사실 라면이랑 해서 먹어도 맛있고요. 그 다음에 햄이랑 먹어도 맛있잖아요. 네, 장경진님께서 오늘은 연차 쓰고 아들 유치원 보낸 뒤에 돌 지난 아기를 키우고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가요. 육아에 지친 친구를 만나는 것도 있지만 아들 마음인 저는 딸에 대한 사심을 가득 채우고 올 예정입니다. 가는 길에 듣고 싶은 노래예요. 소란 괜찮아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도 주변에 조금 아기가 있다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큽니다. 왜냐면 이제 아이들이 훌쩍 자라서 그 아기 때 갓난장이일 때 모습 있잖아요. 그게 너무 그립거든요. 아우 누가 주변에서 정말 친한 사람 중에 아기가 있다면 바로 보러 갈 텐데 말이죠. 노래 들을게요. 소란 괜찮아.

노래 듣고 왔고요. 오늘의 문자는 커피가 된다. 계속해서 우리 봉글레들의 문자 만나볼게요. 2233님께서 오늘 회사에서 사업 중간 보고회가 있는데 부장님 지시로 갑작스럽게 진행을 맡게 되었네요. 잘할 수 있겠죠? 봉디의 응원이 필요한 순간이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뭐 당연히 잘할 수 있고요. 어, 그 부장님이 김 부장은 아니겠죠? 어? 사업 중간 보고회가 막 권총 같은 거 촥 놓고 막 그런 건 아니겠죠? 네. 2234님 너무 떨지 마시고요. 실수 없이 충분히 잘 해내실 수 있을 테니까요. 왜냐? 준비를 그동안 무척 잘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을 믿고 하시면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화이팅입니다. 이동욱님께서 저희는 주말 부부입니다. 오늘 휴가라 어젯밤에 집에 와서 잤는데요. 아침에 아내와 아들이 어우 진짜 코골이 너무 시끄러워 하며 짜증을 내더라고요. 제 코골이 때문에 잠을 설쳤나 봅니다. 저희는 그냥 계속 주말 부부로 지내야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안 돼요. 부부는 제가 생각할 때 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같은 침대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코골이도 요즘에는 치료가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동욱님 포기하지 마시고 안 돼요. 네, 가족은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그런 편이고요. 0114님께서 휴가를 맞아 남편과 아침부터 맛집 오픈런을 하러 갑니다. 부부는 취향 공동체라는데 맛집 찾아다니기라는 같은 취미를 가진 남편과 여기저기 다니는 시간이 참 행복해요. 사랑해요 준호씨. 신청곡은 들을 때마다 남편 생각이 나는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부탁드려요.

그래요?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이 노래가 그 뭐죠? TVN에 굉장히 유명했던 드라마의 OST잖아요. 도깨비. 그래요? 남편분이 근데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남편분이 생각난다라는 건 남편분이 도깨비인가 봐요. 네. 방망이 같은 거 들고 다니고요. 네. 아, 공유를 닮았을 수도. 너무 직관적으로 해석을 했네요. 아니, 드라마 제목이 도깨비라서 방망이 같은 거 들고 다니고 뭐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 공유 씨를 닮았을 수도 있겠구나. 이동욱 씨나. 네. 어쨌든 부모가 같은 취향이라는 거 너무 좋죠. 특히 입맛이 같다라는 거는 부부가 함께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즐거움을 찾는 데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노래 듣고 오도록 할게요. 에일리,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의 문자는 커피가 된다. 계속해서 우리 봉구레들의 문자 만나볼게요. 박수영님이 봉디 저희 회사에는 여직원 5명이 일하고 있어요. 부장님 몰래 저희끼리 봉디 목소리

0: 목소리 듣고 있어요. 스릴 있고 너무 행복해요. 크크라고 보내주셨네요. 부장님 어떡해. 부장님은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재미있는 라디오 걸 하고 있는데 말이죠. 네. 부장님만 모르고 지금 다섯 분은 킥킥대고 있겠죠? 네. 지금 부장님 몰래 아침봉을 듣고 계시는 그 다섯 명의 여직원분에게 메시지 띄워드릴게요. 점심 식사 맛있게 하세요. 네, 전혜진 님이 내일은 고등학교 친구들과 여행을 갑니다. 처음에는 7명이었던 친구들이 각자 소중한 짝꿍을 만나 이제는 모임 인원만 21명이 됐어요. 21명이 되고 맞이하는 두 번째 모임이라 더 설레고 기대됩니다. 이거는 좀 재밌겠는데요? 진짜로? 이거는 진짜 재밌겠다. 왜냐하면은 내가 알고 있는 친구들 플러스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들까지 플러스로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새로운 사람들이 내가 원래 가깝고 친했던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와, 이런 모임은 너무 재밌겠네요. 네, 어딜 놀러 가도 재밌겠고요. 4023님께서 봉디 저 오늘 집 계약하러 가요. 생애 첫 대출, 첫 자가구입이라 두근두근하고 살짝 무섭기도 하네요. 신혼부터 둘이 생활했던 집에서 이제는 셋이 되어 다른 보금자리로 가게 되었어요. 씩씩하고 행복하게 잘 해볼게요. 아, 축하드립니다. 정말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그 자가구입했을 때를 떠올려 보면은 무서운 마음이 있기도 하죠. 하지만 좋기는 진짜 좋더라고요. 오늘 계약하시고 식구 셋이서 맛있는 저녁 먹으면서 혹은 점심 먹으면서 이렇게 그동안 이 자가를 구입하기까지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들 나누면 정말 행복한 시간이 더 될 것 같은데요. 8568님께서 봉디, 요즘 운동도 하고 위장이 좀 아파서 살이 빠진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3주 전에 사놓고 조금 작아서 못 입던 흰 바지를 꺼내 입었는데 차에 타자마자 버클을 풀었어요. 저 어쩌죠? 고객이랑 미팅도 있고 식사도 있는 날인데 잘 버틸 수 있겠죠? 힘을 주세요. 신청곡은 박봄의 Don't Cry. 바지조차도 다이어트를 도와주고 있다. 네. 신청해주신 노래는 2부 끝곡으로 들려드리고요. 광고 먼저 듣고 돌아올게요.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아나운서 김재원입니다. 76년의 세월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무공훈장이 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가족이 있다면 1661-7625로 전화주세요. 우리 가족이 그 주인일 수 있습니다. 1661-7625.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4: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5: 세라하임.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6: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주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0: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5: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4: 워킷 워킷 안전화.
6: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7: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6: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8: 광고까지 듣고 오셨고요. 오늘의 커피도 완판입니다. 2부 끝곡으로는 박봄의 Don't Cry 들려드리면서 저는 3부 시대착오 퀴즈로 돌아올게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서머 에드피아.
2: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남자가 딸을 찾기 위해
2: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가 되는
3: 아빠 유니버스 액션 드라마
1: SBS 금토 드라마 김부장은 매주 금토 밤 9시 50분 SBS에서 만나요.
4: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5: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6: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용입니다.
7: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8: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7: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8: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복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7: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8: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7: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담아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0: 과거로부터 시작한 태규의 그 시절 퀴즈, 시대착오 퀴즈. 1989년에 불시착한 태규. 선생님 몰래 도훈이의 숙제를 베끼고 있었다.
1: 야, 봉태규. 너 지금 내 숙제 베끼는 거야?
0: 아, 이번 한 번만 제발.
1: 안 되겠다. 정의가 필요한 순간이군. 선생님, 태규가 제 숙제 베껴요.
0: 아이, 그래? 도훈이가 얼마나 잘했는지 대표로 나와서 풀어볼까?
1: 제가요? 알파벳 Z?
0: 문제를 풀라니까 왜 Z를 그리고 앉아있어?
1: 이게 제 정의의 표시예요. 봉태규가 베낀 건데 왜 제가 문제 풀어야 돼요? 이건 정의가 아니에요. XX 아니 ZZ.
0: 그날 태규와 도훈이는 나란히 반성문을 써야 했다. 여기서 문제. 검은 망토와 검은 모자를 쓰고 나타난 알파벳 Z를 남기고 떠나는 정의의 사도죠.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악당을 혼내주는 이 캐릭터의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노래 한 곡 듣는 동안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정답자, 오답자 몇 분을 뽑아서 골라먹는 아이스크림 쿠폰을 드립니다.

0: 세상의 모든 것은 취향이 될 수 있습니다. 나만의 취향에 대해 쓸데없는 수다가 펼쳐지는 시간. 본격 취향 존중 토크쇼 개취다.
1: 아주 사소한 취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개인의 취향 타임 줄여서 개취다. 보는 라디오 카메라를 보면서 정식으로 다시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아침봉의 귀요미 러블리 더블리 김동기 기자님 어서 오세요.
0: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김동기입니다.
1: 네, 지금 저희가 2024년 8월 9일에 개치타 보는 라디오를 하고 오늘 역사상 두 번째인데요. 네, 어떠신가요?
0: 시간이 꽤 걸렸네요. 저를 이렇게 다시 네 이렇게 라이브에 위험하게 이렇게 내놓는 결정을
1: 네.
0: 하셨어요.
1: 네, 저희가 풀어놨어요 지금. 김정숙님께서 우와 김동 저 김동 기자님 처음 뵈요. 너무 반가워요. 근데 항상 목소리 들으면서 상상했었던 모습과는 많이 다르세요. 정장에 뭔가 깔끔한 변호사 스타일 상상하면서 들었는데 너무 귀여우시잖아요. 농담하시는 그 스타일과 싱크로율 100%입니다. 라고 네 두진아님께서는 와 기자님을 보라로 보다니 아침봉 들으면서 궁금해서 검색도 한번 안 해봤는데 제가 상상했던 이미지와 비슷해서 놀랐어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전민정님께서는 기자님 운동할 때 쓰는 캐틀벨 같아요. 너무 귀여우시.
0: 아 그런가요? 저는 약간 엄정화의 이렇게 몰라 이 약간 이런 느낌 생각이 드는데.
1: 네. 네 임미선님이 기자님 쇼핑 좋아하신다고 하고 부자 동생한테 얻어 입으신다고 자랑하셔서 옷 기대했는데. 저도 약간 기대했는데 이게, 오늘 의상이 뭐죠?
0: 이게 이 켄드릭 라마의 앨범 댐을 네. 이제 홍보할 때 이렇게 나왔던 빈티지 티셔츠입니다.
1: 그게 몇 년도 빈티지죠?
0: 이게 그러니까 2000년대 한 후반이죠?
1: 네. 후반. 네.
0: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켄드릭 라마가 그렇게 늙지는 않았거든요.
1: 그 티셔츠를 입고 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0: 약간 오늘의 느낌을 약간 있잖아요. 약간 힙합 할 수 있는 분들끼리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댐 약간 이런.
1: 아 반지는 많이 끼고 오셨네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네.
0: 제가
1: 왼손 한번 이렇게 들어서 보여주시겠어요?
0: 아니 제가 옷은 평소처럼 그냥 입고 왔잖아요. 네. 사실 이렇게 별 다를 게 없는데 제가 약간 폐물을 조금 좋아해가지고 온갖 폐물들을 이렇게 네. 또
1: 아유 멋진데요.
0: 예, 네. 가락지 이런 게 좋더라고요 나이가.
1: 아유 가락지요. 네. 구호이님께서는 개치타하다 보면 봉디가 김 기자님 때문에 가끔 말문이 막히잖아요. 오늘 말문 막히는 생생한 현장을 지켜볼 수 있는 건가요?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0: 제가 그렇게 말문을 많이 막히게 했나요?
1: 사실은 저의 말문이 막혔다라기보다는 이제 제작진들의 말문을 많이 막히겠죠.
0: 오늘은 말문이 막히시면 안 돼요.
1: 오늘은 안 되죠. 그죠? 그죠? 오늘은 안 되죠. 네.
0: 제가 네. 무슨 말문이 막히는 말을 하더라도 네. 받아들여야 되죠.
1: 혹시 여기 생방송 들어오기 전에 뭔가 그 제작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듣는다거나 뭐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0: 입 조심하라고. 아니 비속어라든지 약간 뭐 브랜드 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아직까지도 이렇게 실수가 나와가지고 제가
1: 아니 근데
0: 시급합니다.
1: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제작진도. 라디오 게스트를 하러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그 게스트한테 입 조심하라고.
0: 그러니까 입 조심하래요. 네. 입 좀 닫으라고 그러는 건가. 그럼 라디오를 할 수가 없는데 어떡하지.
1: 저희 제작진이 또 메시지를 하나 보내왔네요. 봉디도 입 조심하라고.
0: 사실 둘 다 입 조심을 해야 돼요. 사실.
1: 아 근데 그렇죠? 왜냐면 나는 그게 제일 걱정이야. 오늘은 제 말문이 막힌다기보다는 제 기자님이랑 이제 친하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입 조심을 왜 해야 되냐면 저희가 얘기하다 보면 시너지가 생기거든요.
0: 시너지가 폭발하죠.
1: 그래서
0: 야, 정말
1: 둘 다 제어를 하지 못하는
0: 배수비 화산처럼 폭발해요.
1: 예, 그런 일이 될까 봐 그게 걱정이고요. 황의경 님께서는 크크크 기자님의 긴장감이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0: 제가 긴장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요. 제 뒤에 지금 사실 뭐 PD 이렇게 작가들이 있는데 그들의 긴장감이 제 등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1: 지금. 아 등으로 느껴지나요?
0: 네네.
1: 여실히 느껴지나요?
0: 너무 차가워 지금.
1: 아니 근데 저희 제작진은 지금 이렇게 밖에서 들을 때는 기자님 목소리가 떨린다라고 하는데.
0: 아 그래요?
1: 네. 그건 아니죠?
0: 아 그럴 리가 없죠. 평소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네. 긴장하지 않습니다. 이 스튜디오가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1: 네. 왜냐하면 제가 김동 기자님을 잘 알지만 사실 이런 일로 긴장하실 분은 아니에요.
0: 그렇지 않죠.
1: 네.

0: 노래를 듣고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네. 어우, 이 노래는 김동 기자님이 여름마다 찾아 듣는 여름송이라고 하네요.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1: 그런데 네. 여름마다 찾아 듣는 여름송이 맞는 게 너무 슬프다.
0: 아, 진짜로요?
1: 네. 여름에만 항상 듣습니다. 제가 아이스크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0: 아니, 노래가 임병수의 아이스크림 사랑해요.
1: 아이스크림 주세요.
0: 사실은 코너 속의 코너 같은 약간 그런 선곡이거든요.
1: 그렇죠. 네.
0: 야, 김동 기자님이 여름마다 찾아 듣는 여름송 임병수의 아이스크림 사랑 듣고 올게요.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네, 보는 라디오로 함께 하고 계시고요. 아, 노래가 어마어마하네요. 네.
1: 아, 노래 굉장히 뭐.
0: 그 중간에 나오는 게 그게 어느 나라 말인 거죠?
1: 스페니시입니다. 스페인 말입니다. 이분이 남미 쪽에 이렇게 이민간 2세로 이렇게 한국에 다시 들어와서 노래를 냈고 스페니시가 약간 랩처럼 들어가죠.
0: 오. 네, 이 여름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노래였고요. 네, 김희동 기자님과 개인의 창탱 개치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 코너 기자님의 소개로 만나볼까요? 기자님 준비되셨죠?
1: 네, 네 준비됐습니다. 음악 주시죠. 이 사람을 제보합니다. 내 주변에 독특하고 특이한 그래서 때로는 쟤 왜 저러지 싶은 사람이 있다면 개치타로 제보해주세요. 소개되시면 다이땡 쿠폰 보내드려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셔도 좋고요. 아침봉 홈페이지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가끔은 나도 이해 못할 셀프 제보도 환영합니다.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0: 네, 기자님이 사연 소개도 바로 해주세요.
1: 김병수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아, 아내랑 외출 한번 하려고 하면 정말 많은 준비 시간이 필요합니다. 뭐 씻고 화장하고 옷 고르는 건 그렇다 치는데 아, 내가 거실이랑 방 정리할 동안 자기는 빨래 널고 설거지까지 싹 끝내. 아니 갔다 와서 청소하면 되잖아. 나가기 전에 왜 굳이 힘을 빼고 가. 외출하고 집에 왔을 때 어지러워.

0: 떨어져 있으면 기분이 좋겠어 안 좋겠어. 나갔다 오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게 세팅을 해놔야지. 이러면서 청소나 집안 정리에만 거의 1시간 반을 씁니다. 뭐 영화 보러 갈 때는 물론이고 잠깐 마트 다녀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저는 외출하고 나서 조금 쉰 다음에 정리해서 주인데 두 분은 이해가 되시나요? 아 기자님 집은 정리하고 나갈 필요가 없죠? 어차피 늘 정신 없으시댔잖아요. 크크.
1: 며칠 전에 집안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가는 아내를 제보해 주셨는데 기자님 어떠세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0: 저도 아내가 있었다면 이해가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워낙 혼자 산 지 오래돼가지고요. 네.
1: 아니 그러면은 정리를 그래도 하고 나가야 된다는 주의세요? 아니면 뭐 갔다 와서 뭐 그렇게 하지? 약간 이런 주의세요?
0: 저는 약간 모든 것을 미루는 주의이기 때문에
1: 네.
0: 예, 거의 방이 항상 약간 일반적으로 어질러져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그냥 청소를 해요 저는.
1: 오, 그럼 만약에 이런 상황이다. 뭔가 이렇게 나의 파트너가 뭔가 정리하고 나가야 되면서 뭔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하면은 기자님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0: 아, 말 듣고 살아야죠. 네.
1: 아 그죠.
0: 아 그럼요. 네.
1: 그러니까 저도 이 사연을 읽는데 네. 우선 시키는 건 해야 되거든요.
0: 아 그럼요.
1: 우선 시키는 건.
0: 너무 잘 아시잖아요, 진짜.
1: 아 그럼요. 네,
0: 그러니까
1: 시키는 거는 우선 하고 나의 생각은 그냥 혼자. 뭐라고 할까요? 가족들이 모두 잠든 시간에.
0: 맞습니다.
1: 근데 만약에 외출을 하는 거면은 갔다 와서 해도 될 텐데 왜냐? 어차피 내가 해야 되는 거라면.
0: 어차피 네가 해야 되지만 네가 빨리 하기를 바라시죠 그분들이.
1: 네. 그러니까 이런 거면 근데 하지만 어쨌든 명령이 떨어졌을 때는 움직여야 되거든요.
0: 무조건 움직여야 됩니다. 네. 저는 혼자 살게 되니까 너무 게을러졌는데 고양이랑 살 때는 또 달랐어요. 그가 왔다 갔다 한 부분들을 제가 항상 열심히 청소를 하면서 살았거든요.
1: 아, 그럼 그거 궁금한데요. 그러면 기자님은 외출하실 때 보통 한 몇 분 정도 시간을 할애하시나요?
0: 10분?
1: 옷 입고 그런 게 다 해서 10분인 거예요?
0: 네네.
1: 씻는 것까지 포함해서요?
0: 네. 샤워는 5분이고 샤워 5분이고
1: 아, 샤워를 5분 만에 한다고요?
0: 네.
1: 그래요?
0: 머리가 없어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머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머리를 밀어가지고 굳이 여러 가지를 쓸 필요 없어요.
1: 아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궁금해하세요. 네. 대머리냐? 아닙니다.
0: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 집안이 숱이 엄청 많기로 유명한 집안이에요.
1: 네, 대머리여서 민 건 아닙니다.
0: 아, 절대
1: 네.
0: 아닙니다.
1: 아 5분이면 되나요?
0: 5분이면 됩니다. 네.
1: 샤워는 5분. 그리고 네. 옷 입는 거 10분?
0: 네.
1: 생각보다 얼마 안 걸리네요.
0: 아 저는 굉장히 빨리 나갑니다.
1: 한호정님께서는 저희 부부는 둘 다 그래요. 집에 오면 쉬기만 할 수 있잖아요 라고 보내주시네요.
0: 이렇게 열심히 치우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만나면 최상이에요 사실은.
1: 네 김선민님께서는 완전 공감이요. 저도 싹 치우고 나가요. 그럼 여행 가서 호텔방 들어오면 싹 치워져 있는 그런 기분이 느껴지거든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0: 돈을 네. 많이 벌어서 하녀가 하녀라는 말은 요즘 안 쓰죠. 이렇죠? 제가 네. 도우미를 이렇게 쓰게 되면
1: 네. 아니, 저희가 도련님이랑 언어에 정제되진 언어가 이렇게 가끔씩 튀어나와요. 네, 도련님이고 네, 약간 뭐라고 할까요? 구한말에.
0: 이렇게 옛날 말이 나오죠.
1: 네, 이분이 네. 뭐 이렇게 금붙이도 하고 뭐 켄드릭 라마의 힙합 티셔츠를 입었다 하더라도 네, 내일 모레 환갑이세요.
0: 네, 환갑까지는 아닙니다. 아직.
1: 환갑까지는 아닌데 나이가 꽤 있는 분이라 네. 근데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도 근데 집에 돌아왔을 때 왜냐면 설거지나 이런 게 안 되어 있으면 어쨌든 그 뭐라고 할까? 집안에 그 치워지지 않은 그 향이 남아있거든요.
0: 굉장히 싫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혼자 있을 때도 열심히 치우려고 노력은 하는데
1: 네.
0: 옆에서 잔소리를 하는 사람이 꼭 있어줘야 됩니다.
1: 그죠. 그래야지
0: 필수적이에요. 누군가는 항상 잔소리를 하고 누군가는 항상 잔소리를 받는 두 사람의 관계. 이게 가장 완벽한
1: 그러니까
0: 거예요.
1: 그 합이 잘 맞아야 돼요.
0: 아, 그럼요. 네.
1: 왜냐면 독립을 해서 만약에 혼자 산다면은 정말 정말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면은 뭐 나가기 전에 이거 정리하고 이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0: 그러니까요. 저는 심지어 전기 청소기도 네. 이름을 붙여놨어요.
1: 뭐라고?
0: 소자라고 이렇게. 소자야 청소하러 가자. 이렇게 뭔가 말을 좀 하면서 청소를 하려고 이렇게.
1: 소자는 무슨 뜻이죠?
0: 그냥 뭐 아랫 사람을 이렇게 낮춰서.
1: 아 청소기를 아랫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그 소자라는 표현으로 이름을 붙여놓고
0: 저 스티커도 붙여놨어요.
1: 뭐라고요?
0: 수프땡 같은 되게 그 브랜드 스티커 이런 것도 딱 붙여놨어요. 거기다.
1: 아 그래 소자에게?
0: 예 멋있게 하라고 멋있게 청소하자.
1: 소자의 복제특이나 이런 건 잘 되나요?
0: 혼자 너무 오래 살지 마세요.
1: 저는 처음 들었어요. 청소기에게 소자라는 뭔가 조선시대 아래 것들을 칭하는 그런 이름을 붙여서

0: 말을 붙이고 또 말을 붙이는 어떤 그런 아이템이 있을까요?
1: 많은 것과 이야기를 하죠. 저는 사실은 TV가 요즘 깜빡 왔다 갔다 해요. 또 TV도 이렇게 한 번씩 야단도 쳐 가면서 이렇게 죠. 네.
0: 아 그리고 8776님께서는 김 기자님 콧바람 소리가 아빠 숨소리 같아서 은근 중독이 돼요. 저만 들리나요?라고.
1: 제가 말이나 숨을 쉴 때 이렇게 네. 공기 반 이게 말 반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네. 약간 좀 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아유 아닙니다. 근데 약간 그거는 약간 의도하신 걸까요? 라디오 방송이다 보니까 조금 더 약간 내가 듣는 청취자들을 위해서 조금 호흡 소리를 좀 넣어야겠다.
1: 호흡 소리를 굉장히 섹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0: 뭐라고요? 섹시하게? 아 지금 주전자 끓는 소리 들리는 것 같은데. 아 그게 섹시 포인트라는 건가요? 네?
1: 험프리 보가트 같은
0: 뭐라고요?
1: 험프리 보가트 같은 배우.
0: 험프리 보가트는 네. 누구죠?
1: 40년대 할리우드에서
2: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자비니 스타 국민 스타 자비니 모두의 스타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타 부담 없는 헤드 스타 싹 관리했더니 자비니. 혈색이 싹 도네 스타 자비니
3: 스타.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2: 매출.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3: 고릴라 SBS 생활정보.
4: 해외여행에서 면세품을 샀는데 색상이나 사이즈 때문에 아쉬웠던 적 있으셨나요? 그동안은 교환을 하려면 입국할 때 세관에 신고하고 다시 출국할 때 교환품을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로워 교환을 포기하고 환불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달부터는 800달러 이하 면세품이라면 이런 번거로운 절차 없이도 교환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시내 면세점뿐 아니라 우편이나 택배로도 교환할 수 있게 되면서 여행 뒤 교환 부담을 한결 덜게 된 겁니다. 다만 같은 제품의 색상이나 사이즈만 바꿀 수 있고요. 다른 모델이나 가격이 다른 제품으로는 교환할 수 없다니까 구매 전에 한 번 더 꼼꼼히 살피는 게 좋겠습니다.
5: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침봉 4부 문을 열었고요. 김동희 전인가 개인의 창택 개치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보는 라디오로도 보실 수 있고요. 네, 보라미님께서 크크크 뭔가 호프집에서 아저씨 둘이 재밌게 대화하는 거 엿듣고 있는 기분이에요. 왜 이렇게 웃기종이라고 보내주셨어요.
2: 맥주만 한 잔씩 있었으면 더 재밌었을 텐데.
1: 그런데 네. 개인적으로 호프집 취향은 아니시잖아요.
2: 호프집 좋아합니다.

0: 노래 듣고 왔고요. 박형경님께서 그러고 보니 두 분 함께 했을 때 마치 영구와 땡칠이, 짱구와 흰둥이, 서수남과 하청일만큼의 최고의 듀엣이시네요. 시너지 폭발. 이 중에 하나 고를 수 있나요?
1: 서수남과 하청일을 아실 분이라면 이분은 분명히 제 세대입니다. 네. 제 세대하고는 약간 밀 수도 있어요. 네.
0: 여기에 마음에 드는 조합이 있나요?
1: 저는 역시 네. 짱구와 흰둥이인 것 같아.
0: 그치. 짱구와 흰둥이가 좀 뭔가 되게 동등한 느낌이 있잖아.
1: 둘의 관계가 좀 애틋해.
0: 그럼 누가 짱구냐라고 하는데요? 뭐 하고 싶으세요?
1: 제가 짱구랑 닮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약간 보고 있으니까 약간 하얀 푸들 같다라고 지금 좀 전에 생각을 했어요.
0: 아니 머리 약간 내리면 푸들 귀 같기는 해요.
1: 약간 푸들 같아요. 네. 그래서 짱구랑 흰둥이입니다.
0: 네. MK님께서 기자님 매력 있으시네요. 예전에 부채도사 개그맨 장두석 씨가 떠오르는 건 제 연식이 오래돼서. 장두석 씨는 누구죠?
1: 오늘 이걸 보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나이대가 연세가 어느 정도일지 가늠이 될 것 같습니다.
0: 네, 험불이 뭐가 돼요? 누구요?
1: 부채도사를 어떻게 알죠? 부채도사님이 만나요 이거거든요. 모르세요?
0: 부채도사요?
1: 네.
0: 그게 뭐예요?
1: 예전에 부채도사.
0: 그 캐릭터인 거예요?
1: 그렇죠, 캐릭터죠. 부채 아니 코미디.
0: 그러니까 무릎팍도사 같은 그런 거예요?
1: 저희가 세대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0: 나는 그러니까 놀랍다. 장두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을 때 네. 그냥 뭐냐면 제 친구 중에 김태훈이라고 있거든요. 약간 나 그런 느낌처럼 들리거든요.
1: 되게 유명하신 개그맨이십니다. 예전에.
0: 네. 우리 봉글애들이 그 맛있는 음식 조합을 보내주셨는데 6753님이 요즘 감자 제철이잖아요. 저는 감자만 먹는 건 그닥 좋아하잖아요. 너무 퍽퍽한데 막 삶은 감자와 바닐라 아이스크림과 바닐라 아이스크림과 같이 먹는데 꿀조합. 정말 잘 어울려요. 혹시 두 분 드셔보셨나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1: 아니 그렇게는 못 먹어봤고 네. 제가 약간 가끔 감자 광인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메시드 포테이토를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거기 안에 계란 노른자랑 네. 그 버터를 넣고요. 그리고 그
0: 계란 노른자는 생으로?
1: 네, 그렇죠. 사우크림을 넣고 이렇게 하면 너무 맛있습니다. 네.
0: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감자는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제가 먹어봤거든요. 어디일 것 같으세요?
1: 강원도?
0: 어느 나라?
1: 강원도?
0: 아니요. 우간다.
1: 우간다.
0: 제가 우간다 그 아프리카에 봉사활동을 네. 갔는데 네. 거의 진짜 그러니까 봉사활동을 간 거니까 먹을 게 넉넉하지 않잖아요. 그쵸. 근데 그 우간다에서 수확한 감자를 먹는데 제가 그걸 물어봤잖아요. 이 품종을 가져가서 심을 수 있느냐.
1: 아 그러면 잡혀가요.
0: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그 정도일 정도로 감자가 정말 세상에 제일 맛있는 감자는 우간다에 있더라고요.
1: 감자 한번 먹으러 가야겠네. 우간다.
0: 아 너무 맛있어요.
1: 같이 갑시다.
0: 네. 금사랑빈님께서 편의점에서 파는 헤이즐넛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바나나 우유 섞으니 진짜 맛났어요.

0: 이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1: 이게 요즘 한국어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편의점에 가자마자 만드는 게 이거랍니다.
0: 헤이즐넛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바나나 우유.
1: 바나나 우유 섞고 얼음 사가지고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0: 그게 아 그러면 뭔가 조합이 좋구나.
1: 그게 되게 서울의 조합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0: 아 이 두 개를.
1: 그렇죠.
0: 오 드셔보셨어요?
1: 아니요.
0: 아 그래요? 의외인데요?
1: 굳이 그걸 사서 또 섞어가지고. 오. 한국 사람이.
0: 이진영님께서 사과나 배를 초장에 찍어 먹어도 맛있어요?
1: 뭐 그냥 맛있습니다. 저는 경상도 사람이니까 저희는 모든 걸 초장에 찍어 먹거든요.
0: 정말요?
1: 네 모든 걸 찍어 먹어요.
0: 거짓말 하지 마요. 아 자꾸 나 자꾸 기자님이 가끔 뭔가 경상도를 그런 식으로 일반화하는데 저는 약간 좀 어?
1: 저희 한우도 초장에 찍어 먹어요.
0: 아니 거짓말 하지 마요 진짜. 광고 듣고 올게요.

0: 케어 원해요?
1: 케어원 헤어
0: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1: 케어원 헤어
0: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 케어원 헤어
0: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2: 김창환입니다. 자녀들은 하나 둘 독립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때가 부모님도 독립하기 좋을 때라는 걸. 이제 부모님께 내 집에서 평생 받는 주택연금을 선물하세요. 부모님만의 인생을 위해.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4: 1533-1566 세라하임.
5: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6: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7: 유동골뱅이
6: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8: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9: 안녕하세요, 카사베르디 모델 리센드입니다.
10: 상큼함이 필요할 때
11: 와인 비니거
10: 굿,
11: 레드 와인 비니거
10: 베럴,
11: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 베르디.
10: 디스니처럼 상큼하게 그 베럴 베르디.
11: 프리미엄 레드와인 비니거는 역시
9: 카사베르디.
12: 발효식초 광고.
13: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15: 여러분, 저 했어요. 짐특가로 항공권 예매했어요.
16: 올해 마지막 기회 제주항공 짐특가 이벤트.
17: 편도 총액 29,800원부터 최대 82% 할인.
16: 7월 7일부터 14일까지
17: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요.
16: 제주항공
17: 짐.
18: 봉디야, 그래야 봉글에 귀진이 왔다.
19: 쉬, 조용히 해. 지금 제일 중요한 시간이란 말이야.
18: 아니, 규진이보다 중요한 게 뭔데?
19: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교입니다 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20: 아산 원예 농협에서 아산 말

0: 금배.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1: 우와, 이거 다 받으면 완전 봉 잡는 거네. 뻥뻥뻥뻥이 왔어요. 조용히 해. 이어서 소개할게요.
0: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 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 김치.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탐나는 피부 고운 미래 화장품에서 마스크팩.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1: 참여 안 하면 완전 손해다. 규진이 또 올게. 손해야.
2: 대한민국 1등 채널 SBS 파워 FM. 이어서 박하선의 시네타운이 방송됩니다.
3: 광고 듣고 오셨고요. 오늘 개인의 챙타인 캐치타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기자님?
4: 저 또 비주얼이 강점이라 또 그 평소
3: 뭐가 강점이라고? 너무 잠깐 제가 잘못 들었네. 뭐가 강점이라고요?
4: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3: 그러니까 제가 펀치가 강점이라는 얘기인가요?
4: 앞으로는 여러분이 요구하신 대로 자주 또 뵐 수 있게 그렇게.
3: 지금 방송 중이라는 건 알고 계시는 거죠?
4: 너무 잘 알고 있죠.
3: 근데요 지금
4: 네.
3: 기자님
4: 네.
3: CP님이 내려오셨어요.
4: 아니, 경고하러 내려오신 건가요 지금? 어떡하지?
3: 근데 제가 네. 저희 지금 CP님이 바뀌셨는데 저 CP님도 네. 멀쩡하진 않으세요.
4: 아, 그래요? 아, 그럼 다행입니다. 네.
3: 제가 봤을 때도
4: 여기 모두가 약간 안정형이구나.
3: 모두가 안심하셔도 돼요.
4: 아, 좋습니다.
3: 네,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마칠 시간 되었고요. 오늘 끝곡으로 준비한 노래는 황 PD가 지금 네. 이 모든 상황을
4: 그렇죠.
3: 아우르는 그런 노래를 선곡했어요.
4: 그렇죠.
3: 권진아의 뭔가 잘못됐어.
4: 제 잘못은 거예요? 아니지만.
3: 네. 네. 저 말 좀 하면 안 돼요?
4: 네, 하세요.
3: 아니 말을 좀 안 해야지 제가 마무리를 하죠. 네,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괜찮은 하루가 될 겁니다.

0: SBS 우리말 지킴이.
1: 올해는 가뭄에 콩나듯 월급이 오르네요. 요즘은 가물에 콩나듯 좋은 소식이 들려와요. 어떤 일이 아주 드물게 일어날 때 쓰는 익숙한 속담이지만 가뭄과 가물 중 어떤 표현이 맞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뭄에 콩나듯, 가물에 콩나듯 모두 맞는 표현입니다.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는 메마른 날씨를 뜻하는 가뭄과 가물은 둘 다 복수 표준어이기 때문이죠. 또한 이 속담은 메마른 땅에 싹을 틔운 콩이 그만큼 귀하고 반갑다는 의미도 담고 있는데요. 마치 팍팍한 한 주 끝에 찾아와서 그만큼 더 귀하고 반가운 금요일과 닮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0: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잘 만들었다, 몽젤.
3: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프레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4: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3: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5: 인쇄는 와우 프레스
6: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6: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6: 장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박하선의 시내타운. 자, 여러분 오늘도 일단 보라부터 켜주시고요. 오프닝 퀴즈 첫 곡 나가는 동안 보라로 힌트를 드립니다. 맷 데이먼, 크리스찬 베일 주연의 영화 포드 대 페라리에서 캐롤과 켄은 마음이 척척 맞는 최고의 파트너로 나오죠. 그럼 여러분과 저도 얼마나 잘 통하는지 오프닝 퀴즈로 한번 알아볼게요. 크리스찬 베일과 맷 데이먼 두 배우 중에서 제가 더 좋아하는 배우는 누굴까요? 첫 곡 나가는 동안 보라로 힌트 보여드릴게요. 정답은 무료인 고릴라나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다섯 분 뽑아서 마유크림 쏩니다. 자, 그럼 어서 보라 앞으로 모여주세요. 지금부터 보이는 라디오로 힌트 나갈 거예요. 박하선의 시내타운 박하선입니다. 1, 2, 1, 2, 3, 4.

0: 7월 10일 금요일 박하선의 시네타운 첫 곡은 영화 포드 대 페라리에서 제임스 버튼의 포크 샐러드 애니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오프닝 퀴즈 재밌네요. 영화 포드 대 페라리의 주인공 맷 데이먼과 크리스찬 베일 중에서 제가 더 좋아하는 배우는 짜자잔 이게 힌트였고요. 누구였을까요? 미남자는 뭐 두 분 다 해당이 되고 첫날이니까 감자까지 드렸어요. 근데 이것도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선생님까지 드렸습니다. 구디런팅, 마션, 거짓말쟁이는 리플리. 그래서 정답은 바로 현영님은요. 맷 데이먼 저희 어머니의 원픽 같으시네요. 너무 멋있는 배우라고. 맞아요. 이렇게 약간 클래식한 미남자 스타일 좋아합니다. 우리 주인님도 맷 데이먼 언제 봐도 연기만큼은 빈틈이 없는 배우죠. 희원님이 맷 데이먼이네요. 화성감자 하셨습니다. 아, 감자에서 눈치챈 분들 아, 또 뽑아드려야죠. 7805님, 6240님까지 마요크림 선물로 드립니다. 아, 요거 재밌네요. 우리 또 하자. 너무 재밌다. 오늘은 좀 첫날이니까 제가 쉽게 드렸습니다. 다음 주까지 오셔서 기분 좋은 첫 단추 잘 채우고 가세요. 오프닝 퀴즈로 시작하고 있어요. 시간 맞춰 오셔서 꼭 선물 받아가세요. 잠시 후엔 시내 초대석이 있는 날입니다. 영화 하나 코리아의 김미나, 김주령 배우님 함께합니다. 붙고 싶은 이야기들, 뭐 미담, 목격담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지금 바로 무료인 고릴라나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소개된 분들 중엔 추첨을 통해서 문화상품권 보내드려요. 그럼 광고 듣고 두 분 빨리 모실게요.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좋습니다.

0: 한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케어. 원해요?
5: 케어원 헤어.
4: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5: 케어원 헤어.
4: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5: 케어원 헤어.
4: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6: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시네타운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백화점 상품권, 생활의 가치를 위한 위센에서 제로터치 밀대걸레 세트, 한식의 맛을 더한 온유가에서 참기름 들기름 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프리미엄 수제 간식 아르넛에서 피칸 호두정과, 건강한 습관 뉴젠 헬스케어에서 비치로잔 슬림 쉐이크, 가정용 수경재배기 수경팜에서 새싹 둥둥이, 투명피부 톤업템 아비브에서 톤업 선크림과 글루타치온 잡티패드, 토마스풀에서 다용도 날짜 표시 다이얼 스텐 용기, 서울을 위해서 고품질 저지 원유를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제주 화장품 삼다 올레에서 올인원 제마인 마유 크림, 백화점의 꽃백 미아앤솔에서 가벼운 타이백 방수 가방, 아이를 위한 선택 해피코에서 저당 과일 주스를 드립니다.
1: 여러분, 매일 오전 11시에는 우럭여사의 짝꿍 서현철이 좋아하고
2: 캔디의 짝꿍 류수영이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세요. 오전 11시엔 시네타운 같이 들을래요?
0: 시네타운에서 준비한 문화선물입니다. 나홍진 감독의 신작, 황정민, 조인성, 정호연 주연의 영화 호프 예매권, 조디 포스터 주연 미스터리 추적극 영화 파리의 사생활 예매권을 드립니다. 보고 싶은 작품 제목 적어서요. 고릴라 또는 샵1077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시네타운 홈페이지 문화선물 게시판에 댓글 남겨주세요. 인생을 담은 영화 이야기,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 신의 초대석. 새로운 삶의 경계에 선 한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하는 작품입니다. 영화 하나 코리아의 우리 배우 김민아 씨, 김주령 씨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4: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0: 여러분 보는 라디오도 함께하고 있고요. 네, 두 분이 반갑습니다. 인사하고 있습니다.
4: 안녕하세요.

0: 네. 7383님이 7199님 먼저 읽을게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투킴 김이나 임주령님. 네, 영화 하나코리아 너무 기대가 된대요.
1: 감사합니다. 네,
0: 저도 진짜 기대해서 어제 챙겨보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기대하고 있었어요. 정말.
1: 감사합니다.
0: 두 분이 나오니까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네. 7384님이 미나 배우님 시네타운 출연했을 때 인어공주 OST 부른 거 정말
2: 진짜?
1: 맞아요.
0: 노래도 잘해요.
2: 뭐 불렀어요?
0: 100번은 돌려본 것 같다고 이렇게 분홍방에서 보니 너무 반갑네요. 그때 진짜
1: 맞아요.
0: 코로나 때라
1: 코로나
0: 저쪽에
1: 때문에.
0: 계시고 이렇게 창을 두고 봤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실물로 직접 보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그때는 빠찐코로 나오셨어요. 그게 벌써 4년 전이래요. 세상에 금방이네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 사이에 진짜 노래를 더 잘 부르시는 그런 영상도 보고 네 저희가 인어공주로 또 미리 알았지만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1: 네. 너무너무 잘 지냈고 4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게 조금 안 믿겨져요.
0: 그러니까요.
1: 너무 훨씬 짧다고 생각을 했는데 4년 전이라니까 놀랍네요. 근데 잘 정말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0: 맞아요. 저희는 보고 있었죠. 9403님 우리 주령 배우님도 또 와주셨습니다. 두 분 다 다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전에 시네타운 나왔을 때 저랑 동문이라고
3: 맞아요.
0: 네, 동국대 꽈타셨다고 대선배님.
3: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제가 과를 전과를 해가지고
0: 네.
3: 그래서 어떻게든 잘 살아남아야 된다. 열심히 할 수밖에 네. 없었던
0: 세상에. 그때 2024년에 영화 또 늘봄 가든으로 찾아주셨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막 밝은 주령 배우님에 빠져가지고 령며들었다.
3: 진짜
0: 주령에게
3: 스며들었다. 진짜인가요?
0: 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보내주셨어요.
3: 너무 감사하네요.
0: 네, 오늘도 령며드는 시간 기대하겠습니다.
3: 령며들다. 네.
0: 입세님이요. 미나님 얼마 전에 청룡 시리즈 어워즈 핸드프린팅 행사 다녀온 영상을 봤대요. 손가락도 예쁘다.
1: 손가락도 예뻐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도
0: 못 라디오 봐주세요. 네. 미나 씨가 청룡 시리즈 어워즈 신인 여우상으로 핸드프린팅 행사에 또 참석을 하셨는데 그 행사에 앞서서 이거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구나. 큐티클도 제거하고 네일도 새로 했대요.
1: 아직 안 지웠어요.
0: 진짜요?
1: 안 지웠어요.
0: 오나.
3: 가까이서 보면 진짜 예뻐요.
0: 그래야 또 손이 잘 남으니까 그렇게 예쁘니 너무 귀엽다. 이런 꿀팁이. 인형 부자님은요. 저는 일본에 살고 있대요. 근데 일본에서 드라마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를 봤는데 우리 주령 배우님이 나와서
3: 맞아요.
0: 너무 반가웠대요.
3: 맞아요.
0: NTV 드라마 도쿄와 서울을 오가며 촬영하셨어요. 역시 두 분 다 글로벌 하십니다. 일본 드라마 촬영은 처음이셨죠?
3: 그렇죠. 이번엔 처음이었죠.
0: 한국 촬영장과 뭔가 다른 점이 있을까요?
3: 리허설을 대하는 어떤 태도랑 방식에서 조금 차이점을 느꼈었는데 일본은 뭐라 그럴까 마치 이렇게 좀 정교한 설계도를 짜듯이 리허설 때 처음부터 끝까지를 뭐 동선 대사뿐만 아니라 감정의 흐름까지도 딱 이렇게 정해서 가시더라고요.
0: 다 보여드려야 되는 거다.
3: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잘게 쪼개가지고 네. 실제 촬영을 하고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0: 대상 대충 할 때가 있잖아요. 왜냐면
3: 대충이라 그래서 하면서 막 같이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점이 되게 차이점이었죠.
0: 거기 좀 미리 짜오고 정확히 해줘야지 거기에 따라
3: 물론 뭐 같은 씬을 제대로 잘 만들기 위한 목표는 같지만 가는 길이 다른 게 되게 신기하고 또 그 안에서도 또 정해져 있는 설계도 안에서도 뭔가 이렇게 자유롭게 연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이런 면이 좀 합쳐지면 더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0: 리허설이 더 중요하겠네요.
3: 맞아요.
0: 6631님은요. 미나님 나오는 작품들 볼 때마다 즐거워요. 항상 다양한 작품, 다양한 활동 보여주고 이렇게 소처럼 일해주셔서 고마운데 쉴 때도 있으신 거죠? 걱정돼서 또 물어봐주셨네요.
1: 걱정 감사합니다.
0: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작년에 드라마 내가 죽기 일주일 전 태풍 상사를 또 연이어서 공개하면서 이번 영화까지 시청자분들은 많이 행복한데 그래도 걱정이 돼서 팬이라서 보내주셨나 봐요. 네. 근데 하루라도 우리 미나 씨가 대본을 안 보면 스스로가 불성실하다고 느낀다고요?
1: 맞아요.
0: 세상에 진짜요?
1: 네. 그게 약간 모르겠어요. 저도 좀 저를 이렇게 좀 놔줘야 되는데 그걸 아직은 제가 잘 못하나 봐요. 근데 그래도 쉬는 날에는 너무 잘 쉬고 있고 막 이렇게 봐주셔서 행복하신 만큼 저도 하면서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그걸로 좀 이렇게 채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쉴 때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천장 보고 제가 이제 독립을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그 빔 프로젝트를 샀거든요. 네. 그걸로 영화 보는 거가 요즘에 엄청 큰 취미예요.
0: 아, 쉴 때도 또 공부를. 5030님은 주령 배우님 그동안 다양한 악역 많이 보여주셔서 그래서 그런가 우리 주령 배우님이 등장하면 갑자기 모든 게 의심이 들고 웃으면서 괘씬할 것 같고 긴장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번 영화 봤을 땐 그런 느낌이 없었어요.
3: 그러니까요. 네. 아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네. 제가 첫 등장에서 딱 이렇게 해선을 쳐다봤을 때 아, 또 얼마나 흑화할까 얼마나 해선을 괴롭힐까 막 이런 생각 하셨는데
0: 처음 뒷모습만 그랬고 돌리는 순간 괜찮았어요.
3: 아 정말요? 네.
0: 너무 따뜻해서 네.
3: 그래서 이번 드라마에서 는 정말 따뜻한 역할로 나와서 그래서 영화를 꼭 봐주셨으면 맞아요. 좋겠다라는.
0: 이걸 보시면 이제 덜 불안하실
3: 네네네,
0: 겁니다.
3: 네, 맞아요.
0: 근데 주령 배우님이 이거 좀 짠했어요. 꼭 한번 해보고 싶은 역할이 극 안에서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맞아요. 역할이래요.
3: 그가 맞아요.
0: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 이거 못 하셨었나요 아직?
3: 아직 못 해봤죠.
0: 진짜 너무 사랑스러워서 몰랐어요 저희는. 아 저 네, 사랑 받은 줄 알았어. 진짜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맞아. 너무 사랑스러워서.
3: 아 근데 네. 사실은 또 뭐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뭐랄까 악역을 네. 했을 때 이렇게 막 욕도 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안 좋은 얘기들도 막 네네. 하시고 근데.
0: 하지만 그쵸. 사랑도 많이 받으시고
3: 그쵸 그쵸 그쵸 네. 너무
0: 그러니까요
3: 싶어요
0: 네. 네. 중에서 받고 싶어요 네. 네. 7584님이 미나씨에게 처음 배우가 돼보라고 조언했던 사람이 설경구씨라는 얘기 듣고 깜짝 놀랐다고 엄청 뿌듯해하실 것 같다고 나중에 두 분이 같은 작품에서 만나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고 너무 좋다, 좋은데요 좋다. 진짜?
1: 진짜 저의 예전부터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꿈 같은 너무 이상할 거
0: 그러네요.
1: 되게 네. 만약에 그런 일이 진짜로 찾아온다면 꿈꾸고 있는 것 같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적응하기 전에는 그래서 한번 상상을 많이 해보기는 해요.
0: 네. 어떤 역을 같이 하면 좋을까요? 뭐 뭐든 좋겠지만
1: 저는 장르라든지. 약간 아빠랑 딸 이런 거 해도 너무 웃길 것 같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아, 꼭 그 그림을 볼 수 있기를 그럴까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곧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희고님은요 우리 주령 배우님 SNS 보니까 귀여운 쇼츠가 많아요. 특히 가수 최우정 씨에게 네, 춤을 배우는 영상 봤어요. 춤도 잘 추셨어요.
3: 아, 잘 쳤나요? 네. 아니요. 삐거덕삐거덕 거려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영화 백수 아파트 인연으로 네. 네, 유정이랑은 많이 이제 친해져가지고 사실 유정이한테 춤을 배우고 싶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본인 회사 사무실로 오라고 네. 연습실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사실 그 시간을 맞추기도 좀 어렵고 근데 이런 좋은 기회에 또 요즘에 또 IOI 새 네. 곡도 나왔고 또 유정이 솔로곡도 나왔거든요. 네.
1: 그거 춤 습득한 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3: 그 그냥 바로 거기서.
0: 와 진짜요?
3: 근데 되게 간단한 동작이 아니야.
1: 잘하시는 거예요.
3: 더 잘할 수 있어.
0: 보통 가서 간단히 가르쳐주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어려운데.
1: 그러니까요. 네. 카피하는 게 어려워.
3: 아니 그래서 많이 삐거덕거리고 막 이렇게 틀려요. 그래서 저희 딸이 그거 보더니 막 웃더라고. 너무 웃기다고 엄마가.
1: 그치 그치 그치. 네,
3: 근데 그래도 끝까지 해내는 엄마가 참 멋있다. 네,
0: 자랑스러울 것 같습니다. 네. 윤식이님이 영화 잡지 시네21에서 미나 배우님의 글을 읽으면서 좀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대요. 아버지와 저녁 메뉴를 정하고 반려견 이야기도 좋았고 나중에 또 글을 잘 쓰셔서 에세이 내셔도 좋을 것 같대요. 매일 일기를 쓴다고요 우리 미나 씨가?
1: 네 맞아요.
0: 오늘 또 시네타운 이야기도
1: 들어가겠네요. 그럼요 그럼요. 세상에. 가자마자 잊어버리기 전에 빨리 써야죠.
0: 언제부터 이렇게 쓰셨어요?
1: 초등학생 때부터. 그래서 초등학생 때부터 썼던 일기장이 아직도 집에 있어요. 와. 근데 이제 그 정말 질풍노도의 시기에 네. 그 글들이 아직 있어서 가끔 보면 너무 웃겨요. 진짜.
0: 전 찢어버렸네 20대 때. 너무 못 보겠더라고요.
1: 못 봐요 못 봐요. 네. 진짜 못 보겠는데 아 약간 그랬지 나도 막 이랬었지. 그 막 학교에 내는 일기장이 따로 있고
0: 네 맞아.
1: 학교에 내는 일기장은 엄마 써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방학 때 밀려가지고
0: 맞아요.
1: 근데 그런 거 말고 진짜로 그 시기를 담은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와. 그래서 일기 쓰는 게 좀 습관이 돼서 좀 저한테 약간 좀 이렇게 분출할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0: 맞아요. 거기다 이렇게 스트레스 풀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평소에 일상 소리를 녹음하는 것도 좋아한다고요? 어떤 소리를?
1: 그냥 집에서 책 읽는 소리? 뭐 아니면은 걸을 때 그냥 진짜 이런 일상 소리 그냥 이게 글로 써도 안 담길 것 같은 너무 막 저장하고 싶은 그 순간들이 있잖아요. 갑자기 와. 그냥 일상생활 할 때 네. 그걸 좀 녹음하는 편이에요.
0: 그 소리를 또 와. 음악 대신에 들을
1: 네,
0: 때도 있어요.
1: 맞아요.
0: 이야 이거 너무 좋은 방법이다.
1: 진짜 좋아요. 그리고 막 예전에 연애할 때 같이 있을 때가 너무 좋은 거예요.

0: 그냥 뭐 손잡고 걸을 때 그냥 그 걸을 때도 그냥 녹음하고
1: 오, 이런 거 처음 들어봐요. 이런 거
2: 녹음하고 헤어지면 너무 슬플 것 같아. 그럼 지우나요?
0: 안 지워요. 아 그냥 그때 모습이 너무 예쁘니까 그 기억이 너무 선명하게 나는 것 같아요.
3: 그런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네요. 네. 뭐 아이랑 함께일 때도 그런 걸 남기고
0: 저 할머니 정말. 댁 가서 진짜 많이 녹음해요. 그래서 할머니 댁 가면 항상 녹음 이렇게 다 켜놓고 있어요. 그냥 와. 할머니 막 음식 해주시는 소리 같이 막 밥 먹는 소리 이런 거 녹음하면 너무 나 이게 뭐 다 바로 다음날 들어도 엄청 아련해지더라고요. 와.
3: 그래서 되게 재밌는 방법이다. 또 좋은 거 하나 알아봐요. 경님님이 와 주령 매우님 그녀의 딕션과 영어 발음 너무 좋아한다고. 에이. 가슴 속까지 그 뻥뻥 뚫리는 목소리와 딕션 욕까지는 안 되니까 시원하게 한마디 해달라고.
1: 이거 어떻게 갑자기
4: 갑자기 아니 그리고 영어 발음은 우리 미나 배우 앞에서 그쵸. 진짜 명함도 못 내밀어요. 왜 그러세요? 살려주세요 저한테 이런 거. 네.
3: 유림님은요 저희 언니가 작년 초에 유럽 여행 갔었는데 미나 배우님 공항에서 만났대요. 실제로 만나 뵙고 나니까 아우라시겠죠? 아우라가 느껴지면서도 친근한 미소가 너무 예뻤다고 하더라고요.
0: 감사합니다. 아마 런던 갔을 때였던 것 같아요.
3: 그때는 뭐 일로
0: 그때 시몬 로샤 패션쇼 제가 워킹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2월 초인가 갔었던 기억이 나요.
3: 그랬군요. 여기서 주령 매우님의 신청곡 듣고 올게요. 우주의 드라우닝. 신청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4: 요즘 특히 저희 집에서 그 부녀가 계속 듣는 음악이에요.
3: 지금 그 자리에 한번 오셨었습니다. 우주 씨.
4: 정말요? 이게 역주행곡이라고 들었어요.
3: 군대에서 터져서.
4: 근데 이게 듣다 보니까 지금 너무 이렇게
0: 시원한
4: 중독성이 있고 되게 노래가 좋더라고요.
3: 맞아요.
4: 그래서 이 음악을 들으신 청취자 여러분들도 또 혹시라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 음악에 빠져들
3: 다 들을 때까지.
4: 네네.
3: 이 곡 듣고 와서 2부에서 본격적으로 우리 미나 배우님, 주령 배우님과 함께 영화 하나 코리아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장마철에는 한꺼번에 많은 비가 쏟아지는데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저축을 하듯이 이 빗물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차곡차곡 저금해보는 건 어떨까요? 집 옥상이나 마당에 빗물 저금통을 만들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조금씩 모아둔 빗물은 일상에서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요. 비가 오지 않을 땐 식물이나 화단에 물을 줄 수도 있고요. 마당과 베란다를 청소할 때 활용하면 그만큼 소중한 수자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컬투쇼 썸머 선물 패스타. 7월 17일 금요일까지 컬투쇼 선물 창고를 탈탈 털어갔고요. 무려 4천만 원 상당의 선물을 쏩니다. 에어컨, 리클라이너, 소파, 음식물 군세 처리기, 백화점 상품권, 치킨, 피자 등등. 선물하면 폭하는 사람들 뒤로와 뒤로와.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시엘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시엘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3: 가구 사려면 어디? 당연히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죠. 왜? 맘에 쏙 드는 가구를 언제나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와우!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 당장 가야겠어요. 가구의 모든 것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
4: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5: 정답은 덕은 DMC IS 비즈타워.
4: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의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5: 신사옥 마련은 덕은 DMC IS 비즈타워.
4: 02-2677-2677 IS 동서.
6: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7: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8: 생활정보.
9: 현재 중부지방과 제주도 산지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고 일부 전남과 경남 서부에는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오늘 저녁까지 전국에는 비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까지 중부지방과 제주에는 5에서 60mm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대기불안정으로 오후까지 전남권과 경남 서부 내륙, 오후부터 저녁 사이 경기 북부 남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 충청권 전북 북부 내륙에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부터는 폭염이 문제입니다. 이미 남부지방과 일부 중부지방, 제주도에는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늘 낮 기온 서울이 29도, 광주가 32도, 대구가 33도까지 오르겠고요. 주말 동안 30도를 웃도는 기온으로 전국이 매우 덥겠습니다.
10: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박하선의 시네타운
1: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2: 여러분은 지금 배우 김주령이 아끼고 좋아하고
3: 배우 김민아가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의 시네타운 우리 같이 들을까요?
1: 아, 두 분 다 정말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네요. 정선님이 두 분 모두 너무 아름답고 밝다.
2: 아이고, 감사합니다.
1: 민지

0: 님은 맑았고 아름다운 미나님 집에서는 귀염뽀짝한 막냉이가 어떻게 그렇게 당차게 야무지게 모든 일을 헤쳐나가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어머 어떻게 하시지? 참고로 저는 동생 덕지라는 사생꾼 1호라고 김민지 씨 언니를
1: 저희가 친언니예요.
0: 진짜? 언니 어떻게 친언니인가 이렇게 와.
1: 친언니가 지금 11시 막 그 네. 알람 맞춰놓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0: 세상에.
1: 진짜 저의 사생팬 1호입니다.
0: 어머나 네. 세상에 너무 막 좋으신가 봐요.
2: 근데 제가 언니 입장에서도 미나 같은 동생이 있으면 진짜 너무 그러니까요, 좋을 것 같아요.
0: 그런가 보다. 그래서 이렇게 친가족까지 이렇게 사생팬이 될 수가 있구나. 세상에나. 와 언니님 너무 반갑습니다. 101호님은요. 저 어제 하나코리아 보고 왔대요. 네. 잔잔하게 흘러가는 영화지만 미나 배우님 그리고 우리 주령 배우님 미세한 표정 변화와 떨림이 큰 울림이 전해진 그런 영화였대요.
1: 감사합니다. 네.
0: 영화 하나코리아 이번 주에 개봉을 했습니다. 시네타운 듣고 영화관에 가시면 바로 만나실 수 있는데요. 우리 미나 씨가 영화 하나코리아 어떤 작품일까요?
1: 네, 저희 영화 하나코리아는 이제 주인공 혜선이가 남한에 탈북을 해서 탈북민 혜선이 남한에 와서 정착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착을 하면서 저희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막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어떻게 적응해 나가는지 정착해 나가는지 본인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런 여정을 그린 영화예요. 그 옆에 숲이도 있고 봄이도 있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사랑에 둘러싸여져 있거든요. 혜선은. 그래서 그 혜선의 이제 여정의 이야기입니다.
0: 시네타운에서는 서로의 역할을 바꿔서 소개하는데요. 먼저 주령 배우님이 미나 씨가 맡은 혜선 어떤 인물일까요?
3: 네, 미리 얘기했지만 낯선 한국 땅에 와서 겪는 어떤 인물인데 예, 새롭게 적응해 나가는 인물인데 뭐 그 과정에서 뭐 자신의 뭐 과거나 뭐 두려움이나 상처 그리고 또 현실의 벽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갖고 이렇게 살아가 보려는 그런 역할입니다.
0: 네. 네. 반대로 우리 미나 씨가 주령 배우님이 맡은 숙희 어떤 성격의 인물일까요?
1: 숙희는 정말 묵묵하고 언제나 혜선 옆에 있어주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막 악역 아니야? 막 이렇게 그와 완전 다르게 정말 따뜻하고 혜선이 굉장히 많이 의지하는 그냥 왜 항상 묵묵히 옆에 있어주는 사람들이 항상 있잖아요. 저희도 그런 정말 따뜻하고 멋진 그런 역할입니다.
0: 아까 언니분이 생각이 나네요.
1: 맞아요. 맞아요. 저희 언니도 네. 맞아요.
0: 맞아요. 네. 너무 따뜻했어요. 두 분은 영화 하나코리아 시나리오를 언제 어디서 처음 읽으셨냐고 첫인상이 어땠냐고 어떤 점에 또 끌려서 출연을 결심했는지도 궁금했어요. 맞아요.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작품을 하셨을까 아 저런 부분에서 하셨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저는 이 영화 대본을 재작년 여름에 받았어요. 받아서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저희 그때는 엄마 아빠랑 같이 살고 있었을 때여서 제 방 2층에서 에어컨을 막 받으면서 깜깜한 데서 읽고 있었었는데 저희 그게 나레이션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진짜 누군가가 저한테 편지를 써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었어요. 그래서 계속 막 이렇게 화려하고 막 시끄럽게 이야기는 하진 않지만 계속 속닥속닥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극은 말보다는 눈빛과 몸으로 좀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극이겠구나. 그래서 너무 마음이 갔었고 그리고 저조차도 있었던 선입견 같은 것들을 많이 깨부숴주는 그런 영화이기도 했고 그래서 그리고 위로를 많이 받기도 했었고요. 나도 물론 저는 탈북민도 아니고 그분들의 마음을 감히 막 상상은 못하지만 그래도 어떤 보편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나도 정말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넌 오늘도 잘 이겨냈어라고 위로를 해주는 것 같은 대본이었었어요. 그래서 바로 연락드려서 저 너무 미팅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0: 우리 주령님은 또
4: 말 너무 잘한다.
0: 말 너무 잘한다.
4: 좀 네. 이렇게 말을 잘하는
0: 맞아요.
4: 이제 얘기 듣느라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저도 집에서 이제 시나리오 봤는데. 네.
3: 일단은 이야기 자체가 저는 극적이지 않아서 좋았어요. 오히려.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적당한 거리를 두고 되게 담담한 시선으로 인물들을 이렇게 진짜 사람

0: 집중해서 따라가는 그 이야기가 너무 좋았고 어떤 뭐 정치적인 이념이나 편견 이런 거를 떠나서 네네 그 오로지 사람을 따라가는 아, 그 그래요. 이야기가 되게 좋았고 특히나 이런 여성들 간의 이야기가 귀하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아 이런 시나리오가 너무 반가웠고 그래서 꼭 해보고 싶었고 또 이런 따뜻한 역할 이번 기회에 한번 해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1: 윤영님이 탈북민의 이야기를 타국의 감독님이 관심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과연 우리의 정서를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궁금했다고. 저도 그래서 봤는데 너무 신기한 게 보다가 중간에 생각이 났어요. 아 맞다 이게 덴마크 출신인 프레드릭 쉘베르 감독님이 만들었구나 라고 느껴질 정도로 너무 이게 타국의 감독님이 찍었다고 좀 느껴지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근데 또 시선은 뭔가 그래서 서울을 좀 다르게 담은 그런 건 또 좋고 그래서 굉장히 장점이 많은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한국 덴마크 제작진과 함께 5년여의 시간을 들여서 30여 명의 탈북민을 만나서 인터뷰한 그런 생생한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더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다른 작품들과 좀 임하는 마음가짐이 조금 달랐을 것 같다고 실화를 다룬 작품이 라서 어떠셨냐고 또 물어보시네요.
2: 사투리 코치를 받을 때도 그렇고 이제 사투리 선생님들도 네. 실제로 이제 탈북민 분들이셨으니까 얘기를 읽을 때도 그렇고 선생님들한테 배울 때도 그렇고 진짜로 존재하시는 분들인데 네. 이거를 내가 정말로 폐를 끼치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정말 컸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정말로 진짜처럼 현실적으로 그려낼 수 있을까 고민 많이 했고 너무 소중하게 근데 매 작품 그런 것 같아요. 매 작품 어딘가에서 살고 있는 이 인물을 위해 좀 소중하게 대하는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그렇죠.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그분들의 어떤 지나온 시간을 감히 제가 상상할 수 없고 또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뭐 제 선에서 저는 연기로 이제 표현을 해야 되니까 그냥 그런 마음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진심을 담아서 연기를 하자.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탈북민이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그러니까 관객들이 보셨을 때 네. 그런 게 있잖아요. 무슨 약자의 시선이라든지 뭐 피해자의 어떤 그런 걸로 소비되지 않고 오로지 그냥 한 사람의 인생을 각자 인생을 선택하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한 사람으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연기를 잘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1: 1973님이 영화 예고를 봤을 땐 그냥 흘러가듯 봤는데 두 분 얘기 들으니까 하나코리아 영화가 더 너무 궁금해졌다고.
0: 꼭 보세요.
1: 네. 여기서 미나 배우님의 이번엔 신청곡 드릴게요. 미나님이 직접 소개해 주세요.
2: 네. 영화 조커 폴리아드에서 레이디 가가의 That's Life라는 곡을 신청을 했는데요. 네. 제가 이 노래를 너무 좋아해요. 그 원곡 프랭크 시나트라 That's Life도 너무 좋아하는데 이 영화에서 레이디 가가 이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정말 폭발적이고 굉장히 좋아하는 장면이고 이 노래도 그냥 우리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자 그게 인생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1: 네, 이 곡 같이 듣고 우리 다시 만나요.
2: 네.

0: 지영님이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미나 배우님이 이 곡 불러주셔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고. 배우님이랑 찰떡인 느낌이라고.
1: 언젠가 한번 맞아요. 꼭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너무 좋아요. 노래 잘하시니까. 3258님이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나코리아 오늘 오후 9시 50분 영화로 예매할게요.
2: 와, 감사합니다.
1: 와, 감사합니다.
2: 최고.
1: 최고.
0: 보셔야 합니다. 우리 희정님은요, 미나님 하나코리아에서 탈북민 연기하면서 양강도 사투리 정말 잘하시던데 이미 보셨구나 이분은. 제일 힘든 건 뭐였냐고, 마치 이렇게 악보를 보듯 사투리 연기를 배웠다고. 좀 새로웠어요. 그래서
3: 메이크업 언니인가?
1: 이름이 이름이 희정 언니인가?
0: 아, 근데 이름이
1: 똑같을
0: 또.
1: 수도 있고요.
0: 네네.
1: 하여튼요.
0: 분명 이인일 수 있고. 네네.
3: 네. 네. 뭐 이게 제가 사투리 연기를 할 때 좀 네. 이거를 음가라고 생각하면 조금 받아들이기 쉽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전에 파친코 할 때 경상도 사투리도 그렇고 이번에 양강도 사투리도 뭔가 이거를 노래 부른다고 생각하면서 하면은 저한테는 받아들이기가 조금 쉽더라고요.
0: 또 노래도 잘하시니까. 그렇게 하셨군요. 네. 또 이번에는 해선을 위로하는 숙희의 목소리가 참 따뜻했는데 우리 주령 배우님 미나 씨와 다르게 평안도 사투리를 연습을 하셨어요.
4: 맞아요.
0: 어려운 점이 또 달랐을 것 같다고.
4: 다르죠. 평안도 사투리는 옛날 서울말하고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 뭐 사투리 연기는 그냥 계속 연습하고 듣고 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0: 너무 거기서 진짜 살다 오신 것처럼.
4: 아, 정말요? 네. 근데 뭐 다들 그쵸?
0: 맞아요. 네. 그게 좀 새로웠어요. 왜냐면 이렇게 여러 가지 사투리를 보는 그런 재미가 있더라고요.
1: 그래서
0: 그게 너무 새롭고 좋았습니다. 극 중에서 또 혜성과 숙희가 대화를 하면서 서로에게 의지하고 위로를 받으면서 또 다른 가족이 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두 분 촬영할 때 의지 많이 하셨을 것 같다고 서로. 너무 친해지신 것 같습니다.
3: 맞아요. 또 이게 여태 그 서연이까지 안서연 배우까지 이렇게 여자 셋이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는 이해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조금 있었어서 너무 좋았어요. 의지도 많이 했고 막 사실 저희가 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거나 이러진 않았지만 안 해도 그냥 서로가 너무 그냥 알고 있어서 너무 편하게
0: 그게 또 영화에 해주셨어. 다 담기잖아요. 어쩔 수 없이.
3: 맞아요.
0: 주령님은 내가 김주령인지 실제 숙희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감정이 밀려왔다고 미나 씨랑 연기를 하면서.
4: 미리 얘기해도 되나? 안 보신 분들도 계시는데.
0: 그러니까요.
4: 뭐 어떤 스포를, 장면이 있어요. 네. 장면이 있는데 이제 서로의 어떤 과거를 이렇게 털어놓는 장면이 있는데 이제 제가 극 공감형이거든요.
0: 네,
4: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친구가 옆에서 막 애기처럼 울고 있는데 그 모습을
0: 그
4: 보면서 제가 저인지 숙인지 막 이 친구를 어떻게 위로해주고 감싸줘야 되고 안아줘야 되나 그리고 그간의 어떤 쌓였던 게 이렇게 터지는구나.
0: 너무
4: 이런.
0: 진짜 같았어.
4: 맞아. 그쵸. 저도 그 장면이 되게 기억에 남는데 그래서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막 쉽지 않았어요.
0: 촬영이고 보고 그냥 안아주고 싶었어.
4: 맞아요.
0: 8366님이 미나님 하나코리아 보면서 파친코의 또 선자와는 또 다른 외로움을 보는 기분이었다고. 맞아요. 선자가 생각이 안 났어요. 선자와 혜선이 모두 역경을 지나서 자신의 자리에 뿌리를 내리는 여성의 모습이 보였는데 어떤 비슷한 느낌을 받으셨는지 아니면 완전히 또 다른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3: 네, 완전히 다른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캐릭터를 그렸고요. 선자 뭐 시대도 다르고 스토리도 완전히 다르고 아예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0: 하지만 이제 보시는 분들이 그녀들에게서 받는 위로가 조금 비슷할 거라고 비슷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자와 해선을 이야기를 실제 GV 때도 많이들 여쭤보시는데요. 그냥 아예 다른 인물이고 저도 그들과 아예 다른 사람이듯이 네, 다른 인물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소중히 그려냈습니다.
1: 하나코리아는 기생충 통역으로 유명한 샤론 최 최성재 작가님이 시나리오를 공동 집필하셨습니다. 작가님이 실제 또 촬영장에서 감독님이 원하는 뉘앙스까지 명확하게 통역을 해주셨다고요. 아, 그래서 배우분들이 다 연기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저걸 하셨지, 디렉팅을?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하셨던
0: 네,
1: 거예요.
0: 성재 작가님은 실제로 이게 통역이란 거가 영어만 잘해서 되는 게
2: 맞아,
0: 아니에요.
2: 맞아,
0: 문해력과 한국어를 잘해야 되는데
1: 맞아요.
0: 작가님이 워낙 그리고 이제 공동집필을 하셨었고 문화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섬세하게 저희한테 이제 막 말씀해 주시고 해가지고
2: 본인도 이제 영화를 만드시는
1: 네,
2: 분이기
1: 그렇죠.
2: 때문에
1: 너무
2: 너무 잘 알아서 그러신 것
1: 아,
2: 같아요.
1: 그래서 그렇게 디테일했군요. 안 돼요. 물어볼 게더 많은데
2: 왜요?
1: 광고 듣고
2: 벌써요?
1: 인사는 안 돼요.
3: 벌써요?
1: 아쉽다.
3: 시간이 어떻게

0: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1: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0: 비다샵!
1: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0: 비다이렉트샵!
1: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0: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3: 세라하임.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5: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6: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5: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Walk it, walk it. 언제
7: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8: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2시부터 즐거운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이 방송됩니다.
9: 오늘 두 분께 재밌는 이야기 남겨주신 3258님, 민지님, 윤영님, 유지영님께 문화상품권 보내드립니다. 김민지, 이윤영님이었고요. 영화 하나코리아 지금 바로 영화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하나코리아를 볼 관객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10: 네, 저희 하나코리아 보시면 아까도 제가

0: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았다.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위로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그런 그렇게 해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꼭 좋은 그렇게 막 화려하고 큰 영화는 아니지만 어떠한 울림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꼭 와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1: 네.
2: 민아 씨였고요.
1: 네, 저희 영화 정말 조용하고 깊고 되게 강한 영화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런 영화가 정말 귀하잖아요. 이런 귀한 영화 직접 극장에 오셔서 많이들 봐주셨으면 좋겠고 반드시 보고 나시면 어떤 각자의 울림, 네, 여운이 많이 남으실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극장에 꼭 오세요.
2: 영화 하나코리아 지금 바로 영화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화 하나코리아 김민아, 김주령 배우님 함께했습니다. 끝곡은 우리 주령 배우님의 신청곡인데요. 영화 스타이즈본에서 레이디 가가가 또
1: 그러니까요.
2: 나왔네요.
1: 너무 신기하다. 우리 얘기 안 했거든요.
2: 그러니까요. 브래들리 쿠퍼의 I'll Never Love Again 추천하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1: 워낙 이 영화를 좋아하고 또 네. 특히 이 영화는 이제 이 영화의 결말과 맞닿아 있고 뭐 너무 절절한 음악 좋아하는데
0: 눈물 나요.
1: 그렇죠. 그 사랑을 잃은 어떤 그런 상실감을 너무 잘 표현해 줘서 네, 이 영화가 그리고 제 특이하게 운동 플레이리스트 2번이에요.
3: 이걸 듣고 운동을 하세요?
1: 그러니까 다들 그러시는데
3: 울지 않아요?
2: 울지 않아요?
1: 그러니까 워낙 그냥 좋아하는 노래를 그러니까 뭐 어떤 그런 템포나 이런 거 상관없이 네, 그래서 제 운동 플레이리스트 2번에 있습니다.
2: 네, 애창곡이네요. 이 곡 들으면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클로징 멘트도 부탁드립니다.
1: 시네타운 테리우스 여러분,
0: 오늘도 영화처럼
2: 감사합니다.

0: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성원 에드피아.
3: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남자가 딸을 찾기 위해
2: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가 되는
3: 아빠 유니버스 액션 드라마
1: SBS 금토 드라마 김부장은 매주 금토 밤 9시 50분 SBS에서 만나요.
4: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5: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6: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용입니다.
7: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8: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7: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8: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7: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8: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7: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담아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영국 사람들이 또 재밌는 연구를 하나 했는데요. 사람은 평생 약 5년 정도를 뭔가를 기다리면서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아침부터 지하철 기다리고 엘리베이터 기다리고 커피 나오길 기다리고 부장님 결제 떨어지길 기다리고 우리 인생은 지루한 기다림의 연속 같지만요. 생각해보면 가장 설레는 순간도 다 기다림에서 시작된다는 거. 월급날 기다리고 여행 전날을 기다리고 12시엔 주현영 시작하기만 대기 타고 계셨나요? 저도 우리 주주님들 만날 시간만 손꼽아 고대하고 있었다고요. 레디 셋 고! 기다림 끝에 만나는 작은 행복 12시엔 주현영입니다.

12시엔 주현영 문 열었습니다. 저는 DJ 주현영이고요. 첫 곡으로 데이식스의 웰컴 투 더 쇼 듣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평생 평균 5년 정도의 시간을 뭔가를 기다리면서 보낸다는데 평생으로 따지니까 또 제법 긴 시간 같죠. 그리고 또 금요일에는 유난히 시계나 폰을 더 힐끔거리게 됩니다. 아우, 점심 다 먹었는데 그 퇴근 시간은 대체 언제 오냐 이렇게 퇴근 시간만 기다리게 되고요. 우리 주주님들은 요즘에 뭐 기다리고 계세요? 저 같은 경우는 드디어 내일 기다리고 기다리던 저의 연극 첫 공이 올라갑니다. 참 뭐랄까 이게 기다린다는 거가 설렘과 동시에 설렘만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뭐 어떤 걱정이나 근심도 함께 찾아온단 말이에요. 설렘이 조금 더 크면 좋겠지만은 그 걱정이나 근심 때문에 그 시간들을 뭐 괴롭게 보내기도 하는 것 같은데 마냥 그 괴로운 시간들이 나한테 괴로움만 준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거를 뭔가 우리가 인내하고 잘 견디면서 또 성장하기도 하고 그쵸? 그런 것 같아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그렇게 설레어 하면서 조금 더 잘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즐기려고요. 재밌게 그동안 잘 준비해왔던 거를 부담 가지지 않고 잘 즐기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주주님들 중에서 또 첫 공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계실까 모르겠는데 만약에 우리가 끝나고 만나게 된다면 주주라고 꼭 이렇게 인사도 해주세요. 우리 1533님은요. 세탁기 배송기사님 기다리면서 라디오 듣고 있어요. 10년 넘게 쓴 세탁기가 이제 작동이 잘 안 돼서 큰맘 먹고 새로 장만했습니다. 장마철이라 요즘 꿉꿉한데 새 세탁기로 뽀송뽀송하게 세탁해보려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세탁기 하나를 10년 넘게 쓰셨으면은 이제 새 세탁기 빨리 그거 옷 넣어가지고 돌려보고 싶을 것 같아요. 새롭게 한번 돌려보시고 뽀송뽀송하게 잘 됐는지 또 알려주세요. 또 우리 홍주영님은요. 보험금 청구하려고 왔는데 점심시간에 딱 걸려서 기다리고 있어요. 얼른 끝내고 밥 먹으러 가야 하는데 너무너무 배고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또 기다린 만큼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까요. 이따가 맛있게 야무지게 드세요.

0: 또 우리 3978님은 어제 캐나다로 공부하러 떠난 작은 딸의 도착 연락을 기다리는 오늘. 그래도 주디 목소리 들으며 잘 도착했어요 라는 반가운 연락을 기다려봅니다. 멀리 있어도 같은 하늘 아래 서로를 응원하는 마음만큼은 가장 가까운 거리인 것 같아요. 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그쵸. 몸이 떨어지면은 마음도 떨어진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떤, 뭐랄까요. 더, 뭐랄까, 그 애정이 더 생긴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멀리서라도 좀 응원하고 그런 마음으로 또 충분히 서로를 또 기다리면서 응원할 수 있으니까. 자, 오늘도 12시엔 주현영 인별그램에서 주디를 이겨라 가위바위보 이벤트도 진행 중입니다. 1시 반까지 참여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인별그램 들어오셔서 팔로우도 하시고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그럼 저는 광고 듣고 시크릿 주주로 돌아올게요.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스팡팡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엄마 손은 약손,
2: 마다 쓰제야. 약국에서 만나요.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5: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클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우울증을 넘어 일상 회복까지 메이드 인 케이보린 케보린정 삼진제약.
1: 쉿, 너랑 나랑 비밀일기 시크릿 쭈쭈.

0: 주주 안녕. 나 또 왔어. 너도 일상에서 뭔가 묘하게 계속 신경을 거슬리는 소리들 있지 않아? 나는 막 예민한 편은 아닌데 이상하게 귀에 거슬리는 소리들이 있더라고. 야, 정신 사납게 아침부터 이게 뭔 소리라니?
1: 우리 집에 딱따구리가 들어왔나 봐요. 시끄러워요.
0: 언니, 요즘 이거 완전 유행이야. 나 오늘 회사에서 중요한 발표 있어서 너무 떨린단 말이야. 그래서 심신 안정이 지금 필요해.
1: 야, 그 참 별스런 유행도 다 있다. 그냥 그 플라스틱 두드리는 거 아니오? 아우, 그나저나 후덥지근한 게 덥다 더워. 윤주야, 그 얼음 없냐? 얼음 좀 줘봐라. 얼음 좀 줘봐.
0: 어우, 아버지 아직 이팔 청춘이셔. 이 시려서 그거 어떻게 드실라고.
1: 이야, 이거하나다. 이거 에어컨이 따로 없네.
0: 잇몸도 안 좋은 양반이 맨날 얼음을 씹어 자셔. 또 치과 가서 수업 깨질 일 있어? 나는 당신 얼음 깨무는 소리가 제일 소름 끼쳐. 어우, 생돈 나가는 소리.
2: 그리고 평상시에는 그냥저냥 넘기다가도 예민하거나 컨디션 안 좋은 날에는 그 소리들이 엄청 크게 들리잖아. 오늘 회사에서도 말이야.
3: 거기 한둘씨, 스톱! 슬리퍼 질질 끄지 말고 지금 바로 회의실로 모이실게요.
4: 우리 부서가, 예, 이번 실적이 참 그렇습니다. 예, 간장에 조리듯이 오랜 시간 조리고 공을 들였는데도, 예, 실적이 말해주네요. 나야, 꼴등.
3: 진짜 우리 부서 성과 난리도 아니야. 아, 근데 아까부터 누가 계속 볼펜을 짤깍거리지?
5: 죄송합니다. 키캠 누르던 게 버릇이 돼가지고 회의실에 키캠 들어오지 말라고 내가 했더니 이제 볼펜을 짤깍거려요? 한영씨, 회의가 우스워? 아님 내가 우스워? 부장님이 우스워?
6: 죄송해요. 그런 건 아닌데.
3: 잠깐만요. 지금 과자 봉지 부술거리는 소리 뭐예요? 회의 중에 누가 과자를 먹고 있냔 말이에요?
4: 죄송합니다. 제가 당이 떨어져서 당장 집어넣겠습니다.
3: 핸들씨, 회의 중에 과자 녹여먹으면 내가 모를 줄 알았어요? Right now, 과자 봉지 테이블 위로 올려요. 혼자만 먹지 말고 나도 좀 줘요.

아이의 Right Now 듣고 오셨고요. 오늘 시크릿 주주는 거슬린다 거슬려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남들보다 귀가 밝은 편이라 일상 속에서 들리는 모든 소리에 좀 예민한 편이거든요. 특히 옆자리 부장님이 계속 달달달 다리 떨며 코 훌쩍이시는데 신경 쓰여서 미치어버리겠어요. 저도 이렇게 예민한 제가 싫다고요. 이렇게 또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시크릿 주주의 사연 보내주신 분께는 진짜 닭가슴살로 만들면 JCDM에서 꼬담면 세트 보내드립니다. 우리 1885님께서는요. 옆자리 후배는 진짜 노트북 키보드를 막 타닥타닥 부서져라 쳐요. 아마 타자 시끄럽게 치기 대회 나가면 1등 할 땐요. 근데 후배는 그렇게 타자를 쳐야 쾌감이 있고 일할 맛이 난 데서 그냥 제가 좀 참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뭔지는 알 것 같아요. 진짜 분노의 그 키보드질이라고 해야 되죠. 하고 탁 하고 이거 탁 하고 엔터 치고 이렇게 하면서 좀 스트레스를 푸는 경우가 있고 이건 다르지만 좀 비슷한 건데 예전에 우리 폴더폰 쓸 때도 그쵸 전화하고 나서 화가 나면은 탁 이거 닫을 때 그 쾌감이 약간 있는 거거든요. 시끄러워도. 또 우리 이연진님께서는요. 아침에 윗집에서 들리는 알람 진동 알람이구나. 들리는 알람 진동 소리 진짜 안 겪어본 사람은 모릅니다. 우리 윗집은 새벽 6시부터 알람을 맞추시는데 대체 왜 기상시각은 8시에 일어나는 저랑 똑같으신지 모르겠다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드르르르라고 써져 있어가지고 제가 아 윗집에서 그 뭐 리모델링 하시나 보다 했는데 이 오히려 리모델링 소리보다 아예 그건 작정하고 나는 소리인데 이 알람 소리는 오히려 드르르르르르 약간 요렇게 나니까 더 거슬릴 것 같아 확실히. 또 우리 5682님은 저는 우리 딸이 이어폰 안 끼고 릴스 틀어놓는 소리요. 공부 안 하고 놀고 있다는 증거 같아서 더 듣기 싫어요. 무슨 릴스를 1시간 넘게 보는지 딸아 제발 릴스 끄고 공부 좀 하자 라고 보내주셨어요. 와 이거 저 진짜 좀 비슷하게 거슬리는 거고 있어요. 같이 뭐 TV를 보거나 아니면 뭔가 영화를 보고 있는데 그 둘 중에 한 명은 뭔가 흥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옆에서 뭔가 조그맣게라도 그 인별그램으로 뭔가 릴스를 뭐 너튜브에서 릴스 같은 거 보고 있으면은 나는 진지한 장면 보고 있고 공포영화를 보고 있는데 옆에서 이제 약간 계속 막 뭐뭐 했어요 뭐뭐 했어요 이런 거 들리고 있고 하고 막 갑자기 막 뜬뜬뜬 뜨르르릉 뜬뜬 이런 거 들리면은 아 뭐랄까 처음에는 좀 참다가 나중에는 혹시 소리 좀 줄여줄 수 있어? 이렇게 좀 물어보는 것 같은데 저는 좀 그 소리에 예민한 것 같아요. 또 우리 홍현정님도 보내주셨는데 50을 훌쩍 넘은 나이에 딸 사장님 도와 카페 알바하고 있습니다. 평소 출근길에 주디 라디오 듣는데 너무 재밌어서 오늘은 집에서 고릴라 앱 다운받아 여유롭게 커피 마시며 듣고 있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저 최근에 연습하던 연습실 바로 앞에 맨날 가던 그 카페 있는데 그 카페에 딱 우리 현정님 같은 분이 계셨거든요. 따님이 사장님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알바생으로 그 아버님이 이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여유로우셔서

가끔 이제 연습에 조금 빠듯하게 갔을 때, 아, 좀막 재촉하고 싶어지는 막 마음이 드는데, 하면서 그 예쁜 귀여운 앞치마를 매시고 되게 여유롭게 커피를 내려주시는데, 그래서 커피 맛이 진짜 맛있거든요. 정성이 들어가서. 근데 간혹가다 이제 조금 너무 여유로우셔가지고 그럴 때는 이제 다른 카페에 가기도 하는데, 아무튼 되게 좋았어요. 되게 제 이름도 기억해 주셨어요. 제가 주현영인 거를 막 이런 걸잘 모르셨는데, 제가 이제 쿠폰 같은 걸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현영 씨, 현영 씨, 알겠습니다. 현영 씨, 하면서 해주시는데 근데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또 우리 9218님은, 주디 저 밤고구마 1kg 삶았어요. 포슬포슬한 고구마에 아이스 카페라떼 같이 곁들이니까 정말 꿀조합이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고구마에 카페라떼면 무조건 잘 어울리죠. 또 우리 백점숙님도, 중3 딸램 기말고사 끝이 났는데요. 무려 우와 올백입니다. 축하해주세요. 이 정도면 전교 1등 노려볼 만하겠죠? 오늘은 불금을 제대로 즐기려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제대로 즐기셔야죠. 또 우리 딸님, 기말고사 그거 준비하고 본다고 얼마나 살얼음판이었을 거예요.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맛있는 거 드세요. 자, 잠시 후 2부에서는 매일이 시트콤 매콤 박소영 씨, SS501의 김규종 씨와 함께합니다. 그럼 저희는 1부 끝곡으로 쿨의 아로하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0: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자비니 스파, 국민 스파 자비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싹 관리했더니 혈색이 싹 도네. 스파 자비니
1: 스파.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3: 고릴라 편이다.
2: 고삐 풀린
3: 고릴라.
2: 왜 다 고릴라죠?
3: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2: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3: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4: 기분이 울적할 때 기분 전환 어떻게 하세요?
5: 청소를 깨끗이 하는 거예요. 제 주변을 좀 깔끔하게 정리하면 기분도 좋아지면서 싹 환기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청소하면서 잡생각도 사라지니까 잠시 고민도 잊혀지고요.
6: 새로운 걸 해보는 거예요. 안 해본 자전거 타기를 해보거나 친구들이랑 안 가본 장소를 놀러가 본다거나 그렇게 하면 기분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해본 것만 해보지 마시고 안 해본 걸 한번 해보세요.
4: 올여름 나만의 기분 전환 방법 하나쯤 미리 준비해두는 건 어떨까요? 신나는 일, 몰두할 수 있는 일들을 차곡차곡 떠올려두면 더위도 한결 가볍게 넘길 수 있을 겁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리포터 이지안이었습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현대.

0: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1: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0: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2: 케어 원해요?
3: 케어원 헤어.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원 헤어.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원 헤어.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4: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5: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4: 비다샵!
5: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4: 비다이렉트샵!
5: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4: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6: 김청환입니다. 자녀들은 하나 둘 독립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때가 부모님도 독립하기 좋을 때라는 걸. 이제 부모님께 내 집에서 평생 받는 주택연금을 선물하세요. 부모님만의 인생을 위해.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7: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8: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9: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10: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11: 매일 듣고 싶은 라디오 12시에 조현영에서 준비한 푸짐한 7월 선물.
12: 매일이 시트콤 매콤의 사랑스러운 안방요정 저 박소영,
13: 매콤 스페셜 게스트로 대활약 중인 더블에스오늘의 영원한 중심 저 김규정이 소개해드립니다. 락딱 그대여.
12: 아늑한 호텔 침구 아늑 앳홈에서 고이고이 호텔 베개,
14: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15: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12: 자문 맛집 하이픈에서 남녀 공용 반팔 잠옷 세트,
14: 명품 덴탈 케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치약 칫솔 세트,
15: 디퓨저는 나미유에서 아로마 퍼퓸 디퓨저 세트,
12: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14: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15: 스타일 리더들의 패션 슈유즈 텐디에서 구두 교환권,
12: 한방 비건 AWE에서 5초석잠 주름 개선 선물 세트,
14: 차류 전문 기업 꽃샘 식품에서 맛있는 전통 차례 드립니다.
15: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 번호로 문자 발송되니까요.
12: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에 개인정보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 내가 회사에 갔다 오면 오피스물이 뚝딱.
1: 데이트하고 오면 한 편의 로맨스가 짜잔.
0: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을 시트콤으로 제작해 드립니다. 매일이 시트콤 매콤. 애기가 애기를 가졌어요. 뭘 해도 귀엽고 사랑스러운 우리 예비 메리 엄마 매콤의 안방 요정 박수영 씨. 그리고 매콤 올 때마다 마음의 준비를

0: 단단히 하지만 빨간불 들어오자마자 방전이 돼버리는 SS501의 우리 김규종씨 두 분 어서오세요.
1: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안녕하세요. 아유, 일단 우리 규종씨 네. 오늘 컨디션 어때요?
2: 좋아요.
0: 진짜요?
2: 네.
0: 아, 오늘 또 쎄 보이려고 눈썹에다가 피어싱 같은 거 두 개도 받고 오셨는데.
2: 맞습니다. 제가 방송 전에 말씀드렸죠. 강해 보이려고 이렇게 딱 하고 왔습니다.
1: 아니 근데 네. 여기 뚫은 거예요 눈썹 위에를?
2: 스티커입니다.
1: 스티커요?
0: 스티커를 또 너무 귀엽게 요즘에 그 네. 얼굴에다가 MZ 친구들이 그 귀여운 맞아요. 거 별이랑 하트 붙이듯이 그래. 우리 규종 씨도 붙이고 오셨어요.
2: 뚫린 건 아파요.
1: 아 뚫린 건 네. 아프지.
2: 아파, 아파.
1: 어쩌지.
0: 아파. 이거를 붙여도 순해 보여요.
1: 그러니까
0: 정말로.
1: 잘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네. 메리 태어나면 좀 물려줘요.
0: 그러니까 잘 갖고 있어요. 접착력 나중에 조금 뭐 붙이면 되니까
1: 네. 그래 그래
0: 갖고만 있어줘요. 아니 우리 소영 씨는 얼마 네. 전이 남편 우리 경찬 씨의 생일이었어요.
1: 아유, 그러니까요.
0: 그쵸? 아주 상딸이 휘어지게 생일상을 차려 주셨던데 네. 경찬 씨 반응이 어땠어요?
1: 경찬 씨 반응이 아우 됐어 됐어 하면서 이렇게 맛있게 먹긴 했는데 희한하게 제가 이렇게 준비한 날은 밥을 이렇게 진하게 먹는지 모르겠다.
0: 아니 그게 네. 너무 많으면은 잘 다 안 들어갈 수 있어.
1: 그래서 그런 거죠.
0: 그래서 그런 거지.
1: 경찬 씨한테 아유 경찬 씨 이렇게 푸짐하게 했는데 다 못 먹어 했더니 아침이라 눈 뜨자마자 나 잘 못 먹어.
0: 솔직하시다 경찬 씨. 네, 솔직하시고 사실은 좀 눈 뜨자마자 많이 뭘 먹기가 쉽지가 않아.
1: 쉽지가 않죠.
2: 그렇지.
1: 네. 네. 호다닥 출근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0: 그래도 든든하게 먹고 출근했을 거예요.
1: 아, 그럼요.
0: 네. 아니 혹시 생일상에서 가장 신경 쓴 필살기 메뉴가 있어요?
1: 스테이크.
2: 스테이크를
1: 예. 아침부터 스테이크를 했는데 스테이크도 정말 이제 그동안은 네. 그냥 쫙 구웠다면은 그 전에 이제 버터를 싹 발라가지고 부드럽게 만드는데 그거를 많이 했거든요.
0: 아니, 소영 씨 네. 뭐야 요리 너무 잘하시네.
1: 아 그리고 요번에는 이제 그 원래 같았으면 가위로 고기를 자르는데 요번에는 네. 도마 위에 올려놓고 칼로 한번 잘라봤습니다.
0: 예. 어디 채널 유튜브 봤어요? 유튜브
1: 그냥 이렇게 치면 많이 나오더라고.
0: 많이 나오지.
2: 홈파티.
1: 홈파티 했죠.
2: 네.
0: 네. 너무 좋았겠다 경찬 씨. 혹시 경찬 씨한테도 바라나요 그런 생일상을?
1: 이제 곧이거든요 제가. 같이 7월이에요.
0: 이제?
1: 네, 그래가지고 보여줘야 받을 수 있으니까.
0: 그러니까.
1: 네, 기브앤테이크.
0: 기브앤테이크 꼭 되길 바라고요.
2: 네.
0: 우리 5649님은요. 종규. 아 죄송합니다. 규종 씨.
2: 네.
0: 번듯하게 잘생겨가지고 이렇게 웃기는 사람이었나요?
2: 네.
0: 12CN에서 새로운 매력 제대로 느끼고 갑니다. 사람이 참 반듯한데 묘하게 웃기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1: 그게 딱 맞다. 반듯한데 네. 묘하게 웃긴 그 느낌.
2: 좋은 건가요?
1: 우리, 아, 좋은 거지.
0: 우리 종규 네. 아니 규종 씨는 네. 혹시 웃기다라는 말 들으면 네. 기분 좋아요 어때요?
2: 저 많이 안 들어봐가지고.
1: 진짜요?
2: 네.
0: 아 진짜 규종 씨 왜 이렇게 웃겨요 진짜 이런 얘기 들으면은 어떨 것 같아요?
2: 네, 톤이 약간
0: 아 네. 너무 좀 거짓이었어요? 아 규종 씨 아 왜 이렇게 웃겨요 진짜?
2: 좋은데요? 되게 기분... 즐겁게 분위기 만든 사람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0: 진짜요?
2: 네.
0: 분발해 주세요.
2: 네.
0: 아니, 너무 잘해주고 계세요.
1: 네 맞아요.
0: 네, 네 우리 라경아님께서는요.
1: 규종씨 고향이 전주시구나 반갑네요. 지 고향은요 익산인디 반갑구먼.
2: 반갑구먼요.
1: 반갑구먼요.
2: 맞다 익산이구만.
1: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2: 지 고향은 익산인디 반갑구만. 제 동생이 익산에서 학교를 나왔거든요.
0: 아 진짜요?
2: 네 왔다 반갑습니다 경아씨.
0: 아니 그러면은 우리 규종 네. 방금은 되게 뭔가 미묘한 사투리이긴 했는데
1: 그쵸.
0: 규종씨는 지금은 네. 거의 사투리 안 쓰시잖아요.
2: 아, 저는 안 씁니다.
0: 그렇죠. 그러면은 네. 친구들이나 어떤 동네 분들 만나면은 조금 네. 그런 게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2: 아, 저는 안 쓰죠.
0: 저는 아예.
2: 저는 서울말.
0: 너무 이렇게 딱 선을 그으시네. 아니, 쓸 수도 있잖아요, 사실.
2: 네, 그 씁니다. 약간 야채를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0: 왔다,
2: 왜 이리 덥냐. 아,
0: 진짜로?
2: 왔다, 너 못 한다고 전화 안 하냐. 약간 이런 걸 좀 합니다.
0: 네. 그러니까 좀 편하면은 좀 동네에서는
2: 네네네.
0: 그런 느낌이구나.
2: 네. 왔다, 못 한대.
1: 못한데
2: 빨리 대본 아니고 못한데 약간 이렇게 하는
0: 근데 왜 이렇게
1: 자연빛이
0: 제일 자연스러워 눈빛이
2: 약간 이렇게 위아래로 가야 되나 봐요.
0: 그러니까 위아래로 되게 정중한 뭔가 위아래로 네. 훑어본 흘김이었어요.
1: 흘김이지.
2: 어제 이제 5ON 멤버들과 촬영을 네. 마치고 밥을 먹으면서 그런 얘기 나온 거예요. 영생이 형도 전라도에서 좀 자랐었거든요.
0: 네.
2: 그래가지고 사투리가 나왔는데 왜 전라도 사투리는 약간 위아래로 훑을까.
0: 그 왜 그런 거예요?
2: 저도 모르겠어요.
0: 느낌이 바이브가 그런 거구나.
2: 영화 에서도 약간 동방신 유노 형님도
1: 맞아요.
2: 약간 역할을 왔다냐 뭐다냐 약간 이렇게 하잖아요.
1: 뭔지 어깨가 들썩들썩 하시잖아.
0: 들썩하면서 뭔가 좀 이렇게 약간 꼬렁꼬렁한 네. 그런 느낌이네요.
2: 그런 톤이 있더라고요.
0: 그러니까 그게 네. 막 뭔가 좀 무시하거나 어떤 막 또 그런 느낌이 아닌 거잖아요.
1: 그렇죠. 그루 네. 약간 타는 느낌이
2: 맞아요. 맞아요. 그루 네, 전라도 바이브입니다.
0: 전라도

0: 바이브.
1: 그래서 춤을 잘 추시나 보다.
0: 그래가지고 우리 아 맞네.
2: 그렇지.
0: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더블S 50이 된 거다.
1: 그렇지.
0: 맞네 맞네.
1: 어 역시.
0: 또 우리 4623님 문자도 규종 씨 한번 읽어봐 주세요.
2: 네. 네. 일상의 시트콤인 소영 언니의 말실수 제보합니다.

0: 올릴 수 있는 건데 네. 이거를 이렇게 됐었어.
1: 아니 요즘에 그 젊으신 분들 사이에서 네. 뭐 딱복 말복인 줄 알았어 나는.
0: 아 딸복이요? 딸복 말복.
2: 아니 딸기냐 복숭아냐?
1: 아니요 그 딱복 말복. 말랑이 복숭아라.
0: 아, 말랑이 복숭아. 아. 이건 헷갈릴만 하다.
1: 그쵸.
2: 말랑말랑한 복숭아.
1: 말랑말랑한 거. 저는 그 황도 있잖아. 이렇게 아, 이에 진짜? 넣으면은.
0: 귀여워.
1: 알아서 으스러지는 아.
0: 그치. 녹아버리는 거.
1: 녹아버리는 거. 그걸 좋아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0: 나는.
1: 무슨 파예요?
0: 저도 말복이에요.
1: 말복이야.
0: 나도 말랑 복숭아.
1: 그래. 네.
0: 이거 이렇게 된 거 그냥 소영씨가 만들어 버리자.
2: 네, 말복파.
1: 그래. 우리 지금 황도는 말랑이 복숭아 팀으로 갑시다.
0: 황도. 그래요. 우리 그러면 물복 아니고 우리는 앞으로 말복으로 가야지.
2: 네, 좋아, 말복파예요. 말복파.
1: 말복파요?
2: 말복입니다.
0: 우리 셋다 말복이구나. 네. 아니 신비복숭아 드셨어요 최근에?
1: 아니 못 먹었어요.
0: 아 난 먹었지롱.
1: 어때요?
0: 난 먹었지롱.
1: 아 그 지금 철이잖아.
0: 난 먹었지롱.
1: 어때? 좀 신비해. 얘기 좀 해줘봐.
0: 왜, 너무 맛있던데?
1: 신비한 게 아니고 네. 이제 아, 품종이 있어요.
0: 품종이 있어요. 근데 좀 달달하고 맛있는 거 있는데 저희가 그 환장연애 코너라고 거기에 우리 조현영 씨랑 그리고 또 우리 규민 씨께서 복숭아를 직접 이렇게 깎아가지고 나눠주셨잖아. 신비복숭아 먹었잖아.
1: 신비복숭아 그 말복보다 맛있어요?
0: 말복보다 맛있어.
1: 아유 사먹어야 되겠네.
0: 말복이랑 딱복의 그 약간 장점을 합친 것 같은 그런
1: 진짜?
0: 느낌이야. 맛있더라고. 한번 꼭 한번 먹어봐.
1: 먹어봐요. 사먹어야 돼. 지금 철이에요 철.
2: 철이에요?
0: 그러니까. 지났을 수도 있어.
1: 그래?
0: 그랬을 수도 있어. 한번 체크해봐요.
1: 짧아.
0: 자 그러면은요. 본격적으로 사연 한번 심사 들어가 볼게요.
1: 네. 2부에서는 짧은 사연 소개된 모든 주주님들에게 선물 보내드리고요.
2: 짧은 사연에서 최고 높은 별점을 기록한 분에겐 기존 선물에 갈비 매장 이용권까지 얹어서 보내드리니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인 유료 문자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0: 네, 그럼 바로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소영씨 소개해주세요.
1: 간호사는 누구야? 님의 사연입니다. 결혼 앞두고 남자친구의 증조할머니를 처음 뵈러 갔는데요. 할머님이 살갑게 손을 덥석 잡으시며
3: 아이고 여전히 굽다. 간호사 일은 안 힘들고 결혼해도 일은 계속할 거요
1: 하시길래 에이? 간호사?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있었거든요.
3: 그래 그때 어머님이 보내주신 굴비도 너무너무 잘 먹었는데 절대로 다시는 또 보내지 마라. 번거롭게 절대 보내지 마라
1: 하시더라고요. 남친 제가 첫사랑이라고 그렇게 우기더니 나 참. 근데요 더 웃긴 건 저 결혼하고 5년째 할머님 댁에 굴비 보내드리고 있어요. 우리 할머님은 아직도 제가 간호사인 줄 아세요. 저 미용사예요.
0: 아이 잠깐만. 아, 예. 이거 지금 그러면 우리 할머님은 네. 그 전 여자친구로 알고 있는 거예요. 거지.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다가 남자친구는 당신이 나의 첫사랑이다라고 얘기를 또 해놓은 상태였었구나. 네.
2: 선의의 거짓말.
0: 아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첫사랑이란 말을 왜 믿어요?
1: 그건 그래.
0: 그거 왜 믿어?
2: 맞아요.
0: 근데 솔직히 나 첫사랑이랑 왜 무슨 전 이럴 것 같아요. 아 무슨 사랑이야? 아니지 않아? 이럴 것 같아. 아니지 않아? 살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그렇게
2: 그럼요.
0: 진짜로 찐 사랑한 적이 내가 처음이라고? 에이 그치, 그럴 그치. 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2: 끝사랑이라고 했더니 끝사랑.
0: 아 맞아. 차라리 끝사랑이라고 얘기를 그쵸. 해야지. 네. 이분은 정정하셔야 돼. 끝사랑으로.
1: 그래 정정해야 돼.
0: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는 조금 매콤하긴 했었는데 우리 또 네. 증조 할머님 전 난 건강하셨으면 좋겠어. 오래오래.
2: 맞아.
0: 그래서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려면은 우리 사연자분이 앞으로 또 우리 남자친구분의 증조 할머님 뭐 우리 남자친구분께서 네. 앞으로 할머니 잘 좀 챙겨드리라는 마음에서 기분 좋게 에너지 드리려고 저는 4.3점 드릴게요.
1: 4.3점.
0: 네네.
2: 네네네.
1: 아, 저도 이거 사연 보니까 이거 약간 지금 만약에 제가 결혼했는데 약간 그 진짜 할머님께서 저한테 이랬다 이러면 진짜 매워요. 그날 그쵸, 우리 경찬 씨는 네. 밤새 이제 나한테 똑같은 얘기 앵무새처럼 반복으로 들어야 된다.
0: 그치, 그 시작되는 거지.
1: 아주 매콤하고 이게 그리고 짧게 끝나는 게 아니라 전 좀 길게 갈 수 있거든요.
0: 공감이 되는구나. 네.
1: 그 굴비를 내가 할머님 댁에 계속 보내는 날마다. 그래서 첫사랑인 줄 아시겠지.
0: 그치, 그냥
1: 근데 그 마음 나야.
0: 마음이 너무 예뻐 그냥.
1: 그치?
0: 됐어.
1: 그렇게 할게. 그렇게 해서. 약간 제가 그 뭐죠 뭐라 그랬죠 그 두 개
0: 데칼코마니요
1: 데칼코마니
0: 네 콜라보레이션
1: 콜라보레이션 네. 데칼코마니 된 점수 4.5점 드리겠습니다.
0: 좋습니다. 네. 규종 씨.
2: 저도 진짜 약간 매콤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마음이 아프지만 하지만 네. 어쨌든 내용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1: 그쵸.
2: 높은 점수를 드립니다. 간호사 미용사 4.4 드리겠습니다. 와.

0: 4.4점 저 따 좋아 저 따 좋아
1: 와 힙합 나온 줄 알았어요 방금
0: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간호사는 누구야님의 점수는요 평균 점수 4.4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꽤 높게 시작을 해보고요
1: 오,
0: 자 다음 사연은 제가 한번 소개해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내가 박수영 아니냐님의 사연인데요 회사에서 발표를 맡게 됐는데요. 너무 긴장한 꿈과는 달리 발표를 무사히 끝냈고 칭찬을 너무 많이 해주시는 겁니다. 아, 저도 모르게 긴장이 풀려가지고
2: 관문문 한심해 봤더니 영광입니다.
0: 라고 해버렸어요. 근데 저 이거 확실해요. 서영씨 어디가 잘못했는지 바로 눈치 못 채셨죠?
1: 나 진짜 몰라. 어? 관몸은 틀렸는데 뭘 합친 거야?
0: 아 관몸 아니 관심을 한 거에 맞다니.
1: 아
3: 잠깐 그러면 관몸은 맞는데 한심은 못
1: 봤죠. 아 관심을 한 몸에 맞다니.
0: 맞아. 관몸은 아~ 깨달았고 지금 한심은 눈치를 못 챈 거야.
1: 내가 그쵸. 이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고. 이게 보니까 앞에 거 틀린 것만 생각하고
0: 둘을 몰라.
1: 뒤에 한심을 생각도 못했어.
0: 아 관몸까지 맞게.
1: 아니, 관몸만 그래서 관몸이 관심 몸.
0: 이거 잠깐만 여기서 이게 진짜 데칼코마니 점수 아니에요?
1: 아 이건 진짜 데칼코마니다.
0: 이거는 진짜 데칼코마니야. 나도 진짜 그냥 소영 씨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그쵸? 받아가지고 에. 너무 반. 반가운 마음에 높게 드릴게요.
1: 네.
0: 4점 드리겠습니다.
1: 4.4점.
0: 네. 4.4점.
1: 저는 이번에는 데칼코마니는 앞에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같은 단어 두 번은 안 써요. 하루에. 그래서 저는 미러링 점수. 그러니까 거울 보고 있어 내가 지금.
0: 네.
1: 미러링 점수로 4.5점 드리겠습니다.
0: 4.5점. 오케이. 네. 좋아요. 미러링 점수. 아까는 데칼 지금은 이제 미러링.
1: 확실히 달라.
3: 네. 진짜 저라면 너무너무 창피할 것 같습니다. 제가 네. 우리 소영이가 창피한 게 아니고
1: 상황이
3: 네. 그래서 저도 4.5점 높이 드리겠습니다.
1: 네,
0: 오늘
1: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0: 뭐야 이거 오늘 왜 이렇게 우리 후한 거야?
1: 다들 기분이 많이 좋으신가봐요.
0: 자, 이 정도면 내가 박소영 아니냐?
1: 네.
0: 점수는요 4.5점으로.
1: 야,
0: 네, 우리 간호사는 누구야님보다 조금 더 높아요.
1: 오.
0: 자, 그러면 다음 사연은 우리 규종 씨가 한번 소개해 주세요.
2: 거기서 왜 노래를?
1: 할아버지 나왔다.
3: 님의 사연입니다.
0: 네.
3: 고속버스를 탔는데 예기치 못한 장 트러블이 시작됐습니다. 휴게소도 한참 멀었는데 너무 급해서 민망함이고 뭐고 다 잊고 기사님께 달려나가서 제가 너무 급해서 그 당장이라도 터질 것 같은데 잠깐만 세워주실 수 있을까요? 요청드렸는데요. 앞자리에 앉아 계시던 할머님이 갑자기
4: 선다면 더 가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3: 하시는데 저 진짜 그 자리에서 터질 뻔했습니다. 간신히 부여잡았네요.
0: 아이고 와 진짜 이거 좀 할머니 나 지금 솔직히 할머니 미워요.
1: 그치?
0: 할머니 왜냐면 지금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이 사연자분은 진짜로 톡 터질 것만 같은 그
1: 그래.
0: 상태가 더 돼버린 거거든.
3: 네.
0: 거기서 웃겨가지고 조금이라도 힘이 풀렸다가는 바로 그냥
1: 그것도 고속버스니까.
0: 그래서 할머니는 네. 이 어떤 우리 할머니 자신의 어떤 이 영향력을 이거를 간과해서는 안 돼요. 난 이분이 간과하셨어.
1: 그래 맞아.
0: 굉장히 간과하셨고
3: 그쵸.
0: 자칫하면은 지금 굉장히 큰 사고가 날 뻔했다.
1: 네.
0: 난 이거 진짜 매콤하다고 생각해요.
1: 네.
0: 4.5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4.5점. 와, 네. 오늘 사연이 너무 다세.
0: 은근히 매콤해요 다들 지금.
3: 진짜 저는 이거 네. 비슷한 게 있어요. 제가 아니고 친구 얘긴데.
0: 네
1: 거짓말. 확실해요?
3: 압니다. 그
1: 에이.
3: 고속버스 중에서 그 어떤 버스는 그 급하면 누르는 그런 버튼 같은 게 있단 말이죠.
1: 너무 자세히 알고 있는데.
3: 그러면 이제 그 이제 급하니까 뭐? 신호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말을 못 하니.
0: 몇 번 그랬나 본데.
3: 네. 근데 딱 그 친구가 버튼 눌렀어요. 예를 들어서 5번이다.
1: 네,
3: 의자가 5번이 좌석이. 딱 눌렀는데 기사님. 그 5번 손님 많이 급하세요.
0: 잠깐만 너무하잖아
3: 그 네, 너무합니다.
0: 거의 우리 할머님 손대고 톡하면 터질 것만 같은 그대랑 거의 비슷했어요 지금.
3: 그래서 진짜 이거는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진짜 만점 드리고 싶어요.
1: 만점 5점?
3: 네, 5점 드립니다.
1: 와
3: 이거는 진짜 힘들어요.
0: 이거는 친구분의 사연, 친구분이라 하셨지만
3: 네.
0: 친구분의 사연까지 해서
3: 네.
0: 더 공감이 되셔서 저희가 다 몰입을 했잖아요.
3: 여기를 꾹 눌러야 돼 급할 때는.
1: 그래요?
0: 그쵸? 장문혈인가? 그쵸?
3: 네.
0: 장문혈 저도 알고
3: 네.
0: 있어요.
1: 팔에서 한 뼘 정도.
3: 멍드는 줄 알았어요. 진짜 계속 누르고 있는데.
0: 본인 얘기네요. 아이고
1: 친구가.
0: 친구가 그렇지. 고생하셨어요. 자
1: 저도 있는데 저는 이제 이게 또 오늘따라 사연이 왜 다 나랑 좀 관련이 있나. 어제
3: 네.
1: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3: 어제요?
0: 진짜?
1: 어제 이제 차에서 가는데 이제 퇴근 시간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신호가 굉장히 당장이라도 살짝 이렇게 과략

0: 네, 힘을 빼면은 와다다다다 통통하고 그 터질 것 같은 네. 그대였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데칼코마니랑 그리고 미러링 점수가 나왔잖아요.
1: 네, 또 뭘까?
0: 또 똑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1: 아, 물어보는 거예요?
0: 여쭤보는 거예요.
1: 쌍둥이 점수 하자.
0: 그래, 쌍둥이 점수. 어, 그래, 그래. 트윈스 점수.
1: 아, 트윈스 네. 점수. 네,
0: 트윈스 점수로 4.8점 드리겠습니다.
1: 4.8점. 어, 높네요. 자, 그래서 거기서 왜 노래를 님의 사연은요. 평균 점수 4.8점으로. 이야. 자, 제일 높은 상황인데요. 자, 저희 사연 심사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짧은 사연 소개되신 모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0: 네.
1: 자, 오늘 이 짧은 사연 중 최고 8점을 기록한 분은 바로바로 선대면 턱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거기서 왜 노래를 입니다.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1: 네, 진짜 정말 힘드셨을 것 같은데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분께는요 갈비매장 이용권까지 아우, 맛있겠네.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잠시 후 3부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시트콤으로 만들어드리고 구두 교환권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부 끝곡으로 김규종의 On Fire 듣고 오실게요. 오우.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0: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잘 만들었다, 몽젤.
3: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선단지 명함 다 있어
4: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3: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5: 인쇄는 와우 플러스
6: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6: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6: 당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

0: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0: 12시 주현영.
1: 12시엔 주현영 3부 시작됐습니다. 메리 시트콤 매콤. 개그우먼 박소영씨 SS501의 김규종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우리 이승환님께서 네. 뭐예요? 소영이 누나 결혼했어요?
2: 아우 티 났어요.
1: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잠깐만. 네. 우리 승환씨 너무 늦게 한거 아니야?
3: 그러니까.
1: 승환씨 지금까지 뭐 했던 거야?
2: 왜? 그러니까 왜 나를 이렇게 놓치고 이런 분들 왜 이제야 다들 연락이 오시는 건지.
1: 네. 맞네. 지금 승환씨가 아쉬운가 봐.
2: 그래 아쉬운가 봐. 몇 년 한 10년 만에 갑자기 생각나신 것 같아요. 제가.
1: 그러니까. 승환씨 지금 이미 품절녀십니다.
2: 품절녀예요.
1: 네. 네. 또 우리 5497님께서는요. 우리 규종씨가 한번 소개해 주세요.
4: 네. 규종 오빠 쇼트라마 진짜 잘 어울리던데 앞으로도 연기해보고 싶은 배역이 있나요? 저는 은근히 규정 오빠가 악역하는 것도 보고 싶어요.
2: 그래 오늘 여기 스티커도 여기다 붙였잖아요. 눈썹 위에다가.
1: 네. 뭐야 개슴츠레 하는
4: 악역이에요.
1: 근데 규종 씨처럼 뭔가 선하시고 되게 이렇게 다정하시고 막 평소에 배려도 많으신 분들이 저는 속에 악마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아니 그
4: 지금 제가요?
1: 아 웃긴 말이에요. 왜냐면 저도 저 안에 작은 악마가 있거든요.
2: 나도야.
1: 왜냐 뭔지 알지?
2: 난 진짜 있어.
1: 왜냐면 난 늘 이게 왜냐면 늘 이렇게 뭔가 배려하는 게 너무 편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마음인즉슨 나도 그런 배려를 받고 싶단 말이죠. 근데 간혹가다 우리가 살면서 좀 그렇게 비상식적으로 좀 막 그런 사람들 만날 때가 있잖아. 그치, 그럴 때 여기에 이제 그 어떤 악마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2: 그래.
1: 근데 그거를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2: 그쵸.
1: 네. 내 안에서 이렇게 샥 누르지.
2: 그래. 맞아요, 그때도 맞아요. 이제 차 운전할 때도 창문 닫았고 아주 나쁜 사람.
1: 귀여워.
2: 그렇게 한 번씩 나와줘야 돼. 그게 안 나오면 안 된다니까.
1: 귀여워.
2: 제가 너무 귀엽다고 해요.
1: 아, 진짜 귀여워.
2: 원영이 언니. 원영이었네.
1: 너무 귀여워.
2: 그 동빠.
1: 너무 귀여워. 진짜로. 지금 아기가 온 것 같아. 메리가 지금 태어난 것 같아.
2: 이모!
1: 그만.
2: 알았어요.
1: 아니 그래가지고 네. 규종씨가 네. 저도 악역을 한번 하시는 걸 보고 싶긴 해요.
2: 잘 어울릴 것 같아.
1: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2: 이런 현한 얼굴이 악역에 더 잘 그래. 어울린다니까.
1: 그래. 얼마나 표현을 잘하겠어.
4: 악역 오디션 한번 봐보겠습니다.
1: 진짜? 저희를 위해서요?
4: 네.
2: 기대된다.
4: 네.
1: 저희를 위해서 오디션을 보신다고요?
4: 악역하는 날 제가 악역 역할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한번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1: 좋아요. 좋다. 악역하시는 네. 날에 그럼 회식해요. 우리.
2: 좋다.
1: 오디션 합격하시면.
2: 좋다.
1: 회식해요. 우리. 자 그러면요 저희 또 한번 사연을 만나볼 건데요.
2: 네.
1: 자 재밌는 사연 있는 분들 지금 바로

0: 홈페이지에 남겨주시고요. 사연 소개되신 분들께는요 구두 교환권 보내드리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자 그러면 내 꿈속의 차장님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소영씨가 소개해주세요.
1: 꿈을 많이 꾸는 사람도 있고 잘 안 꾸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꿈을 꾸는 사람인데요. 얼마 전에는 세상에 어머어머어머어머 제가 너무 좋아하는 가수 하동준 씨가 꿈에 나온 거예요.
2: 나비야 나비야 너를 부르는 그 말. 우리 나비 잘 잤어?
1: 그 심의 동굴 같은 목소리 어찌나 달콤하던지요. 심지어 꿈에서 저희는 세상에나 마상에나 연인 사이였어요. 그렇게 저희는 놀이동산 데이트를 하고요.
3: 아 동균 오빠 토영이는 바이킹은 무더워도 못할 것 같아요.
2: 나비야 나비야
4: 걱정하지 마. 오빠가 우리 나비 손 꼭 잡아줄게.
1: 우리 남친이 몇 살인 거예요? 그렇게 추로스도 나눠 먹고 바이킹도 같이 타고요. 놀이동산에서 나와서는 코인 노래방에 가서 동균 씨가 그 매력적인 목소리로 세레나데를 불러주는데
2: 너는 모르지 너만 모르지 너를 사랑하는 내 마음을.
1: 정말 진짜 눈물 나게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헤어지기 전 차 안에서 이건 분명 뽀뽀 각이었거든요. 근데요 그 순간 갑자기 차창 밖으로 엄청난 들이소리가 났고 그 소리에 꿈에서 깨버리고 만 거 있죠. 안돼! 그렇게 눈물을 머금고 꿈에서 깼는데 그 들이소리가 너무 가까운 데서 들리더라고요. 뭐야? 그 의문의 들이소리는 우리 남편의 코 고는 소리였습니다. 그 뒤로 저 남편이랑 각방 쓰는데요 아무리 꿈을 꿔도 제 꿈에는 하동준 씨는 다시 안 찾아주세요. 제발 한 번만 더 어떻게 안 될까요?
0: 내 꿈속의 저장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이분께 구두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5: 들어야 돼.
0: 아니 원래 임신하면 그렇죠. 호르몬 때문인지 그렇게 꿈을 많이 꾸게 된다 그러던데.
1: 저 진짜 많이 꿔요.
0: 그 전보다?
1: 진짜 희한하게 남자 배우님들도 많이 아까 막
0: 뭐랄까
1: 막 이렇게 꿈속에도 이제 드라마를도 제가 워낙 좋아해서
0: 그렇지
1: 맞다. 뭔가 네. 되게 이렇게 막 그런 꿈도 많이 꾸고 희한해요.
0: 혹시 기억에 남는 꿈 있어요?
1: 제가 그때 이정재 씨였나?
0: 진짜요?
1: 갑자기 배우님이
0: 너무 뜬금없다. 소영 씨 꿈에 이정재 선배님이 네. 나오신다는 게
1: 그 선배님 배우 선배님 나오셔가지고 막 뭔가 되게 행복하게 막
0: 행복하셨어요?
1: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0: 행복하셔서
1: 진짜 그 꿈을 꾸고 우와 검색을 해봤다니까요.
5: 진짜로
0: 뭔지 알아. 꿈에서 예를 들어서 남자 연예인 내가 생각 못했던 분이 혹시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음 아침에 일어나서 요즘 뭐 하시지?
1: 맞아.
0: 요즘 뭐 하시지? 괜히 찾아보고 너튜브에도 영상 같은 거 최근 거 찾아보고 그러다 갑자기 한 이틀 정도도 좀 생각하는 것 같아 계속.
1: 그렇지. 그리고 나는
0: 나 혼자 신경 써.
1: 그래 괜히 그분 보면 더 반갑고. 그리고 나 유명 남자 배우가 꿈에 나옴. 뭐 이런 거
0: 해몽 같은 거 찾아보고. 아니 규정 씨도 이런 적 있어요? 꿈에 그러니까 생각지 못했던 어떤 다른 아티스트 분이나 연예인이 막 나온 적 있어요?
5: 저는 어쨌든 친구들도 있고 하니 많이 나오긴 하는데 제가 되게 신기한 저는 제 동생 친동생이 신화창조였거든요. 신화 선배님들을 좋아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신혜성 선배님을 가장 좋아했어요. 근데 꿈에 나온 거예요. 그 동생은 이제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날 복권을 사러 간 거예요. 그래서 샀어요. 그 신화 선배님 데뷔 날짜 생일 막 섞어서 해가지고 3등 됐잖아요.
1: 와 진짜로?
5: 네.
1: 와.
5: 근데 마지막 번호 하나가 틀렸는데 그걸 그냥 찍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께서 너 그 다음에 꿈이 어떻게 됐니? 그래서 선배님을 뵙고 화장실 급해서 화장실 갔는데 물을 내렸대요.
1: 물을 큰 볼래 보고 물을 안 내렸어야 되는데.
0: 진짜 그런 게 있어?
1: 그래서 그 하나가 틀렸구나.
5: 그게 흘러

0: 같나 보다.
1: 아, 야, 나는 옛날에 그거 보신 적 있으시죠?
2: 아니,
1: 인별그램 그 보신 적 있어요? 인별그램 예전에 누가 변우석 씨 꿈꾸고. 복권 엄청 크게 당첨되신 분.
2: 그래가지고 씨.
1: 그래서 찾아봐요. 그래도 아무튼 그래서 우리 성배고 얘기할게요. 그래서 우석 씨가 그래서 우석 씨가 그분의 인별그램에 찾아가서 왜냐면 그분이 우석 씨한테 감사하다고 인별그램에다가 남겼거든요. 그래서 우석 씨가 그것도 심지어 선제학고 티어 그 이후에 엄청 그렇게 되신 후였거든요. 그걸 그 우석 씨가 댓글로 기분도 달았어. 기분을 달았대. 뭐라고 댓글을 달으셨어요.
2: 댓글을 달았어요.
1: 거기다가 뭐라고 다셨는지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아마 복권 당첨이었는지 뭐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바로 찾아보면 맞죠? 20억.
2: 20억!
0: 어떻게 제 꿈에도 한번 안 나타나실래요?
1: 진짜 감사해요. 네. 선배님 어떻게 좀 저희 꿈에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아무튼 야,
2: 대박이다.
1: 누군가가 우리 꿈을 꾸고 이렇게 좋은 일 생겼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아유, 아니 결혼하면 사이가 안 좋아서가 아니고 네. 배우자 왜요 너무 갑자기 넘어갔나? 아
2: 자연스러웠어요.
1: 자연스러웠어요. 아니 배우자의 코 고는 소리 때문에 각방을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소영 씨 남편분 경찬 씨는 어때요?
3: 아 저는 뭐 솔직히 얘기하자면 이제 남편이 그럴 거라 생각했는데
1: 소영 씨야 그렇구나.
3: 저는 평생 살면서 제가 코 고는 걸 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1: 누가 얘기를 안 해줬구나 엄마 아빠도.
3: 네, 근데 경철 씨가 어느 순간 매일 이 그 이어 그 귀에 뻗는
1: 이어캡 같은
3: 이어캡
1: 거?
3: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노래 나오는 거. 그거를 계속 끼고 자는 거야.
1: 이어폰을 진짜.
3: 그래서 하다가 어느 날은 아니 경철 씨 왜 맨날 나랑 자는데 그렇게 하냐 이랬더니 사실은 소영이가 어제 코를 너무 골아가지고 잠을 새벽까지 못 자서
0: 그럴 수 있어,
3: 이거를 끼고 자기 시작하는데 제가 안 믿었거든요. 근데 내가 어느 날 하다가
1: 깼어.
3: 하다가 깬 거야. 내가 코를 고는구나.
1: 그때 알았구나.
3: 그때 알았어. 40년 만에 처음 알았어요.
1: 근데 그게 진짜 맞아. 경찬 씨가 경찬 씨는 아예 안 골아요.
3: 아까 뭐 한 번씩 뭐 그
1: 은은하구나.
3: 은은하구나. 저는 그렇게 골면 치거든요.
1: 아이고.
3: 치면 조용해져요.
1: 아이고.
3: 순간 건들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냥 내가 잠들 때까지 조용하거든.
1: 우리 경찬 씨는 또 소영 씨한테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3: 하고 귀를 막고 있었던
1: 귀를 막은 거야. 본인의 귀를. 아니, 규종 씨는 잠버릇 있어요?
0: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고 사는 건가요?
3: 모르시는 것
1: 모르는
3: 같아요.
1: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나중에.
0: 근데 그런 날은 있죠. 자고 그랬는데 목이 너무 아파.
3: 그거 코 골았어. 입 벌리고.
0: 그래서 그런,
1: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 진짜?
3: 아, 주디도 그랬구나.
1: 엄청 하다 보다.
3: 그래, 약간 뭐 칼할 때 있잖아. 아침에 맞을 때. 입 벌리고
1: 나는 이도 갈아요.
3: 아 저도.
1: 나 진짜 피곤하면 일 엄청 갈아요.
3: 나도 자주
1: 깨질 것처럼 갈더라고.
3: 아 그 턱 조심해야 돼.
1: 맞아.
3: 턱 조심해야 되는
1: 거. 다들 조심하세요. 다들
0: 조심하세요.
1: 아니 우리 4376님 문자도 한번 읽어주세요.
0: 네. 코 고는 소리도 그렇지만 이 가는 거.
3: 다 나왔네.
0: 이 가는 거. 진짜 밤중에 들으면 얼마나 소름 끼치는지 몰라요.
1: 미안해요.
0: 근데요. 저는 30평생 몰랐는데 제가 이를 갈더라고요.
1: 그렇더라니까. 맞아.
0: 처음에 못 믿다가 남편이 녹음해서 들려주는데 진짜 깜놀했잖아요. 자기 잠버릇은 정작 본인은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1: 맞아요. 그러니까 정작 본인이 들으면 깜짝 놀래요. 이러다 이겨지겠다 싶어.
2: 맞아.
1: 스트레스가 많은 평소에 좀 뭔가 참고 사는 게 많은 사람들이 잘 때 이가는 경우도 많아요.
2: 맞나 보다.
1: 네. 자 그러면 저희는 이쯤에서도 바로 다음 사연을 바로 만나보도록 할 건데요. 너 말고 네 언니님의 사연이거든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0: 20대 시절 정말 많이 짝사랑한 누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옆집에 살던 미영 누나. 저보다 3살 많던 누나는 간호대 학생이었죠. 누나의 관심이 절실했던 저는 기꺼이 실습 연습 상대가 되어가며 누나와 제법 가까워졌죠. 그러던 어느 날.
1: 저기 규종아 혹시 힘든 거 아니라면 우리 소영이 과외 좀 해줄 수 있어? 내가 가르쳐봤는데 혈육 공부는 진짜 못 시키겠더라.
0: 아 저도 요새 좀 바쁘긴 한데.
1: 그치 너도 바쁘지. 아 그래도 페이도 두둑하게 챙겨주고 우리 소영이 대학만 보내주면 소원 하나 무조건 들어줄게.
0: 소원 하나. 그 네 글자에 제 심장이 아주 풀악세를 밟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미영 누나의 동생 소영이의 과외 선생님이 됐죠.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소영이가 대학만 붙으면 누나한테 고백한다.
3: 아 진짜 아 수학 노잼. 아 이런 거 배워가지고 뭐해요. 아 계산기만 두드리면 끝인데.
0: 그래도 수능 봐야 할 거

0: 야, 그만 툴툴거리고 앉아서 책 펴.
1: 아, 근데요 오빠 진짜 대학 가면 그렇게 예쁜 언니들 많아요? 잘생긴 오빠들은요? 아, 나 정도면 대학 가서 인기 진짜 많겠죠. 나도 꾸미면 좀 괜찮은데.
0: 헛소리 말고 문제나 풀어. 근데 소영이 너 입술 바른 거야? 조그만 게 학생이 무슨 화장이야. 소영이는 청순하고 다정한 누나와는 완전 딴판이었습니다. 공부는 하기 싫어하고 딴소리는 세계 챔피언. 그래도 저는 누나를 위해 달래고 혼내고 간식 사주고 문제집 사주고 2년간의 피나는 노력 끝에 대학에 입학시켰는데요. 와우. 바로 그날 제가 누나에게 고백하려던 그날.
2: 규정 오빠 고마워요. 부모님도 언니도 포기했던 나를 이렇게 참아주고 끝까지 품어준 사람은 오빠뿐이에요. 이제 나도 성인이니까 우리 사귀어요. 오빠도 나 좋아하죠.
0: 저는 소영이의 고백을 거절했지만 그날 이후 누나에게도 영영 고백할 수 없게 됐습니다. 왜냐고요?
3: 김규정 이 나쁜 엑스. 2년 동안 그렇게 잘해줘놓고 여자 마음 다 흔들어놨고 희망 고문 다 해놓고 이제 와서 하니를. 김규정.
0: 소영이가 울면서 온 동네를 뛰어다니는 바람에 저는 순식간에 여고생 울린 나쁜 엑스가 되어버렸고요. 아이고. 결국 그냥 열심히 2년간 과외만 해주고 마지막 소원 하나도 제발 소영이 입 좀 막아주세요 로 써버리고 끝나버렸네요. 쩝.
4: 나 말고 니 언니 님의 사연이었고요. 네. 일단 이분께도 구두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이고.
4: 이런 경우 종종 있죠. 내가 네. 좋아하는 상대방이 내 언니나 오빠, 동생 또는 내 친구를 좋아하는 경우.
1: 그래 맞아. 이런 거 꼭 있어. 꼭 있어.
4: 혹시 비슷한 경험 해본 적 있어요?
1: 저는 이제 중학교 때.
4: 어릴 때.
1: 아니, 어릴 때 제가 좋아하는 짝남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짝남이 제 친구를 좋아했어.
4: 하겠구나.
1: 아 근데 아니 좋아만 했는데 그때는 그 친구가 안 이제 그 여자 친구가 이 남자의 마음을 안 받아준 거지. 그래서 둘이 고민 상담을 하다 나랑 이게 또 잘 된 거야.
4: 어이구. 진짜?
1: 이렇게 막 그리고 걔가 힘들다 막 하면서 그때는 버땡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4: 그쵸, 친구.
1: 친구 이런 게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결국에 우리 둘이 이렇게 뭐 잘 이제 이게 돼가지고 이게 되는 거야.
4: 어릴 때
1: 내가 너무 부끄러우니까 네네. 막 과자 하나 사가지고 그 남자친구분한테 주고 싶은데 부끄러워서 못 주겠는 거야. 그래서 그 원래 좋아했던 그 친구한테 막 그 친구가 내가 전해줄게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럼 나 부끄러우니까 네가 뭐야? 전해줘 이렇게 해가지고 데이트도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맨날 사면은 전달 하다 그 둘이 드디어 맞은 거야. 둘이 맞은 거야.
4: 이거는 네. 진짜 너무 웃기다.
1: 예, 근데 그때 일주일 그냥 일주일 만났었어요.
4: 애기 때.
1: 애기 때.
4: 나도 그랬어. 똑같았어.
1: 그래. 그래서 결국에는 나는 그 제비지.
4: 어?
0: 제비요?
1: 편지 전달해주는 거.
4: 제비집이요? 제비집?
1: 그잖아. 비둘기.
0: 비둘기. 제비요?
1: 비둘기야 만들어.
0: 제비라고 깜짝 놀랐네요. 제비 만나신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1: 박씨를 몰고 왔지 제비는.
4: 우리는 제비라고 하자.
1: 우리는 제비야.
4: 아, 제비라고 하자. 그래.
1: 제비가 그.
0: 좋은 소식 오잖아요.
4: 좋은 친구 울고 온 거지.
1: 그래.
4: 그러니까.
1: 비둘기를 주변에 안 써. 내가
4: 비둘기라. 그러니까 약간 사랑의 큐피트 약간 이런 그래. 거 한 거네.
1: 그렇지 그렇지.
4: 아니 규종 씨는요 이런 경험 없어요?
0: 아 저는 뭐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제가 좋아하는 분께 한번 직접 고백을 했던 적이에요.
4: 백발 백중이었구만.
0: 아니 근데 좋아하는 계속 거절도 당하고.
4: 오, 진짜로.
0: 저도 이제 첫사랑이는 누나가 있었는데
4: 네.
0: 이제 누나가 이제 저를 감사하게 좋아해줘서 등나무 아래에서 이제 편지도 주고받고 했는데
4: 잠깐만 너무 낭만적이잖아. 등나무 아래요? 네.
1: 등나무 아래?
0: 네, 저희는 이제 남녀공학이긴 한데 이제 네. 따로따로 생활을 했어요. 반 자체를. 그래서 만나려면 등나무 아래를 가야 돼. 거기서 이제 허용이 됐으니까 그랬는데 3학년 선배님이 저 네가 김규종이니? 예 맞습니다. 한 대를 맞은 거예요.
1: 어머, 왜?
0: 그분께서 그 누나를 좋아하고 계셨던 거야.
1: 어머.
0: 그래서 얼마나 무서워요, 어린 마음에.
4: 그치, 당연하지. 네,
0: 놓아드려야죠.
1: 바로
4: 안경아한테 네. 맞은 깜짝으로 놓아드렸구나.
0: 네,
4: 아이고야.
0: 그래서 이제 다 크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냥 조금 더 좋은 추억을 만들어 볼 걸 편지 몇 번 주고 받은 게 다였으니까.
4: 근데 그 어릴 때는요, 네. 그 어떤 권력이 있죠, 그런 거.
1: 그쵸, 뭔가 그쵸, 형이.
4: 좀, 형아들, 언니아들 그런 거에
1: 그래.
4: 당연히 무서워요. 좀 굴복할 수밖에 없거든요.
1: 그래.
4: 나도 많이 굴복했어요.
0: 그 선배 그리고 체대 갔거든요. 얼마나 아이고, 무서웠겠어요.
1: 아, 그럼 무섭지.
4: 야, 저 권력 있었네.
1: 아, 그렇네.
4: 굉장히 위협적이었겠어요.
1: 그치.
4: 아, 그러면. 규종 씨 후회 하지 마세요. 잘하셨어요.
1: 그래, 잘했어요.
0: 잘 맞을 뻔했어.
4: 그러니까요. 아유, 맞아요. 자, 아니 그러면 여기

0: 여기서 뭐 과외 선생님 이런 거 나오는데 네. 네. 아니 두 분은 뭔가 과외 선생님 같은 거 이렇게 뭐 선생님 해본 적 없으세요? 저는 예전에 아. 연기학원 선생님을 했었거든요. 네네네. 뭔가 어때요? 좀 어린 친구들로 했었었는데 네. 뭐랄까 그냥 되게 좋으면서 되게 열받으면서 좋으면서 열받으면서 그게 반복이었는데 그 가르쳤던 친구 중에서 한 두 명 정도는 지금도 계속 연락을 하면서 친구들이 뭐 대학교 붙고 그리고 어디 오디션 조그맣게라도 붙으면은 늘 저한테 소식을 얘기해줘요. 그럼 저도 같이 막 같이 축하해주고 조언도 해주고 네. 막 그런 관계가 있는데 어때요? 규종 씨는 뭔가 좀 그런 과외 선생님 잘 어울릴 것 같아요.
1: 아니에요. 근데 저 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2: 뭐요?
1: 일본어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서 네. 일본어 과외를 한번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나중에 나이가 좀 들면 왜냐면 지금도 자격증 따고 있는데 어쨌든 더 열심히 해야겠지만 제가 왜 하고 싶었냐면 제가 배워보니 너무 다른 거예요. 교과서적인 문법과 현장과 실제로?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런 말투로 좀 알려주고 싶어요. 여행 가서 진짜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본어 드릴을.
0: 그랬는데 나중에 그 과외 받은 학생이 네. 규종 씨한테 고백하면요.
1: 저한테요?
0: 네. 그래서 아니 그러면 왜 그렇게 친절하게 알려주고 왜 그렇게 알려줄 때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알려주고 그랬어요?
1: 그러면 저는
0: 가면은
1: 과외할 때 이거 피어싱 하고 갈게요.
0: 아 무섭게?
1: 네 이렇게
0: 피어싱하고
1: 네, 이렇게 일본어 하는 거죠. 이렇게
2: 옛날 그 드라마처럼
0: 효과가
1: 공부하란 말이다.
2: 할아버지처럼 효과가 있겠다 있겠어 확실하게
1: 특별한 말이다
2: 특별한 말이다
0: 약간 사극처럼
2: 그렇죠 예.
0: 진짜 그러면 방지할 수 있을 것 같긴
2: 그럼요.
0: 해요
2: 네.
0: 자 그러면 저희는 이쯤에서 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아나운서 김재원입니다. 76년의 세월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무공훈장이 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가족이 있다면 1661-7625로 전화주세요. 우리 가족이 그 주인일 수 있습니다. 1661-7625.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4: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5: 세라하임.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일어나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3: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4: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5: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도 마무리할 시간이 왔는데요. 어떠셨어요?
6: 오늘 끝났단 말이다.
7: 끝났단 말이다.
8: 끝내기 싫단 말이다. 이야. 더 있게 해달란 말이다.
6: 혼자 계셔도
8: 괜찮아요. 눈빛을 봤는데 요가 나왔어요.
5: 왜요? 정말
6: 맞아요.
5: 규정 씨 오늘 어떠셨어요?
8: 저는 올 때마다 즐겁고 네. 정말 이렇게 다양한 사연들이 있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습니다.
6: 아, 그렇죠.
5: 맞아요. 그래도 규정 씨 기는 빨려도 그래도 많이 웃다 가시죠?
8: 네.
6: 그렇죠.
5: 너무 다행이에요.
8: 한참 웃고 집에 가서 누워요.
6: 여기 눈 위에 그 네. 피어싱 스티커가 조금 떨어지려고 그러거든요.
8: 꼭
6: 누르고 가요.
8: 네. 땀 났나 봐요.
6: 아, 땀이 나서 그랬나
5: 그리고
6: 보다.
5: 잘 갖고 있어줘야 매리 물려줘야 되니까.
6: 그래, 잘 가지고 있어.
8: 네. 여기도 있어요.
6: 아, 근데 네 개네, 네 개.
5: 좋습니다. 그럼.
6: 저희 두 분과는 네.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만납시다.
5: 네. 네.
6: 그러면 저희는 이지 라이프의 너 말고 니 언니 듣고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0: 걸투쇼 썸머 뮤직 페스타 7월 8일 수요일엔
1: 마이 다이자
0: 크라잉넛 7월 14일 화요일엔 워터밤 아니고요 매밤 MC 유노 유노 아이들 B2B 미녀 암소맨 바다까지 소리 질러
2: 안녕하세요 영국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역을 맡은 연정훈입니다 아카데미 각본상 수상 명작이 한국 초연 무대로 찾아옵니다 시대를 초월한 감동을 만나보세요. 7월 18일 개막 놀시어터 대학로 우리카드홀 8세 이상 관람가
3: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4: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3: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의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4: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3: 02-2677-2677 IS 동서
5: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6: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5: 돈 워리 비 하겐
6: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5: 돈 워리 비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돈 워리 비 하겐
3: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7: SBS 생활 정보
8: 수면 시간에는 정해진 정답이 없다고 하죠. 그럼 나만의 적정 수면 시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일주일 정도 수면 패턴을 관찰해 보는 겁니다. 알람을 끄고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는 시간을 기록하면 되는데요. 첫 2, 3일은 수면 부채 때문에 오래 잘 수 있어서 4, 5일째부터 일정하게 유지되는 시간이 나에게 맞는 적정 수면 시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기상 후 2시간은 정신이 가장 맑은 시간대라고 하죠. 충분히 잔 것 같은데 얼마 안 돼 졸음이 쏟아진다면 수면의 양이나 질을 점검하는 게 좋고요. 주중과 주말 수면 시간이 2시간 이상 차이가 난다면 평소 잠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으니까 내 수면은 괜찮은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3: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별것도 아닌 소식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해드리는 별게다 뉴스. 이 시간 주요 소식 빠르게 만나봅니다. 최민희님이 친동생 A씨의 변화에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먹성조끼로 유명했던 A씨가 최근 다이어트에 성공한 뒤 식사량이 확 줄었다는데요. 심지어 밤마다 치킨 한 마리를 혼자 시켜 먹던 사람이 이제는 한 마리도 다 못 먹고 닭다리가 아닌 퍽퍽살만 찾는다고 합니다. 이에 민희님은 얘는 내 동생이 아니다! 라며 강한 배신감이 든다고 전했습니다. 조금 전 박은우님이 점심으로 카레를 먹다가 흰 티셔츠에 카레를 잔뜩 튀겼다는데요. 나름 예쁜 꽃무늬 같아서 마음에 쏙 든다고 합니다. 축하합니다. 최근 MZ세대에서 유행 중인 패션 아이템 바로 젤리 슈즈인데요. 청취자 수키님도 딸과 함께 젤리 슈즈를 장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 정사이즈를 샀는데도 젤리 슈즈 구멍 사이로 살들이 툭툭 삐져나오고 발이 너무 낀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는데요. 결국 수키님은 유행이고 뭐고 나는 못 따라가겠다며 젤리 슈즈와의 짧은 만남을 끝으로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한편 6782님이 DJ 주현영 씨의 매력에 푹 빠졌다는 소식입니다. 6782님은 주디는 왜 맨날 예쁘냐, 짱구 목소리 낼 때는 또 너무 귀엽다며 칭찬을 쏟아냈는데요. 나아가 아무래도 주디는 날개를 숨겨둔 천사가 분명하다며 현재 주현영 천사설까지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별다뉴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이상 별다뉴 앵커 주현영이었습니다.

0: to you.
1: 별다뉴에 이어서 틴탑의 To You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소식 전해주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지금 주주님들은 어디서 뭐하면서 라디오 듣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소식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그리고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열려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주분들을 위해 준비한 문화선물 소개해드릴게요. 드디어 바로 내일 개막하는 연극 더 컴업헌스 관람 티켓을 총 8분께 드립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12시엔 주연영 홈페이지 문화선물 게시판 들어가셔서 신청 많이 많이 해주세요. 아, 우리 5151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동료랑 점심 먹으러 왔는데 세상에 요즘 보기 드문 제비집이 있더라고요. 새끼들이 어미가 오면 입을 쫙 크게 벌리는데 난리도 아닌 거 있죠. 오늘 본 제비들이 이번 청취율 조사 12시엔 주연영 1등하는 소식 물어다 줬으면 좋겠어요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 진짜 예전에 그 뭐 지방 촬영 갔을 때 그때 제비집을 좀 많이 봤거든요. 근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 당시에 사진 찍어서 막 인별그램에도 올리고 했었는데 여러분도 그 실제로 보신 적 있죠? 그 제비집 안에 있는 그 제비 새끼들이 막 이렇게 막 엉엉엉엉 하면서 입 벌리고 있는 거.

가지고 실제로 보면은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계속 약간 제비집 멍을 했어요, 거기서. 아, 또 우리 0963님은 주디 마흔 중반에 간호대 3학년 학생입니다. 대단한 용기 쭈. 그나저나 오늘따라 왜 이렇게 축축 처질까요? 내년까지 무사히 학교 잘 다니고 국시도 꼭 합격해서 좋은 곳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주디가 응원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오늘 좀 축축 처져요? 그러면 조만간 완전히 그냥 도파민 터지고 기분이 막 째지는 날이 곧 올 건가 봐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축축 처지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다 그렇더라고요. 준비하신 거 진짜 어디 가는 거 아니니까 잘 믿고 본인을 믿고 또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0964님도 그리고 주디도 파이팅. 또 우리 2901님은요. 라디오 들으며 출장 가고 있습니다. 잠시 정차한 틈에 문자 보내요. 지금 제 차 보닛 위에 꼬마 사마귀가 타고 있는데요. 살려주려고 내리면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다시 운전하면 또 나타나네요. 김범수의 나타나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그 친구가 본인을 살려주려고 하는데 그거를 모르고. 자, 그러면 저희는 우리 2901님이 신청해주신 김범수의 나타나 듣고 와서 주주님들 문자 더 만나볼게요.

오늘도 12시는 주현영 인별그램에서 가위바위보 이벤트가 열렸는데요. 과연 오늘의 행운의 주주님들은 누가 될지 가위바위보 단판 승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자, 저는 가위를 냈습니다. 자, 오늘 가위를 낸 이유는요. 사실 여러분 제가 그동안 보자기도 냈고 바위도 냈고 뭐 다양하게 냈긴 했지만은 오늘의 가위는요. 오늘의 기분 안 좋은 일들을 싹둑싹둑 잘라버리자. 그리고 싹둑싹둑 자른 뒤에 이제 뿌이를 하자. 어떤 싹둑 자르고 뿌이 나오는 뿌이 하자는 마음에서 제가 오늘도 이 가위를 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를 이긴 바위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 다섯 분 추첨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당첨자 명단은 방송이 끝나고 12시엔 주현영 인별그램 스토리에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우리 주주님들은 뭐 하면서 라디오 듣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사연 만나볼게요. 우리 3062님이 너무 맛있는 반찬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주디 날씨도 덥고 매번 반찬하기 귀찮아서 주디 라디오 들으면서 고추잎, 깨순, 콩나물 한가득 묻혔어요. 한동안은 나물에다가 밥 비벼 먹으려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다 맛있어 보이지만 저는 이 콩나물이 참 맛있어 보이네요. 이거를 그냥 이거가 세 개만 있으면 아주 그냥 뚝딱이죠. 또 우리 0906님은 습하고 더운 여름 몸은 축축 처지지만 청량 음료 같은 주디 목소리 들으니까 시원해졌어요. 늘어지는 점심시간에 가만히 듣고 있으면 기분까지 상쾌해집니다. 주디 이번 여름도 잘 부탁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게요. 너무 덥고 습하고 이 불쾌지수도 올라가지만 그래도 우리 같이 이렇게 텐션 올려가지고 파이팅 해보자고요. 상쾌하게. 또 우리 9212님은 지나가다가 꽈배기 냄새에 홀려서 결국 한 봉지 사서 먹고 있어요. 저는 진짜 꽈배기 냄새만큼은 못 참고 그냥 지나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주디는 이 냄새만큼은 절대 못 참는다 하는 거 있나요? 너무 웃긴 게요. 우리 주주님 저도 한두 달 전인가? 그냥 지나가다가 평소에 그 꽈배기 생각을 한 적이 없었는데 그냥 이 꽈배기 냄새에 진짜 홀려가지고 하고서 앞에서 구경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사장님께서 저희 막 어필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밀가루를 안 쓴다고 막 쌀가루 쓴다고 다이어트 하는 언니들이면 이거 먹으라고 막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 식으로 어필을 하셨는데 진짜 그냥 그 얘기를 하시는 순간 안 사 먹을 이유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했었고 심지어 그 집은요. 우리는 그리고 우리는 설탕도 아니고 우리는 스테비아로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아 그러면 주세요 이래가지고 뭔가 그걸 또 이렇게 종이컵에 한 담아주셔가지고 사 먹었어요. 꽈배기 냄새 힘들죠. 그리고 약간 좀 기름, 그러니까 이 기름 냄새, 뭐 튀김 냄새가 좀 힘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라면 냄새를 좀 힘들어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럼 꼭 물 끓이게 되더라고. 또 우리 1973님은요. 주디 지금 아들이 알바 끝나고 오는 길에 커피를 사온다고 해서 마중 나가고 있어요. 아들이 좋아서 나가는 건지 커피가 좋은 건지 그래도 커피 사오는 아들이 더 좋습니다. 호호호 오늘도 수고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들도 좋고 커피도 좋은 거죠. 둘 다 다 좋으니까 좋은 게 두 개가 다 있으니까 다 그냥 기분 좋은 거지. 자, 그럼 저희 사연은 여기까지 만나보고요. 저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원 헤어
1: 해충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원 헤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도

0: 홍철입니다.
1: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0: 비다샵!
1: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0: 비다이렉트샵!
1: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0: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3: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2: 국민인쇄 성원에드피아.
4: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6: 유동 골뱅이,
5: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7: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0: 안전한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0: 워킷 워킷 안전화.
2: 심장을 멈추고 선택한 운명적인 사랑. 뮤지컬 드라큘라. 올여름 그 거부할 수 없는 매혹의 대서사시가 시작된다. 신성로, 김준수, 전동석, 고은성 출연. 지금 공연 중. LG아트센터 서울, LG시그니처홀. 14세 이상 관람가.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2시부터는 2시 탈출 컬트쇼가 시작됩니다.
7: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12시엔 주연영,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저는 끝곡으로 PH1의 Different Summer 들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도 12시엔 주연영, 안녕!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일사병과 열사병 둘 다 온열 질환이지만 다르죠. 어지럼증을 보이는 일사병은 쉬면 회복되지만 쉬지 못하면 의식이 흐려지는 열사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만일 누가 온열질환 증세를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요한 건 체온을 낮추는 거니까요. 시원한 곳으로 옮겨 옷을 느슨하게 풀어주고 찬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세요. 또 의식이 흐리다면 바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무더운 날 핑 도는 어지러움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남자가 딸을 찾기 위해
2: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가 되는
3: 아빠 유니버스 액션 드라마
1: SBS 금토 드라마 김부장은 매주 금토 밤 9시 50분 SBS에서 만나요.
4: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

0: 네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어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1: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2: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4: 봄다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5: 샤브샤브 봄다마, 샤브샤브 봄다마,
4: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다마
6: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다마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0: 기타죠.
1: 컬투 쇼.
0: 와우, 컴온.
1: 길.
0: 날이면 날마다 어김없이 이 시간만 되면 여러분의 귓구녕을 찾아오는 남자, 여러분의 달팽이관 절친 고막 배포 정맹 유산균 견디와 함께 오늘 금요일 해피 바이러스를 또 시원하게 쏴주실 나의 든든한 파트너는
1: 컬투쇼 금요일의 남자 위너 강승윤입니다. 반갑습니다.
0: 강승윤. 아, 그러니까요. 최근에 그 동생 판다도 태어나긴 했는데 푸바오의 바로 아랫동생들. 와. 국내 최초 쌍둥이 판다.
1: 우와, 쌍둥이 판다.
0: 루이바오 후이바오가 최근에 세 번째 생일을 맞았다는 소식을 컬투쇼 오프닝에 왜 전하는 거지?
1: 그러니까 이거 왜 여기다가 가는 거지?
0: 예예. 예.
1: 일단 뭐 생일잔치를 할 때 선물로 받은 게 대나무 케이크를 받았다고 하거든요.
0: 아, 대나무 케이크.
1: 사진을 지금 띄웠는데.
0: 먹지도 못하는 걸 받았네요.
1: 그러니까, 먹지도 못하는 걸. 아, 대나무니까 먹을 수 있.
0: 저 뜯어 먹을 수 있나?
1: 뜯어 먹을 수 있을지도.
0: 예, 예, 예.
1: 아, 오늘은 또 보는 라디오가 아니라서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검색창에 판다 생일이라고 치시면 굉장히 귀여운 쌍둥이 판다 대나무 케이크 사진을 보실 수 있으니까.
0: 아, 많이 컸다.
1: 한 번씩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0: 오, 예. 루이버, 루이버 많이 컸다 진짜로.
1: 루이버, 루이버. 귀여왕.
0: 그 푸바오가 이제 중국에 갔잖아요. 친구들도 네 살이 되기 전엔 중국으로 또 가야 된대.
1: 아,
0: 이런. 아, 이번 생일이 한국에서 맞는 마지막 생일이라고.
1: 아,
0: 아쉽네요.
1: 아, 그러니까요. 네. 아, 이거 스트레스 받고 화나고 기분 꿀꿀할 때 귀여운 사진을 봐도 여러분 힐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컬투쇼를 들으면 바로 기분이 업되겠죠. 오늘도 재미지게 딸려보겠습니다.
0: 예, 얘네들은 또 중국으로 가도 컬투쇼는 계속 한국에 있습니다.
1: 아, 그럼요.
0: 예,
1: 아쉬워하지 마세요.
0: 계속 21년째 지금 여러분들을 지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듣지 않아도 나는 계속 떠들어요. 2시부터 4시까지. 예. 한결같은 친구가 어딨어, 이런 친구들이. 그죠?
1: 아, 그러니까.
0: 예. 자, 한결같이 오늘도.
1: 균바오.
0: 균바오. 나, 균바오. 바오, 바오. 아, 자, 오늘 첫 곡 나갈까요?
1: 네, 오늘의 첫 곡은요. One Direction의 What Makes You Beautiful 듣겠습니다.
0: Come on.

0: 네, 첫 곡으로 One Direction의 What Makes You Beautiful 듣고 왔습니다.
1: 당신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도 그렇죠, 그렇죠,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당신을 게 아름답게 있을까요? 만드는 거는 당신 스스로입니다. 당신 스스로 자존감이 올라가야 아름다워집니다.
0: 야.
1: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름다워질 수 없어요.
0: 야.
1: 나이스.
0: 전 저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1: Yeah.
0: 오늘도 거울 보면서 막 사랑스럽더라고요, 제가. 아, 제가 아름답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
1: 너무 좋아요. 그럼 마인드 컨트롤. 자꾸 자기 주문을 걸어줘야 돼요. 잘한다. 태균이는 귀엽다. 태균이는 참 말을 잘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거야. 오늘도 수고해, 태균아.
0: 이럴 때는 여러분 바로바로 이렇게 반응을 해주셔야 되는데
1: 그럼.
0: 자꾸 막아뜨고 그러면 안 됩니다.
1: 여러분들도 네. 여러분 스스로가 다 행복하고 소중하고 네. 보석 같은 존재죠.
0: 아름답습니다. 다.
1: 그럼요. 오늘 보고 안 보면 그만이잖아요, 우리가. 그죠? 또 오게 된다 근데 방청 한번 오면 네. 자 1부는요 오늘 선곡 대결에서 깡대균이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여러분이 보내신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0: 음흠.
1: 그리고 균디와 강디가 선곡 대결을 펼칩니다.
0: 그렇죠.
1: 그 사연에 어울린 노래를 선곡을 하게 되고 방청 와, 중에 한 분이 둘 중에 어떤 노래를 더 어울릴지 그 사연에 선택을 해보고 그 선택받은 노래만 들을 수 있는 거죠.
0: 그렇죠, 그렇죠. 자 그리고 2부에는요 줄 수 있는 게 이 교양밖에 없다. 노래 가사 한 줄을 모티브로 미리미리 알아두면 어디 가서 아는 척 잘난 척 가능한 법률 정보를 아주 쉽게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텐션 높은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님 오실 거고요.
1: 네, 3, 4부는요. 망해본 사연 사고팔고 줄여서 망구구 시어드란들의 망해버린 사연을 비싸게 매입해드려갖고 아, 또 이부 두 분이 여러분의 사연을 비싸게 매입해줍니다. 조롱하면 전 세계 대한민국에서 1위를 차지한 조롱재롱재롱둥이 조롱 DNA를 갖고 있는 이재율,
0: 이재율.
1: 예, 그리고 남호연. 아, 요즘 2004년에 데뷔했는데 요즘 폼이 제일 좋다고
0: 23년
1: 오래 전에 말이죠. 이재율의 롤모델
0: 롤모델이죠. 롤모델. 예,
1: 남호연,
0: 남호연
1: 그렇죠. 어디서 당당하게 얘기는 못하고 컬투쇼에서 살짝만 얘기하는
0: 유퀴즈 예, 예. 나가서는 이제 다른 사람
1: 이용진이라고 얘기하고,
0: 이용진이라고 얘기하고 예, 컬투쇼에서만 예, 롤모델이라고 하신 남호연 씨
1: 이재율 씨 이따가 3, 4부에 만나볼게요.
0: 네.
1: 자 이제 여러분 문자 고지번호 외칠 시간입니다. 아, 자 이거 연습했죠? 자 저기 보세요 저기 보세요.
0: 자 집중하세요 집중. 자 가겠습니다. 샵의 1077
1: 50원
0: 긴 문자
2: 100원
0: 합쳐서
2: 150원
0: 코리라는
2: 무료
1: 김태균은 역시 학습의 효과는 대단합니다.
0: 그럼요, 그럼요.
1: 예, 진심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듣고 계신 분도 오해하지 마세요. 이분들이 다 잘생겼다고 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학습의 효과입니다. 자, 이제 광고 듣고 선곡 대결쇼 깡대균으로 갑니다. 광고요. Here we go.
3: 클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5: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0: 하면 하하임.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3: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4: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5: 유동 골뱅이,
4: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6: 숙면 연구 35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7: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8: 워킹! 워킹! 언제 어디서나 워킹!
9: 안녕하세요. 워킹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킹 안전한.

0: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우리는 격렬하게 싸울 거예요.
1: 아무도 말리지 않겠지만 우리는 치열할 거예요.
0: 김태균, 강승윤 두 DJ의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
1: 선곡 대결 쇼
0: 강대균. 쇼다란들이 사연을 많이 보냅니다. 이 코너 저 코너. 이 코너는 바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사연을 보내주시고 거기에 어울리는 노래를 선곡해달라는 그런 코너입니다.
1: 그렇죠, 그렇죠.
0: 저와 우리 균디와 깡디가 사연 대결을 펼치는, 아니 선곡 대결을 펼치는 곳단 순서. 선택받은 노래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1: 그렇습니다.
0: 우리한테 떨어지는 건 없습니다.
1: 없어요.
0: 오로지 그 노래를 들을 수 있다는 즐거움 정도.
1: 그 즐거움으로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 중요한 선택은 누가 하느냐. 오늘 방청 오신 쇼라는 중에서 한 분이 해주실 거고요. 듣고 있는 쇼라는들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 그럼요.
1: 누구의 노래가 선택될지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맞히신 분들 중 10분을 뽑아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거리라는 무료입니다.
0: 월투쇼에서 아마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지금 몇십만 잔을 쐈을 거예요.
1: 아, 그렇죠.
0: 근데 이걸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1: 아, 그럼요.
0: 예, 진정한 쇼다노냐 아니라고 봐야죠. 그렇죠. 참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 방청을 오든가 사연을 보내든가, 예.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잔이라도 받아보든가.
1: 그러니까.
0: 예, 듣기만 하는 건 쇼다노냐 아니에요.
1: 쇼다노냐 아니에요.
0: 그냥 청취자예요.
1: 예. 그냥 청취자. 그렇죠. 예. 예, 예. 너무 사실이라.

0: 자, 오늘 사연은 어떤 사연인가요? 자, 음악 줘버려.
1: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우리 회사의 이 팀장님, 조 과장님은 고등학교 동창이자 입사 동기세요. 두 분이 엄청 투닥대시는데 자꾸 저를 끼우십니다.
0: 아하.
1: 이 팀장님이 오늘 나랑 짬뽕 먹으러 가자 라고 하셔서 알겠다고 했는데, 대답이 끝나자마자 조 과장님이 아, 더워 죽겠는데 무슨 짬뽕이야,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콩국수나 먹으러 가자 그러면서 두 분이 동시에 누구랑 먹을 거야? 누구랑 먹을 거야? 빨리 정해! 빨리! 달달 복습니다. 아, 반협박조로 이 팀장님은 선택 잘해라, 너 연차 신청한 거 확 반려한다. 조 과장님은 선택 잘해라, 나 서운하게 하면 지방 출장 너만 데리고 다닌다.
0: 아하,
1: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자꾸 그 자리에서 선택하라고 다그치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합니다. 그러다가 떠밀려서 제가 한쪽을 정하면 선택받은 쪽은 의기양양하게 마치 전쟁터에서 승리라도 한 것처럼 미풍당당해 하시고, 선택을 못 받은 쪽은 하루 온종일 저한테 신경질을 내세요. 아, 진짜 유치합니다. 매일 양자택일에 스트레스를 주는 이 팀장님이랑 조 과장님에게 들려줄 노래가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저희가 이제 매주 이 코너에 이런 사연을 받고 있는데,
0: 예.
1: 참 별걸 다.
0: 아, 별, 사소하다.
1: 아니, 이걸 노래로 저희가 어떻게 선곡을 어떻게 해드립니까?
0: 꼈네, 중간에 껴갖고.
1: 네, 중간에 야. 꼈다. 중간에 꼈다.
0: 아, 확실히 근데, 본인의 어떤 그 의사 표현을 정확히 안 하니까
1: 네.
0: 만만해 보이는 거예요.
1: 아니, 근데 안 할 수밖에 없죠.
0: 어? 네. 아, 그래도 의사 표현을. 그렇긴 한데 이제 그래도 얘기해야죠. 두 분이 알아서 두 분이 들어가 드시러 가세요. 저는 딴 거 먹으러 갈게요. 뭐 이런.
1: 아,
0: 근데 이게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지. 조직 위에 있는 사람이
1: 그렇죠.
0: 그런 거 같다가.
1: 사실은 이 과장님, 조 과장님이 이렇게 막 협박을 하면 안 됩니다. 막 예. 자기 권리를 가지고.
0: 그러니까 예. 본인 스스로 여기다 사연 보내고 끝날 게 아니라.
1: 그러니까.
0: 익명으로 보내줬어요. 또.
1: 그러니까.
0: 본인도 불안한 거야. 예. 본인 불안하니까 익명으로 그러니까 보낸 거야.
1: 본인은 익명으로 보내놓고 그 친구 입사 동기인 이 과장 조 과장님도 세상에 몇 명 없을 거잖아요.
0: 이 팀장
1: 그
0: 조 과장.
1: 그 두 분은 이 팀장 조 과장이라고.
0: 한 회사에 네. 입사 동기면서 고등학교 동창이야.
1: 네.
0: 그러니까 얼마나 막혀서 그게 별로 없어.
1: 없어.
0: 이 팀장 조 과장.
1: 이 팀장 조 과장은 좀 특정이 되는 거 아닌가.
0: 이 팀장 조 과장. 어? 이 팀장 조 과장.
1: 이 팀장 조 과장.
0: 이 팀장 조 과장이 한 회사에 있는 팀 그 회사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1: 아, 근데 요럴 때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0: 아니, 그냥 얘기해야죠.
1: 의사 표현을 해야
0: 돼. 내가 그렇게 만만하냐고. 유키즈의 만만하니.
1: 뭐?
0: 내가 그렇게 만만하니. 헤이. 니네 둘이서 밥 먹으러 가냐. 헤이. 니가 그렇게 만만하니. 헤이.
1: 아, 이거 졌다. 아, 선곡하기도 전에 좀 진 것 같은데. 아, 저도 역시나 그냥 제가 만약에 둘 중에 골라야 된다면은 제가 좋아하는 걸 그냥 고를 것 같아요.
0: 어, 그 두 메뉴 중에
1: 네, 네. 저한테 선택권을 주면 아, 그냥 제가 좋아하는 쪽으로
0: 네.
1: 그 두 분이 뭔가 진짜 뭔가 권력으로 막 이렇게 누르겠다 해도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그건 안 되는 겁니다. 하면 안 되는 일이.
0: 도대체 어떤 곡이길래 이렇게 뜸을 들이실까?
1: 아, 내가 좋아하는 거, 나는 이걸 좋아해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서 저는. 베이비몬스터의 I Like It이라는 노래를
0: I Like It, 네. I Like It
1: 최근 노래입니다. 최근
0: 너무 노래. 최근 노래 아닐까요? 네. 과연 어떤 분이 선택을 하게 될지
2: 내가 그렇게 만만하니.
1: 아, 이거 좋다. 이거는 가능성이 이쪽이 높긴 한데. 자, 저 깡디의 선곡은 베이비몬스터의 I Like It이고요. 우리 균디의 선곡은 유키즈의 만만하니를 골랐는데요. 자, 오늘 어떤 곡으로 한 곡으로 들을 수 있을지. 오늘은 오늘 오신 컬트쇼 전원 중에서 5년 차 이상 직장인 분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를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0: 네.
3: 한 6년째 속기사로 일하고 있는
0: 속기사?
3: 네. 신별님이라고 합니다.
0: 와,
1: 별님님.
0: 속기사는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3: 아, 저는 지금 그 지방의회에서 회의록을 작성하고
0: 회의록을 계속 빠르게 작성하는 거야. 빠르게.
3: 아, 그 빠르게도 중요한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한꺼번에 이제 말을 하시면은 이제 계속 돌려 들으면서 이제 정확하게
0: 아, 정확하게 빠른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3: 아, 맞습니다.
0: 그렇죠. 기록하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예. 역사에 남는 거니까. 그죠?
3: 맞습니다.
0: 되게 중요하신
1: 엄청 중요한 일이라.
0: 예전에 그 왕 옆에서도 계속 그 기록하는
1: 사람이 있어요.
3: 그렇죠. 맞아요.
1: 예, 예, 그게 다 이제 사료로 남아 있는 거고.
0: 그러니까 그 역사 자료로 남아 있는.
1: 그러면
0: 아, 되게 중요하신 분이.
1: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0: 예.
1: 막 몇백 년 뒤에 이제 이게 다 자료가 되는 겁니다. 예.
0: 직장 생활을 하시잖아요.
3: 네.
0: 그래서 점심 먹으러 갈 거 아닙니까?
4: 아, 이런 경우가 없어요.
0: 지금 이런 상황에서 누가 메뉴 결정을 막 해야 돼. 이거 먹자 저 먹자 했는데 아,

0: 눈치를 보이고 어떻게 해요? 이때 이런 경우 없었어요?
1: 아 근데 저희는 그 약간 직급으로 누르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과장님이 하는 쪽으로 따라야 그 약간 팀장보다는 잘못하지 않았나?
2: 아 팀장보다는 과장님이 더 이제
0: 만약에 지금 이것처럼 동창이야 누가 봐도 친구인 걸 알고 있어.
1: 그 안 그래도 제가 제주도에 다음 주에 끌려가는데
0: 아 출장?
1: 어 맞아요. 그래서
2: 아, 지방 출장을 끌려가시는군요. 아
1: 그래가지고 약간 이제 지방 출장을 계속 데리고 다닌다고 협박하시는
0: 아 그분
1: 그 같이 의견을
2: 조 과장님이셨나요?
0: 조 과장님인데 조 과장 아 이 팀장 아니고 조 과장 쪽으로 가네요.
2: 조 과장님 쪽으로
0: 아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제 노래를 골라 주셔야 됩니다.
2: 네. 네. 유키즈의 만만하니랑 베이비몬스터의 I Like It.
3: 내가 그렇게 이렇게 만만하니
0: I like it. 만만하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만만해. 밥은 니네끼리 먹어라.
2: 내가 좋아하는 걸 골라야죠. 아, 난 이걸 좋아해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
0: 자, 도끼사님의 선택은요?
2: 선택은요?
0: 만만하니.
1: 그 저라면 좋아하는 걸 고를 것 같긴 한데 이제 그 속으로 생각하기엔 만만하니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0: 예호! 예! 자, 이 팀장 조과장 내가 이렇게 만만하니?
2: 예! 자, 균디가 선곡한 유키즈의 만만하니 들려드리겠습니다. 같은 곡을 선택하시는 중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받으실 10분은 선곡표에서 본인 이름을 확인하세요. 유키즈의 만만하니.
0: 나이스! 만만하니? 그러니까 한 2만 정도?

0: 네, 아, 우리 좋다. 균디가 선곡한 네. 유키스의 만만하니
1: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올려주는 노래입니다.
0: 아, 너무 좋네요. 네.
1: 네, 뭐. 9372님 우리 냥이가 털이 긴 장묘냥이라서 아. 그걸 장묘냥이라 그러구나.
0: 장묘냥이
1: 쿨 매트를 하나 사줬는데요.

0: 남편이 계속 그 위에 누워 있더라고요. 아, 남편이 냥이구나. 누가 쓰든 쓰면 좋은 거지만 냥이를 위해 좀 비켜줬으면 좋겠어. 거기가 너무 시원한가 보다.
1: 아, 그 시원할 거예요 아마.
0: 쿨매트니까. 네. 아. 이게 그 결혼하면 뭐 서로 이제 사랑해서 결혼을 하지만 서로 다른 면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중에 제일 힘든 게 네. 온도 차이예요.
1: 아. 아.
0: 예, 그러니까 저도 와이프랑 와이프는 따뜻한 걸 좋아하고 아. 저는 시원한 걸 좋아하고 아,
1: 그럴 수 있겠구나.
0: 그걸 맞추는 데가 꽤 시간이 걸렸어요. 아. 그래서 한참을 거실에서 많이 잤던 기억이 나요.
1: 아.
0: 아. 와이프는 항상 늘 전기 예. 뭐 이런 거 다 이런 아. 것들 하고 뭐 하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좀 맞아 들어가더라고. 몸에서 몸이 적응을 하기
1: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0: 예. 와이프도 이제 갱년기가 오면서 이렇게 좀 시원한 걸 좋아하기도 하고
1: 아. 예. 서로 이렇게 슬슬 이렇게 맞춰지는 걸로. 아니 근데 이분 그 양이를 위해 좀 비켜줬으면 좋겠네요 진짜. 예. 남편분. 예. 남편분
0: 아니면 쿨매트를 하나 더 사줘요.
1: 어 그러게
0: 남편 거
1: 남편 전용 쿨매트를 사주세요. 예,
0: 사람용으로 하나 사주면 되잖아. 사람용으로
1: 사람용으로 조금 더 큰 사이즈 해가지고
0: 예, 예, 남편 좋아할 텐데 예. 남자들은 별게 없어요. 그딴 거 해주면 좋아해요.
1: 맞긴 해.
0: 어, 맞긴 해. 맞긴 일하고 들어오면 어 고생했어 맞긴 수고했어 맞긴 힘들었지 예, 그냥 맞아요. 그 한마디면 끝인데 예. 그 참 이렇게 딱 들어오면 애들이 방에 들어가 있고 와이프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 나왔어 막 소리를 내야 되는데
1: 그죠? 슬프네요 그건 좀
0: 참 단순해요 남자들이 예,
1: 그러니까요
0: 오냐 오냐 오냐 또 홍디팡팡 해주면
1: 전에 또 전에 또 이러면 이제 신나가지고
0: 그래? 알았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하는 건데 이제 예, 그쵸 예.
0: 자 이분은요 줄 수 있는 이 노래밖에 없다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 텐션 높은 신유진 변호사님과 함께 하도록 하고요
1: 네
0: 노래 하나 듣고 넘어갈까요
1: 네 려욱의 런어웨이 듣고 오겠습니다.

0: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자디니 스타, 국민 스타, 자디니 모두의 스타.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디니 스타, 부담 없는 헤드 스타. 싹 관리했더니 혈색이 싹 도네. 스타 자디니 스타.
1: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차원이 다른

0: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0: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0: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부담 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뭐가 쑥
2: 매출.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3: 안녕하세요. 가수 윤수현입니다. 저와 함께하면 긍정에너지가 전해지고 5분만 같이 있어도 저절로 웃음이 난다고들 해요. 사실 이건 유전이에요. 부모님 두 분 다 유머 감각에 좋으셨고 저 역시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를 웃게 해드리는 게 즐거웠거든요. 지금도 집에 들어가면 거실 칠판에 도표를 그려가며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드리는데 부모님이 박장대소 하시면서 정말 행복해하세요. 여러분이 가진 장점 아끼지 말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나눠주세요. 고마움도 전하시고요. 저도 물려받은 밝은 기운 무대에서도 열심히 전해드릴게요. 지금까지 윤수현이었습니다.
0: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0: Jove.
1: 교양 좀 차려요.
2: 교양? 너 교양 있어? 그게 네 교양이야, 이게 좀...

0: 노래가사 몇 줄에서 화두를 꺼내놓고 신나게 떠들어보면서 깨알같이 법률상식까지 챙겨보는 어떤 시간
1: 줄 수 있는 게 이 교양밖에 없다.
0: 자, 언젠가는 쓸데 있어지는 지식, 지혜, 상식
1: 다 지켜야
0: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뿐인 방송국놈들이 뭐라도 더 챙겨주겠다는, 그래서 그 1년만에 만든 줄 수 있는 게 이 교양밖에 없다. 아하. 오늘 함께 하실 변호사분을 소개해 주시죠.
2: 네,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웃겨서 웃느라 생각보다 높은 텐션에 깜짝 놀라서 방청객들의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하는 MBTI가 E로 시작할 확률이 100% 있는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님 모셔야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신유진 변호사예요.
2: 아, 이제 약간 알아서 마이크를 조절을 하시네요.
3: 그렇죠. 아, 여기 부조실에 계시는 우리 스태프분들 너무 힘드실까봐 네. 마이크를 좀 띄고.
0: 띄고.
2: 이렇게.
0: 야.
3: 김현자 선생님 창법. 안녕하세요.
0: MBTI E가 I랑 비교했을 때 몇 퍼센트가 E세요?
3: 저 I입니다.
2: 놀랍게도.
0: 놀랍게도 야, I.
2: 놀랍게도.
0: 생활 그 밀착형이에요. 이게 원인이 워낙에 좋아하는 이 방송이다 보니까.
3: 맞습니다.
0: 예, 힘을 내시는 거잖아요.
3: 그렇죠. 방송할 때는 이렇고 또 이제.

0: 사건 할 때는 또 하루 종일 사무실에 있어야 되니까 아이가 아니면 견딜 수가 없어요. 아~
1: 그러면 혹시 신유진 변호사님 취미가 좀 어떻게 되세요?
0: 아, 취미? 네. 취미가 이제 제가 MBTI 아이다 보니까 집에서 이제 색칠 공부하고 그게 숫자가 다 써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칸에다가 그 숫자 그
2: 아, 색깔을 넣는 거야. 네네. 그러면 뭔가 좀 뭐 이렇게 뭐 환기가 되고 리프레시가 돼요?
0: 너무 기분이 차분하게 정화되고 그렇죠.
2: 아 그래 그렇게 하면서 보내시는구나.
0: 네. 네. 아.
2: 자, 줄 수 있는 게 이 교양밖에 없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떠들어볼 노래 가사는 어떤 건가요? 음악 줘버려.

0: 노래는요
1: 김현정의 멍이고요. 너를 만나기 전으로 돌려놔라 라는 가사를 보니까 뭔가 어떤 걸 후회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일지 상상해 보시면서요. 자, 다칠 거야. 문제 나갑니다. 순대 트럭에서 계산하면서 지불 금액 3,000원을 30만원으로 잘못 이체했을 겁니다. 법적으로 지급 정지 신청을 할 수 있을까? 1번 가능하다. 잘못 송금한 경우이므로 지급 정지를 즉시 신청하면 된다. 2번 불가능하다. 단순 차고 송금은 지급 정지 대상이 아니다. 자, 1번과 2번 중에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정답 맞히신 분들 중 10분께 선물을 드린대요. 이번 주도 역시 컬트쇼 20주년 특별기획 컬트쇼 썸머 선물 페스타 특집 선물이 나갑니다.
2: 어떤 선물이 나갑니까?
1: 계좌이체를 할 때요 실수로 숫자 0 하나를 더 붙이게 되면 금액이 확 커지지 않습니까?
2: 그렇지.
1: 이런 낭패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손가락에 살이 찌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올 여름엔 다이어트에 성공하셔서 날씬한 손가락으로 날립하고 정확하게 계좌이체 금액을 찍으시라고 다이어트 할 때 특히 중요한 장 건강에 좋은 선물 유산균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2: 아 이게 그 공 누를 때 네. 다닥 누를 경우가 있어요. 수전증 있는 사람들 다닥 눌려갖고 3천원을 보냈는데 30만원을 공을 5개를 붙인 거 아니야. 야.
3: 그러니까 우리 휴대전화 비밀번호 누를 때도 네 번호인데도 맨날 잘못 누르죠.
2: 맞아, 그럴 때
3: 맨날 잘못 눌러.
4: 네, 네. 우리는
3: 제대로 눌러줬는데 이게 인식이 하여튼 빠르지 않은지. 그러니까 이 계좌이체하다가 이 차고 송금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2: 맞아요. 네. 그렇게 해야 돼. 야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순대 트럭 그 사람한테 그냥 돌려달라고 하면 안 됩니까?
1: 그러니까.
3: 당연하죠. 돌려달라고 하면 되는데
1: 네, 네. 법적으로.
3: 집에 와서 네. 다음 날 순대 트럭은요 일주일에 한 번만 옵니다.
2: 돌아다니잖아.
1: 네. 돌아다니잖아.
3: 맞네. 그분 연락처도 몰라요.
2: 그분은 30만 원이 입금된 순대 트럭은 이제 그 동네 안 갑니다.
1: 거기서 뽑을 거 다 뽑았어. 그러니까 연락이 닿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법적으로 지급 정지 네. 신청을 할 수 있냐. 그러네요.
2: 와 순대 트럭은 그냥 아주 그냥 뭐 잡았네요. 그
1: 강아지들도 순대 트럭 오면은 거기 앞에 계속 냄새 때문에.
2: 아니 저 진짜 못 지나가겠어. 네. 먹고 싶어.
1: 냄새가 아주 좋습니다. 예.
2: 순대 트럭 그렇지. 저기 뭐야 또 저기 그 통닭 트럭.
1: 통닭 트럭 그쵸.
2: 야 통닭 옛날 통닭 이렇게 돌아가자. 이렇게 돌아가면 그냥 하나 사야 돼.
1: 통돌이 통닭 그거.
2: 아 너무 맛있어 보여.
3: 아 정말 트럭이니까 한번 갔기 때문에 다시 잡을 수도 없고 예 곤란합니다.
2: 아 그래요.
1: 그러니까요 이게. 아 그럼 근데 변호사님도 평소에 좀 이런 길거리 음식에
2: 푸드트럭 같은 거
1: 잘 현혹이 좀 되시는 편인지.
3: 아 저는 냄새 나면은 꼭 먹어야 돼. 정말 죽습니다.
2: 아 제일 좋아하는 거.
3: 아 제일 좋아하는 거는 저도 물론 순대.
2: 순대.
3: 순대 냄새가 일단 아 그 고소한 냄새가 나잖아요. 그런데 지하철엔 또 순대는 잘 안 팔거든요. 전 지하철 많이 이용하는데 지하철에서는 또 이제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노란 건데.
2: 노란 건데.
1: 만주.
3: 그렇죠.
1: 젤리 만주.
2: 아 만주. 그 진짜 고소해 냄새가. 아, 그게, 미쳐.
1: 약간 그게 어쨌든 빵의 어떤 한 종류다 보니까 네. 그 빵 굽는 냄새들.
2: 그 버터 냄새 네. 뭐 냄새, 이런 거 냄새가 진짜 장난 아니야.
3: 그리고 또 지하철 역마다 맛집이 따로 있어요. 이 델리 만주 맛집 따로 있고.
2: 그렇지.
3: 그 맛집 역이 있어요. 전 그것도 압니다. 그래서 어느 역에 가면 아 그치 그걸 먹어야지. 그리고 어느 역에 가면 오뎅이 참 맛있지.
2: 어묵이 맛있고. 네. 저는 저희 집 앞에. 보드땡 치킨 있죠?
1: 아, 네. 예, 보드땡 치킨.
2: 보드땡 치킨? 야, 이거 장난 아니거든요. 그냥 거기 지나가면 못 지나지. 일부러 돌아가는 적도 많아.

0: 아 맞아요 맞아요.
1: 내가 그걸 살 것 같아갖고.
2: 그러니까. 근데 그 일부러 냄새를 그쵸, 손님들 그, 향해서
1: 그쵸, 원래 일부러 환풍기를 바깥으로 쫙 그쵸, 쏘는 거야.
0: 아 원래 그게 치킨집 마케팅입니다 원래 그게. 아, 네,
1: 그래,
0: 치킨집 그치. 마케팅이에요 원래 원래.
1: 아 그러면 반말이라도 사야 돼 나는.
0: 네 그쵸 그쵸. 어. 뭐 그건 기본적으로 원래 치킨집 운영하시면 해야 되는 아, 일입니다.
1: 근데 네. 그 치킨이 냄새가 유독 그래요.
2: 맞아요. 어. 그리고 치킨이 배달 왔던 엘리베이터만 타도.
1: 아. 야 이거 치킨이다.
0: 맞아 맞아.
1: 이거 치킨이다.
0: 그럼 괜히 나도 오늘 아 오늘
1: 올라가서 치킨 시켜 올라가서.
0: 가서 바로 이제 예, 배달을 켜야
2: 배달을
0: 되죠.
2: 켜야 됩니다.
0: 아 인정 인정. 네네. 아
1: 계좌 이체를 잘못하는 경우가 한 번
0: 네.
1: 있죠. 아, 비밀번호를 잘못 눌러갖고 핸드폰이 그 아이 우리 폰 같은 거는
0: 네, 묶이죠.
1: 완전 묶여갖고 평생 못 푼다면서요?
0: 평생까지 아니고
2: 그렇진 않을 걸요.
0: 1분?
2: 예예 시간 제한이 있어요. 시간 제한 다시 하라고.
1: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몇 번 동안 계속
0: 한 5번 정도 틀리면 제가 알기로는 그게 1분 묶이고 그 다음에 또 틀리면은 네, 점점
1: 아 그래 그래
2: 맞아요. 하루까지도 저 한 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 왜 그랬는지
0: 왜죠? 보통 그럴 일이 잘 없는데
1: 그런 적 있죠. 술을 먹은 것도 아닌데 집 네. 앞에 현관의 비밀번호가 갑자기 생각 안 나는
2: 게 어? 아. 맞아요.
1: 그런 경우 있죠.
2: 네.
0: 있죠.
1: 와 맞아요. 이거 누를 때 이거 있죠. 아 뭐였지?
2: 진짜 재밌는 아니, 거는
1: 자존심 때문에 와이프한테 전화하기도
0: 아 그죠 그죠 굉장히 아니 곤란합니다.
1: 그거. 아들한테 네. 전화하기도 뭐하고 아씨.
2: 아 저는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왜 문 안 열어주냐고. 네. 뭔 소리야? 아무도 지금 밖에
0: 아무도
2: 없어.
0: 오지 않아.
2: 근데 아, 남편이 아 문 좀 열어줘라고 좀 늦게 들어왔거든요. 술 마시고. 근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순간.
0: 무섭죠. 무섭죠.
2: 그래가지고 아니 문 밖에 열어봤는데 남편이 없는데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게 너무 무섭잖아요.
0: 아, 설마 설마 했는데.
2: 남편이 아래층에 있어.
1: 아.
0: 술 마시고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것들 중 하나죠.
1: 층수 헷갈리는
0: 층수
1: 거.
0: 헷갈리는 거.
1: 예, 예, 층수 와, 헷갈리는 거.
2: 아래층 분께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1: 예, 네. 아이고 그렇구나.
0: 근데 우리 균디는 그러면 이 1, 2번 중에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중에 좀 어떤
1: 지급정지?
0: 예, 지급정지 신청이 법적으로.
1: 아, 나는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지급정지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0: 근데 저는 가능할 것 같은데.
2: 예. 은행에다 하는 거니까.
0: 예.
1: 아니 그 정확한 사유를 대야 될 거 아니야.
2: 사유.
0: 정확한 사유.
2: 차고 송금.
1: 어. 잘못했다. 잘못 눌렀다. 원래는 3천 원인데 30만 원이 갔다. 네. 이거를 지급정지 할 수 있냐. 근데 그만큼 3천 원치의 순대를 받았다는 걸 본인 먹어버렸으면 이거 증거를 어떻게 해. 근데 30만 원어치를 샀을 수도 있잖아요.
0: 아 그런가?
1: 어.
0: 그게 양심의 문제니까.
1: 증명할 수가 아,
0: 그렇죠.
1: 없는 거잖아.
0: 증명할 수가.
1: 아니 왜냐면 치킨집에서도 우리 치킨집을 제가 했었으니까. 네. 어 근데 여기 무슨 파리나 무슨 벌레가 들어가서 이건 뭐 아, 이거 다시 맞아. 이따 환불해 달라고 하거든요.
0: 네, 네.
1: 근데 가보면 치킨 다 먹었어.
0: 아 그쵸.
1: 치킨은 먹을 대로 다 먹고 파리 한 마리 들어가 있어. 어. 이게 뭐야 나 이런
0: 아, 그치.
1: 예.
0: 지난데
1: 일부러 집어넣지 않았겠냐 뭐 이런 생각 의심도 하게 되고 막 그렇더라고.
0: 어 근데 가능할 것 같은데 저는.
1: 어 그래 지급정지? 네,
0: 네. 왜냐면 이게 어쨌든 부당이득인 거잖아요.
2: 네네.
0: 그 순대 트럭의 입장에서
2: 그렇죠. 부당이득 맞죠.
0: 그래서 이게 일단 신청이 무조건 가능하고 거기서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그건 이제 순대 트럭 사장님의 문제인 거고 저는 신청은 무조건 가능하다고 보는데.
1: 자 일단 8984님 방청객 분이십니다. 네. 의견이요. 회계하는 쇼다노입니다.
0: 회계
1: 어디 계세요? 8984. 저기. 회계사다.
0: 이거는
1: 회계하는 쇼다는 회계사는 아니고 예. 1번입니다. 소액이어도 지급정지 가능해요. 사용하지 않았다면 은행 가서 신청하면 돼요. 확고하신데요 그냥.
0: 굉장히 확고하게. 이거 뭐 경험 있으신가요? 아 그건 아니고요. 자 그리고 3409님은 2번 안 된다. 증빙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순대 장수 아저씨. 순대 장수 아저씨는 영수증을 안 주셔서 힘들 것 같아요. 아, 그렇죠.
1: 무슨 장수라고 쓰는 거는 예전에 부총 물장수. 무슨 장수 이렇게 쓸 때 쓰는 순대 장수.
2: 아이스케키 장수.
1: 아이스케키.
0: 장수라는 말은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도 30대 이상이지 않을까. 장수 오랜만에
1: 아, 영수증을 안 해서 그러니까. 샀다는 증거가 없고 뭐
0: 네, 그러니까 이게 증명하기가 힘들 것 같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1: 아. 자, 장수 누구세요, 장수? 아,
0: 장수.
1: 예. 자, 그러면 우리가 결과를 좀 볼까요?
0: 네. 자,
1: 다 줄 거야. 3천 원을 30만 원으로 잘못 이체했을 경우 순대 장수한테 말이죠. 자, 1 가능하다, 2 불가능하다. 지급 정지가.
0: 신유진 변호사님. 정답은요?
2: 정답은 바로 2번.
1: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
2: 네.
0: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
2: 아 그것보다도 일단 지급정지라는 거는 그 사람의 계좌를 묶는 거잖아요. 게다가 긴급하게 계좌를 묶는 건데 그 사람이 영업을 하고 있다면

0: 영업이익을 다시 뺄 수도 없고 뭐 그 사람한테도 굉장히 큰 피해가 그렇지. 가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법에서 지급 정지를 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있어요.
1: 아, 몇 개가 있어?
0: 네. 그게 어떤 법이냐면은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그래서 이게 정말 내가 차고 송금 요거는

0: 하는 그런 경우에 지급 정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아. 근데 이게 사기는 아니니까.
0: 예, 그래서 이 차고송금, 차고송금은 내 과실이기도 하잖아요.
2: 그치?
0: 그 사람은 더 받을 생각도 없었는데 네. 내가 잘못 보내놓고 다른 사람 계좌를 지급 정지 시켜버리면
1: 아, 그렇네.
0: 그 큰 낭패잖아요.
2: 아, 그러네.
0: 내 잘못인데 그러네. 내 손가락이 잘못 눌렀는데 그 사람 계좌를 묶어버리면.
2: 그 순대장수는 어우 이거 갑자기.
3: 뭐 청천벽력이죠 그냥. 네,
2: 순대장수는 갑자기 뭔 일이야 이게 나한테.
0: 그렇죠. 그거를 풀기 위해서는 그분은 또 엄청나게 또 은행을 많이 왔다 갔다 하셔야 되고 하니까 아~ 그렇게는 지급정지가 안 돼요.
2: 안 되는 거야.
0: 그렇지만 차고송금 보낸 건 찾아야 되잖아요.
3: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요?
0: 그 순대장수 순대장수 연락처도 모르는데
3: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0: 그럴 때는 은행에 내가 거래한 은행 아. 내 은행 내가 보낸 은행 말고요 내 계좌의 은행에 연락을 합니다.
2: 그래서
0: 아. 그래서 일단 뭐 증빙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뭐 할 수 있는 최대한 증빙을 해가지고 신청을 합니다. 내가 돈을 잘못 보냈고 이게 3천 원인데 30만 원이 갔다. 그렇게 될 경우 은행에서 이제 그 순대장수
2: 한테 연락을 해서 잘못 들어갔다고 합니다.
0: 네, 잘못 들어갔다고
2: 우리 합니다. 고객이 그렇게 네.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네.
0: 그런 식으로 이제 절차가 좀 있어서 시간이 좀 걸려요. 시간이 좀 걸리지만 사실 그분도 순대 여기 한번 팔고 평생 안 올 건 아니잖아요.
3: 그렇죠.
2: 고객을 만약에 돌려주면 네. 나의 또 단골이 될 수도 있고.
3: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0: 그리고 만약에요 안 돌려줘봤자 법적인 절차가 또 이어지기 때문에 그분도 그냥 그럴 경우에는 아, 좋다 말았네.
3: 아, 그렇죠. 그러고 그냥 이제 돌려주는 거죠.
0: 돌려주는 게 주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아~ 안 그러면은 그분도 은행에서 다시 계속 법적 절차를 이어가기 때문에 네. 돌려주는 그런 순서를 받게 되는데
3: 그러면은 이제 근데 순대장수님이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은행에서 연락이 갔는데 네. 동의를 하지 않거나 네. 거부를 하거나 네. 연락이 안 되면 어떡하나?
0: 네. 그럴 경우에는 사실 난 돌려받기만 하면 되잖아요. 네. 이제 그분에게 법적 절차를 너무 뭐 내가 직접 하는 게 번거로우니까 네. 예금보험공사에서 이런 경우, 그러니까 소액일 경우에도 5만 원 이상, 네, 1억 원 이내.
3: 1억 원 이내.
2: 1억까지 가는 거야?
0: 네. 1억 원 이내.
2: 1억 원 이내가 소액이에요?
0: 그러니까 소액부터 가는 거야. 이게 가능하다. 너무 소액이.
2: 아, 되게 돈이 많은 줄 알았어, 나는 변호사님이.
3: 그러면. 이게 맞나?
0: 소액부터 가능한데 최대 금액은 1억까지.
3: 1억까지.
0: 최대 금액 1억까지 해가지고 예금보험공사에 이제 반환 신청을 하는 건데 그것도 물론 은행에다가 먼저 신청을 해서 그런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돼서 안 줄 경우 이렇게 해서 예금보험공사에서 지급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안 돌려주는 사건이 있었어요.
3: 실제로.
0: 네, 실제로.
2: 잘못 송금이 됐는데.
0: 차고송금이든 이제 아마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잘못 보낸 것 같아요.
2: 네네. 아, 사람을 잘못 보냈다.
0: 네. 계좌번호를 잘못 눌렀는데 확인을 안 하고 잘못 보냈는데 그 사람이 그냥 이런 연락 다 받고도 버틴 거예요. 아 몰라 나 돈 없어 다 써버린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재판에.
2: 그래서 어떻게
0: 재판 됐어? 연결졌는데 사실 차고 송금 뭐 잘못 보낸 금액이 200만 원이었거든요.
3: 크네.
0: 근데 이제 그 사람의 평소에 그 계좌에 네. 500원밖에 없었어요. 500원.
2: 그지였구나.
0: 네, 500원밖에. 500원밖에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은 몰랐다고 하죠. 일단 나는 내 돈인 줄 알았고 나도 돈 받을 게 있어갖고 그래서 내 돈인 줄 알고 쓴 거다. 난 몰랐다. 아,
2: 지금
0: 했지만
2: 지금 500원밖에 없는데 자기가 지 돈인지 어떻게
0: 알아? 계속 500원밖에 없던 계좌였어요.
3: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 이거는.
0: 네, 말이 안 돼. 말이 안 그래서 된다. 그런 변명이 말이 안 돼서
2: 안 되지.
0: 횡령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2: 아~
0: 네.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이 사람이 잘못 저지른 금액이 200만 원이었기 네네네. 때문에 벌금형 200만 원으로 나온 사건이.
2: 아, 그냥 같은 금액으로.
0: 예. 그래서 이게 잘못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다만 내가 이거 잘못 온 거를 몰랐다 그러고 쓸 수 있나? 안 된다.
3: 안 된다.
2: 안 된다.
0: 끝까지 네, 2번 200만 원에 대해서도 내가 형사처벌까지 받을 위험까지 있다는 거.
3: 그러니까. 네.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럼 아까 1억까지라고 하셨잖아요.
0: 네.
3: 혹시 1억이 넘으면 어떡해요?
0: 아, 1억이 넘으면은 민사 절차를 진행하셔야죠.
3: 아, 민사로 가야 되는 거야.
0: 민사 절차. 사실 민사 절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다 부당이득 반환이라는 개념으로 민사로 소액이든 뭐든 다 민사로 진행해야 되는데 너무 번거롭고
3: 그렇죠.
0: 이런 일이 너무 많으니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그 일을
3: 하고 있는 거구나.
0: 네네네. 예금보험공사.
2: 그러면 제가 이제 와이프한테 100만 원을 보내기로 했어요.
0: 네.
2: 근데 1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3: 아, 공 하나 네. 잘못 눌러가지고.
2: 아, 박수.
3: 약간 그 땡큐의 박수.
2: 내 와이프도 아닌데 저분은 왜.
3: 물개 박수를 쳐서 물개 박수를.
0: 나이스.
2: 그렇게 들어갔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0: 와이프한테.
3: 가족끼리.
0: 와이프한테 돌려받으려면은 예금보험공사를 이용하신 게 좋아요.

0: 민사는 가지 마시고.
1: 아, 예. 예.
2: 특별히 마시고. 조심해야 되겠고.
1: 아, 저희 엄마한테도 저도 돈을 계속 보냈는데, 왜냐면은 이게 차고 송금이라고 하긴 애매하지만 요즘에는 손쉽게 SNS로 송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3: 그래, 그래, 그래, 그래.
1: 얼굴만 누르면은 송금할 수가 있다. 계좌번호 몰라도 돼, 엄마.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알려드렸어요. 연습 차원에서. 그래서 계속 이제 엄마한테 알려드리면서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느라고 엄마한테 계속 10,000원, 뭐 20,000원, 100,000원 이렇게 계속 연습을 했어요.
3: 연습.
1: 엄마가 아 알겠어. 아 근데 까먹었다. 또 알려달라고.
3: 어머, 아야 어머니 의도적이시네.
1: 연습 끝났잖아요 이제.
3: 그래서 총액이 얼마 어머니 받아가셨어?
1: 100만 원이 됐어.
3: 대단하시네 어머니.
1: 안 주시더라고요.
3: 연습을 100만 원으로 칠하셨네.
0: 노련하시네요. 예, 노련하십니다.
3: 자 와이프한테 돈을 벌을 때 각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Here we go.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케어 원해요?
3: 케어 원해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원 케어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원 케어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4: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5: 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4: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6: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7: 든든한 내일로요.
6: 네?
7: KB 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6: 제대로 가시네요.
7: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 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상상을 넘어 일상 회복까지 메이드 인 케이보링 개보린정 삼진제야.
1: 자, 이렇게 해서 줄 수 있는 게 이 교양밖에 없다. 김현정의 멍으로 오늘 법률 교양을 쌓아봤습니다. 네. 지급정지가 안 된다는 거.
2: 맞습니다.
1: 자, 변호사님은 이번 주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주에 좋은 텐션으로 다시 만나요.
2: 다시 뵙겠습니다.
3: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노래 들으면서 보내드리죠.
2: 네. 오늘 문제의 노래 김현정의 멍 들으면서 신유진 변호사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김현정의 네. 멍.
1: 전국의 순대장수분들과 함께 듣겠습니다.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0: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잘 만들었다, 몽젤.
3: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선반지 명함 다 있어
4: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3: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5: 인쇄는 와우 프레스
6: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6: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6: 장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0: 시작됐어요, 시작됐어. 예. 지금은 2026년 세 번째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1: 나이스.
0: 컬트쇼를 사랑하는 전국의 쇼런언들 하나로 똘똘 뭉쳐서 또 컬트쇼를 청취율 1등으로 만들 시간입니다.
1: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조사입니다. 오랜만에 해도 두 번째, 첫 번째 다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예. 세 번째도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컬트쇼를 사랑하는 만큼 애정을 청취율 조사로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0: 보여주시면 돼요.
1: 자, 전화번호가 뜹니다. 02-2056번으로 시작되는 번호가 전화가 오면 전화를 그냥 무조건 받아야 돼요. 그게 청취율 조사 전화예요. 네. 2056번의 번호. 아! 청취율 조사다! 아! 나한테 왔어! 전화를 받아요. 나한테 왜 그런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0: 그러니까.
1: 자, 그리고 라디오 뭐 들으세요? 라고 질문을 던질 겁니다. 그러면 늘 자신 있게 여러분들 스코치를 사랑하는 만큼 당당하게 외치십시오. 미스터츄얼 컬트쇼예요!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했다. 자, 컬트쇼를 외쳐주세요. 청취율 조사에 참여했다.
0: 참여했다.
1: 통화 중에, 조사 중에 네. 스크린샷, 인증샷을 찰칵 남기셔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선물을 드립니다.
0: 선물을 드린대요. 저희가 총 20분에게는 방송국놈들이 도통 얼마인지 밝히질 않아요. 아, 그저 심심치 않은 금액이라고 우겨대는 백화점 상품권.
1: 와!
0: 그 외에도요, 뭐 커피 쿠폰, 아이스크림 쿠폰, 떡튀순 세트, 햄버거 세트 등등! 예. 인증샷을 제대로 보낸 분들은 뭐 거의 다 받으실 수 있도록 푸짐하게 쏘겠습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전화 받고 전화 통화를 했다는 인증샷을 캡처해서 보내주세요. 인증샷 보내주신 문자 번호는 사진 전송은 100원 드는
1: 100원 정도 써야지.
0: 예, 100원 정도 쓰셔야죠. 예, 샵에 1088입니다. 아, 그리고 7월 17일까지 컬트쇼 서머 서무 페스타 기간입니다. 에어컨, 리클라이너 소파, 음식물 분쇄 처리기, 이동갈비 세트 등등 총 4천만 원 상당의 선물을 쏘니까 많이들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물 막 터집니다. 예.
1: 청취율 조사를 지금 진행 중에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미 전화를 받으신 분이 인증샷을 보내오셨습니다. 9736님 청취율 조사에 성실히 답했습니다. 오래오래 청취하겠습니다. 되게 착하신 분 같아요.
0: 그러니까요. 사진을 또 보내주셨는데
1: 이렇게
0: 이런 식으로
1: 스크린샷 인증샷을 남겼죠. 네. 2056 뒤에 번호가 3377인데 뒷번호가 막 바뀌어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2056은 계속 똑같은 번호입니다.
0: 그렇습니다.
1: 자, 이렇게 하면 이분은 백화점 상품권을 쏩니다.
0: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심심치 않은 금액의 백화점 상품권.
0: 심심치 않은.
1: 이 백화점 상품권을 가면 백화점 가면 심심하지 않아요.
0: 아, 그러니까.
1: 그 백화점 상품권에는 에스컬레이터 자유이용권이
0: 자유이용권이 있고요. 그래.
1: 회전문 백바퀴 이용권.
0: 백바퀴 이용권.
1: 네, 그렇죠. 네. 자, 우리 방청 오니까 재밌죠, 여러분?
0: 아, 재밌죠, 재밌죠.
1: 예, 여기 방청 오시면 뭐 연예인도 가까이서 구경하고
0: 아이,
1: 방송국 화장실도 한번 가보고
0: 그렇죠.
1: 방송국 정수기 물도 먹어보고 아, 얼마나 좋아요.
0: 얼마나 좋아요. 예. 자, 방청 신청. 방청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방청 신청 문자 번호도 샵에 1088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긴 문자 100원 들고요. 또는 컬트쇼 홈페이지 방청 신청 게시판으로 방청 가능한 날짜 인원 수 간단한 자기소개 적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자, 샵에 1088번이고요. 자, 그리고

0: 토일 주말 예고를 좀 하도록 할게요. 어허. 토요일 사랑의 콜센터 IOI 컴백 후에 4년 만에 솔로 신곡 비장의 무기를 발매한 최유정양. 예, 이미 녹음이 돼 있습니다.
1: 야.
0: 아주 아주 재밌게 녹음이 야. 잘 됐어요. 최유정양. 라이브도 직접 노래하고.
1: 어머.
0: 일요일 고막을 털어나는 누가 뭐래도 비주얼 스타 신곡 어쩔 건대로 돌아온 육중한 밴드랑 함께 할 거고요. 주말도 아주 알차니까 주말도 꼭 챙겨 들으실게요.
1: 챙겨 들어주세요.
0: 주말 청취율은 압도적으로 전체 청취율 1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말은 평일보다 훨씬 청취율이 높아요. 예예예. 예, 예.
1: 다들 뭐 이제 놀러도 가시면서 컬트쇼 틀어놓고 가시기도 하고 집에서도 들으시고 이런.
0: 예예. 예. 자 상품 소개하고 광고 듣고 남은 이재율 씨를 만납니다. 자 이 시간만 되면은 전 국민 똥꼬 근력 강화 운동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급똥이 갑자기 찾아왔을 때 처참하게 급똥 앞에서 여러분들의 똥꼬가 무너지지 않길 바라면서.
1: 무너지지 않게
0: 예 평소에 같이 운동을 해놔야 됩니다.
1: 예
0: 박재 맞서 똥꼬의 힘을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가 뺐다가 줘줘 뺐다 엉덩이에 힘을 줘서 똥꼬에 힘이 들어갑니다. 어깨를 올리는 게 아니고
1: 어깨 올리는 거 아니에요.
0: 그러면 엉덩이에 힘이 들어 이렇게 살짝 올라가고 이거 내려가죠.
1: 내려가고요.
0: 줬다 뺐다 다 같이 하세요.
1: 줬다 뺐다
0: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가 뺐다가 줘줘 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 남이섬에서 스카이라인 집 와이어 이용권,
1: 에먼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0: 자연 치아를 지키는 닥터 미니슈에서 프리미엄 구강용품 세트,
1: 베베스완에서 허리 편한 조끼 아기띠,
0: 발효의 대가 딱 좋아 정인에서 정인 아로니아 발효 제네,
1: 옷이 원하는 세탁 월드 클리닝에서 백화점 상품권,
0: 눈 건조 눈 건강엔 에듀유에서 아이리프 눈 건강 기능 식품,
1: 디자인을 담은 바람 일레드에서 프리미엄 저소음 선풍기,
0: 건강 케어 파트너 케어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1: 한국 블루베리 의무 자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0: 치과 의사가 만든 구강 탄탄에서 미백 전동 칫솔,
1: 40년 전통의 맛 진포랑에서 포천 이동갈비 세트,
0: 기분 좋은 배부름 배꼽 한상에서 공주 알밤 양념육 밀키트,
1: 편안한 휴식 휴슬 침대에서 쿨 냉감 매트리스,
0: 꽃배달 전문업체 걸투 꽃배달에서 꽃바구니를 드립니다. 똥꼬의 힘을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가 뺐다 줘줘 뺐다. 오, 똥꼬가 건강해졌어.
2: 오, 탱글탱글.
0: 광고요. Here we go.
3: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4: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5: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6: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7: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8: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9: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8: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10: 김창환입니다. 자녀들은 하나 둘 독립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때가 부모님도 독립하기 좋을 때라는 걸. 이제 부모님께 내 집에서 평생 받는 주택연금을 선물하세요. 부모님만의 인생을 위해.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11: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0: 서울 언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마이크 음량과 음질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체크. 영어 체크, 국어 체크, 역사 체크. 기회가 왔어요. 주식 투자, 다이어트, 소개팅, 사업, 쇼핑, 실패담 다 삽니다.
3: 이용만 당하는 팔랑기, 덤벙대는 허당, 되는 일 없는 덜렁이들의 실수담 모조리 다 삽니다.
4: 몸으로 부딪혀 허도하는 짜내는 데이터, 망해본 사연, 사구!
3: 팔구! 망구구!
5: 예! 인생을 아무리 완벽하게 산다고 해도 본인 탓이 아니고 남 탓 때문에라도 망해본 그렇지. 얘기들은 누구나 있습니다.
6: 있어요.
5: 이 굴욕적인 사건들. 예. 그런 것들을 여기다 보내면 저희가 묻고 뜯고 맛보고 즐겨본 다음에 선물까지 챙겨드리는 그렇죠. 곳이죠. 여러분의 망해본 사연을 비싸게 매입해줄 사장님 두 분을 소개해주세요.
6: 알겠습니다. 자, 망구구 고물상의 이씨 아저씨입니다. 욕쟁이 할머니의 매력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MC 개그맨. 긁혀서 웃음나는 조롱의 선두주자 개그맨 이재영.
7: 네, 안녕하세요.
6: 이재영입니다. 자, 망구구 고물상의 남씨 아저씨를 소개하겠습니다. 욕쟁이 할머니의 사랑을 고스란히 독차지할 것 같은 애견남.
7: 애견남.
6: 예. 자꾸만 챙겨주고 싶은 꼬맘이 있는 남자. 예. 개그맨 남호영. 예.
7: 많이 많이 챙겨주세요.
5: 남호영 씨 오늘 좀 세팅이 돼서 나타났어요.
7: 예, 오늘
5: 왜 맨날 벙거지 모자 쓰고 오다가.
7: 세팅을 샥 했는데 장마철이에요. 멋있게 머리도 하고 했는데 장마철이네요.
8: 장마철에 세팅하는 남자.
7: 예. 예. 우리 끝나고 그
5: 이재율 씨하고
7: 재율 씨랑 같이 하는 현석이 강현석 씨. 예. 강현석 씨가 또 새 콘텐츠를 또 준비하나 봐요.
5: 개인적으로 혼자?
7: 개인적으로.
8: 예, 그렇죠.
7: 오. 재율 씨랑 뭐 이제 갈라선 거예요?
8: 아니, 갈라섰다기보다 이제 단독 행동을 하는 거죠.
9: 그러면 갈라서면 이제 스낵 타운이니까 한 명이 스낵이고 타운이 되는 거고.
8: 아니죠. 제가 스낵 타입니다. 한 명이 운이에요.
7: 운이에요.
5: 아, 운이고.
7: 그래서 예. 현석 씨가 그래도 장난이고 새로운 콘텐츠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같이 출연해달라 그래서 끝나고 이제 가서 도와줘야죠 같이. 상부상조 해야죠.
5: 대단하네. 선배예요. 역시 이재율 씨 롤모델 답.
8: 역시
7: 롤모델이요.
9: 까마득한 후배들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7: 저 좀 어떻게 폼 좀 올라왔나요?
8: 아, 저 이런 선배가 어디 있습니까? 예.
7: 진짜. 21년 차인데 지금 폼이 올라왔다고.
8: 예. 진짜 꽤 떴어요, 당신.
7: 아, 고맙습니다.
6: 8529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예. 친구랑 얘기하다가 서로 인별그램 알고리즘을 돌려봤는데요. 친구 거엔 웬 핫가이만 계속 뜨길래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요즘 북부대공이라고 불리는 에이티즈 최산 씨였어요.
8: 대박이죠, 대박이죠.
6: 근데 제 알고리즘은 재율님만 있어서 그냥 뭐랄까 최산 씨는 북부대공이고 재율님은 그냥 북이 오는 언니였네요. 그래서 재밌었어요. 근데 혹시 재율님도 PT 받아서 가슴 근육 키워볼 생각은 없으신지? 키워볼 생각 없으십니까?
8: 진짜 놀랍게도 PT 받은 겁니다.
5: 정말 놀랍네요.
8: 네, 놀랍죠. 이게 최대한이에요.
6: 특보입니다.
5: 받아야 이렇게 되는구나, 유지가 되는구나.
8: 이게 제가 이제 몸이 프레임이라 그러죠. 프레임이 좀 이렇게 컸으면은 가슴 근육이 이렇게 쌓일 텐데 프레임이 얇다 보니까 가슴 근육을 키워도 이제 앞으로만 계속 나오더라고요.

0: 꿈처럼. 어, 아. 그래서 아 요게 최대한이구나. 예.
1: 아. 아 최산 씨가 요새 핫한 그분이죠?
0: 예. 네.
1: 계속 뜨던데.
0: 대박이에요.
1: 이렇게 눈빛 막 되게 섹시하게.
0: 어, 이렇게 손 내리면서 이렇게 네.
2: 가슴을 튕기는 거죠?
1: 네, 네. 가슴 튕기고.
0: 네. 이렇게. 어 맞아요 맞아요. 네.
1: 뭐 하는 거지?
3: 그래요. 같은 친구구나.
1: 네.
2: 재윤 씨 근데 피지컬 좋은데.
1: 그럼.
3: 키가 187인데.
1: 네. 187에.
3: 네. 운동하면 근육이 잘 안 붙는 스타일이죠.
0: 안 붙어요.
3: 어.
0: 뭐 얼굴에만 살이 붙습니다.
3: 아.
0: 얼굴만 커지고.
3: 그러니까 계속 가오나 씨 같은 느낌이에요.
0: 그죠.
1: 가오나 씨.
0: 계속.
1: 귀엽잖아.
0: 예, 계속.
1: 예, 귀엽잖아.
0: 추파춥땡이 되겠죠.
1: 예, 예. 귀엽잖아. 예.
2: 아, 최산 씨 멋있어요.
0: 북부대공 최산님.
2: 예,
0: 대박입니다. 아, 진짜.
2: 최산 씨 멋있습니다.
0: 야, 똑같은 러닝을 입어도 왜 꼰대이랑 느낌이 이렇게 다르죠?
3: 꼰대. 비교를 해도 꼰대이랑 비교를 하니.
1: 그래 선배님인데.
2: 예. 예. 룩은 비슷하긴 해요. 이게.
0: 제가 아는 이 러닝 예. 꼰대이가 다였거든요.
1: 예. 예. 아,
0: 대박입니다. 좋아요.
3: 이렇게 아이돌들은 참. 이게 민소매가 잘 어울려, 그렇지?
0: 아, 맞아요.
2: 그러니까
3: 민소매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2: 운동을 열심히.
3: 늘 안에 민소매 입는 사람도 있잖아요.
1: 예. 승규 씨 민소매 입어요?
2: 저는 민소매 좋아하지 않습니다.
1: 아 그래 왜 몸?
3: 어 근데 로이킴이 그렇잖아요. 로이킴.
1: 맞아 맞아.
3: 민소매 진짜 좋아하잖아요. 예. 완전 광... 얇은 거, 얇은 거.
0: 야,
3: 얇은
0: 맞아.
1: 거. 그래서 비와이 땐 광고도 찍었던데.
3: 그러니까.
1: 비와이 땐 그분.
3: 네, 그래서 찍은 거야.
1: 그래서 찍은 거고. 맞아. 비와이 땐 광고 찍었어.
3: GD도 좋아해요.
0: 맞아. GD.
3: 근데 GD는 근데 말랐는데 어깨가 넓어.
0: 직각 어깨.
3: 어, 직각 어깨 이렇게 돼요.
1: 그리고 GD 같은 분이 입으면은 약간 좀 브랜드 같고,
0: 네.
1: 약간
0: 네.
1: 좀 어 이런데 우리가 입으면 그냥 난닝구지 뭐.
0: 그죠. 맞아요.
1: 에리아스.
0: 네. 네. 그런 분들은 겨드랑이에 털도 없어요.
2: 아.
0: 저는 또 털도 있어서 북부대공이 아니라 그냥 북실북실이에요.
3: 북실북실이에요.
1: 어, 북이네요 뭐.
0: 같은
1: 네.
0: 북이에요.
1: 북이에요. 아.
3: 그럼 아이돌들은 네. 뭐 원래 태어날 때부터 곁들이 안 나나 봐요.
2: 그죠? 아 그렇죠. 그런 거죠.
0: 네,
1: 진짜 아이돌의 세계는 정말 신기반기예요. 네, 네, 아이돌의 세계는
3: 아이돌들은 화장실 가는 것도 못 봤어.
0: 네. 절대.
2: 아이돌을 하려면 일단 곁털이 나냐 안 나냐부터 어릴 때부터 이제 체크를 해야 됩니다.
0: 아,
1: 네. 와, 그것도 아이돌의 조건이 네, 하나예요?
3: 야, 그래서 길거리 캐스팅할 때 그래서 이 곁털이 네, 들어보라 그런구나.
1: 와, 그게 아이돌의 조건이었어.
2: 인사해보라 그러고 네. 하는 게
0: 병원에서 검사하고 당신은 아이돌을 할 수 있어.
2: 네, 네, 네. 되게 중요한 덕목이에요. 재능, 네. 재능 중에 하나입니다.
3: 아, 원래 태생이 그렇고 나는 제모를 하는 줄 알았어요.
2: 아유, 그 제모 힘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레이저
1: 아, 야,
2: 태생적으로 타고나는 거죠.
3: 다른 거, 다른 건 다른 거야. 네,
2: 다른 거죠.
3: 여기 진짜 내가 아이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여기가 네. 화장실 가는 것도 못 봤어.
1: 네. 그러니까 네. 어, 어쩐지 아이돌 분들 중에 털털하신 분이 없더라고.
0: 네.
1: 네. 다 그냥 어, 민망해서 깨끗하신 분들만 있어.
0: 아이돌 분들은 이제 먹는 대로 다 에너지로 소비하니까
1: 네.
0: 화장실 갈 일이 없죠. SBS 1층에는 개그맨들 똥만 가득합니다.
1: 그게 무슨 말이야? 예.
3: 야, 내가 여기다 몇 톤을 쌌을 거야.
1: 20주년 했으니까, 예, 20주년 했으니까 뭐
2: 많이.
1: 예, 여러분들 이따가 화장실 인증샷 남기고 가세요.
0: 네.
1: 거기서 예, 세 번째 칸이니까. 예.
0: 김태균이 똥 싼
2: 번째 칸.
1: 세 번째 칸에서.
3: 아, 여긴 두 번째 칸밖에 없어.
1: 아, 두 번째 칸이에요? 아,
0: 네.
1: 아. 그것도 짚어주시네.
2: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1: 그러니까요.
3: 자, 망해본 사연 사고 팔고 망고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1: 네.
3: 사연이 소개된 모든 분께는 선물을 무조건 하나씩 기본적으로 드리고요.
1: 아, 네.
3: 특별한 선물 최고의 똥 망고 분께는. 아, 자, 지금 저희가 걸출자 썸머 선물 페스타 기간이기 때문에 아주 통 큰 선물을 쏩니다.
2: 아, 아, 그렇죠.
3: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간단하다는 것은 좋다는
2: 좋다는
3: 겁니다.
2: 거예요.
0: 네.
2: 말이 길면 별로거든요.
3: 네.
1: 맞아요.
3: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런 어? 말을 했습니다.
2: 어, 니체까지 나온다고?
3: 니체. 다시 태어난다면 어떻게 살고 싶은가?
2: 어, 아, 잠깐 외국인이시니까.
3: 니체니까.
2: 네, 니체니까. 어, 외국인.
0: 한국말 잘하세요.
1: 니체 목소리 처음 들어봐요.
2: 한국말 되게 잘하시네.
1: 니체 목소리 처음 들어봐.
3: 니체니. 요즘 K-POP에 빠져있대요.
2: 아, 니체니.
3: 어, 그래갖고
2: 아,
3: 한국말을 맞아. 조금 배웠어요.
0: 어허.
3: 다시 태어난다면 어떻게 살고 싶은가? 그럼 그렇게 살아라. 지금 여기에서.
0: 오.
3: 어? 이게 뭔 얘기야?
0: 그러니까 뭔 얘기인지 모르겠네.
1: 뭐, 무슨 선물 주는 거야?
3: 질문을 던져보고 어, 이걸 답을 했다면 그럼 네. 그렇게 살아라.
0: 어.
3: 지금 여기에서 당장 right now.
0: 아, right now.
3: 예.
2: 거죠.
3: 예. 골칫덩어리 음식물 쓰레기도 한 줌의 흙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는 음쓰에게도 관용을 베푸는 철학적인 기계.
0: 오.
3: 80만 원 상당의 고급 머신. 바로 음식물 분쇄 처리기.
0: 예!
3: 오! 와, 세상의 이거? 모든 씨앗과 뼈를 다 갈아줍니다.
1: 예.
3: 여러분 흙으로 우리 씨앗과 뼈를 돌려보내주는 거예요. 첫 번째 망고구 사연. 자, 음악 주세요.
0: 네, 박재홍님.

0: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목은 7년 전 그날.
1: 오, 아련하다. 7년 전.
0: 7년 전 프로포즈하던 날의 사연입니다. 아~ 저희는 같은 교회에서 만나서 20년 정도 알고 지내온 누나 동생 사이입니다. 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눈이 맞아서 사귀게 되었고 1년 반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2: 아니, 교회에서는 교회 오빠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0: 아, 예, 그렇죠.
2: 근데 저도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교회 누나들이 동갑내기나 동생들은 눈에 안 들어와. 교회 누나들이
3: 그렇게. 아, 누나들이 잘 누나, 챙겨주고.
2: 나도 좋아하는 누나도 있었어.
3: 잘 챙겨주고.
0: 워낙 오래 알고 지내온 터라서 사귀기로 했던 날부터 결혼을 마음먹고 있었죠.
2: 우와.
0: 그래서인지 저희는 프로포즈를 생략하고 결혼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2: 그리고 남원희 씨처럼 결혼 준비를 했구나.
0: 그렇죠. 결혼 준비를 먼저 하고 프로포즈도 생략하고. 그리고 결혼식이 몇 주 안 남았을 때 청첩장 모임을 나갔는데 교회 동생들이 언니, 오빠가 프로포즈는 어떻게 해줬어? 노래 불러줬어? 아니면 자동차 풍선 이벤트? 뭔데 뭔데 말해봐 말해봐. 그냥 대충 둘러대는 여자친구를 보고 안 되겠다,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전세로 계약을 해둔 신혼집에 들어가던 날 멋지게 프로포즈하기로 계획을 세웠죠.
2: 좋아, 계획은 좋아.
0: 제 플랜은 이랬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영상을 안방 벽면에 띄워두고 바닥에는 풍선을 잔뜩 깔고 그 가운데에 제가 무릎 꿇고 앉아서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면서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 라고 말하는 것이었죠. 괜찮아요.
1: 괜찮아요.
0: 결전의 그날 그녀가 마사지를 받으러 간 틈에 저는 얼른 차에서 주문해놨던 현수막과 풍선을 챙겨왔죠. 현수막은 깔끔하게 잘 뽑혔고 풍선도 넉넉하게 주문을 했는데 문제는 바람을 넣는 기구를 시킬 생각을 못한 겁니다.
2: 일일이 불어야 되는 거야?
3: 이거 힘들어. 야, 풍선
1: 머리 핑 도는데 이거.
0: 안방을 아주 꽉 차게 하려면 적어도 70개는 불어야 해.
1: 70개 힘든데.
0: 그녀가 오기 전까지 얼른 채우려고 풍선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10개 정도 불었을 쯤에 눈을 잠깐 감았다 떠보니 그녀가 제 뺨을 때리고 있었고
3: 맞죠.
0: 다시 눈을 떠보니 저는 병원 베드에 누워있었습니다. 제가 그만 풍선을 보다 현기증이 나서 잠시 기절을 했던 거였습니다.
3: 그래,
0: 프로포즈는 풍선 10개 정도 완성하고 아무것도 못한 채 망했죠. 아이고. 와이프는 풍선만 보면 그때 그날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람 빠진 풍선 같은 남자야. 그래도 뭐 잘 살고는 있습니다. 힘쓰는 건 아내가 차고요. 저는 설거지, 분리수거, 빨래 널기 이런 걸 도맡아 하면서 말이죠.
2: 아니 너무 못 불었다 근데.
1: 10개
2: 10개는 폐활량이 왜 어떻게 된 거예요?
1: 많이 좀 병약하신 거
2: 같아요. 약간 그러네. 병약하고 허약한 네. 사람이네 보니까.
3: 그 이제 또 되게 촉박해서 마음이 급하니까
0: 맞아.
3: 빨리 불어야 된다는 마음에 계속 해보면은
2: 계속 날숨만
0: 들숨 네. 네.
2: 그랬구나. 아유, 그래도 그런 좋은 추억이네요.
3: 그래도 잊지 못하겠네요. 그래도
2: 잊지 못하겠네.
0: 오히려 그 노력이 더 보였겠네.
3: 더 그 노력 근데, 때문에 더
1: 맞아. 프로포즈를 아예 못하신 거잖아요.
2: 그렇죠.
1: 아직까지
0: 못했죠. 못.
2: 내가 이렇게 약하니까 네가 나 좀 지켜줘. 뭐 이런 거지.
0: 그런 메시지가 있었겠네.
1: 아직도 힘쓰는 일을 이제 아내분이 하시고
0: 전화타서 하시고.
3: 이벤트 잘해요, 재유 씨는?
0: 저는 이런 경험이 없는데 저희 이제 매형이. 네. 저희 누나한테 청혼할 때 이제 결혼을 약속하고 프로포즈 하잖아요 요즘 보통.
2: 그죠.
0: 그래서 이제 다 약속하고 나서 그 같이 살던 애 집에다가 Will you marry me 이렇게 해놓고 꽃잎으로
2: 꽃잎
0: 해놓고 뭐 촛불도 이렇게 해놓고 이제 누나를 1층에서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데리고 올라온 와중에 로봇 청소기가 켜져가지고 이제 Will you marry me 중에 윌밖에 안 남았어요.
2: 꽃잎을 다 먹어버렸구나.
0: 네,
2: 꽃잎을 다 먹어버렸어.
0: Will you marry me를 먹어버리고 윌밖에 안 남아서 그러니까. 그냥 요구르트 좋아하는 사람이 된 거죠.
2: 윌유 헬리콥터 프로젝트 윌유.
3: 아 로봇 맞아. 이 이벤트도 잘해야 돼.
0: 맞아, 잘해야 돼요.
1: 모두 변수를 다 제거했어야 되는데.
0: 맞아요. 꺼놨어야 되는데 그거.
3: 승윤 씨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 이벤트를 안 해도 그냥 앞에서 기타 들고
2: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지.
3: 노래만 딱 해도 그냥 끝날 것 같은데.
1: 아이고 그런 거 잘 안 먹힙니다.
3: 해본 적 있어요?
1: 저 고등학교 때 많이 했죠. 제가 고등학교 기타 전공이었는데.
3: 오! 안 먹힌다고?
1: 네, 근데 거기는 그 여자들이 과연 90% 되거든요. 저희 학교가 예고라.
2: 아, 예고라.
1: 저를 진짜 싫어했어요.
0: 왜요?
2: 계속 노래 부르구나.
1: 네, 계속 꺼드럭댄다고.
2: 배짱이 저런
1: 계속 꺼드럭댄다고.
2: 쟤 또 노래한다, 쟤. 아, 진짜.
3: 그러니까 처음에는 멋있다가 나한테만 불러주는구나. 근데 네. 왜 이렇게 자랑질이야?
1: 꺼드럭댄다고 엄청 싫어했어요.
0: 옆방 가서 또 부르고 급식 아주머니한테 또 부르고.
1: 그래서 인기가 별로 없었고.
2: 그랬구나.
1: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성공을 됐어. 하고 나서 꿈을 이루고 나서는 좀 태도가 또 달라졌죠.

0: 나한테 했다 예전에. 아,
1: 제가 나한테 노래 불러줘.
0: 나한테 불렀지.
2: 아, 그때 한번 고백 한번 했었어야 했는데 이런 말을 이제 들은 적이 있었죠.
3: 아,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이제 로비에서 이제 우리 방송에서 아, 그렇죠. 스튜디오를 이제 결혼하게 될 텐데 그렇죠. 남원 씨는 이제 프로포즈를 지금 어떻게
4: 좀 계획하실 계획인가?
5: 머릿속에 있겠죠.
3: 네.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0: 예?
3: 야,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5: 되게 로맨티스트.
0: 이게 찐으로 저희 지금 만난 친구랑 네. 이제 그 친구의 부모님까지 들으세요.
4: 그렇죠.
0: 진짜 날짜를 정한 게 없는데
3: 장인 장모님은 이제 알고 계신 걸 결혼하는 걸로
0: 자 보세요. 아, 당연하죠, 당연하죠. 지금 이제 7월이잖아요. 제가 만약에 이게 갑자기 10월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럼 제가 이제 3개월 만에 해야 돼요.
3: 하면 되지 왜?
4: 아니 그러니까 계속 그 말 나왔을 때부터 계속 준비를 하셨으면 됐잖아요.
0: 맞아요. 무슨 준비를 합니까 제가 지금.
4: 아니 한참 전부터 저희가
5: 네. 저희가 연초부터 누누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올해 안에 결혼하시라고요.
0: 어떻게 이런 결혼을 강요로 합니까 이렇게. 아니 그런데 로비에서 꾸미면은 예. 뭔가 좀 이게 예.
3: 10월 20일 어때요? 10월 20일
4: 날짜를 예? 스케줄 확인했어 스케줄
3: 10월 20일 화요일 생방송으로
5: 와 너무 좋다
3: 왜냐면 아. 그거 10월 20일이 예. 제 결혼기념일이에요
4: 와 아, 같은 결혼기념일로
3: 이렇게 의미 있잖아요
5: 동반여행도 갈 수 있고
0: 예 제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 예. 오 날짜도 예, 정해졌어요
0: 제가, 날짜를 정해주셨네요
2: 10월 20일입니다
3: 10월 20일입니다 20일 여러분 예. 메인 이벤트로 예. 예. 3시에서 4시
0: 네. 아 시간도요 예. 이렇게 아,
3: 메인 이벤트. 메인
0: 이벤트. 3시에서 4시 아, 예. 아. 결혼식을
2: 자 쇼단한 분들 10월 20일 남우현 씨의 결혼식 네, 3, 4부에 이루어질 예정이고 기대 많이 해주시면
5: 야, 식당에서 네, 맛있는 거 나와야 될 텐데
2: 함께 네,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0: 네. 네 고맙습니다
3: 아, 아, 자
0: 날짜 정해줬어요
3: 우리 화동은 저 이재율 씨가 하는 거예요
5: 네네네 빼놓겠습니다
3: 가오나 씨 복장 가오나 씨 복장
5: 가오나 씨 복장으로
3: 네 그럼 이제 저희는 4부로 넘어가는데 네. 이제 노래를 하나 듣고 가겠습니다
0: 네
3: 자이언티의 노 메이크업
0: 노 메이크업 예 메이크업도 안 하고 올게요

신고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너 너무나 아름다워.

0: DJ도 노래하고
1: 여기 모여라
0: 청취자도 노래하고 DJ도 웃고 청취자도 웃고 이것이 진짜 라디오다. 본격 오감 만족 라디오 쇼 오후 4시 황제 파워.
2: 심장을 멈추고 선택한 운명적인 사랑 뮤지컬 드라큘라 올여름 그 거부할 수 없는 매혹의 대서사시가 시작된다. 신성로, 김준수, 전동석, 고은성 출연. 지금 공연 중. LG아트센터 서울, LG시그니처홀. 14세 이상 관람가.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생활정보.
3: 우리와 계절이 정반대인 남반구의 호주에서는 지금 한겨울에 크리스마스 축제가 한창입니다. 7월의 크리스마스로 불리는 이 문화는 1980년대 블루마운틴 지역의 호텔에 투숙한 유럽 관광객들의 제안으로 시작됐는데요. 실제 크리스마스가 있는 12월의 호주는 30도가 넘는 한여름이라 해변에서 바베큐를 즐기지만 당시 하얀 눈을 그리워하는 유럽인들을 위해서 열었던 축제가 이제는 호주만의 독특한 겨울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공식 공휴일은 아니지만은 7월이 되면 대형 레스토랑마다 화려한 크리스마스 장식을 꾸미고 뜨거운 오븐 요리를 대접하는데요. 올여름 하얀 크리스마스와 겨울의 낭만이 있는 호주로 한번 떠나보고 싶네요.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자, 컬투쇼 망해보사는 사고팔고 망구구 남호연 이재열 씨와 함께 4부의 문을 엽니다. 감사합니다. 자, 2753님의 문자를 우리 누가 읽어볼까요?
1: 네. 우리 승희 씨가
2: 네, 깡디가 읽어보겠습니다.
1: 네.
3: 저 남호연님께 진짜 죄송한데 응? 그 예전에 남명근님이 남호연님인 줄 최근에 알았어요.
1: 아.
3: 남호연? 뭔가 눈에 익는데 새로 데뷔했나?
1: 응.
3: 아닌데?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데. 명근이 형, 네. 아니 호연이 형 방청 와서 진심으로 대면으로 사과드릴게요.
1: 아니요, 사과까지 저희한테 응원해 주시는 건데 이치로사님 네. 누구세요?
2: 예. 대면으로 사과하시죠.
0: 자, 대면으로 직접 마이크 드립니다.
1: 아니, 사과까지는 예. 예. 그래도 남명근 때도 예. 아셨네요. 그래도
2: 정식으로 사과하세요.
4: 예. 아, 중학교 때. 그 남명근 씨는 알았는데 예. 남호연 씨로 나와가지고
1: 맞아요,
4: 최근에 알았습니다. 예.
0: 최근에 새로 데뷔했나 싶었더니 나이는 좀 연식이 있어 보이는데
1: 예. 중학교 때라면은 그러면 그 제 코너를 좋아하셨던
0: 웃자싸
4: 웅이 아버지 시절.
0: 아, 야, 진짜 웃자싸 초기네요.
1: 완전 초기네요. 친해지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4: 아, 전 이제 32입니다.
0: 그러면 한 2005년? 6년 때쯤이네요.
1: 예. 저랑 10년 차이네요.
2: 사과하세요 빨리.
4: 형 죄송합니다.
1: 아닙니다. 형님이라 그러지만 부담스러워요.
2: 예. 저도 형님일 줄 알았는데 저보다 동생이네요.
1: 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세를 고쳐야 한다 그랬어요.
0: 야, 저분 선물 하나 드리세요.
2: 아, 그럴까요?
1: 예. 네. 또 응원해 주셨다니까.
2: 우리 호연 씨가.
1: 네.
0: 네. 전 남명근 현 남호연입니다.
1: 네. 네. 결혼해 가지고. 응원해주셨으니까 좋은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2: 자.
1: 이 정도면 정말 좋은 선물이죠.
2: 예.
1: 저 기운이 좋나봐.
2: 예.
1: 우리 치킨.
0: 예. 감사합니다. 예. 좋은 선물.
1: 이거 진짜 좋은 선물이야.
0: 좋은 거죠. 치킨.
2: 완전.
1: 네. 치킨.
2: 와, 치킨이 나올 줄이야. 이 안에 치킨 무도 있고요. 양념 소금도 있는데 치킨이 나온 거예요 지금.
4: 아, 정말 감사합니다.
1: 감사해요, 감사해요.
0: 저희가 잘 손질한 생닭을 드릴 테니까. 집에서 튀겨 드세요.
2: 네. 빵가루 묻혀가지고 생닭과 레시피를 드립니다.
1: 아, 고맙습니다.
0: 자, 계속해서 이제 뜯어볼까요, 망고 구사요?
2: 네,
0: 음악 주세요.

0: 네, 양미애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목, 황당했던 피튀기든 사건. 어? 바로 어제 제 인생에서 가장 황당하고 피튀기는 사건이 일어나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우리 회사 마당에는 귀여운 강아지 한 마리야 왜 있는지 모를 수탉 한 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는 강아지를 정말 좋아해서 매일 간식을 챙겨주는데요, 닭털 날리며 저를 쫓아오는 수탉이 좀 귀찮아서 와이! 와이 와이! 아직은 치킨 만들어버린다! 와이 저리 가!
1: 걸투쇼 선물로 준다!
0: 쫓아내곤 했죠. 그리고 어제도 강아지를 보러 마당에 갔는데 목줄이 엉켜있는 거예요. 줄을 풀어주려고 계집 앞 그늘막 아래 쭈그려 앉았죠. 그리고 손을 목줄로 가져간 그 순간 갑자기 무언가 제 쪽으로 확 튀어나왔습니다. 푸닥팍! 그 수탉놈이 날아올라 제 머리를 정통으로 쪼아버린 겁니다.
1: 복수했어.
0: 너무너무 놀랐고 쫓아버리거나 도망치고 싶었지만 하필 좁은 그늘막 아래에 쭈그려 앉아있던 터라 바로 일어나지도 않았고 주변엔 저를 한심하게 쳐다보는 강아지와 개집뿐이었어요. 개밥그릇마저 사장님이 설거지 한다고 가져가셔서 방어무기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이고. 와중에 바닥에 떨어진 제 책모자가 보였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그 모자를 집어들고 허공을 향해 휘저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저리가! 오지마! 아 오지마! 오지마! 모자를 칼처럼 휘두르며 엉금엉금 뒤로 기어서 겨우 사투의 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아휴, 내가 닭 한 마리를 못 잡아서 닭한테 이런 수모를 당해? 내가 쟤보다 등치도 더 큰데.
2: 그러니까.
0: 너무 무섭고 서러워서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어떡해. 그런데 눈물이라고 하기엔 얼굴로 흘러내리는 게 너무 흥건하고 뜨거웠습니다. 이게 뭐지? 하고 손으로 얼굴을 쓱 훑어보았는데 그건 눈물이 아니라 닭한테 쪼였던 시뻘건 피였습니다.
3: 아, 제대로 쪼였나 보다.
0: 손발이 덜덜 떨리고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아니 21세기 회사 앞마당에서 닭한테 쪼여서 피를 흘린 여자가 있다니요.
1: 그러네.
0: 정신을 겨우 붙잡고 동료의 부축을 받아 근처 병원으로 직행. 야. 의사 선생님께 가서 닭한테
3: 쪼였어.
0: 머리를 쪼였어요.
1: 당했어요.
0: 라고 말하자 선생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시더라고요.
4: 제가 이 동네에서 의사 생활 10수년째인데 닭한테 머리 쪼여서 피 흘린 분은 처음 봅니다. 저도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머리에 피를 묻힌 채 허탈하게 웃고 말았네요. 다행히 주사 맞고 약도 먹고 잘 회복 중이다만 회사마다 근처는 가지도 않고요. 조류 공포증이 생겨서 치킨도 안 먹어요.
3: 생기지.
0: 친구들에게 말하니 아이 모두 야 이거 허풍이 심하다. 야 거짓말 마라. 무슨 코미디 영화 찍냐며 믿지를 않아서 이 컬투쇼에서 거짓 사연이라고 오해받을까 봐 인증 사진까지 첨부합니다. 여러분 조류를 무시하지 마세요. 부리가 엄청 뾰족하답니다. 네.
1: 완전
0: 쪼이셨네. 바로 그냥.
1: 지금 하얗게 보이는
3: 큰 닭인가 보다.
1: 하얗게 보이는
0: 수탉이니까 수탉이니까 장닭이지.
1: 지금 두개골이죠 지금 저기가.
3: 예. 정수리 와, 정수리.
1: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저 가르마를 여기다가 거기다 쪼았지?
3: 맞아! 빡 쪘나 보다.
0: 아니 저 저거는 실비 처리가 되나?
1: 그러게요. 선재인가 산재?
3: 아니 그러니까 회사에서 키우는 닭이에요?
0: 회사에서 키운 닭은 저 회사 사장님한테 산재해 주세요. 왜 그러는가? 닭한테 쪼였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실비 처리가 돼?
1: 아 신규진 변호사님 가셨나?
3: 아, 변호사님 가셨는데 일단 물어봐야 된다.
1: 야 그러고요.
0: 아 우리 예, 신규진 변호사님.
1: 신규진 변호사님. 예. 어려운데?
5: 당문철 변호사님한테 보내야 돼요 이거는.
0: 근데 이게 동물들도 다 아는 거야. 왜냐면 그렇죠. 이쁘다 해줘야지.
5: 맞아.
0: 예, 계속 싫어하니까 닭도.
5: 그리고 약간 차별 대우를 하니까.
0: 그럼 강아지 좋아하지. 그렇지. 아 강아지 좋아하지만 닭은
3: 예뻐라 해줘야 돼요 닭도.
0: 네. 뭐 무서운 거 있어? 조류 닭.
3: 저는 안 좋아하죠 조류.
0: 닭?
3: 아, 새 안 좋아해요 새. 아 새 무서워.
0: 조류들?
3: 예 조류 좀 별로예요.
0: 네.
5: 저는 비둘기.
3: 아 나 비둘기 나도 네. 별로야 비둘기.
0: 비둘기 왜 평화의 상징인데?
1: 평화의 상징인데.
3: 상징이어도 네. 그냥 그건 흰 비둘기 아니야?
0: 예? 네?
1: 흰 비둘기.
0: 아니 그래도 평화의 상징 비둘기 하면은 네.
3: 여기 길거리 돌아다니는 애들은 네. 거의 닭 같잖아요.
1: 네 맞아요.
3: 닭둘기라 그러잖아 우리가.
0: 예전에
1: 뚱뚱해가지고
0: 2004년도 때 초창기 네. 2004년 5년 때 저 대학로에서 극장에서 그때 당시 박세진 사장님이 네. 특출난 걸 좋아했어요. 개그맨은 뭔가 남들과 달라야 된다. 그래서 뭐 예전에 이용진 씨가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네. 양세찬 씨가

0: 어 그럼 관객이 없으니까 관객을 끌어오겠다고 네. 그래가지고 한참 기다렸어요. 네. 저쪽에서 마로니에 공원서부터 비둘기 모이를 줘가지고
1: 데리고 와 비둘기.
0: 비둘기가 극장에서 30마리가 와 줄을 지어서 계속 우와 화를 낼 수 없는 거예요. 오 너무 웃기니까. 뛰어난 발상이다. 이거는 아이디어다. 비둘기 모이를 극장에서부터 네, 관객 데리고 왔다고. 아하. 네. 야. 그때 마룡이가 비둘기 많았으니까.
1: 너무 많았지.
0: 네. 뭐.
1: 아 그랬구나.
0: 그런 티켓, 아이디어 주고.
2: 티켓값을 받았나요?
0: 네?
2: 그냥 무료로 공연했어요 비둘기 앞에서?
0: 체크했죠. 예. 예. 앞자리 누구 A 다시 뭐
2: A열 예. 비둘기. 와.
0: 저는 뭐 조류는 무서워하는 게 없어서 와. 벌레 무서워했네. 아, 곤충. 벌레. 요새는 좀 희한하게 예전에 작년에 러브버그가 유행했잖아요.
2: 맞아 맞아. 아,
0: 요새 좀 희한한 벌레가 또 극성이던데.
1: 너 벌레가 크고 나는 얼마 전에 네. 말벌한테 쏘여갖고.
3: 아유. 말벌이요?
1: 응, 말벌한테 쏘여갖고.
0: 어디 어디
3: 가셨어요?
1: 엉덩이하고 여기 옆구리 아직도 자국이 있어요.
3: 봐. 어 그래? 어. 뭐.
1: 아직도 자국이 있어요.
0: 아니 말벌 쏘이면 안 돼 위험한 거잖아요.
1: 그냥 병원 갔지.
3: 병원 바로 가요.
1: 알러지 주사 맞고.
2: 약 먹고.
1: 아 진짜 이때만에 벌이 장난아니더라고.
0: 어쩌다가 쏘이셨어요?
1: 이게 뭐 제초 작업 하다가 아~ 그러다가 이제 벌집을 건드린 거지 내가 아~ 땅벌이죠. 땅 속에 있는 그 네. 집이 있는 그 말벌 네. 땅벌. 아 살벌하더라고.
3: 저는 다른 곤충들은 괜찮은데 네. 바퀴벌레 이제 아무래도 아~ 근데 바퀴벌레가 보통 그냥 이렇게 탁 하면은 괜찮은데 이제 공격을 제가 잡으려고 했다가 이제 플라잉 바퀴벌레를 이제
2: 아 맞아요 맞아요.
3: 근데 그 놈들이 이제 꼭 도망을 가면 되는데 네. 제 얼굴 쪽으로 날아왔었어.
2: 오 맞아요 맞아요. 아,
3: 그 신기하게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 그래도 제 한 손가락만한 바퀴벌레가
1: 너무 크다.
3: 그게 이제 좀 트라우마가 있어서
0: 바퀴벌레
1: 트라우마 있지 트라우마 있지.
0: 승윤 씨 미국 가보셨죠?
3: 가봤죠.
0: 미국에는 저는 얘기만 들었는데 미국 바퀴벌레는 거의 뭐 독수리만 한다던데.
1: 에이 뭐야.
0: 날개를 아 진짜 미국 가보신 분 있어요?
3: 그거잖아. 호주 가면은 뭐
0: 아니 저는 독수리가 작은 거예요. 날개를 저도 에이 처음에 이랬는데 아까 손바닥만 했잖아요. 요만한데 날개를 핀데 바퀴벌레가 거의 뭐 비행기 이륙하듯이 바퀴벌레가 이렇게 됐는데 진짜로 미국 바퀴벌레
2: 팔찌로에서 떠가지고
0: 미국 가보신 적 있어요? 이거는 좀 예, 엄청 크대.
1: 미국을 가본 적은 많은데 바퀴벌레를 본 적은 없어요. 네.
0: 그래요? 어, 이거 미국인 분들 제보 좀 해주세요.
3: 갑자기 제보요? 네.
0: 아니 너무 크다 그러더라고. 재유 씨는 뭐 무서운 거 없어요?
2: 저는 모기도 무서워요.
1: 아 모기 진짜 싫지. 짜증나지 모기는.
2: 짜증나긴 한데 요즘은 모기가 커가지고 이게 진짜 바퀴벌레만한 모기도 있더라고요.
3: 아 그러니까. 맞아. 큰
2: 손가락만한 모기. 어. 그런 모기들도 정면으로 와요 이렇게.
3: 그렇지.
1: 근데 완전 크, 다리 길고 막 큰 모기들은 안 문다 그러던데.
3: 피 안 빠져.
2: 어 맞아요.
1: 조그만
2: 맞아요.
1: 모기만.
2: 맞아요. 그런 모기들은 이제 뭐 동물들 물고 하는데 그런 네. 모기들이 사람 물죠.
0: 잠을 못 자.
2: 네 맞아요.
0: 예전에 모기한테 막 한탄하고 그랬어. 왜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자꾸 어? 내 잠을 방해하고.
3: 너무 징글징글하니까 어. 그렇게 돼.
0: 맞아. 왜 태어났냐 내가
3: 제발,
0: 너한테.
3: 제발.
0: 뭘 내 모기향을 피운 것도 아니고 왜 그러냐 도대체.
2: 나는 어 누구야?
3: 와 BTSD. 어.
0: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모기야.
2: 여기까지 왔어. 아.
1: 잡았다.
3: 녹화하는데.
1: 자 계속해서 사연 읽어볼게요.
3: 네 가시죠. 노래 주세요.
4: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목 모기.
3: 아, 제목 모기 아닙니다. 네. 제목 형님 너의 이름은?
2: 응? 어, 너의 이름은?
0: 응? 너의 이름은?
4: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범한 50대 중반의 평범한 가장입니다. 어, 아까 사투리인 것 같아요. 평범한 가장입니다. 어. 보내주셨고 저희 집은 골목길에 있는 아담한 단독주택인데요. 저희 옆집에 사는 어떤 한 분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오. 10년 전쯤 이 동네로 이사 온 형님은 참 대나무 같고 지조 있는 분이십니다. 오. 퇴근만 했다 하면 꼭 그 복장으로 집 앞 골목에 나와서 담배를 태우셨거든요. 그 복장이 무엇이냐? 우리네 아버님들의 영원한 자유복 바로 하얀 민소매였습니다.
2: 북부대공
1: 난닝구.
4: 봄에도 민소매, 여름엔 더우니까 당연히 민소매. 가을엔 쌀쌀하니까 그래도 민소매. 겨울엔 패딩 안에 민소매를 입고 나오셨지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창밖에 그 형님이 나타날 때면 어
5: 메리아스 아저씨 나왔다.
4: 아들은
5: 어 메리아스 아저씨 담배 핀다.
4: 이게 입에 착착 붙다 보니 나중엔 동네 주민들도 대동단결해서
5: 아 그 메리아스 아저씨
4: 하며 대충 알아듣는 지경이 되었고요. 나중엔 그 형님도 저를 메리아스라고 부르신다지요.
0: 하시면서
4: 동네 사람들과 친해져서 저하고도 10년째 형님 아우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요. 며칠 전 아침이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내려주고 출근해야 해서 매우 바쁜 시간이었는데요. 그 형님의 차가 제 차 앞에 이중 주차되어 있어서 아하. 차를 빼달라고 연락을 해야 했죠. 휴대폰을 열어 연락처를 검색했습니다.

0: 늦는다고 보채고 당황해서 등줄기에 땀이 쫙 흐르기 시작합니다. 초인종을 눌러보니 집엔 아무도 없었고 오기가 생겨서 폭풍 검색을 했습니다. 톡톡톡톡톡 런닝부 아니야? 난닝구 이것도 아니라고 아씨 급해 죽겠는데 남닝구 난닝구 란님구 런린구 무슨 런닝 연보를 외우듯 멘붕에 빠져있던 그 순간 제 뇌리를 스치는 단어 하나 아 런닝구가 아닌가 보다 나시다 나시 자 다시 톡톡톡톡톡 나시 뭐야 이것도 아니야? 아 민소매다 민소매 이것도 아니라고? 그날 저는 런닝구, 런닝셔츠, 나시, 민소매, 민소매 셔츠 등등 한참을 검색하다가 애들은 유치원 학교에 늦고 저는 회사에 늦었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어요. 정답은 메리아스 형님이었다는 거. 폰에 매를 치자마자 메리아스 형님이라는 단어가 확실하게 뜨더군요. 그거 보고 얼마나 자지러지게 웃었는지 형님한테 전화해서 아 형님 제가 형님을 런닝구로 착각했습니다 라고 할 수도 없고 같이 웃고 싶어서 컬트쇼에 보내봅니다. 그날 부장님한테 깨지고 애들한테 원망을 들었지만 어쨌거나 메리아스 형님 형님이 이사 오신 뒤로 골목이 청결해지고 정돈되었습니다. 메리아스가 잘 어울리는 우리 형님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지내시지요. 야.
1: 본인이 아, 메리아스라고 저장을 해놨는데 네. 그걸
0: 네. 까먹고
1: 까먹은 거지.
2: 근데 이분이 이제 광고한 게 그 이 사연을 이제 컬트쇼에서 이제 같이 웃고 싶어서 보냈는데 잘못 보내셨네.
1: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웃을 포인트가 없었어요. 네.
0: 별로 웃기지 않았어요.
3: 예.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메리아스 아저씨를 알았더라면 예.
0: 제가 웬만하면 웃기게 좀 살려보려고 예. 열심히 노력.
1: 너는 최선을 다했어요.
0: 예. 아 이게 그렇게 웃기지 않았다.
2: 지금 승윤 씨 뒷목에 땀 났어요.
0: 예. 이게 사연 안 웃기면 땀 났거든요.
3: 예. 맞아요. 이분까지 예. 익어야 되니까.
1: 본인 인생에서 이게 정말 웃겼던 일이었나 봐요. 예.
2: 아, 앞에서 그러면은 다 우리 그 휴대폰에 예. 그러면 그 어떻게 저장돼 있는지. 우리 김태균 선배님은
1: 누구?
2: 저희를 어떻게
1: 보셨는지. 아, 그래요? 그냥 이름으로 해놓은 걸로.
2: 이거 찐이죠.
3: 네. 원래 연락처를 많이 저장해 놓으신 분들은 이름으로 많이 해놓더라고요.
1: 이름만 해놨는데.
0: 딱 이건 이름.
1: 우리 승윤이는?
0: 강승윤.
1: 강승윤 딱.
3: 강승윤.
2: 아 바로.
1: 세 글자. 네. 우리 호연이는?
2: 네.
3: 남명균
1: 남호연
2: 아 남호연 네.
1: 재율이도 그냥 네, 이재율
2: 아 그냥 딱 간결하게 네. 재율씨는?
3: 저도 뭐 김태균 이렇게
1: 나이스
3: 김태균 선배님 아, 네. 남호연 선배님 이렇게
2: 아,
3: 돼있어요
2: 아 그래요
1: 네. 아. 우리 지금 호연이는 나를 뭐라고 돼있어요?
2: 저는 지금 여기
1: 존경하는 태균 형님?
2: 아 제 이모티콘이 있을텐데 그래 그렇게 하면은 아 그래 선배님 저는
3: 아 네. 김태균 선배님
2: 네 선배님
0: 그렇죠 저랑 똑같이 돼 있네요
2: 재율이도 우리
3: 이재율
2: 후배.
3: 선배님
2: 아, 후배
3: 이재율 후배
2: 이렇게. 그다음에 승윤이는 아 잠깐만 이거
1: 아 이재율 씨는 그러면 남호연을 롤모델 남호연 이렇게 해놨나?
0: 그렇게 해놔야 되는 거 아닌가?
3: 롤모델 남호연으로 해놨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방송 중이니까 롤모델 이용진으로 롤모델을 넘겨놨고 아,
0: 그러니까 방송 중에는
3: 아, 지금 방송 중에는 이제 남호연 선배님으로 지금
2: 아 나는 후배 선배라 그랬는데 이거 다시 해야겠다 저는 핸드폰 그냥 놔두니까 네. 승윤 씨는 제가 똑같이 위너 강승윤 동생님
1: 동생님 동생님
2: 그때 제가 왜냐면 번호를 아이돌 번호 처음 하니까 동생이라 그러기도 뭐하고
1: 동생
2: 이제는 좀 님은 좀 뺄게요
0: 네, 저도 동생님 저도 남호연 네. 형님으로 해놨어요
2: 아 그래 아, 형님 괜찮은데
0: 형님 형님 하면 되죠
2: 제가 님은 그래도 친한 예, 이제 네,
1: 그리고
2: 초반에
1: 이제 이렇게 되게 오랫동안 코너를 했는데 니네들 이제 형님이라고 해 네. 선배님이랑 하지 말고
2: 아이 아이 그래도 또 예
0: 형은 호연 씨는 어떻게?
2: 어떤 거예요?
1: 지금 예비 결혼하실 예비 신부 씨
3: 예비 신부
1: 뭐라고 돼 있어요?
0: 뭐라고 돼 있나요?
2: 예?
0: 뭐라고 저장돼 있나요?
1: 빨리 찾아봐. 빨리 보여줘봐.
2: 잠깐만 밥 잘 사주는 누나 뭐야? 아 이게 또 돼 있어요. 예, 그냥 저도 이모티콘 있고.
1: 아 이모티콘.
2: 예, 이모티콘은 예.
1: 연상이어갖고.
2: 예, 여기 있어가지고.
3: 누구 누구 연상님 이렇게.
0: 자 이쯤에서 네. 노래 한 곡 듣고 네. 오늘의 최고의 똥망고고 사연 뽑아 보겠습니다. 네. 아 요즘 너무 핫한 그룹이죠. 드디어 뭐 1위까지 하셨는데
2: 어제 야호!
0: 야호! 야호! 주인공 리센의 프리티걸 듣고 오겠습니다.
2: 아

0: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3: 1533-1566 세라하임
4: 케어 원해요?
5: 케어 원해요.
4: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5: 케어 원해요.
4: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5: 케어 원해요.
4: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6: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프리젯 업스.
1: 잠시 후 4시부터 황지성의 황제파워가 진행됩니다. 바빠? 안 바쁘면 황제파워로 진행시켜!
2: 자, 최고의 똥망구구 사연에게는 저희가 음식물 분쇄 처리금 80만 원 상당입니다. 자, 최고의 똥망구구 사연은 바로!
3: 바로! 우리 남호연 씨가 예. 소개하셨죠. 네. 양미애 님이 보내주신 사연 제목 황당했던 피 튀기는 사건!
2: 바깥에 살면서 쪼여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네.
3: 머리에 구멍 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게.
4: 그리고 이제 그 치킨 공포증을 이거 떨쳐내시고 네, 치킨 그렇죠. 시켜서 닭뼈를 이 음식물 분쇄 처리기에
3: 알아버리세요.
4: 헷갈립니다.
3: 네.
2: 그렇습니다.
4: 없어집니다.
2: 컬투쇼 20주년 특별기획 컬투쇼 선물 페스타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네. 망한 사연들 누구나 살면서 다 망해본 사연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많이 보내놓으시면 네. 선물 큰 게 갑니다. 다음 주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3: 네. 다음 주 마지막 기회입니다.
2: 다음 주가 페스타 기간 안에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3: 빨리 망하세요. 빨리 망하세요 여러분.
2: 네. 네. 자 그러면 세 분 보내드리면서 저도 같이 인사를 나누도록 하죠. 아, 네.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3: Thank you.
2: Thank you.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남자가 딸을 찾기 위해
2: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가 되는
3: 아빠 유니버스 액션 드라마
1: SBS 금토 드라마 김부장은 매주 금토 밤 9시 50분 SBS에서 만나요.
4: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5: 세라하임.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6: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7: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8: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7: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8: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7: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8: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7: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11: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담아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여름 기상 알림은 다른 소리가 아니라 맴맴 매미 소리죠. 오늘도 매미 소리에 맞춰서 일어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참 이 좌우지간 목청도 좋고 성실하기도 한 우리 매미들. 우리는 출근하기 싫은 날도 많고 하루 종일 일 안 하고 회사에서 월급 루팡할 때도 많은데 매미 직원은 이게 참 제일 일찍 맨날 정확하게 출근해서 자기 일을 합니다. 매미야, 네 덕에 내가 오늘도 번쩍 눈이 떠졌다.

0: 자, 알고 보면 수년간을 땅속에 살다가 지상으로 올라와서 목청껏 노래하는 매미들. 자, 매미 소리를 기상송, 칠분송 삼아서 이 여름 또 신나게 살아보자고요. 오늘도 내시는 황제 파워 납시오.
1: 여름아 부탁해. 아이쿠.

0: 2006년 7월 10일 금요일 황제파워의 황제성이 인사드립니다. 헬로! 자, 첫 곡은 권은비 여름아 부탁해 듣고 오셨습니다. 안 그래도 얼마 전에 그 한강 주변을 이렇게 살랑살랑 뛰는데 나무에 매미 유충 껍질이 이렇게 싹 붙어있더라고요. 애가 탈피를 했든지 어떻게 이렇게 한 마리가 큰 나무에 외롭게 이렇게 탈피를 해가지고 붙어있더라고요. 여름에 또 매미 소리만큼 시끄러운 게 없지만 매미 소리가 없으면 또 여름이 아니죠. 네, 예전에 살던 저희 집이 생각나네요. 저희 집의 형태가 이제 빌라였는데 그때 빌라 제 창문 쪽으로 나뭇잎이 거의 닿을 정도로 닿진 않았지만 닿을 정도로 엄청 우거진 나무가 한 그루 큰 게 있었어. 거기서 매미 떼들이 그냥 서식을 해가지고 아침마다 알람 소리 저리 가라고 방음도 안 되고 창문도 샷시도 아니고 옛날 나무 문이어가지고 방음도 잘 안 됐거든요. 아, 그때 그냥 매미 소리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근데 이거 뭐 어떻게 다 쫓을 수도 없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 매미 혹시 잡아보신 적 있습니까? 어렸을 때는 이걸 참 잘 잡았거든요, 매미를. 그리고 막 손으로 가지고 놀고 막 하늘로 날려주고 그랬는데 요즘에 무서워가지고 왜 이렇게 클수록 이렇게 무섭지? 커갈수록 너무 벌레가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가다가 숲 같은데 매미 유충 이렇게 그 탈피한 거 이거 떼가지고 이렇게 막 그거까지는 괜찮아요. 그거 떼가지고 막 애들 보여주고 이렇게는 하는데 아, 참 무섭습니다. 무서워. 네. 아,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애들 곤충 좋아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집에 한 명씩 공룡에 꽂힌 공룡족들 있고 그 다음에 메카닉에 꽂힌 뭐 경찰이라든지 소방차 이런 메카닉에 꽂힌 친구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파브르 쪽 곤충에 꽂힌 친구들이 있단 말이죠. 부모님들 진짜 고생이 많으십니다. 파충류 친구들도 있고 다들 용기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열심히 매미처럼 빠지지 않는 황제의 선물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 검색창에 황제 파워를 검색하면 수박 먹고 있는 팡디가 보입니다. 수박 팡디는 어떤 모자를 썼나요? 1번 수박 모자, 2번 참외 모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다섯 분을 추첨해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들 정답 보내실 때 성함도 꼭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섯 분 추첨해서 선물 드린다는 거 잊지 마시고 광고 듣고 와서 출석 체크하겠습니다. 광고 이츠가공.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한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

0: 익숙하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3: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2: 비다샵
3: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2: 비다이렉트샵
3: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2: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4: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아이스.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7: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8: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오늘도 황제파워에 속속 입장하고 계신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들 한분한분 한분 이름 불러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름 불리시는 분께는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를 선물로 드리고요. 출첵 첫곡 줄리엣 기다려 늑대로 출발!

최하나님, 이계웅님, 김다연님 어서 오십시오. 우용식님, 김진웅님, 이은성님도 출출. 김영희님, 올해만에 펑키 텐션을 느끼고 싶어서 왔습니다. 더워서 기운이 다운이지만

이 너무 행복한 문자네요, 여러분. 70대 애청자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방송 고맙습니다. 야, 이 노정태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큰 형님들이 이렇게 고마워해준다는 거, 인생의 선배들이 이렇게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신다는 거 정말 감사합니다. 황제 파워를 사랑해주신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화성님, 이광욱님 어서 오십시오. 박동주님, 한세희님, 윤서연님 반갑습니다. 하승주님도 컴온. 자, 검색 퀴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 검색창에 황제 파워를 검색하시면 수박 먹고 있는 빵디가 보입니다. 수박 빵디 어떤 모자 썼나요? 1번 수박 모자, 2번 참외 모자.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컴온. 9665님, 오늘은 결혼기념일, 퇴근하는 남편과 와인 한잔 할 겁니다. 네, 요런 게 이제 최고의 결혼 기념일 이벤트인 것 같습니다. 그냥 둘이서 오붓하게 술 한잔 하든지 저녁을 함께 하든지. 9665님, 결혼 기념일, Congratulations!

7621님 거의 은행 거지만 저 오늘 집 사서 이사했어요. 축하해주세요. 왔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집들이 선물을 7621님께 집들이 선물

따라 대구 왔습니다. 주파수 다 돌려가면서 황제 파워 드디어 찾았네요. 야, 이게 지역별로 주파수가 다른 것도 그렇고 어떤 지역은 나오고 어떤 지역은 안 나오고 하는 것도 그렇고. 네,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구사인님 감사. 오늘 출제 끝곡입니다. 문차인드 태양은 가득히.

황예진님, 아기 출산 후 처음으로 놀러가요. 방귀가 틀어지는 노래 들으니까 벌써 신나네요. 야, 이게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출산하고 처음으로 놀러가는 거 이거 진짜 도파민 터지는데 가가지고 다른 거 없습니다. 사진 많이 찍으십시오.

0: 시간이니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른지 대박이네요. 일주일이 후딱 가네요. 네, 참 그 말이 생각나네요. 일주일은 후딱 가는데 1년은 참 안 간다. 어쩜 이렇게 시간이 이럴까요? 현희님, 우리 기왕 시간 가는 거 여기서 그냥 재밌게 놀자고요. 활력을 주는 빵디 덕에 많이 웃습니다. 네, 아 오늘 왜 감사의 문제가 이렇게 우리 상대 파워 좋다고 그냥 여러분들이 아 금요일이라서 금요일이라서 그렇구나. 어쩐지 여러분들 인심이 아주 넉넉하시네요. 어서 들어오십시오. 황제 파월의 칭찬을 아낌없이 해주신 오해정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름이 불리셨기 때문에 파도 들어가 너무 많이 들어왔어. 자, 오해정님께는 부침이 요리면과 상원에서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를 선물로 드립니다.
1: 맛있게 드세요. 여기까지.
0: 자, 검색 퀴즈 정답도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수박 먹고 있는 수박빵디 어떤 모자 썼나 문제 내드렸죠. 1번 수박모자, 2번 참외모자. 정답은 1번 수박모자. 자, 당첨자 명단 황제파워 홈페이지 황제의 전당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들어가서 꼭꼭 확인하시고요. 6613님, 빵디오빠, 저는 면허가 없어서 친구 차 타고 여행을 가는데 조수석에 앉으면 뭘 해줘야 하나요? 옆에 차 있는지 없는지 체크할까요? 뭐 그것도 괜찮고 옆에 뭐 그냥 음식 같은 거 좀 열어가지고 하나씩 입에 까주기도 하고 말동무도 해주고 선곡도 해주고 사실 주크박스가 제일 좋죠. 주크박스 이렇게 음악 틀어주고. 네, 근데 어차피 라디오는 황제파워 고정하실 거니까 주크박스는 저희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운전하시면서 친구가 쫑알쫑알 될 거예요. 뭐라고 짹짹짹짹 얘기를 할 겁니다. 그거 맞장구 쳐주시고 그래 그래 뭐 그냥 운전자가 원하는 걸 해준다. 그렇죠, 운전자가 원하는 거를 해주는 게 맞죠. 휴게소에도 들려가지고 아마 휴게소에서 사는 음식을 운전자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 그냥 뭐 알감자라든지 이런 거 사가지고 입에 넣어주고. 네, 음료랑 이런 것들 그냥. 아 근데 저는 요즘 들어서 느낀 건데 그냥 잠들었으면 좋겠다. 그냥 옆에서 자고 주무셔도 나는 상관없다. 예,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말동무 해주면 사실 그게 제일 좋기는 하죠. 먹을 것도 같이 먹으면서 수다 떨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운전 잘하는 사람들만 옆에서 자도 아무 말도 안 하지.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에 뿌듯함 느끼는 거 있어요. 아, 이 옆에 사람이 의식을 잃을 정도로 굉장히 편안한 운전을 내가

해내는구나. 약간 이런 뜻이지.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1부를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1부 끝곡은 아일릿의 It's Me 준비했습니다. 듣고 2부로 넘어갑니다.

0: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화력이나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 때 뜨거워진 설비를 식히기 위해선 많은 양의 물이 냉각수로 쓰이는데요. 에어컨 가동이 많은 여름엔 전기를 아끼는 것이 곧 물을 아끼는 것과 같습니다. 이를 위해 실내는 적정 온도인 26에서 28도를 유지해 주시고요. 암막 커튼이나 블라인드로 직사광선을 차단해도 좋겠죠. 또 선풍기, 서큘레이터를 함께 활용해서 찬 공기를 순환시키는 것도 전력 소모를 줄이는 건강한 습관입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1: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자비니 스파, 국민 스파 자비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싹 관리했더니 혈색이 싹 도네 스파 자비니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0: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3: 고릴라 편이다.
2: 고삐 풀린
3: 고릴라.
2: 왜 다 고릴라죠?
3: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2: 적은 비용으로.

0: 광고 효과는 크니까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0: chicken.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2: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0: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2: 여러분, 저 했어요. 짐특가로 항공권 예매했어요.
3: 올해 마지막 기회, 제주항공 짐특가 이벤트.
4: 편도 총액 29,800원부터 최대 82% 할인.
3: 7월 7일부터 14일까지
4: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요.
3: 제주항공 짐.
5: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6: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Walk it,
7: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Walk it, walk it. 안전화.
8: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9: 단백질의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8: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황제포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자, 2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문자 몇 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원님, 빵디. 오늘 막둥이가 개교 기념일이라서 학교에 안 갔어요. 눈 뜨자마자 냉장고 열고 먹기 시작하는데 말릴 수가 없네요.

저러다가 냉장고 없어질까봐 무서워요. 예전에는 참 그 아이들이 일찍 일어나가지고 막 그 인스턴트 식품을 막 찾아 먹고 이러면은 저희 때는 엄마한테 혼났거든요. 밥 먹지 왜 그거 먹냐고. 근데 요즘에는 그런 거 보면은 아 뭐라도 찾아 먹는 게 어딘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우리 기원님 애가 아주 조카가 쑥쑥 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애들 살 접히는 거 보면은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이 접혀가지고 손목 접히잖아요. 얼마 전에 영상 봤는데 진짜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 우리 달력 여러분들 1, 2, 3, 4, 5, 6, 7, 8 이 월 31일까지 있는 월 세는 거 아세요? 주먹 쪄가지고 거기 나온 뼈로 툭 튀어나온 것부터 시작해서 1, 움푹 들어간 게 2, 또 툭 튀어나온 게 3. 근데 초등학생 여자아이 하나가 나는 그걸 셀 수 없대 그러면서 주먹을 들었는데 살이 차가지고 주먹이 도라에몽 주먹처럼 동그래가지고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주먹이 뼈가 안 보여서 살이 차가지고 진짜 도라에몽 주먹처럼 동그래요. 너무 귀여운 영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특별 광고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는 7월 17일 금요일 황제파워 4주년을 맞아서 특별 공개 방송이 열립니다. 7월 17일 4시 목동 SBS 1층 락 스튜디오에서 열리니까요.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황제파워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오픈 스튜디오 신청 게시판 여시고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황제파워의 생일 파티 많은 신청 바랄게요. 자, 오늘 2부는 가사 속의 특이한 단어를 찾아보는 가사는 연필로 쓰세요 해보도록 할게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출발합니다. Y2K Bad.

0: 런런 런니니 런테랑 다 모여 다 모여 줄 맞춰 몸 풀어 일단 뛰어 진짜 다 왔어 반쯤 달려 더 즐길 준비 됐다면 외쳐 Let's run together 가사는 연필로 쓰세요 시작해요
1: 자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그 바쁜 와중에도 우리는 가슴속 찌민한 감성을 아주 소중하게 지켜야 합니다 가사는 연필로 쓰세요 런니니부터 런테랑까지 요즘도 달리는 분들 정말 많죠 사실 저도 최근에 이 런니니 대열에 슬쩍 합류를 해봤는데 한 영상을 보고 나서 합류를 했습니다 매일매일 10km인가 뛴 사람의 몸 변화를 이 사람이 한 11개월 동안 기록을 해놓은 영상이 있어요 자동으로 식스팩이 만들어지던데 맞나요? 이거 뭐 예술이던데요? 어쨌든 무릎 관절을 조심하면서 또 뛰어야 한다고 닥터 선생님한테 들었습니다. 이게 또 이제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구간들이 있는데 그때 뭐 더 돌파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처럼 체력 안 되면은 잠시 경보 느낌으로다가 살랑 뛰면서 다시 또 뛰는 사람도 있고 이게 은근히 이제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러너들을 더 힘차게 달리게 만드는 에너지 넘치는 노래 해피월드의 런 투게더 한 구절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어떤 단어 6개를 이야기할 텐데요. 여러분들은 그 단어를 들으시고 과연 어떤 노래 가사에 있는 단어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노래 제목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낭독 들어갑니다.

배드보이 호기심 역겨운 퍼퓸 끔찍한 그 버릇 손바닥 안 걷어차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단어 배드보이 배드보이 들어간 노래 되게 많은데 지금 딱 생각나는 거는 빼빼빼 배드보이 이 노래 이효리 씨 노래였나? 그 다음에 호기심 호기심 이 두 개는 너무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역겨운 퍼퓸 역겨운 퍼퓸? 끔찍한 그 버릇 역겨운 퍼퓸은 그거죠 향수 향수죠 퍼퓸이 아, 아직 이 주입식 교육이 남아있네요. 단어장으로 외웠던 손바닥 안 걷어차 야 이거는 뭔가 보니까 정확히 딱 보니까는 어떤 남자에게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게 배드걸로 돌아서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노래 제목은 모르겠고 그냥 최악의 남자라고 네 오늘도 여러 단어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무슨 노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요걸 한번 그냥 작사가에 빙의해가지고 한번 연결을 해보면은 배드보이를 호기심 때문에 만났는데 얘가 땀이 많아가지고 역겨운 퍼퓸 냄새가 났다 끔찍한 그 버릇을 아직도 못 고쳐가지고 너는 어딜 돌아다니든 내 손바닥 가니까 나한테 감금시킬 거야 이놈 잡으러 갈 때 뭐 타고 갈까? 발로 차? 아니 걷어 차 뭐 실패 오늘은 실패입니다. 사실 단어가 너무 어려웠어요. 딱 보니까 남자가 먹을 거 뺏었네. 먹을 걸 뭐 이런 가사가 있냐고요? 먹을 걸 왜 뺏어? 자.

일단 과연 어떤 노래의 단어들인지 정답 노래 제목을 보내주십시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정답을 발표할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나가는 노래를 잘 들어주십시오. 중간에 제가 결정적인 힌트 단어 두 개를 더 외쳐드릴 겁니다. 그거를 들으면은 여러분은

자, 노래 가사 속에 있는 특이한 단어를 끄집어내서 노래를 맞춰보는 코너. 가사는 연필로 쓰세요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 단어, 배드보이, 호기심, 역겨운 퍼퓸, 끔찍한 그 버릇, 손바닥 안, 걷어차. 자, 노래 나갈 때 티파니 악마라는 결정적인 힌트 단어 두 개도 더 드렸죠. 과연 무슨 노래인지 정답 공개합니다. 이제 뭐 정답들이 쏟아지죠. 갑니다. 바로 이 노래였습니다. 자, 하나씩 찾아볼게요. 배드보이.

얻어 찾아왔죠. 여기까지 지 소원을 말해봐로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했던 우리 소녀들이 올블랙 의상과 아주 갱렬한 눈빛으로 제대로 흑화를 했던 곡입니다. 달콤한 말로 사람 마음을 흔드는 나쁜 남자에게 더는 안 통한다면서 시원하게 퇴장 명령을 내리는 쿨함과 카리스마를 한 스푼이 아니라 한 국자를 들이부은 노래 소녀시대 런 데빌 런이었습니다. 자, 상호 이사님 소시를 따라하겠다고 눈두덩이에 까맣게 칠하던 그 시절 블랙 소시가 아니라 블랙 헤드가 돼. 잠깐만, 이 당시 드레스 코드가 어떻게 됐지? 스키니였나요? 소녀시대가 또 스키니를 어마어마하게 유행을 시켜놔가지고

0: 소시, 샤이니.
1: 네, 그때 뭐 스키니진을 안 입으면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죠. 네, 장채한. 근데 스키니, 나 죄송합니다. 다시 그 얼마 전에 보니까 무슨 패션쇼에 다시 스키니 열풍이 이렇게 사 불려고 하다가 안 됐어요. 근데 등장은 했어요 이미. 이게 스키니까지는 아니고 스트레이트, 이렇게 살짝 붙는. 그런 바지가 유행할 거라고 또 막 또 이런 쪽도 관심 가져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채아님, 10학번입니다. 동기가 노래방에서 이 노래 달리는 나무 따라했다가 테이블에 정강이 찌어서 피바시봉. 안양 사는 양지에 잘 지내니? 실명 토크 좋습니다. 아, 저 스키니진 저도 입었죠 그때. 그때 저희는 이제 뭐였냐면 빅뱅이었죠. 빅뱅. 하이탑에다가 스키니진 입고 그 위에는 막 그 알록달록한 티 입고 막 프린팅 그 형광색으로 된 거. 그 다음에 또 꼴에 그걸 따라해 보겠다고 그 뭐야 식탁보 같은 거 목에 두르는 거 있잖아요. 그 뭐라고 해야 돼? 이름도 모르겠다. 엄청 그 식탁보 같은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그냥 그러고 다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혼자서 꼴값 떨어진 것 같아요. 혼자서. 근데 이제 주변에 다 코미디언들이 그러고 입고 다니니까 서로 지적해줄 사람이 없죠. 네, 서로 지적해줄 사람이 없다. 네, 많이 입었습니다. 아, 알고 계시는군요. 자, 8423님. 런리니, 빵디 다이어트 성공하길 응원합니다. 뛸 때 악마가 쫓아온다고 생각하고 뛰어요. 안 되더라고요. 시뮬레이션으로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누가 옆에서 같이 뛰어주면 좋겠는데. 그래서 조만간 러닝메이트를 한번 구해서 열심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런데빌런 맞춰주신 정답자 중에 당첨자 뽑았고요. 황제파워 홈페이지 황제의 전당에 명단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여기서 마칠게요. 2부 끝곡 펜타곤 청개구리 듣고 3부로 넘어갑니다.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최근 몇 년 사이 러닝 열풍이 이어지면서 마라톤에 도전하는 분들이 늘었는데요. 완주와 기록보다 중요한 게 바로 회복입니다. 마라톤은 전신 근육을 사용하는 고강도 운동인 만큼 충분한 회복이 없으면 몸에 무리가 갈 수 있는데요. 최소 일주일 동안은 7시간 이상 충분한 숙면이 필요하고요.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골고루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진정한 완주는 회복을 통해 내 몸을 지키는 순간까지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1: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잘 만들었다, 몽젤.
5: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프레스 와우 스티커 선단지 명함 다 있어.
6: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5: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7: 인쇄는 와우 프레스.
8: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7: 뉴바옴,
8: 운동할 때도
7: 뉴바옴,
8: 장 건강에도
7: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0: 악부치면 파워FM 황제 파워.
1: 오늘 꼭 필요한 선곡 전화로 주문 주시면 저희가 쏴드립니다. 드디어 신청곡 받습니다.

0: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저는 아산에서 남매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 갈갈이입니다. 제가 왜 갈갈이냐고요? 일에, 육아에, 살림에 저의 모든 것을 갈아놓고 있거든요. 직장에선 이 책임, 퇴근하고 잘 때까지인 엄마, 엄마, 여보. 제 일상엔 퇴근이 없어요. 그래서 금요일 아침이 되면 굳은 다짐을 합니다. 오늘 밤엔 꼭 불타는 금요일을 보내겠다고 말이죠. 빵디, 그렇게 밤이 되면 두 눈 부릅뜨고 아이들을 재우는데 이상하게 눈을 뜨면 다음날 아침이에요. 더 열받는 건 신랑은 피곤해 보여요. 언제 잤냐 물으면 새벽 3시라고 하네요. 혼자 불금 야무지게 보낸 거죠. 빵디, 금요일에 제발 잠들지 않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내 남편 이창용, 우리 결혼 10주년 너무너무 축하하고 앞으로도 잘 살아보자. 우리 준서담이니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고마워. 우리 가족 사랑해. 신청곡은 god의 프라이데이 나잇 신청합니다.

0: 자, 오늘은 아상갈가리님의 신청곡 G.O.D. Friday Night 듣고 오셨습니다. 아, 이게 예, 가장 큰 문제죠. 우리 준서와 다민이라고 하네요, 아이들이. 아, 준서 다민이가 지금 잘 안 자죠. 이럴 때는 이거 불가항력이에요. 이게 이제 애들 재우다가 먼저 잠드는 거.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죠. 케어하느라고 너무 힘든데 남편분이 기다리다가 먼저 주무셨군요. 3시까지 기다리다가. 아, 가장 좋은 베스트 방법은 그겁니다. 이거 만약에 부부끼리 뭐 오붓한 시간을 뭐 보내면서 와인도 한잔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챙겨 먹고 싶고 밤에 뭐 영화도 같이 보고 싶고 하면은 그날 이 아이들을 놀이터에 풀어놓는 수밖에 없어요. 학교 끝나자마자 놀이터나 이 근처에 공원 같은 데 있으면 거기 풀어놓고 한 4시간 정도 뛰어다니게 하면 됩니다. 4시간 쉬지 않고. 그러니까 애들이 계속 그 뛰어놀 수 있는 연료 있잖아요. 생수, 그다음에 뭐 음료, 보리차 이런 거 챙겨가지고 가가지고 간식이랑 애들을 미친 듯이 뛰어놀게 에너지를 다 쏟게 하면은 저기 재우로 들어가면은 애들 자고 있을 거예요. 네, 그 방법밖에 없다.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 남편분이랑 저녁에 또 이제 둘만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좀 보내고 싶은데 목소리가 왜 이래? 아, 근데 사연이 목이 메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저희 아내는 졸리니까 버티려고 저를 때려요. 그만 때리고 자라. 아, 일단 남편을 때리는 방법도 있고요. 잠 안 자고 싶으시면은 편의점 가서 바카땡이랑 레드땡을 섞어서 마시면 버틸 수 있는데 부작용으로 심장이 겁나 빨리 뜁니다. 오랜만에 심쿵하고 좋죠 뭐. 그러니까 모든 부부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애들 이제 케어하느라고 에너지를 다 쏟았으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어쨌든 우리 아상 갈갈이님 요것도 한때예요. 한때. 결론이 나왔습니다. 가족끼리 손만 잡으라고. 네.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3부에는 오랜만에 코너 개발 연구소가 새로운 코너를 뭐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뭐지? 제목이 뭐죠? 음식 코너인가? 자, 새 코너를 광고 듣고 와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깍꿍.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배고플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케어 원해요?
3: 케어 원해요.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 원해요.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 원해요.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4: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5: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4: 노라이벌 랜드마크
5: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6: 김청환입니다. 자녀들은 하나 둘 독립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때가 부모님도 독립하기 좋을 때라는 걸. 이제 부모님께 내 집에서 평생 받는 주택연금을 선물하세요. 부모님만의 인생을 위해.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7: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경.

0: 첼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 1533-1566 세라하임.
0: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신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2: 숙면연구 35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3: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4: 황재성의 황제파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충남 아산시에서 밥맛부터 다른 아산 맑은 쌀 10kg.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주식회사 상과 드레에서 한줌견과 선물 세트. 각질의 고수 한방 아라한 수에서 묵은 각질 벗기는 필링 젤 세트를 드립니다.
5: 언제 변합시오. Let's go! 오후 4시 파워 FM 107.7MHz. 황재성의 황제 파워. 널 좋아해!

0: 어서 오십시오. 여기는 세상 모든 음악을 요리조리 굽고 찌고 볶고 삶아서 맛있게 조리하는 곳이다 해. 오늘도 주문만 하셔요 맛있게 조리해 드립니다.
1: 예, 셰프!
0: 오늘도 노래에서 간주만 쏙 빼서 잘 조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주문 들어갑니다. 럭데이 쌈살레야 관수반섬 우리 사람 바빠 쌈살레야 관수반섬라야. 자, 오랜만에 코너 개발 연구소가 들고 온 음악 전문 코너입니다. 간주반전 간반. 자, 제목만 들으면 요리 코너인데 음악 코너라는 게 반전이죠. 간주반전라야. 자, 간주반점이 자랑하는 최고의 요리사 빵주방장이 노래에서 귀신같이 간주만 쏙쏙 발라낼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간주를 발라내는 과정을 함께 지켜보면서 오늘 황주방장이 발라낸 간주가 어느 노래 간주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거 황주방장, 황주방장. 네, 잘 어울리는데요. 간주반점. 네, 간주 쌈살라요 이겁니다. 간주반점라요. 자, 재료 도착했나요? 그렇다면 먼저 딱 5초만 간주를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힌트 나갔습니다. 자, 여러분 흥얼거리는 소리 들으셨죠? 다시 한번 들려드릴까요? 네. 어떤 노래 간주인지 짐작이 다 가시죠?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십시오. 그럼 2차 힌트도 있습니다. 2차 힌트는 5초를 조금 더 발라내가지고 10초 간주를 끄집어내도록 하겠습니다. 큐! 요즘 따라 니꺼인 넌 내꺼 아닌 쌈살라야 쌈살라야. 자, 어때요? 괜찮죠? 네, 10초 간주를 끄집어내봤고요. 이래도 모르겠다. 3차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세트 추. 자, 간주를 싹 다 발라냈어요. 자, 여러분들은 주방장이 발라낸 간주를 듣고 과연 어떤 노래의 간주인지 노래 제목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이 코너가 이제 개시인 만큼 아주 넉넉하게 잘 꾸렸다. 네, 어때요? 처음이라 쉬운 거 줬나 보네. 정답인 것 같습니다. 파프리카 이인님. 자, 어떤 노래인지 노래 제목을 적어서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는 정답 받는 동안 요리 기구도 좀 정리하고 네, 세팅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노래는 UP의 바다 듣고 올게요.

자, 오늘은 뭐 많은 분들이 7299님 고등어 살발 내는 것 정도 네 쉽다고. 그렇죠. 이게

고등어 살 발라내는 정도의 난이도였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저기 뭐야, 전어 살 발라내는 정도의 난이도가 나오지 않기를 바래야 합니다. 이거 지금 첫 코너라서 갈치 고등어급으로 나오지, 나중에 살 발라내는 게 아주 살벌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조심스. 자, 간주반점 첫날 영업하고 있고요. 손님들이 아주 많이 오셨어요. 자, 1930님도 빵디의 부캐 또 탄생한 건가요? 근데 중국집 주방장이 왜 이렇게 찰떡인 거임? 이 정도면 거의 전생임. 아, 저도 이게 제일 약한 부분이 이제 사실 가짜 중국어, 제2외국어, 가짜 일본어 이런 게좀 약한데, 그래도 나름 비벼볼 수 있는 그런 어미들이 있으니까 한번 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근데 나쁘지 않은데요? 저에게는 썸살라야와 쌈살라야가 있어가지고, 이것만 있으면 돼요. 간주반점 라야! 이것만 붙이면 됩니다. 네. 자, 김하연님, 진짜 듣는 순간 아는 거다 했는데, 뭐지, 이러면서 죽어도 생각 안 나는 거. 이 코너 은근히 스트레스 받게 하네요, 사람. 네, 이거 보십시오. 누구에게는 엄청 쉬운 노래지만, 누구에게는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노래다. 네. 아, 혹시, 악귀 코너를, 이거 악기 코너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 악기 코너 아니냐고. 아닙니다. 악기는 퇴마를 한것 같아요. 네, 소금 뿌린 것 같고, 제작진이 악기가 아니라는 거 확실하게 말씀드린다고. 네, 이건 그냥 제가 간주에다가 그냥 요리할 때 노동요 같은 거를 그냥 좀 흥얼거려 본 것뿐이에요. 악기가 또 오랜만에 보고 싶다고 하고, 간주 잘 발랐다 해주셨고요. 아, 돌림판으로 1초에 단련되는 우리 빵댕이는 그래서 쉽다고. 그치, 우리에게는 돌림판으로, 그렇죠, 단련된 귀가 있죠. 네. 아, 악귀는 이미 퇴마를 당했다고 합니다. 네. 아, 군만두 서비스까지. 아, 이거 괜찮은데? 군만두 서비스, 저기 가사 부분 살짝 발라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같이 쌓아가는 거예요. 이거 보십시오. 프로그램이 청취자와 제작진이 같이 쌓아가서, 네, 점점 업그레이드 시킨다. 아, 그리고 AI 재성이 어디 갔냐고요? 포맷했다고 합니다. 포맷. 포맷 당했대. 트로이 목마가 걸려가지고. 아, 아니다. 아, AI 재성이도 사라졌어요. 바이러스 걸려, 바이러스. 자, 4769님, 사장님, 우리 집으로 짜장면 곱빼기 빨리빨리 배달 좀 보내달라 해. 우리 집 사람 과일러 과일러 라이라이 좋아해. 과이과이 라이라이가 뭐예요? 이게 진짜 있는 말 같은데. 네, 어째 실제로 제 이름으로 된 중국집이 또 있죠. 자, 이제 여러분, 주방장이 발라낸 간주 다시 한번 들어보고,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주 반점, 요리 잘한다 해.

노래 중에 간주만 발랄했던 노래 바로 김건모의 스피드였습니다. 아 이건 너무 쉬웠다 진짜. 이거 개업 기념 그 서비스 정도? 자 이거 정말 유명한 노래인데 이게 또 이제 간주만 이렇게 싹 듣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네 그 간주 나오자마자 바로 맞추시는 분도 계셨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각오하라는 제작진의 공지사항이 있겠습니다. 다 사라지고 빵디 살만 안 사라진다고. 이거 뭐 라임이 아주 주옥 같네요. 네. 아 칼로 도마 내리치는 소리 울아버지 차 시동 걸 때 나오는 소리 같네. 불효자는 웁니다. 아니 차에서 이런 소리 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빨리 정비소를 가셔야지 지금. 불효자 할 게 아니라 지금 정비소 가서 정비를 지금 받으셔야죠. 네. 자, 오늘 간주 반점 첫날 영업을 마무리하겠고요. 요리 재료를 맞춰주신 분 중에 추첨해서 황제 파워 홈페이지 황제의 전당에 당첨자 명단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요리.

재료 쉽지 않았어요. 김건모 스피디였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좋은 노래 재료들을 잘 골라서 한 주만 싹 다 발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3부 마칠게요. 3부 끝곡은 부부걸 변진섭의 희망사항 듣고 4부로 큐.

0: 여러분 왔어요. 퇴근 시간이 왔어요. 얼른 얼른 짐 싸고 집에 갈 준비하세요.
1: 남은 일은 내일 하면 돼요.
0: 퇴근길에 그냥 가면 안 돼요. 매일 저녁 6시 박소연의 러브게임 꼭 들어야 돼요.
2: 박소현의 러브게임 잠깐만요.
1: 나도 못 살래요.
3: 심장을 멈추고 선택한 운명적인 사랑. 뮤지컬 드라큘라. 올여름 그 거부할 수 없는 매혹의 대서사시가 시작된다. 신성로, 김준수, 전동석, 고은성 출연. 지금 공연 중. LG아트센터 서울, LG시그니처홀. 14세 이상 관람가.
4: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에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3: 생활정보.
4: 철천지 원수, 정말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을 두고 쓰는 말이죠. 그냥 원수도 아니고 철천지 원수라니, 철천이 대체 무슨 뜻이길래 그럴까요? 한자로는 꿰뚫을 철, 하늘 천을 쓰는 철천, 말 그대로 하늘을 꿰뚫는

0: 뽑는다는 뜻이라서 철천지 원수는 하늘에 사무치도록 큰 원한을 남긴 원수를 뜻하는 말이 된 거죠. 재밌는 건 우리가 자주 쓰는 철야, 관철 같은 말에도 같은 의미의 철자가 들어간다는 건데요. 철야는 밤을 꿰뚫어 지새우는 밤샘, 관철은 어려움을 뚫고 나아가 기어이 목적을 이루는 걸 뜻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유혜영이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바빠? 너네 잘하고 싶은 라디오 있으면 얼마든지 응, 괜찮아. 왜냐면 나는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한 게 부럽지가 않아. 파워 FM 오후 4시 할 거야. 황재성의 황제파워. 너네 잘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난 괜찮아.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전혀 부럽지가 않아. 난 6시에 갈퇴 진행시켜.

0: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1: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0: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2: 김청환입니다. 자녀들은 하나 둘 독립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때가 부모님도 독립하기 좋을 때라는 걸. 이제 부모님께 내 집에서 평생 받는 주택연금을 선물하세요. 부모님만의 인생을 위해.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3: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6: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Walk it, walk it. 언제
8: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9: 안전화.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0: 황재성의 황제 파워. 일주일치 이 코너 노래를 다 미리 선곡해놨어요. 노래를 사연에 갖다 붙일 거예요. 2016년 7월 10일 주간 황재성.

오늘도 사연 주신 분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심각한 얼굴로 키보드를 두드리고 계시는데요. 아, 뭐 대단한 기획서라도 쓰나 했더니 단톡방에 네 알겠습니다 여섯 글자 치셨습니다. 네, 사연 받았습니다. 이정아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빵디, 독립하고 처음으로 엄마가 오셨어요. 오예, 오랜만에 엄마표 집밥 실컷 먹겠다. 잔뜩 기대를 했는데 현실은요, 어제도 제가 밥 다 했고요, 엄마는 침대가 폭신하다며 눕더니 그대로 오늘까지 한몸이 되어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는

0: 주방에서 조용히 라면을 끓이고 있네요. 엄마, 솔직히 말해봐. 이거 우리 집 집들이 온 거 아니고 그냥 아빠 피해서 휴가 온 거지.
1: 네, 오늘은 엄마랑 밥해 먹고 계시는 이정아님의 사연 소개해드렸습니다. 누가 봐도 어머님도 네, 따님 집으로 휴가를 잠깐 오시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 이럴 때 엄마한테 밥 해드리지 또 얼마나 또 해드리겠습니까, 정아님. 네, 뭐 자의는 아니지만 또 이렇게 효도를 또 이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나중에 커서 보면 아주 좋은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우리 정 사장님께서 이렇게 된 거 저 매출 받아서 두 분이서 만난 저녁 드세요 해주셨는데 네, 두반장 해먹을 건데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오늘 엄마랑 저기 맛있는 거 해먹으라고 저 매출 아주 맛있고 간단한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선곡한 노래는 검정치마 좋아해줘 선곡이는. 그래요, 엄마 오신 거 이거 아빠 피해서 휴가 왔지만 우리 정아님 좋아해달라고 제가 이 노래 선곡해놓은 것 같습니다. 자, 모녀를 위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검정치마 좋아해줘.

0: 남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까지 우리 모두 달려보자고요. Ladies and gentlemen, brother and sister, grandpa and grandma, dog and cat, coffee and turtle, welcome to World of Fun.
1: 자, 총.

제가 요즘 시작한 운동이 있죠. 뭘까요? 힌트는 최근 2030 세대에서 핫했던 운동. 뭐 크루, 유산소의 꽃, 여기까지.

사연에 우리 인어뿌님 저는 한국 가서 계속 엄마 밥을 얻어먹고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렇죠.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은 뭐다?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겁니다. 엄마도 다른 사람이 해주는.

빵디, 이번 4주년 공개 방송은 어떤 컨셉인가요? 지난 3주년 때 워터빵이었죠?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건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우리 4주년 공개 방송에 컨셉이 있습니까? 아, 생파. 그냥 생일 파티라고 하네요, 여러분. 너무 재밌겠죠? 자, 다음 곡을 바로 이어갈게요. 스페이스의 좋은 글씨. 퀴즈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시작한 운동이 있습니다. 뭘까요? 힌트는 최근 2030 세대에서 핫했던 운동입니다. 크루, 유산소 운동의 꽃이죠. 여기까지. 아, 황성권, 황성권 분장이에요. 네가 좋아 컨셉으로. 아, 고려해보겠습니다. 아, 이거 뭐 오더, 분장 오더가 쏟아지네요. 자, 5927님, 생파면 생파를 주는 거 어떠냐고요? 야, 이렇게까지 장난을 칠 우리 용자가 제작진에 있을까요? 자, 오늘 점해추는 아까 두 모녀의 사연에 힘입어서 집에서 아주 그냥 낭만을 느낄 수 있고 간단한 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점해추

요즘 남편이 수영 다닌다고 6시에 나가는데요. 덕분에 저는 도시락 싸려고 4시에 일어나요. 방강제적으로 규칙적인 생활. 새보다 일찍 일어나시네요. 콩그레츄레이션.

서지훈님, 남편 초등학교 때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이 귀여운 어린이는 어디로 갔을까요? 이래서 환경 호르몬이 정말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환경 호르몬 조심.

0: 장곡입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노래죠. 이정현 철수야 사랑해.
1: 출발.
0: 참가로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전화가 오면 황제 파워 잘 듣는다.

자, 아버지께서 요즘 건강이 안 좋으셔서 걱정이에요. 만수무강빈 부탁드립니다. 안 쏴드릴 이유가 전혀 없죠. 우리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시라고 만수무강빈.

한 수준의 금요일을 즐기려고 5km 목적지까지 열심히 걸어갑니다. 시원한 맥주 들이켜야죠. 유후. 안 하고 먹는 것보다 운동을 하고 먹는 것이 훨씬 낫다 이 말씀.

18살 샤님, 38세 노총각이 난생 처음 맞선을 봅니다. 설레고 긴장돼요. 아주 잘 찾아오셨습니다. 가서 실수만 안 하면 돼요. 황제 파워를 듣는 사람이라면은 매력이 넘칠 것이고 평소대로 실수만 안 하면 돼요. 그러면 청심한 빔을 제가 싸드려야겠죠. 절대 긴장하지 말고 화이팅입니다. 감히.

0: 야, 대투도박이네. 이거, 이거 이런 정보를 갖고 계시네. 아, 2051이었군요.
1: 아하. 자, 여러분. 퀴즈 정답도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작한 운동. 제가 요즘 시작한 운동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달리기였습니다. 러닝, 조깅, 뛰기. 뭐 뜻이 통하면 다 정답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황제파워 홈페이지 황제의 전당에 있고요. 자,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기간에는 더 재밌고 선물도 푸짐하고 그래서 축제다 라는 말씀. DJ도 더 푸짐해진다. 옆으로 더. 아니야, 말이 씨가 된다고 취소하겠습니다. DJ는 푸짐해지지 않습니다. 자, 우리 또 내일도 더 신나게 만나자고요. 남은 하루 신나게 맛있게 행복하게 신마탱. 오늘 끝곡 알렉스의 화분 준비했습니다. 이거 들으면서 저도 같이 퇴근해 볼게요. 여기까지 끝.

아, 청취율 조사를 받은 한 분께서 정보를 공유해 주셨습니다. 02-2056으로 시작하는 전화를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거기서 청취율 조사가 시작이 되니까 황제 파워를 외치면 된답니다.

0: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 출발 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 출발 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남자가 딸을 찾기 위해
2: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가 되는
3: 아빠 유니버스 액션 드라마
1: SBS 금토 드라마 김부장은 매주 금토 밤 9시 50분 SBS에서 만나요.
4: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5: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6: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7: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8: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7: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8: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복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7: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8: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7: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9: 동남아에 가면 다섯 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11: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담아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여행 갈 때 유독 짐이 많은 사람 있죠. 옷부터 시작해서 비상약, 먹을 것, 샴푸도 커다란 걸로 바리바리.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혹시 몰라서 결국은 반도 안 쓰고 도로 다 가져옵니다. 커다란 짐만큼의 여유? 아니죠. 그만큼 걱정이 큰 거죠. 그래서 물건을 쌓아놓고도 제대로 쓰지도 못해요. 70이 있을 때 사라진 30을 걱정하기보다는 남은 70을 생각한다면 마음만은 부자가 될 겁니다.

0: 최유리 동그라미 박소현의 러브게임 금요일 첫 곡이었고요. 저는 라디오계의 소나몰라송 DJ 박소현입니다. 942님이 혹시 몰라병 접니다. 저 3박 4일 여행 갈 때도 양말 10개를 가져가요. 혹시 비 와서 젖을까봐 혹시 또 잃어버릴까봐 그래놓고 한번 신은 거 빨아 신어요. 돌아올 때 새 양말만 8켤레 가져옵니다. 너무 많죠. 이런 분들이. 예, 바리바리 챙겨가는. 네, 우리 매니저님도 바리바리. 혹시 몰라병이어가지고 혹시 모르니까 모아놓고 그 다음번에 갈 때도 또 그만큼 챙겨가서 또 가져온대요. 이게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 러브게임에서도 이번 주부터 제가 이제 2주 동안 커피 100잔을 쏠게요 했잖아요. 혹시 또 모자라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이제 아꼈는데 어머 이제 금요일인데 30잔이 겨우 나갔어요. 70잔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간중간 뭐 다른 선물이 있긴 했지만 레몬즙에 뭐 쌀도 드렸지 김치 드렸지 매트리스 드렸지 뭐 커피 쏠 시간이 많이 없긴 했지만 그래도 70잔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날입니다. 많이 많이 가져가세요. 오늘은 대대적으로 커피만 쏠게요. 라송이 쏜다. 백인의 커피. 제 사비로 제 개카로 지금부터 오늘의 영수증에 사연 읽어드린 모든 분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모두 갑니다. 오늘의 지출 오늘의 소비 내역 보내주세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받겠습니다. 3, 4부에는 골든차일드 장준 개구먼 해지대지 함께합니다. 우리만의 자유로운 차트 기대해 주세요. 잠깐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3: 1533-1566 세라하임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엘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닥터피엘.
1: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6: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하.

김형중, 그녀가 웃잖아 이어드렸습니다. 서연 언니, 지난번 문자 소개해주고 선세크루즈 선물도 잘 받았어요. 언니에게 사연 소개되어서 그런지 제가 원하던 직장과 연이 닿았어요. 행운의 선물 감사합니다. 축하 축하. 0152님 문자인데요. 이력서 보낸 회사들 한테 면접 연락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문자를 주셨었는데 취직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원하던 직장

사랑의 연이 닿았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선물도 잘 받으셔가지고 인증 문자까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 저도 행복하고 물론 우리 솔방울들도 또 다 같이 축하해주고 기뻐해줄 거란 생각이 들어서요. 0152님 축하 축하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돈을 쓰십시오. 저는 커피를 쏘겠습니다. 오늘의 영수증에 곱게 접어드리는 라송이 쏜다 백인의 커피. 지금부터 읽어드리는 모든 분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갑니다. 3253님 지하철 역내 상가에서 만주와 호두과주를 팔고 있어요. 각종 기계 열기에 매일 속옷까지 땀으로 젖어서 이동식 에어컨을 구매했어요. 그나마 살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열차 안은 시원하지만 밖은 찜통이잖아요. 그 비 막 바람이 안 통하는 실내인데 이동식 에어컨이 도움이 된다니 최고의 소비 인정. 8547님 5월에 이직하고 첫 월급 받았어요. 첫 월급 받은 기념으로 우리 팀 직원들과 점심에 커피 타임 가졌습니다. 오늘은 내가 쏜다. 자, 팀원들의 행복한 얼굴 확인하셨나요? 6913님 여름맞이 슬러시 기계 샀어요. 막걸리에 사이다 섞어서 넣으면 기가 막히게 옵니다. 참고로 아이 있는 집 아니고 여성 1인 가구예요. 아니 인증샷이 왔는데 오, 탐나요. 이게 여기다가 뭐 수박 주스나 오렌지 주스 이런 거 넣어가지고 슬러시 만들어 먹으면 엄청 시원할 것 같습니다. 6382님 언니 저 다음 주에 아버지 모시고 첫 해외여행으로 베트남 갑니다. 오늘 환전 신청했어요. 아버지랑 안 싸우고 즐겁게 다녀올 수 있겠죠? 정택기씨 사랑해. 아, 요 문자로만 봐서는 절대 안 싸우실 것 같아요. 화목해 보입니다. 첫 여행이 여러분 가장 기억에 오래 남아요. 예,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드세요. 5464님 우리 가족 아빠의 사업 실패로 월세 내며 살다가 온 가족의 적금을 깨서 집을 샀었는데요. 그게 벌써 30년 전 일입니다. 이제 자식들 모두 결혼해서 좋은 아파트에 사는데 부모님만 아직 그 시절에 머물러 계신 듯 모든 걸 아끼며 지내시더라고요. 이번에 큰맘 먹고 욕실 인테리어 공사해드렸는데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몇백을 써도 아깝지 않아요. 송수빈님 480만 원을 쓰셨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또 부모님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이 인테리어로 쭉 사시는 거잖아요. 와, 전후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완전 호텔처럼 예 바뀌었습니다. 부모님 오래오래 이 욕실에서 행복하셔요. 2PM의 우리 집 이어집니다.

2PM 우리 집 이어드렸습니다. 라송이 쏜다 백인의 커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린 모든 분께는 예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선물로 가는데요. 1747님 이제 막 홀로 서기를 한 딸이 홍콩에 있어요. 내일 딸 보러 홍콩 가는데 선물로 전해줄 에어프라이어를 중고로 싸게 구매했어요. 7,000원이요? 머나먼 해외에서 첫 사회생활 하고 있는 우리 딸 늘 응원한다고 전해주세요. 야, 근데요. 와, 7,000원이면 진짜 싸게 너무 구매 잘하셨다. 에어프라이가 있으면 훨씬 편하잖아요. 물론 뭐 딸 입장에서는 엄마의 집 밥이 너무나 그리울 테지만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최정희님 이번 여름 엄청 덥다죠. 큰맘 먹고 에어컨 분해 세척하는데 소비했네요. 에어컨 그 분해 세척도 정기적으로 해줘야 한다고 하는데 예, 깨끗한 바람 맞으며 시원한 여름 보내시길 바래요. 최정희님 6601님 지하철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내릴 뻔했다 겨우 내렸어요. 저도 아아 먹고 싶어요. 6601님 아아가 선물로 가고요. 신청하신 곡 나가요. 이승기 되돌리다.

0: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7월의 바다는 여름을 닮아서 뜨거운 생명력으로 가득합니다. 이번 달엔 바다의 상징적인 존재들인 세계 상어 인식 증진의 날과 세계 범고래의 날이 있는데요. 물 환경의 균형을 지켜주는 소중한 생명들을 기억하는 날이죠. 그런데 만약 해양 오염으로 이들의 서식지가 줄어들면 바다 생태계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오염을 줄이고 바다 생물들이 마음껏 숨쉬는 맑고 푸른 바다를 함께 지켜주세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1: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2: 자디니 스파, 국민 스파 자디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디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1: 싹 관리했더니 자디니. 혈색이 싹 도네
2: 스파 자디니 스파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0: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2: 매출.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3: 고릴라 SBS 생활정보.
4: 요즘 아침밥 거르는 분들 많으신데요. 아침밥을 챙겨 먹는 것이 두뇌 발달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 뇌는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데 쌀의 탄수화물은 쉽게 분해돼 포도당으로 빠르게 흡수되면서 원활한 두뇌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거죠. 또 쌀 속에 풍부한 라이신 성분은 필수 아미노산으로 두뇌 발달에 좋고요. 쌀에 함유된 GABA 역시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질병관리본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침을 챙겨 먹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언어와 수리, 외국어 영역 수능 점수가 더 높았다고 하는데요. 쌀로 지은 든든한 아침밥 한 끼로 더 똑똑하게 하루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농업농촌

0: 소식. 공시를 준비하며 학원에 다니던 그 시절,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학원에 가서 종일 앉아만 있다가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는 생활. 지긋지긋했지만 합격 전까진 탈출할 수도 없었죠. 그때 제 옆자리에 고정적으로 앉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1: 커피 마실래요? 어휴, 이거 책 무거울 것 같은데 이리 줘요. 내가 들어줄게요.
2: 아, 그러니까 이 문제는 보기 안에 답이 있거든요.
0: 매사에 다정하고 친절하던 남자, 왠지 해방구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연인이 되었죠.
1: 우리 둘 다 시험에 꼭 합격해서 결혼하자.
0: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땐 진짜 시험에 합격한 것만큼이나 황홀했고, 틈만 나면 하던 이 말이 꼭 기도문 같았습니다. 그래, 꼭 합격해야지. 그래서 꼭 결혼해야지. 하지만 연애를 시작한 뒤부터 이상하게 제 공부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1: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오늘은 좀 쉬자. 건강이 중요하지. 오늘 하루 쉰다고 뭐 떨어지고 그러는 거 아니야.
0: 처음엔 그가 나를 많이 아껴서 걱정해 주는 줄 알았는데,
3: 언니, 아, 어제 왜 스터디 안 났어요? 오빠는 나갔던데.
0: 제가 쉬는 동안 다른 스터디에서 새벽까지 공부를 했다는 그 남자. 그래도 믿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구나. 내가 걱정할까 봐 말을 안 했구나 하고요. 시험을 받고 결과를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같은 학원 다른 공시생이 저를 찾아왔죠.
3: 혹시 너도 그 사람이랑 사귀었어?
0: 알고 보니 저 말고도 두 명의 여자와 동시에 만나고 있었습니다. 똑같았죠. 둘 다 시험 붙어서 꼭 결혼하자. 그는 세 명의 여자친구마다 역할을 나눠놓고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필기 노트를 맡기고, 다른 여자에게는 인터넷 강의를 빌려 쓰고, 또 다른 여자에게는 문제집과 식사비를 해결하고, 우리 모두 시험 준비를 편하게 하기 위한 도구였던 겁니다. 그 와중에 시험 결과 발표가 났고, 그는 합격, 저는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축하는 해주고 싶어 전화를 걸었죠. 안 받더군요. 이미 제 전화는 차단돼 있었고, 메신저도 문자도 모두 막혀 있었습니다. 화도 안 났죠. 그 당시에 제 감정은 허탈함, 허무함. 시험이고 뭐고 모두 접었습니다. 헌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몇 달 후.
3: 언니, 그 사람 아직도 학원 다녀요. 응? 합격했다면서 왜 학원을 다녀? 에휴, 뉴페이스 찾으러 오나 보죠 뭐.
0: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진짜였죠. 처음 보는 여자들에게 똑같이 커피를 사고 자리를 맡아주고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합격해서 꼭 결혼하자고. 더 기가 막힌 건 그 남자가 SNS에 올린 글. 한 여자만 바라보는 남자가 되겠습니다. 이 글 아래엔 새로운 여자친구인 사람이 행복한 댓글을 남기고 있었고요. 진실을 전할까 하다 말았습니다. 어차피 믿지 않을 테니까. 저 역시 알게 모르게 수많은 경고를 들었지만 믿지 않았으니까요.

러브게임의 법칙. 그 뒤로 저는 입에 발린 사랑 따윈 믿지 않습니다. 그 달콤함이 제 청춘과 꿈을 빼앗아 갔으니까요. 그렇다고 모든 걸 다 잃은 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을 감별할 수 있는 눈, 그 하나는 얻었습니다.

보여줄게. 에일리였습니다. 익명을 요청해 주신 여자분의 러브스토리였는데 이야 천하에 또 이런 나쁜 놈 사연을 제가 읽게 되네요. 세상에 세상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피해자가 더 많을 수 있어요. 이미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오래 살아보니까 이게 이제 20대의 사랑, 30대의 사랑 저도 이제 겪었고 다른 사람 러브스토리도 예, 많이 제가 접하잖아요. 세상이 공평해. 이런 사람이 어디선가 나중에 자기보다 더 심한 사람 만나가지고 꼭 당해요. 그래서 그 소문이 퍼져 내 귀에까지 들어와. 우리가 그래서 아니 세상에 이 막 20대 때 30대 그렇게 나쁜 놈이 막 근데요.

여러분 이거 길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야 이게 뿌린만큼 거두는구나. 야 너 한번 똑같이 당해봐라. 그러니까 직접 복수하지 않아도 다른 누군가한테 그 똑같이 당하더라고요. 예, 그 말씀은 좀 분명히 예,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연자분이 사연 끝에 이런 글을 주셨어요. 제발 사랑 때문에 자신의 꿈까지 포기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글을 주셨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잃어버린 사랑 또 마음의 상처 때문에 이게 나의 꿈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아니죠. 진짜 사랑은 서로의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이제 한쪽만의 막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한다. 그거는 사랑은 아니고 이용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 명심해 주시고 예. 백화점 상품권 선물로 갑니다. 200만 원 상당의 리클라이너 소파 받을 수 있는 주간베스트 후보에 오르셨고요. 박소현의 러브게임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리얼 러브스토리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예전에는 막 너무 상처가 많고 막 분노도 있고 하겠지만 세월이 이제 오래 지나면 이렇게 또 이게 차분하게 글 쓸 수 있는 또 이런 때가 오잖아요. 예, 상처도 많이 이제 회복되고 그럴 때 또 사연 올려주시고 여러분 내 리얼 러브 스토리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굿굿바이 화사입니다.

0: 토이 거짓말 같은 시간 피처링은 김현우였습니다. 박서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 리바이오 판매 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1: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0: 비다샵!
1: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0: 비다이렉트샵!
1: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0: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0: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1: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0: 노라이벌 랜드마크
1: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2: 김청환입니다. 자녀들은 하나 둘 독립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때가 부모님도 독립하기 좋을 때라는 걸. 이제 부모님께 내 집에서 평생 받는 주택연금을 선물하세요. 부모님만의 인생을 위해.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3: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8: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9: 단백질의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8: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9: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10: 박수호 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백아은 씨가 오랜만에 컴백을 했습니다. 음악방송에서 그녀를 오랜만에 봤는데 아직 너무 또 아름답더라고요. 백아연 들어봐. 신곡 전해드리고 잠시 후 박소현의 럼게임 3, 4부에는 개그우먼 해지대지 골든차일드 장준 함께합니다. 우리만의 자유로운 차트 기대해주세요.

요즘 산업현장 화재 사고 소식이 종종 들려오는데요. 안타까운 일 중 하나는 이전에도 화재 경보가 오작동한 경험 때문에 진짜 경보가 울렸을 때 신속하게 대피하는 대신 또 오작동일 거라고 의심한 작업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산업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폭발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때문에 어느 정도 불이 번진 후에 연기나 열을 감지해 경보를 울리는 화재 감지기보다 화재의 시작을 감지하고 화재 신호와 비화재 신호까지 구분하는 불꽃 감지기를 사용합니다.

0: 작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경보 없이 빠르게 작동할 때 진짜 안전이 보장되는 거니까요. SBS 가스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1: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1: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잘 만들었다, 몽젤.
4: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프레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5: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4: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6: 인쇄는 와우 프레스.
7: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6: 뉴바옴,
7: 운동할 때도
6: 뉴바옴,
7: 장 건강에도
6: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

0: 대한민국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행운의 7시 초성 퀴즈. 제가 초성만 알려드립니다. 예상 단어를 보내주세요. 오늘의 초성 니은 지읒 미음. 니은 지읒 미음. 보통 6월 말에 시작되어야 할 장마가 예상보다 늦게 시작됐는데요. 게다가 이번에는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갑자기 비가 쏟아져서 퇴근길 발이 묶이거나 습기 때문에 고생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렇게 기습적인 집중호우로 우리 출퇴근길을 고단하게 만들고 있는 주범이고요. 예정된 시기보다 늦게 찾아온 장마를 뜻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정답 보내주세요.

0: 검준 추적이는 여름비가 돼요. 이어드렸습니다. 오늘 정답은 늦장마였습니다. 예상보다 한 박자 늦게 또 장마가 와서 늦장마가 오늘 정답이었고요. 선물 받으실 분 선곡표에 올려둘게요. 박소현의 러브게임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선곡표 확인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에는 골든차일드 장준 개그우먼 해지대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우리만의 자유로운 차트 기대해주세요. 잠깐만요.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탄탄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3: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2: 메디솔라.
4: 지긋지긋 무조맨
5: 티 어실 원스야
4: 딱

0: 신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2: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4: 우리만의 자유로운
5: 차트!
6: 차트! 우리만의 자유로운
4: 차트!
5: 차트! 우리만의 자유로운
6: 차트!
4: 차트!
6: 차트!
4: 차트!
6: 차트! 차트!
4: 박서현의 러브게임 원탑 예능돌 천재 우리 갱얼지 골든차일드 장준
6: 쇼호!
4: 천의 얼굴 천만 배우 개그우먼 해줘야지.
7: 안녕하세요.
4: 자, 민나래님이 주셨습니다. 가끔씩 이 코너를 듣는데 소연 DJ님이 소개할 때마다 해야지 돼지라고 들려서 도대체 그 돼지는 누구인가 찾아봤어요. 아니 민나래님 제가 언제 돼지라 그랬어요. 해야지 돼지 했죠 제가.
7: 해야지 돼지라고 해주신 거 맞죠? 네. 가끔 돼지라고 들릴 때가 있긴 한데.
4: 아니 제가 딕션이 엄청 정확한 DJ입니다.
7: 그렇죠. 근데 뭐 근데 틀린 말도 아니어가지고.
4: 근데 뭐 해야지 돼지도 뭐 애칭으로 쓰고는 있죠.
7: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거 쓰고 있죠.
8: 맞아요.
4: 해, 네. 그리고 뭐 해피 돼지 어떤 분은 근데 해야지 돼지는 또 괜찮아. 해피 돼지로 올리시는 분이
7: 아 근데 뭐든 좋아요. 밝은 돼지. 밝은 돼지인 거잖아요. 아,
4: 네, 여러분 이게 좀 어렵긴 한데 돼지 이거 설명 좀 부탁드려요. 해지 돼지 이거 좀 검색을 네. 해지도 아이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
7: 맞아요. 또 제가 헷갈리게 또 그렇게 해놨죠.
4: 이름 참 어렵게 그렇죠. 아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7: 아이예요. 해지 돼지는
4: 나 이제까지 잘 못.
8: 그러니까 본명은 본명은 여의인데
4: 그치, 맞아. 그치.
8: 본명은, 네, 본명은 여의가 맞는데
7: 해는 네. 이제 바다 해자로 아~ 해지 돼지 그래서 헷갈려 하세요 많이.
4: 아 그러니까 여러분 아 네. 그러니까 은혜로 찾으면 안 되고
7: 네.
4: 아.
7: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해지만 기억해 주셔도 아, 저는 감사할 뿐이죠.
4: 네. 아로 찾으면 되고
8: 돼지 돼지
4: 네, 돼지
7: 이 땅 돼지 할 때 그 돼지 그
8: 바다와 땅이네요.
7: 어 맞아요 맞아. 오
4: 물돼지
7: 오 스토리텔링 너무 좋은데요.
8: 그럼요 그럼요.
4: 바다와 오 그 좋습니다.
7: 좋은데요, 네.
4: 그래서 돼지 여러분 꿀꿀하는 돼지 아니고 네. 오, 예,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7: 아, 예. 예.
4: 칠성구사님이 제가요 살을 빼려고 러닝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하필 장마 시작 장준 러너 비 오는 날도 뛰어야 하나요?
7: 와우.
4: 이거 요즘에 이제 다이어트 하시면 더 많아졌어요.
8: 맞아요. 그치,
7: 맞아요.
4: 노출이 네.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8: 네네.
4: 그래서 이제 러닝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전문가잖아요.
8: 아, 예,
4: 어떻게
8: 예,
4: 장마
8: 예.
4: 비 오는 날 뛰어요?
8: 장마 러너 저는 솔직하게 많이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비추천합니다.
7: 네. 아, 아 왜요?
4: 미끄러져요?
8: 더 부상 위험이 더 있다 보니까 아~ 그래가지고 정말 비 오는 날 만약에 너무 자기는 뛰어야 되고
4: 네.
8: 그리고 또 약간 이 비 맞으면서 약간 낭만 우준 러닝을 아~ 즐기고 싶으시다면은 네. 최대한 속도는 욕심내지 말고
4: 아~
8: 거의 뭐 한 7분 8분 페이스 7, 네. 8, 9분 이렇게 좀 늦게
4: 네.
8: 그렇게 해서 뛰시는 걸 추천합니다.
4: 아 그래요? 아 부상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7: 미끄러지면 안 되니까
4: 네. 그렇네 그렇네
8: 살 빼려다가 미끄러져서 다치면 그게 더 큰 대참사예요.
4: 여러분 진짜 여름에는 안 다쳐야지 다치잖아요. 그러면은 살이 엄청 쪄요. 왜냐면 그 치료하느라고 맨날 먹고 자고 하잖아요.
8: 맞아요.
4: 진짜 조심하셔야
7: 맞아,
4: 됩니다.
7: 조심해야 돼.
8: 나름 더워서 에어컨 틀지 전기세 나가지.
7: 아 그치 여러모로. 네.
4: 그래서
7: 그치.
4: 여러분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비 오는 날은 좀 쉬셔도 되고
8: 맞아.
4: 그리고
8: 맞아요.
4: 또 이제 걷기도 추천합니다. 왜냐면
8: 맞아요.
4: 굳이 막 러닝을 하려니까 부상이 오는 거예요.
7: 맞아 맞아.
4: 걷기도 그냥 추천해 드립니다.
7: 맞아요, 맞아요. 그것도 좋죠.
4: 그럼요. 본격적으로 코너 시작합니다. 우리만의 자유로운 차트 말 그대로 자유롭게 주제 소재 구분 없이 여러분이 차트를 만들어서 보내주시면 읽어드리고 선물도 갑니다.
8: 네, 여러분도 지금 생각나는 차트가 있다면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무료인 고릴라로 쉽게 참여하실 수 있고요.
4: 첫 번째 차트 오혜원님이 보내주셔서 기능성 화장품 선물로 가고요. 어떤 주제로 차트 만들어주셨는지 함께 읽어드립니다. Well. 간혹 영화를 보면 외국인들이 실내에서도 신발을 신거나 맨발로 밖을 돌아다니잖아요. 저는 그게 참 신기합니다. 근데 분명 한국인들에겐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외국인의 시선으로 보면 생소한 게 있겠죠. 그래서 차트를 만들어봤습니다. 외국인이 말하는 한국인의 특이점 탑5 지금 시작합니다.
8: 와, 여름에 붕어빵 파는 데가 다 있네. 출출한데 한 사 먹어볼까?
9: 안녕하세요. 요리연구가 이혜정 동생 이혜지예요. 여름에 먹는 붕어빵이 얼마나 맛있게요. 예.
8: 사장님, 저 그럼 팥이랑 슈크림이랑 뭐야, 피자도 있네. 피자 붕어빵도 있는. 뭐가 더 맛있어요?
9: 팥붕. 팥이 꼬리부터 머리까지 가득 찬 게 얼마나 맛있게요. 예.
8: 아, 그럼 저 팥으로 주세요.
9: 네네, 여기 팥붕입니다.
8: 오와 겁나 맛있다.
9: 그쵸. 어머, 저기 사장님 오시네요. 돈은 사장님한테 주시고, 사장님 저는 슈크림으로 20,000원어치 주세요. 예.
8: 사장님이 아니셨어요?
9: 나도 손님이에요. 사실 이 집은요, 팥보다 슈크림이 얼마나 맛있게요. 예.
4: 아이쿠야, 그럼 슈크림 할까?
8: 사기꾼이네.
7: 거의 그러네.
4: 외국인이 말하는 한국인의 특이점 5위. 사장이 아니어도 대신 가게를 봐준다. 작은 가게나 뭐 붕어빵, 호떡, 떡볶이를 파는 포장마차의 경우 사장님이 잠깐 가게를 비워야 하는 일이 생기면 내 가게 마냥 대신 봐주는 게 아주 아주 신기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제 잠깐 봐주는 거 있죠.
7: 그러니까요. 저희 그리고 그게 많이 생겼잖아요. 무인 상점도 그렇죠. 신기해하더라고요.
4: 맞아요. 네네. 그런 거 보면은 그 돈도 딱딱 이제 맞아. 넣고 가고. 맞아. 예. 계속해서 외국인이 말하는 한국인의 특이점 4위 갑니다.
10: 아이씨, 나 오늘 운수가 안 좋네. 교통사고나 나고. 마, 이 눈이 삐었나? 에? 이 마 왜 여기서 끼어드는데? 마, 이 내리라, 마 내리라, 마. 에?
11: 아, 내렸다. 와, 누구한테 화를 내는데?
10: 그 티셔츠.
11: 와요.
10: 네 혹시 해병대가?
11: 해병대.
10: 야, 마, 네도 해병대다, 마. 내가 임마, 에? 이 해병대 가서, 에? 이 몽다귀 신도 잡고, 에? 이 천여귀 신도 잡고, 에? 이 악기도 잡고, 에? 다 잡았어.
11: 한번 해병은
10: 영원한 해병 아이가. 이 차 긁힌 거는 이 없던 걸로 하자 마. 에?
11: 그래, 우리 이제 친구 아이가 가자. 소주나 한잔 하자. 내가 샀구마.
4: 외국인이 말하는 한국인의 특이점 4위. 군대 얘기만 하면 3초 만에 절친 된다. 특히 남성분들은요, 처음 보는 사람일지라도 군 시절 얘기를 하면 마치 10년 지기 친구가 됩니다. 아마 같이 고생했던 기억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진짜 초면인데도 뭐 군대 얘기하다 이러보면 한 맞아요. 10분 만에 굉장히 친한 선후배가 돼 있잖아요.
12: 맞아요.
4: 너무 신기하죠. 네.
7: 특히 해병대는 그 기수 물어보고 바로 1분 안에 바로
4: 맞아요.
7: 친구가 그, 되거든요.
4: 맞아요. 로이 김씨. 용돈도 좀 네. 로이 김씨. 로이 김씨도 콘서트에서 막 몇 끼야 막.
7: 맞아.
12: 계산도 해주시고.
4: 너무 진짜 절친이죠. 그 정도면. 그러니까. 예. 사실 두 분도 어떤 공통점을 딱 찾으면 금방 좀 친해지긴 하잖아요.
7: 맞아요.
4: 처음에 근데 이제 헤이즈 씨도 좀 낯을 가리는 성격이고 맞아. 장준 씨도 예능을 하지만 그래도 또 낯을 가리잖아요.
12: 맞아.
4: 두 분은 어떤 그 공통사가 있어서 친해지게 됐을까요? 처음에.
7: 저희는 술이지 않을까.
4: 식성.
8: 근데 그리고 또 혈연 학연 지연이 있잖아요.
4: 그렇죠.
7: 네.
8: 그래서 혜지 누나랑 뭐 겹지인들도 있을 수도 있고.
7: 맞아요.
8: 그리고 또 누나도 뭐 충청도 충남이라고 했었으니까.
4: 맞아. 그래. 맞네요. 충청도. 아니 우리 러브게임에는 정말 너무 많아. 저 소라 씨도 충청도예요.
7: 맞아.
4: 우리 충청도 분들이 많이.
8: 맞아요.
7: 충청도가 양반이거든요.
4: 자, 계속해서 외국인이 말하는 한국인의 특이점 3위 갑니다. 나랑 친해지려나?
10: 누구인가? 누가 기침 소리 내었는가?
7: 몰라. 좌의정 같은데?
10: 좌의정 저놈을 당장 오게 가둬라. 어허, 그나저나 또 누구인가? 누가 이 짐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내었는가?
7: 몰라. 박장군 같은데?
10: 뭐라? 박장군? 여보라, 당장 박장군을 잡아다가 목을 매우쳐라. 그나저나 자꾸 옆에서 몰라 하고 답해주는 너는 누구인가?
7: 몰라. 잠깐만 검색 좀 해보고. 나? 미녀개그우먼 해즈다지.
10: 메이야? 미녀? 여보라, 이 거짓말하는 저자의 입을 꿰매거라.
4: 외국인이 말하는 한국인의 특이점 3위. 몰라? 라고 말하곤 다 대답을 해준다. 한국인의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하는 이유죠. 몰라? 라고 하지만 그렇게 말하고 나서 아는 걸 다 말해주거나 진짜 모르면 검색을 해서 알려주기도 하는 게 한국인입니다.
7: 아, 그치 그치 맞아.
4: 몰라 뭐 이걸걸? 뭐 이렇게 아, 항상 막 몰라.
7: 맞아 정확한 답이 아닌데 몰라? 근데 그거지 않을까?
4: 어 그렇지. 근데 이제 그게 정확한 답일 때도 있는데 아닐 때도 있어요.
7: 그쵸, 맞아요 맞아요.
4: 나의 뇌피셜을 예, 뭔가 정보를 전달해주는
7: 맞아 맞아. 예, 맞아. 정이죠 정.
4: 어, 사실 그냥 몰라 해도 되는데.
7: 맞아 예. 그렇죠. 예. 약간 기본적으로 이제 그 오지랖이 탑재되어 있나 봐요. 다 아, 그렇죠.
8: 약간 영어로 치면은 외국인 분들이 약간 막 네. you know 약간 이런 거 붙이는
7: 영어 되게 잘하신다.
4: 아니 여기 영어 잘해요. 나 장준 씨가 아, 나 영어 많이 못하는 줄 알았는데 네. 영어 제가 못하는 줄 알았어. 근데 어 근데 어, 중간에도 유학 시절도 있고 했었어가지고 어,
8: 사교육도 받았죠.
4: 깜짝 놀랐어. 어머. 아니 저랑 거리 인터뷰 뭐 하는 뭐 이런 프로그램을 같이 했었는데 아, 영어로 곧잘 하더라고.
8: 진짜
4: 뭐? 깜짝 놀랐어. 아, 그래서 어, 아니 그런 거 인도네시아 말 이런 것도 하더라고.
8: 어머 정말요?
7: 정말
8: 완전
7: 안 해.
8: 완전 매력이다.
4: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잘한다. 에이, 너 잘해요 잘해.
7: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4: 생각 그치.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7: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네.
4: 아까 뭐 그쵸? 제니 씨 같이 영어는 못해요.
7: 아, 맞아. 어,
4: 하지만 네. 이제 여러분의 상상보단 아, 잘한다. 예. 인터뷰가 가능하더라. 예. 너무 좋았습니다. 예. 계속해서 외국인이 말하는 한국인의 특이점 2위 갑니다.
12: 장혁 동생 장준이 얼굴이 왜 그 모양이냐.
13: 나리 저 또 찾았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12: 아니 죽고 싶다는 녀석이 지금 먹는 건 무엇이냐.
13: 삼계탕입니다. 몸보신에 삼계탕이 얼마나 좋아. 아, 나리 면접도 떨어졌습니다. 벌써 30번째입니다. 진짜 아. 죽고 싶습니다.
12: 아니 가방에서 뭘 꺼내느냐.
13: 홍삼 진액입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면역력 떨어져요. 면역력 키우는 데는 홍삼이 얼마나 좋아. 아!
12: 왜, 이번에 왜. 무슨 일이냐. 왜.
13: 주식도 떨어졌습니다. 아. 아, 진짜 죽고 싶다. 장어집이나 먹어야지. 이렇게 기력 차리는데 이만한 게 없습니다. 장어집 얼마나 좋아.
12: 애끼 녀석 죽고 싶은 놈이 몸은 잘 챙기는구나.
13: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얼마나 좋아.
4: 외국인이 말하는 한국인의 특이점 2위 죽겠다 말하곤 돌아서서 홍삼을 먹는다. 우리나라 사람들 죽겠다 죽고 싶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아.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서도 몸에 좋다는 건 꼬박꼬박 챙겨 먹고요. 심지어는

0: 다이어트도 살 뺄 때 먹으면 좋은 음식 이러면서 잘 챙겨 먹습니다.
1: 아, 그쵸?
0: 다이어트를 하는데 음식을 그러니까. 좀 줄여줘야 되는데도 살 뺄 때 먹으면 좋은 음식이라는 맞아. 키워드가 있어요.
1: 맞네. 맞아.
0: 그죠?
1: 맞아.
0: 이거는 살 뺄 때 꼭 먹어줘야 되는
1: 그러니까.
0: 음식이야.
1: 아, 너무 웃기다. 그러니까
0: 두 분은 어떻게 좀 뭐 예를 들면 주식이 막 곤두박질 쳤거나 뭐 내가 원했던 뭐 계획이 막 뭐 무너졌거나 네. 할 때 좀 네. 입맛이 떨어지는 편인가요? 아니면 덜 좀 챙겨 드시는 편인가요?
2: 더 그럴 때일수록 힘을 내야 되기 때문에 아. 더 챙겨 먹는 편이죠.
0: 네네. 네.
3: 저는 좀 약간 매운 게 땡기더라고요.
2: 아, 스트레스 풀려면 또 매운 게 직방이니까.
0: 맞아요. 그래서 맞아, 요즘에 맞아. 그 20대 친구들이 엄청 맵게 먹잖아요.
2: 맞아. 마라탕, 특히 마라탕 맞아, 맵게 맞아. 먹잖아요.
0: 혜지 씨는 그럼 좀 챙겨 먹는 거 중에 네. 뭐 추천할 거 하나 있어요?
2: 저는 흑염소.
0: 아, 이게 옛날에 흑염소를 한 3년 전부터. 아, 나 정말
2: 그 여자한테 그렇게 좋대요, 흑염소가.
0: 아니, 그래서 흑염소를 네. 먹고 났더니 네. 겨울에도 땀이 줄줄 나니까.
2: 맞아. 그 정도로 좋은 음식이에요. 이게 또 혈액순환이 아주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 네, 꼭 야. 잡사요, 선배.
0: 아니 근데 주변에 아. 흑염소 먹는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어요. 아, 세시대시 한 명인데 네. 그 보형식으로 여러분 예, 늘 아, 추천을 합니다.
2: 너무 네, 추천합니다. 네. 네네.
0: 외국인이 말하는 한국인의 특이점 1위 갑니다.
4: 안녕하구나, 크리스티나구나. 오늘은 한국 관광 필수 코스 남산에 나와 있구나.
5: Excuse me, are you Christina? 오, 나야 나, 네 대학 선배.
4: 아, 선배구나. 한국 놀러 왔구나.
5: 크리스티나, 나 사진 좀 찍어줘.
4: 알았구나. 저기 앞에 서 보시고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이번에는 다른 포즈로 하나, 둘, 셋. 찰칵, 찰칵, 찰칵이구나.
5: 고마워, 그레시야. 이제 됐어.
4: 아니에요. 내가 엎드려서 찍으면 길게 나와요. 한 장 더. 찰칵, 찰칵, 이제 됐구나.
5: 사진 진짜 잘 나왔다. 이제 내 칸 너 찍어 줄게. 우리 크리스티나가 너무 열정적으로 찍어줘서 고마워서 그래. 자, 서봐. 하나, 둘, 셋. 찰칵. 마음에 들었어? 몇 장 더 찍을까?
4: 나는 됐어요. 한 장이면 충분하구나.
5: 와우, 크리스티나 너 코리안 다 됐네.
0: 외국인이 말하는 한국인의 특이점 1위. 사진 부탁을 받으면 열정적으로 찍어준다. 특히 그렇죠. 외국 예, 관광지 나가면요 우리나라 사람만큼 열정을 가지고 사진 찍어주는 사람 없습니다. 게다가 결과물도 좋아서 믿고 맡긴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맞아. 사람들이 감이 참 좋죠.
2: 너무 좋아요.
0: 정말 해외 나가서 나는 잘 찍어줬는데 정말 너무 아니 이런 맞아. 경우 있잖아요.
2: 있죠. 무조건 있죠.
0: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가로 하나 세로 하나는 무조건 찍어줍니다.
2: 아 맞아요. 센스 있게.
0: 무조건
2: 맞아요.
0: 우리는.
2: 그리고 또 잘 찍어주잖아요. 또 맞아요. 비율 좋게 그걸 알아갖고 센스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0: 외국인들도 좀 이렇게 잘 많이 찍어주면 좋겠어요.
2: 그쵸?
0: 잘 찍어주면 좋겠어.
2: 나중에 만나면 영어로 얘기해주세요. 외국인들한테.
5: Sure. 네, 네, 네. 네. 피차 피차.
2: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0: More more more 이렇게.
2: 더더.
0: One more one more. 자 노래 함께 이어집니다.

0: 니 12시에 뭐래?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라.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어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1: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국내 최초 동물복지닭고기 참크래.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최근에 한 착한 일 뭐가 있어요?
1: 모르는 친구를 도와준 거예요. 저번에 길에서 어떤 애가 자전거가 고장나서 끙끙대고 있더라고요. 그냥 지나갈까 하다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제가 옆에서 같이 도와줬어요.
2: 어떤 할머니께서 무거운 리어카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가시는데 위험해 보여서 제가 뒤에서 같이 밀어드렸어요. 착한 일 한 것 같아서 뿌듯했어요.
3: 길을 가다가 지갑을 주었는데 제가 근처 경찰서에 지갑을 갖다 주었거든요. 착한 어린이라고 경찰 아저씨가 말해줘서 기뻤어요.
4: 누군가 먼저 도와달라 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움직여 건네는 행동. 상대는 물론 내 마음도 한결 가볍고 따뜻해집니다. 작은 친절 하나부터 시작해보세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리포터 이지한이었습니다. 박소연의 라.

0: 박소연의 Love Game. 박소현의 Love Game. 우리만의 자유로운 차트 함께합니다. 골든 차일드 장준, 개그우먼 해지대지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음악 차트 이어갑니다. 김혜정님이 보내주셔서 치킨 쿠폰 선물로 가고요. 이런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교복 입은 학생들이 우르르 지나가는데 풋풋하고 예쁘더라고요. 제가 교복 입고 다닐 땐 몰랐는데 졸업하고 나니 알겠네요. 그때가 참 좋았다는 걸. 학창시절이 그리워져서요. 교복 컨셉으로 활동한 아이돌 노래를 들어보다가 차트를 만들어봤습니다. 오우. 교복 컨셉 아이돌 노래 탑7을 만들어주셨습니다.
1: 그렇죠. 네, 여러분 과연 7위부터 1위 중에 어떤 곡이 1위일지 여러분도 예상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2: 네, 아무래도 우리만의 자유로운 차트이다 보니까 차트를 보내주신 김혜정님의 주관성이 100%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고요. 1위 곡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빠밤.
3: 으르렁 으르렁 으르렁 다 물러서지 않으면 다쳐도 몰라.
1: 어? 그 루이 암스트롱 아닌가요? 루이 암스트롱이 부른 네 늑구 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자 여러분 문자 보내실 번호는요 샵1077 짧은 거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무료고요 정답자 세 분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0: 아니 너무 놀라가지고 네. 갑자기 이렇게 그렇죠. 들으니까
2: 혼이 뺏겼죠 혼을 뺏기셨죠
0: 혼이에요 네. 교복 컨셉 하면은 뭐 걸그룹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보이그룹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1: 그쵸, 그쵸.
0: 지금 힌트는 이제 보이그룹이었는데 맞아요. 걸그룹도 띵동 댕동 이렇게 종소리로 종소리로 시작하는 또 이런 걸그룹도 있고요. 근데 아마 이분은 다 섞어서 보내주신 것 같아요.
2: 맞아요. 생각나는 그룹이 하나 있긴 한데.
0: 그래요?
2: IY. 픽미업할 때
0: 아이오아이 그, 네. 맞아요
1: 프로듀스 101
0: 그렇네 그렇네
2: 그쵸 맞아 네,
0: 최근에는 보이넥스트도가 그러니까 거기는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여러 번 보이넥스트도 여러 번 활동 때마다 교복을 또 했어서 보이넥스트도 또 떠오르긴 합니다 예. 자 이분이 만들어준 차트에는 과연 어떤 노래들이 들어가 있을지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0: 교보 컨셉 아이돌로 레치리 원더걸스 아이러니.
1: 네, 2007년에 나온 원더걸스의 데뷔곡이죠. 레트로 컨셉으로 유명해진 원더걸스지만 데뷔 땐 교복을 택했습니다.
2: 네, 원년 멤버였던 현아 씨의 파워풀한 댄스가 굉장히 인상 깊었었습니다.
0: 이때 원더걸스가 그 교복 모델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남자 그룹의 전유물이었거든요. 근데 교복 모델로 굉장히 이례적이었던 그 생각이 납니다.
2: 귀여워요.

0: 교복학생 아이돌 노래 6위 라이즈 러브 119. 많은 사람 속에서 순간 너만 보였어.
1: 네, 한편의 청춘 드라마를 보는 듯한 뮤직비디오가 화제였던 라이즈의 러브 119입니다.
2: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첫사랑이었다. 저도 누군가의 첫사랑이었겠죠.
0: 맞아요. 네. 이때 라이즈는 교복뿐 아니라 떡볶이 코트까지 입으면서 90년대부터 2000년대 그 시절 감성을 완벽하게 소화했습니다.

0: 두 번 컨셉 아이돌 노래 5위 여자친구 유리 구슬.
1: 네, 11년 전 가요계를 파워 청순으로 물들인 여자친구. 데뷔 초부터 소녀들의 성장을 그려내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2: 네, 여고생 컨셉으로 교복이나 학교에서 입는 체육복을 응용한 의상을 입고 나왔었었죠. 네,
0: 제가 앞서서 이 팀을 얘기한 거였어요. 여기는 유리구슬이 있었죠. 오늘부터 우리는 시간을 달려서 이렇게 학교 3부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자친구.

0: 계속해서 교복 컨셉 아이돌 노래 4위 공개합니다.
1: 소녀야 절대 넌 다른 사람에게 높지만 내가 질투나잖아
0: 이 잠자
1: 소녀야 지금부터 널 내 거라고 부를 거야 소심해도 세심한 girl 이제부터 나를 봐줘 my lady
0: 만세를 만세를 만세 만세를 만세를 만세, 만세를 만세를 만세. 에이, 교복 컨셉 아이돌 노래 4위 세븐틴 만세
2: 네, 지금은 세계적인 스타 세븐틴도 교복을 입고 청량돌로 불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이 그립네요. 네. 네.
3: 하지만 이때부터 세븐틴의 저력은 엄청났습니다. 데뷔 갓 100일을 넘긴 신인의 두 번째 앨범이 초동 3만 장을 기록했었거든요.
0: 이 교복을 입고 부르던 그 만세, 이게 난리가 났었죠. 덕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세븐틴을 알게 됐습니다. 오.

0: 노래 난해합니다.
1: 어미 들어간 게 처음 알았네요.
2: 아니 그거 다 넣어줘야 돼요. 이거 부를 때는 박자를.
0: 럼펌펌. 예, 럼펌펌.
2: 럼펌펌펌.
0: 네, 감사합니다. 교복 컨셉 아이돌 노래 3위 FX 첫사랑님.
3: 네, 갑자기 찾아온 첫사랑을 계속 신경 쓰이고 아프게 하는 사랑니에 비유한 FX의 첫사랑니입니다.
2: 네, 멤버별로 찰떡같이 소화했던 교복 스타일이 너무 예뻤고요. 심지어 그해 여름 FX의 교복 스타일 치마가 유행을 해서 거리 나가면 다 입고 있었습니다.
0: 맞아요. FX 하면 지금까지도 이 노래와 패션이 떠오를 정도로 예, 이때의 컨셉은 정말 레전드.

0: 되지 않아.
1: 네,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교복 컨셉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 투어스처럼 상큼하고 풋풋할 때 해야 더욱 빛나는 거라고요.
2: 맞습니다. 네, 네 동의합니다. 네. 자, 투어스는 교복을 입은 전학생 컨셉으로 데뷔를 했는데요.
0: 맞아요.
2: 풋풋한 신인의 감성과 의상까지 그야말로 모든 게 다 완벽했습니다.
0: 완벽했죠. 투어스 같은 전학생이 있었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1: 나의 쫓아다니죠.
0: 나의 학교 생활은 정말 행복했다.
1: 아, 사물함에 뭐 넣어놓고 했지.

0: 네, 아이돌계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교복 흥행 불패.
1: 어허.
0: 교복 컨셉 중에서도 가장 성공한 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엑소의 으르렁.
1: 네, 엑소의 교복은 모범생보다는 학교에서 좀 놀 줄 아는 오빠의 느낌이 나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2: 으르렁은요 2013년 엑소 신드롬을 만들어준 노래고요. 지금까지도 후배 그룹이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1: 아,

0: 아, 추억의 명곡입니다.
1: 으르렁이야.
0: 정말 전 세계가 사랑했던, 네, 전 아시아가 들썩했던 곡이었습니다. 으르렁. 네. 자, 1위 곡 맞춘 분께 세 분께 커피 쿠폰이 선물로 갑니다. 선곡표에 올려둘게요. 박서현의 럽게임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선곡표 확인 부탁드립니다. 옛날에 교복 같은 거 막 수선했고 이런 학생들 있었거든요. 헬세이 씨 어땠어요?
2: 저는 의외로 교복은 안 했던 것 같아요. 항상 착실하게 입고 다니고. 네네네. 그냥 근데 교복이 너무 불편해서 체육복을 많이 입고 다녔어요. 그렇죠. 주로. 네. 바지. 수선은 안 하고.
0: 맞아요. 네.
2: 막 교복 두 개씩 들고 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0: 그렇죠.
2: 무릎까지 오는 거 입고 이제 맞아요. 또 학교 끝나면 짧은 걸로 입고.
3: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근데 생각보다 아이돌 중에는 그렇게 수선을 많이 한 친구들이 없더라고요.
2: 맞아요.
0: 그냥 예, 다 그냥 예. 그러니까. 입고 다니다가 그러니까. 또 연예인이 된 친구들이 많은데 혜진 씨도 마치 수선을 했을 것 같은데.
2: 그렇죠. 근데 전혀. 모범생이었어요.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예, 모범생이긴 했어요.
0: 공부를 안 해서. 근데 그것도 참 어렵다. 공부를 안 하는데 애는 또 모범생이야.
2: 다른 거는 말썽 다 부리는데 또 교복만큼은 아주 단정하게 학생처럼 하고 다녔죠.
0: 그래, 이게 모범생인 게 중요한 거지.
2: 맞아요, 맞아요.
0: 공부 성적이 뭐가 중요합니까?
2: 그 행복은 성적 순이 아니잖아요.
0: 네. 모범생이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2: 아, 맞습니다. 예. 네.
0: 박선을 어깨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네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0: 함께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 숙면연구 35년 흡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2: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3: 박서현의 러브게임에서 드리는 상품입니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김치,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 한방비건 AWE에서 5초속잠 주름개선 선물세트, 미국 프리미엄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주방 안심솔루션 자연그램에서 과일채소 세정제, 유럽산 명품 템포티슈에서 한 칸만 딱 5겹 롤 휴지, 똑똑한 제로웰 에어닥터에서 세균 잡는 공기청정기, 발냄새의 근본 토키퍼에서 구리이온 향균 패드, 데일리 웰리스 루틴 홀베리에서 유기농 레몬즙 세트,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 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서울우유에서 고품격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나를 위한 웰리스 카키자에서 로즈원이 리추얼 세트,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글로벌 뷰티 브랜드 실크에서 고주파 홈 디바이스,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를 드립니다. 공이로비 이젠 안녕을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아, 이 노래 알아요?
4: 알죠.
3: 장준 씨 이 노래 알아요?
5: 알죠, 알죠, 알죠.
4: 어, 세상에.
3: 혜지 씨는 어떤 기억이 있어요?
4: 공이로비 이거 내가 아는 노래가
3: 그
4: 맞나?
3: 그 노래방에서 네. 엔딩곡으로 많이 하는
4: 그렇죠. 이거
3: 이젠 안녕.
4: 어, 난 그거예요.
3: 그쵸?
4: 아, 그렇구나.
3: 다른 노래로 알았죠.
4: 어, 네, 다른 노래로 알았어요.
3: 이거
4: 어,
3: 이제 졸업식 하고 막 이럴 때 그러니까, 많이 불러요.
4: 이것도 약간 눈물 버튼인데, 그렇죠?
3: 어, 그렇죠. 네. 이젠 안녕.
4: 저 마지막이에요?
3: 아니에요.
4: 아니죠.
3: 아니 왜 그렇게 해? 왜 그렇게 해? 아니에요. 아니 이 끝곡은 혜지 씨를 위해서 띄워드리는 곡이 아닙니다.
4: 아니죠, 아,
3: 우리
4: 아.
3: 모두 설방울과 이젠 안녕 하자는 클로징 곡입니다.
4: 아, 너무 깜짝이야.
3: 어, 난 더 깜짝 놀랐어요. 혜지 씨 못 나오는 줄 알고.
4: 그쵸, 나 깜짝, 제가 더 놀랐어요.
3: 세상에. 네. 이젠 안녕 들으면서 두 분과는 오늘 이젠 안녕하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아, 아니.

0: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인쇄 성원에드피아.
2: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남자가 딸을 찾기 위해
2: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가 되는
3: 아빠 유니버스 액션 드라마
1: SBS 금토 드라마 김부장은 매주 금토 밤 9시 50분 SBS에서 만나요.
4: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5: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6: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7: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8: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7: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8: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7: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8: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
7: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담아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가끔 하나의 소리에 집중될 때가 있습니다. 옆자리 직원의 다리 떠는 소리, 집 밖에서 들리는 차 소리, 자려고 누웠는데 들리는 시계 소리 등등. 한번 꽂히면 그 소리만 들리잖아요. 영수증 가족들은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하지만 실제로 그 소리가 생각보다 작을 때가 많습니다. 집중해서 듣다 보면 크게 들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부정적인 말도 비슷한 것 같아요. 분명 친절한 말이나 칭찬 등도 있었을 텐데 상처되는 말들만 더 크게 들리잖아요. 영숙 가족들은 어떤가요? 이제 나를 힘들게 하는 소리들 대신 기분 좋게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죠. 여기는 영스트리트, 저는 웬디입니다.

2026년 7월 10일 금요일 웬디의 영스트리트 첫 곡은 러블리즈의 종소리였습니다. 한번 꽂히면 그 소리만 들리는 경우가 있죠. 특히 자려고 누웠는데 밖에서 차 소리가 들린다던가 시계 소리가 갑자기 크게 들린다던가 저 같은 경우는 딱히 이렇게 거슬리는 소리가 없는데 가끔가다 냉장고에서 나는 그 기계 소리 뭔지 아세요? 그러다가 이게 잠깐 나다가 또 멈춰요. 그래야 또 이게 돌아가는 소리가 또 들립니다. 그게 이제 방문을 열고 자면 그게 가끔 또 들릴 때도 있고 그리고 핸드폰 시계를 확인하고 살기 때문에 집에 시계는 없어서 이게 시계 초침 소리 이런 거는 잘 들리진 않는 편이고 그래서 냉장고 소리 정도 그리고 뭐 제가 환풍기를 자동으로 돌려놓고 이렇게 설정을 해놔가지고서 시간대마다 그런 거가 돌아가면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잠깐 또 깨기도 합니다. 우리 4084님, 하영님이 DJ할 때 영스랩스에서 공포영화 볼 때 귀를 막는다 대 눈을 감는다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다면 했는데 완기의 선택도 궁금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눈을 감는다 입니다. 그 이유는 보는 게 전 좀 더 커요. 예. 들어도 보통 예를 들면은 무서운 영화에서는 고조감을 좀 시키려고 막 따단 따단 따다다단 아니면은 슝 이렇게 한다던가 뭔가 이렇게 소리를 줘서 놀랄 순 있지만 저는 그 무서운 게 깜짝 놀라거나 징그러운 거를 보는 걸 좀 안 좋아해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소리가 들려도 상상을 그렇게

0: 안 하려고 할 것 같고 그냥 들리면 아 그냥 아 몰라 몰라 몰라 이렇게 할 것 같고 보면은 오히려 더 무서울 것 같아서 오히려 눈을 감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의 영시 소개해드릴게요. 2부와 3부에서는요. 부부 크리에이터죠. 재미난 입담으로 유명한 우리 얼미 부부와 함께합니다. 두 분과의 수다 기대해 주시고요. 1부에서는 영스 가족들과 일상을 나누는 시간 Talk to me. 여러분의 일상을 공유받습니다. 지금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며 듣고 계신지 보내주세요. 사연 보내주실 곳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스팡팡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벨리미트.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 샵.
5: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탱글탱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6: 든든하게
5: 집에서도
7: 간편하게
5: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7: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오딸

0: 신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2: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더 알고 싶고 더 듣고 싶은 완소들의 이야기 Talk to me. 병성님, 오랜만에 부모님

그쵸. 또 안 해봤던 일이라서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진짜 모든 자영업자분들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침 일찍부터 나와 가게도 오픈 준비를 또 하시고 가게가 또 늦게 끝나면 또 그 다음 정리도 하고 그 다음 날 걸 또 미리 또 준비를 해놔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너무너무 대단하시고 또 사람 응대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정말 너무 멋지고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설레는 금요일 밤입니다. 오늘 하루 완서들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지금 뭘 하며 듣고 있는지 남겨주셔도 됩니다. 보내주실 곳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그동안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아이유의 매일 그대와.

이제 보내주신 사연들 만나볼게요. 1683님, 남편과 급여행으로 1박 2일 속초 다녀오는 길을 듣고 있어요. 결혼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조금 앞당겨 다녀왔습니다. 급하게 간 여행이지만 너무 행복했다고, 고맙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와우, 일단 결혼 1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네, 이제 두 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되실 때마다 이렇게 신혼 느낌이 물씬 나게 여행도 자주 다녀오시고 또 데이트도 많이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7935님, 타지에서 학교를 다니는 아들이 본가에 왔어요. 안심 스테이크 만들어 먹으려고요. 가족과의 한 끼가 소중한 행복이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와우, 안심 스테이크를요? 너무 맛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타지에서 학교를 다닌다고 하셨는데 집밥이 저는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잠시나마 집에 왔을 때 느끼는 그런 편안함을 짧은 시간이지만 가족 모두가 같이 짧은 시간 안에 행복도 많이 느끼고 편안함도 많이 느끼고 또 아드님께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금요일 밤에 여러분은 뭘 하며 듣고 있는지 혹은 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Bruno Mars의 Treasure.

맞습니다. 남겨주신 사연 조금 더 만나볼게요. 한미라님, 4개월 전에 왼쪽 발목을 접질려서 깁스했는데 엊그제 오른쪽 발목을 접질려 또 깁스신세요. 너무 아픈데 웃기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니 어쩌다가 접질리셨나요? 네. 이유가 있잖아요. 네. 뭐 힐을 신고서 힐을 신는 직업인데 힐을 신다 보니까 뭐 잘못 걸어가지고 접질렀다던가 계단을 내려오다가 뭐 접질렀다던가 아 이게 왼쪽 발목을 접질려서 깁스를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왼쪽 발목이 조금 회복을 하고 약간 약해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오른쪽으로 체중을 좀 많이 실어서 또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회복에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6073님 출근하자마자 커피를 쏟아서 셔츠에 묻었어요. 하루 시작부터 왜 이러지 싶었는데 동기가 근처에 살아서 점심시간에 티셔츠를 갖다 줬어요. 고마워서 저녁 사기로 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근데 진짜 동기분 너무 감사드린다. 예, 하루 종일 이렇게 젖은 셔츠를 입고 또 얼룩져 있는 그런 셔츠를 입고 일하기가 조금 그러셨을 것 같은데 또 동기분께서 근처에 산다고 또 이렇게 심지어 점심시간 때 시간을 쪼개서 갖다 준 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녁도 두 분이서 좋은 대화 나누면서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3984님 오늘따라 너무 지치고 집중도 안 돼서 너무 힘들고 속상했어요. 텐션 올리려고 치킨 먹으면서 영스르니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네요. 내일은 오늘보다 낫기를 바라며 하루를 잘 마무리해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네, 이런 날들이 있죠. 네, 매일 뭔가 좋은 일들로만 가득한 날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상상을 해보곤 합니다. 근데 이럴 때는 이렇게 안 좋았던 기운이라고 해야 되나요? 안 좋았던 기운, 내 조금이라도 속상한 마음을 어떻게 달랠 수 있을까? 어떻게 좀 날려버릴 수 있을까? 그런 방법이 있는 게 전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매운 걸 먹는다던가 아니면은 재밌는 영상을 하나 보고 잔다던가 그렇게 하는데 맛있는 거 드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또 영스 들으시면서 좋은 기운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Talk to Me 사연 만나봤고요. 사연 보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2, 3부는 오늘은 스페셜 게스트 얼미 부부 김한얼, 한미 두 분과 함께합니다. 재밌는 시간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옥상달빛의 수고했어 오늘도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0: 여름철 필수기기 에어컨에 쓰이는 냉매가스는 위험도가 높은 편은 아니지만 누출된 양이 많을 경우 주변 산소 농도를 낮춰 질식 위험이 커집니다. 이는 산업 현장에서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데요. 현장에서 쓰는 에어컨은 단순한 냉방기기가 아닌 작업 환경을 유지하는 공조설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조설비는 주로 기계실이나 냉동창고 등 밀폐되거나 환기가 제한된 공간에 두기 때문에 산소감지기도 함께 설치해야 하는데요. 이때 산소감지기는 단순히 감지만 하는 게 아닌 산소 농도가 낮아질 때 주변 설비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기능까지 갖춰야 비로소 안전이 완전해지는 법입니다. SBS 가스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자비니 스타, 국민 스타 자비니 모두의 스타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타, 부담 없는 헤드 스타 싹 관리했더니 자비니. 혈색이 싹 도네 스타, 자비니
1: 스타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필립스.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3: 고릴라 편이다.
2: 고삐 풀린
3: 고릴라.
2: 왜 다 고릴라죠?
3: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2: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3: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4: 고릴라 SBS 생활정보.
5: 생으로 먹으면 아삭아삭 씹히는 맛이 좋은 양배추. 서양에서 들어온 배추라는 뜻이기도 하죠. 그런데 서양에서는 양배추가 대표적인 해장 음식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기원전 2세기 고대 로마의 정치가 카토가 남긴 기록을 보면 술을 마신 뒤에 식초에 절인 양배추를 먹으면 속을 푸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적었습니다. 또 수학자 피타고라스도 양배추를 7가지 축복이 담긴 채소라고 부를 만큼 아꼈는데요. 실제로 양배추에는 위 점막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아삭한 식감도 좋고 속까지 편안하게 해준다는 양배추가 해장 음식이었다니 동서양의 해장법이 참 다르죠.
6: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웬디의 영 스트리트.
1: 수다가 필요한 분들을 위한
2: 신명나는 캠프가 열립니다.
3: 얼미 부부와 함께하는 수다 캠프 얼스캠, 지금 바로 개장할게요.
4: 얼쑤!

0: 한얼 하은미 일명 얼미 부부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얼미 부부입니다.
0: 반갑습니다. 네, 각자 또 자기 소개 네. 부탁드릴게요.
2: 안녕하세요, 저는 얼미 부부의 아내 역할을 맡고 있는 은미입니다.
1: 네, 역할이라고 하니까 네. 가짜 부부
0: 같아요. 가짜 같아요.
2: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단어.
1: 네. 네, 얼미 부부에서 얼 한얼입니다. 반갑습니다.
0: 아, 반갑습니다. 아, 두 분 근데 진짜 SNS에서 요새 너무 또 많이 올라오시고 진짜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라디오에는 두 분이 함께서 출연을 하신 적이
1: 전혀 없죠. 완전 처음이에요. 네. 네.
0: 와, 감사드립니다.
2: 저희가 너무 감사하고
0: 영스가 성공했네요.
2: 저희가
0: 또
2: 너무
0: 여러분들도 모실 수 있고
1: 열심히 하고 가겠습니다.
0: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2905님께서 얼미 부부 제 최애 영상은 꽃 사왔다고 하면서 탕으로 주는 거예요. 센스에 박박 웃었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네. 이 얼미 부부 영상 중에 잘 된 게 또 많습니다. 특히 쇼폼 중에서는 2천만 뷰 네. 찍은 것도 있다고 하고요. 직접 자랑 좀 해주세요. 네.
1: 아, 저희는 뭐 이제 그냥 천만 아래로는 살짝 영상이 아니라고 네, 하고 다닐 정도로.
2: 세네 개밖에 없잖아요. 선생님.
0: 팁 좀 알려주세요. 팁 좀.
1: 아니 또 이렇게 약간 이렇게 말해야 도대체 누군데 하고 검색하실까 봐.
2: 그쵸, 궁금증을 또 일으켜서. 네.
1: 2천만 뷰는 그거는 이제 평소에는 잘 안 나오는 뷰인데 네. 그 영상이 아마 그 응원하는 영상이었을 거예요. 제코. 우리나라 축구 경기.
0: 네네네. 네.
1: 그게 아시안컵 때.
0: 네 맞아요.
1: 그쯤에 이제 미리 예측을 하는 리액션을 했거든요. 골이 들어가기도 전에 골이 들어갔다고 예측을 해서 막 이렇게 좋아하는 영상이었는데 그게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도 너무 됐지만 외국에서도 막 퍼지는 바람에 그래서 그렇게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이번에도 조금 월드컵 경기 때 천만 뷰 정도는 노려볼 수 있겠다고 네, 기대가 많았는데
2: 아쉬운 얘기는 하지 마시죠.
1: 아쉽게도.
0: 아, 네. 아니 또 보니까 네. 또 르세라핌 은채 씨 출연하신 맞아요. 것도 또 조회수가 네.
2: 잘 나와가지고
1: 네. 네. 은채님께서 또 네.
2: 은채님 덕이죠.
1: 네, 와주셔가지고
2: 네. 아, 유치원 저희 집에
0: 먼저 네. 연락이 오셨던 건가요?
2: 그 같이 이렇게 회사끼리 얘기가 또 잘 돼가지고 네. 네. 오셨는데
1: 저희는 처음에 그래서 못 믿었어요. 네. 이거 우리 사기당하는 거다 조심해라.
2: 보이스피싱 같은 건 줄 알고 그쵸. 돈 내야 은채 씨랑 찍는 줄 알고.
1: 실제로 준비를 네. 했었죠 저희가. 아,
2: 네. 네. 현금을 조금 뽑아놨는데 다행히도 진짜 은채 씨가 오신 거더라고요. 네, 너무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네.
0: 아니 우리 4883님께서는 영수 인별의 김하늘 하은미라고 써 있는 게 어색했습니다. 저에게 하늘님은 하늘님이 아니라 황니니까요. 오늘 완디는 두 분을 어떻게 부를 건가요? 네.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별명이 황니라고 네. 하시는데 이유가
2: 이유를 궁금해하실 필요가 없는 게 보자마자 알 수 있어요.
1: 네, 근데 네. 또 그냥 황리가 아니고요. 네. 또 보시다시피 교정을 안 했는데 치열이 이렇게 고릅니다 제가. 네.
0: 아,
1: 그래서 근데... 디테일한 별명은 사실 황치열이었어요. 아. 황인데 치열이 고르다 해서 황치열로 많이 불렸었습니다.
0: 근데 진짜 네네. 고르시다.
2: 그죠, 그죠. 근데 이게 어리 황리가 목을 해서 누래진 게 아니라 왜냐면 담배 노담러거든요.
0: 우와.
2: 네, 그냥 선척. 적 황리 같은 거예요.
1: 그렇죠. 지금도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0: 아니요. 이게
1: 니코틴이 아니고서 이럴 수가 있나.
0: 아니요.
2: 전혀 못 믿는 눈빛이세요 네. 지금.
1: 오해를 많이 사고 네. 치과를 갈 때마다 네, 항상 물어보시는데 저는 37년째 노담입니다. 네. 정말 피지컬만.
0: 그럼 혹시 미백 같은 네. 거는 안 해보셨어요 치과에서?
1: 아 이게
2: 진짜 많이 왔어요. 협찬 미백, 얘기가.
0: 미백 협찬.
2: 네. 네.
1: 근데 아마 이게 처음부터 이런 황리는 미백으로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2: 네. 아, 선천적 황리는 미백으로 안 된대요. 그래서 도전을 해보고 싶은 의사 선생님들이 연락을 많이 주셨어요. 나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래가지고
1: 스스로 시험을 해보고 싶은 거죠?
2: 딱 한 번 해봤거든요. 네. 근데 뭔가 이게 억지로 누래진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아픈 거예요. 우리는 미백이.
1: 미백이 원래 안 아프대요. 근데 저는 되게 아팠었어요. 그래서 미백은 그 이후로는 도전도 안 하고 있고 네. 그 언니 그 뭐죠? 그
2: 뭐야? 이거
1: 제로
2: 제로네이트 라미네이트.
1: 라미. 네. 그거는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거를 차라리 캐릭터로 가져가는 게 낫겠다.
0: 그렇죠. 캐릭터 가져가는 거 좋죠.
2: 유일한 확리거든요. 웬만하면 네. 이러면 크리에이터 분들도 웬만하면 이가 깨끗하시거든요. 근데 아. 네, 유일하게 누러시기 때문에 독보적이라고 할 수
0: 있어요. 있습니다. 네, 아주 네, 매력 네.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제가 두 분을 네. 각각 어떻게 부르면은 좋을까요? 아. 불러드리면은.
2: 많은 저희 팬분들이 얼이 은미 이렇게 부르거든요.
0: 아, 어린님 은미님.
2: 네, 그러면 좋고.
1: 그냥 편안하게.
2: 네, 그냥 맞아요.
0: 뭐. 네, 어린님 은미님. 네.
1: 어린

0: 은미해도 될 것 같은데요.
1: 어린님 은미님. 네. 어린님 은미님 네. 이렇게 불러 들어가겠습니다.
2: 또 선배님이시니까 아니, 또 라디오 선배님이시니까.
1: 아닙니다. 네. 우리 8742님께서는 영스 가족 지은님 때문에 얼리 부부를 알게 됐는데 세 분은 어떻게 하는 사이신가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맞아요. 이제 지우 언니랑 또 친하다고 네. 또 맞아요. 하시다고 엄청 하더라고요. 친하죠. 네. 그러니까 또 얼미님.
2: 그러네요. 네. 네.
1: 또 이렇게.
2: 네. 족보가 꼴 수 있으니까.
1: 네. 어떻게 알게 된 사이신 거예요?
0: 지우는 이제 실제로 저랑 제일 친한 친구였어요. 우와. 그래서 대학교 동기니까 벌써 이제 16년, 17년 됐죠. 그렇죠. 알고 지낸 지. 근데 이제 은미랑도 연애한 지가 워낙 길다 보니까 그때부터 같이 은미도 지우랑 한 지가 거의 지금 15년 됐으니까.
2: 그때 이제 어리랑 사귀고 어리가 100일 선물을 입대를 줬어요. 놀랍죠? 아직까지 사귀고 사귀고 있대.
0: 주고 싶어서 준 게 아니라 나라에서
2: 나라에서 와가지고
1: 100일 날 짜릿하네.
2: 짜릿하게 진짜. 입대를 네. 해가지고. 근데 또 지우가 어리랑 너무 친하니까 제가 조금 안쓰러웠나 봐요. 그리고 어리도 지우한테 은미 좀 외롭지 챙겨달라. 않게 부탁한다. 이래서 지우가 저 알바하는데 맨날 찾아오고 저 심심할까 봐 데리고 막 놀러 가고. 그래서 너무 따뜻한 친구예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제가 더 절친이 된 사이.
0: 프로포즈 할 때도 네. 실제로 지우가 도와줬었고.
2: 그 썰도 좀 웃기잖아요. 프로포즈 한 날.
0: 결혼식 때도 네. 저거 부케도 지우.
2: 맞아.
1: 와, 진짜 지우 언니 너무 좋죠.
2: 프로포즈 한 날.
0: 그날은 근데 은미는 되게 재밌는 썰이었겠지만.
1: 왜요? 준비하는 사람은 떨리고 네. 힘드니까.
0: 떨리고 힘든데 이게 저희가 일을 같이 하다 보니까. 떨어져서 몰래 서프라이즈로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1: 그래서
0: 지우가 마침 먼저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어라 뭐 도움이 필요하면 말을 해라. 잘 됐다 지우야. 은미를 데리고 잠깐만
1: 시간을
0: 좀 끌어줘라. 카페에 한 시간 정도만 있으면 꽃 이렇게 준비해서 따다닥 된다. 그리고 지우가 그렇게 시간을 끌어줘서 준비를 다 했는데 한 시간이 지나고 두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한참을 기다리다가 연락을 했어요. 네. 연락도 잘 안 받다가 지우가 지우야 너 이제 와도 돼. 어디야? 근데 분명히 집 앞 카페에서 한 시간 끌어주기로 약속했던 지우가 은미랑 같이 더대로 쇼핑을 시간을 8시간을 끌어주더라고요.
1: 백화점으로. 네. 여자들은 네. 백화점 가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2: 네. 지우가 정말 카페 가자길래 무슨 카페야 백화점 가야지? 이래서 바로
0: 준비했던 프로포즈 꽃이 시들 때쯤 왔어요.
1: 근데 은미 씨는 그때 모르셨어요? 프로포즈 할 거라고?
2: 전혀 몰랐어.
1: 진짜? 네.
2: 아예 눈치를 못 쳤어요.
1: 어머.
2: 그래서 오열했어요 진짜.
1: 진짜요? 네.
2: 그게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1: 네. 아니 우리 와우님께서 아니 이게 누구예요? 최고대세 박지훈 씨와 광고 찍은 황리잖아라고 보내주셨어요. 제가 봤습니다. 박지훈 씨와 또 광고 찍은 거를 봤죠.
2: 세상에. 네,
1: 다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은미 씨는 같이 안 가셨어요 이 촬영장에?
2: 제가 무조건 가야죠. 왜냐면 전 나오지 않지만 그런 날은 그런 중요한 날은 무조건 매니저가 그쵸, 동행해야 되기 때문에
0: 네, 저는 제 매니저
2: 외조예요. 외조.
0: 내조
2: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무조건 갔죠.
0: 평소에 제가 그런 혼자 어디 저 혼자 가는 스케줄에 단 한 번도 이렇게 매니저로서 참석한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꼭 와야 된다면서. 근데 정작 제 옆에서 저를 이렇게 뭘 챙겨주는 게 아니라 계속 지훈 선배 옆에 가가지고 사진을 찍고 전 정작 몇 번 보질 못했어요.
2: 왜냐면은 또 이제 지훈 선배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보고 그러니까 광고 처음은 아니지만 어쨌든 중요한 씬이었잖아요.
0: 저는 지훈 선배 매니저인 줄 알았어요.
2: 근데 자꾸 지훈 선배 하는 게 저는 조금 꼴뵈기 싫어요.
0: 저기 은미는 배우가 아니니까 네. 모를 수 있는데 배우 쪽에서는 선후배가 또 확실하게 있어줘야
2: 하니까 요즘에 예. 좀 그 이제 배우가 되신 줄 알고 좀 살짝 그
1: 근데 이번 그것도 데뷔도 하시고 한 거니까
0: 맞아요.
1: 그쵸. 네. 또 우리 5905님께서 스위스 간다고 요들송까지 직접 배운 두 분 영스 실력 발휘 좀 해주세요 라고
0: 홀로로이
2: 에코 넣어주셨어요 바로.
0: 은미도 한번 나오나요?
2: 그 아가씨는 언제나 요르레이티 에이 요르레이티 요르레이티. 근데 오늘 비염이 심해가지고
1: 잘하시는데요?
0: 열심히 해야 됩니다.
1: 근데 바로 하신다. 부탁드려도 돼요?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텀을 두고 하시는데 어 바로 그냥
2: 자세가
1: 네, 너무 좋네요.
2: 열심히 해야죠 항시.
1: 이야
2: 아기 나면은.

0: Treasure Yellow 듣고 왔습니다. 그럼 하늘 씨, 은미 씨와 함께하는 얼미 수다 캠프 얼수 캠 이어가 볼 텐데요. 9501님께서 오 영세에서 유일하게 해결 못하는 분야의 부부 문제를 해결해 줄 분들이 나타났네요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네. 뭐 저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지금 여기 계신 게스트 분들도 결혼을 아직 안 하셔가지고 네. 이 부부 문제가 오셨을 때. 네. 제가 잘못된 조언을 해드릴 때도 있어요. 그냥 제가 생각하는 그런 선에서 아니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했는데 이제 밖에서 이제 뭐
1: 난리가 났군요.
0: 예, 뭐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러고. 그래서 두 분을 모신 김에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좀 다음 문자 하늘 씨께서 읽어주세요.
2: 네, 익명으로 왔네요. 예전에 얼미부부 영상 중에 여자 언어 강의하신 거 잘 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인터넷에서 봤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나 자기 닮은 사람 봤어 라고 하자 아내가 예뻐? 라고 되물었을 때
1: 어렵다.
2: 남편이 어떤 우와. 말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왠지 하늘님은 정답을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제, 와, 절대 제 일이 아니고요. 그냥 제가 그냥 보내보는 겁니다 라고 와. 사연이 왔네요. 네.
0: 와 우선 와. 자기랑 닮은 사람 봤어 그랬더니
1: 거기까진 괜찮아. 예뻐가 너무
2: 왜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셨을까?
0: 아니 방금 하나 씨 방금 제가 네. 예뻐하니까 갑자기 대본을 내려놓고 몸짓하시는 네. 네. 이 말에 어떤 대답이 정답일지 먼저 야. 우리 하나 씨의 대답부터 먼저 들어볼게요. 정답이 야. 뭘까요? 하나 둘 셋

0: 장인어른이었어.
1: 아, 남자였어.
2: 남자를 봤을 수도 있잖아.
3: 어, 맞네. 여자라고 안 했으니까.
0: 장모님이었다. 장모님. 아, 장모님이셨어.
3: 오, 나라는 말이 되잖아. 나 엄마랑 똑같이 생겼으니까.
0: 그렇지. 아니면은 사실

0: 이거 진짜 꿀팁이다. 닮은 연예인 얘기하고. 응,
1: 와이프가 좋아하는 그 소리 딱 누구 닮았다는 얘기 좋아하는 걸 알잖아.
2: 준비되어 있으시다. 네.
0: 진짜.
1: 바로 나와야 됩니다.
3: 기절이다.
2: 반대로 은미 씨가 한울 씨에게 나 자기 닮은 사람 봤어 라고 했는데 한울 씨가
1: 너 잘생겼어?
0: 덱스 씨였어.
1: 죄송합니다. 네 이게 사실 아닌데 웬디님께서도 방금 문학시였어 했을 때랑 리액션이 아니, 상당히 달랐거든요.
0: 웬디님 이렇게 갑자기
1: 오디오가 정, 이렇게 비시는 분인지 전혀 몰랐는데
0: 오디오가
1: 방금은
0: 오디오가 채워져 계시는데
2: 아니 이게 재미 되게 네. 재밌게 웃어 웃는데
0: 말 더듬으세요. 계속 더듬으세요. 말 더듬으세요.
2: 아니 재밌어서 웃을 때 그 네. 무음으로 웃는 거 아시죠? 아!
1: 죄송합니다. 그 패고 싶은 덱스에서 패덱스로 불리고 있는데요.
2: 웃겨.
1: 네, 이거는 거의 그냥 칭찬을 해준 게 아니라 약간 지능적 안티라고 하죠.
0: 아, 제 의도를 저를, 또 정확하게 파악하셨네요. 네, 눈치가 빠르네요.
1: 내린 것 같은데.
2: 아, 너무 웃기네요 오늘. 근데 이 사연에 나온 것처럼 네. 한호연 씨가 친구분에게 연애를 코치한 영상이 화제가 됐습니다. 여자친구가 나 살쪘어? 라고 했을 때 한호연 씨는 어떻게 말하신다고요?
1: 아, 그 영상에는 그 예전에 그 아이유님께서 콘서트에서 네. 하셨던 그 네. 톤 그대로
2: 뭐가 살쪄!
1: 뭐가 살쪄! 이렇게 바로바로 네, 바로 그 상황을 약간 유머러스하게 네. 넘어갈 네. 수 있는
2: 네.
1: 뭐가 살쪄! 이랬었죠.
2: 근데 실제로도 이런 대화를 좀 하시나요?
0: 네,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조금 쪘을 때는 뭐가 살쪄!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출산 후에 많이 쪘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조금 음미 제철이지 뭐 이런
2: 제철이
0: 그러니까 살이 통통하게 올랐다는 거거든요. 음미 조금 제철이지 뭘까 기분
1: 겨울철 대방어 뭐, 같은 느낌
0: 살이 쪘다란 직접적인 표현을 안 하니까 기분이 그렇게 나쁘진 않는데 또 곱씹을수록 조금 열받고 이런 표현이에요.
1: 아니 아니 우리가 지금 건강해지고 있는 거지.
2: 제철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좋습니까.
1: 그럼요 그럼요. 네,
2: 제철 음식이라는 것도 있죠.
0: 건강한 거죠.
1: 네, 지금이 딱이다. 지금이 딱이다 이런 이런 의미잖아요.
2: 아, 근데 예전에 저희가 받았던 사연 중에 와이프가 살 뺀다고 이 독한 말을 해달라고 하는데 해도 되냐? 아~ 라는 사연이 왔어요. 아~ 근데 저는 이거에 답변을 잘
0: 어떻게 하셨죠?
2: 전 기억도 안 나요. 네, 그때 밖에서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들었어요.
0: 아, 엉망진창이셨군요.
1: 아, 진짜로 독한 말을 해달라고 해서 한 거예요.
2: 해달라고. 근데 은미 씨 같은 경우는 만약에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면 좀 말려달라고 한 적이 없나요, 열 씨한테?
0: 있죠. 여러 번 있죠. 근데 제가 항상 실패했나요?
1: 항상 말리면 저보고 왜 이렇게 인생 재미없게 사냐고 갑자기 야식을 먹고 싶을 때도 그래서 은미야 그러면 지금 은미가 아까 말려달라고 했으니까 무슨 낙으로 사니 그럼?
0: 사람이 하루에도 여러 번 좀 바뀌어.
2: 그렇죠. 네. 바뀌죠. 네.
1: 애초에 말리는 게 안 되고
2: 독한 말을 어떻게 해줄까요?
0: 저는 독한 말은 사실 비추예요. 이것도 잘못했다가는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사진을 몰래 찍는 거예요. 남편이 와이프분에. 그러면 대부분 남편들이 사진을 못 찍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가진 몸보다 훨씬 튼튼하게 나와요. 여보 사진 찍었는데 예쁘다 하고 보여줬는데 그렇지. 내가 그게 너무 내 모습이 이랬어. 오히려 이 충격요법이 더
1: 그러니까 말보다 더독한 방법일 수도 있는 거네요.
0: 어리가 요즘 저 사진을 그렇게 찍어주거든요.
1: 근데 이게 좋은 게 찍으면서 나 요즘 살찐 것 같은데 독한 말해줘. 은미야 지금 뭐가 살쪘다는 건 지금 봐봐 얼마나 예쁜지 찰칵 봐봐 너무 예쁘지 하고 난 계속 예쁜 걸로 보여준 거야. 근데 이제 그걸 보는 은미가
0: 계속 충격적이야.
1: 먹던 젓가락을 내려놓더라고요.
0: 네. 아~ 그래서 그런 방법 추천드릴게요. 네.
2: 나의 사진을 봐. 네. 되게 좋은 방법인데요.
1: 그쵸? 저는 뭐 그 방법을 의도하고 한 건 아니고 진짜 예뻐서 찍어서 보여드렸던 거라고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 네, 이렇게 꿀팁까지 전달드렸고요. 그럼 이쯤에서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0: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2: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생글생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3: 든든하게
2: 집에서도 간편하게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4: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오딸?
2: 오딸.
5: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Walk it, walk it. 언제
6: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7: 셀렉스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8: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7: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0: 웬디의 영스트리트 광고 듣고 왔습니다. 얼미 부부와 함께하는 수다 캠프 얼쑤 캠.
1: 얼쑤.
0: 3부에서도 두 분 앞으로 도착한 고민 사연들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분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 상담하고 싶은 부부나 연애 고민, 같이 수다 떨고 싶은 주제가 있으면 보내주세요. 저희는 그럼 잠시 후에 만나요.
2: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갈증이 날 때 음료부터 찾는 분들 많으시죠? 최근 5년간 음료 섭취량이 약 2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무가당 커피, 저당 음료를 찾는 사람이 늘었지만 여전히 단맛이 강한 가당 음료를 많이 마신다고 하는데요.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단 음료를 자주 마시면 비만 등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죠. 우리 몸이 원하는 수분을 채울 가장 확실한 방법. 음료 대신 물을 마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6: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7: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6: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8: 인쇄는 와우 프레스.
9: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8: 뉴바옴.
9: 운동할 때도
8: 뉴바옴.
9: 장 건강에도
8: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

0: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0: 웬디의 영스트리트.
1: 웬디의 영스트리트 3부 시작했습니다. 얼미 부부 스타 캠프 얼쑤 캠으로 함께하고 계신데요. 어떤 사연 보내주시면 되죠, 은미 씨?
2: 뭐 연애 고민, 부부 고민도 좋고요. 저희와 같이 수다 떨고 싶은 아이템을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0: 사연 보내주실 곳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게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3: 고릴라.
0: 아, 죄송합니다.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1: 그럼 다음 사연부터 바로 만나볼게요. 얼마 전 남자친구가 저에게 데이트 비용 통장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0: 데이트 비용을 제한하지 않고 쓰니까 과소비를 하게 되는 것 같아. 우리 둘 다 돈을 모아야 할 시기잖아. 그래서 데이트 통장 만들어서 각각 돈 넣고 제한된 돈을 쓰는 건 어때?
1: 사실 데이트하면서 제가 더 쓰는 날도 있고 저는 누가 내든 크게 상관없었지만 남자친구가 최근에 회사를 그만둬서 좀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알겠다고 했죠. 그런데
2: 응? 3만원? 이게 뭐지?
1: 어느 날 데이트를 하지 않았는데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 있는 거예요. 좀 의아해서 남친에게 물었습니다.
2: 자기야, 이 3만원은 뭐야?
0: 아 그거? 아니 그거 내가 축의금 내야 되는데 갑자기 현금이 조금 모자라가지고 그 다음에 채워둘게.
2: 그래? 알았어.
1: 급하면 그럴 수 있으니 알겠다고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2: 응? 2만원? 2만원은 또 뭐야?
0: 아이고 그때도 현금이 급해가지고.
2: 자기야 근데 이 2만원은 또 어디 있었어?
0: 친구랑 밥 먹었는데 그 더치페이 하느라.
2: 이거 만원은?
0: 그것도 이제 뭐 급하게 현금이 필요해가지고.
1: 아 이렇게 찔끔찔끔 데이트 통장에서 빼서 계속 쓰는 겁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이게 매우 신경 쓰이는데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걸까요? 네,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렸는데요. 선물로 푸딩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요즘 또 데이트 통장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두 분 혹시 쓰신 적이 있나요?
2: 저희는 써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저희는 연애 때 둘 다 예체능을 했어가지고 어리도 공연하고 저도 뭐 공연하니까 둘 다 항시 돈이 없고 너무 이게 들쑥날쑥해서 일이 있는 사람이 쓰자.
1: 그렇죠.
2: 그래서 항상 그런 식으로 해왔어서 데이트 통장은 없었어요. 네.
1: 그럼 지금 혹시 통장 관리는?
4: 저는 지금도 예체능을 하던.

0: 그 시절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 앞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 그러면은 지금 혹시 소비 지분이 좀 더 큰 분은
2: 뭐 비슷해요?
1: 지금 저는 그 시절과
0: 별반 다르지 않은
3: 말 비슷하잖아.
0: 아, 뭐 비슷하죠.
3: 비슷하잖아. 비슷한 걸로 하고 넘어갈게요.
1: 사연을 들어와서 데이트 통장에서 개인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남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3: 네, 저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나요?
1: 어, 이거 여기 솔직하게 다 말씀하시는 곳이에요?
3: 헤어지세요.
0: 중간이 없어요?
3: 네, 저는 항시 알죠. 제가 연애 고민 주변에 제가 15년을 연애했다 보니까 15년이 아니라 10년을 연애하고 결혼을 했는데 주변에 이제 연애 고민을 모든 친구들이 다 저한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헤어지지 않고 그렇게 긴 연애를 무리 없이 하냐. 그래서 저는 항시 얘기하는 게 정말 사랑받아야 마땅하고 이게 애당초 쌓기 보인다. 그럼 빨리
1: 빨리 끝내라.
3: 우리에겐 시간이 없다. 더 힘든 길을 가지 말고 사람 안 변한다.
1: 그치. 네.
3: 저는 이런 거였기 때문에 뭔가 이게 어쨌든 우리가 같이 너무 소중한 거잖아요. 이거는 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데이트 통장에 우리가 같이 데이트하려고 모아둔 돈인데 이걸 너무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막 쓴다는 것 자체가 신뢰의 문제고 이런 거는 좀 여기서부터 이제 결국에는 이 연애의 결말이 헤어짐 아니면 결혼인데 결혼했을 때 싸게 보이잖아요 지금. 네. 헤어지세요.
0: 아니 근데 사랑하는데 급해서 뭐 그렇게 했을 수도 있잖아요.
3: 급하면 한 번이어야겠죠?
0: 급한 일은 한 번이다.
1: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좀 채워넣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3: 당연하죠.
1: 그러면은 이해가 간다.
3: 완전.
0: 아 지금 이게 빼고 채울 게 놓고 안 채운 거예요?
3: 안 채우면 완전 괜찮다.
1: 근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이게 한 번이 두 번이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계속 한 사람만 계속 쓰게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은 느낌이랄까. 근데 만약에 은미 씨가 얼씨가 자꾸 돈을 빼서 친구랑 술을 먹는다던가 뭐 축의금을 쓴다던가 뭔가 다른 이유 로 계속 돈을 써요. 그러면은 은미 씨라면 얼씨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실 건가요?
3: 근데 내가 헤어지라고 말해놓고 나는 얘기해서 푼다고 하는 것도 조금 그렇지 않아요?
1: 아니 그렇죠? 근데 이제 결혼을 하셨으니까.
3: 이제 결혼을 한 상태에서?
1: 지금 이제 두 분은 결혼하신 상태에서 이렇게 된 거니까.
3: 결혼한 상태에서 자꾸 이렇게 돈을 빼가지고
4: 뭐 일단 바로 은미 반응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 비밀번호를 바꾸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아예 그냥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3: 괜찮은 방법이죠.
1: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근데 반대로 은미 씨가 데이트 통장에서 자꾸 꺼내 쓰세요.
0: 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3: 언제? 선생님 그럼 제가 너무 그 뭐라고 하죠? 사자성어로? 자기는 괜찮고 남은 안 되는 거?
0: 그거 사자성어인가요? 혹시 내로남불 말씀하시는 그런 사자성어가 아닌데
3: 이게 사자성어잖아요. 네 글자 다 사자성어예요.
0: 네
3: 내로남불 같잖아요.
1: 그럼 은미 씨는 어떻게 할 건가요?
0: 그러게. 아니 근데 일단은 그 지금 어쨌든 저희는 한
3: 통장으로
0: 같은 그 카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은미가 뭘 사용을 한다고 해서 그 알람이 저에게 오지 않아요.
3: 애당초 모르게 해라.
1: 애당초 모르게 해라.
3: 그럴 자신이 없으면 빼가지 말아라.
1: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모르지 않는 이상 하지도 말아라.
3: 맞아요.
0: 그치, 이건 했으면 그 채워놨어야 되고
1: 맞아요.
0: 그게 아니면은 좀 만약에 직장 관련 이슈로 그런 일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조금 허심탐회하게 말을 해서
3: 맞아요.
1: 내가 요새 이런 상황 때문에 미안하지만 한동안 여기 조금 하지만 내가 나중에 돈이 들어왔을 때 그때 다 채워넣겠다. 하지만 이 이상은 안 쓸게. 라던가.
3: 그럼 그치. 너무 되지.
0: 너무 되지.
3: 맞아.
1: 근데 커피끼리 돈 얘기가 가장 또 민감합니다. 뭐 이제까지 연애를 하시면서 두 분은 뭐 그런 이유로 뭐 싸운다던가 얘기를 해봤던 적이 있으실까요?
3: 연애할 때는 한 번도 없었고 이제 결혼해서 딱 한 번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일을 같이 하게 되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통장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제 명의로 하게 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이제 뭐 어리가 어디 약속을 나갈 때 그냥 제 카드를 주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생활을 해왔는데 어리는 나름 이제 자기 통장에 뭔가 꽂히는 게 없으니까 이게 우리 같이 쓰는 돈이지만 조금 뭔가 허전함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어느 날 제 친구들하고 술을 먹으러 갔어요. 근데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근데 취한 거예요.

0: 너무 만취. 그래서 갑자기 뭔가 화가 났나 봐요. 만취하게 되니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은미 나 이거 뭐 이거 택시 타고 집에 가야 되는데 지금 눈이 와 막 이래. 그래서 어 알겠어 택시 불러줄게. 네. 아니 내가 지금 여기서 택시 잡아서 타야 되니까 빨리 뭐 10만 원만 보내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았어. 근데 뭐 알겠어 하고 제가 끊고 뭘 딴 걸 하다 갑자기 까먹었어.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래도 돈 왜 안 보내? 이래서 아 맞다 그럼 미안 이러는데 돈 10만 원 보내지 말고 100만 원 보내!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그러더니 아니 100만 원 말고 1000만 원! 전 너무 당황해서 이 웃기려고 하는 건지 지금 화가 난 건지 전혀 모르겠는데
1: 그래 가늠이 안 가네.
0: 근데 알고 봤더니 지금 자기 통장에 돈이 없는 게 사실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가 그쵸. 그날 갑자기 뭐에 폭발을 한 거죠. 그 뭐예요?
2: 아 이 정확하게 말씀을 또 시청자분들에게 드려야 되니까 네. 청취자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네. 이게 한겨울에 비 오는 눈이 오는 날에 네. 택시를 얼른 타야 되는데 거기가 택시가 안 잡히는 거예요. 잡으려면은 이 콜로 해야 되는데 네. 그 어플을 통해서 네. 그 어플에 이 통장에 잔금이 있어야 이게 되는 거죠.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서른 네. 몇 살이었죠? 그때가 34살을 먹고 네. 통장에 5만 원이 없어서 택시를 못 부르는 이 상황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친구들이랑 술집 나와서 다 가라 가 다 불러서 가는데 저 혼자 거기서 눈을 맞으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미한테 은미 나 이거 좀 택시 좀 부를게 저 10만 원만 보내줘 이거 알았어 근데 장난이지 하고 그게 안 믿는 거야 끊고 그 점점 입술이 보랏빛으로 변하고 손발의 감각이 없어지는데 나 이거 나 지금 34인데
0: 갑자기 뭔가 그치. 억울했나 봐요.
2: 24이랑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0: 뭐라 왜 그렇게 말하면
2: 나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벌었는데 함께 우리 조회수 2000만이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그치 안 모여서 그때 이제 100만 원 보내! 아니 1000만 원 보내!
0: 이렇게 하게 되면
2: 그러면 사실 이걸 많은 분 이걸 듣고 많은 분들이 그럼 보내줄 법한데 보내줬냐? 정확히 5만 원을 보냈다는 거예요.
0: 거짓말 하실 거예요?
2: 그때 얼마 보내줬죠?
0: 그때요? 기억 안 나요. 근데 진짜 이게 오해고 어쨌든 제가 돈을 안 주려는 게 아니라 항상 그 카드를 쓰니까 신용카드를 그쵸. 쓰니까 저는 그냥 거기서 우리가 마음대로 다 쓸 수 있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그 현금이 없는 거에 대한 불만이 있는 줄은 몰랐죠. 네네네네.
1: 이렇게 또 두 분의 또 예전 이야기를 또 재미있게 또 들어봤고요. 그럼 저희 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구민에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두의 대화가 필요해.

0: 자두의 대화가 필요해 듣고 왔습니다. 그럼 얼미 수다 캠프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사귄 지 4개월 된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남친이 저랑 같이 찍은 네컷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해놓더니 하루 만에 내렸어요. 그래서 바로 물어봤죠.
1: 자기야, 우리 사진 왜 내렸어?
2: 그게 그러니까 저기...
0: 아, 근데 남친이 말을 더듬는 겁니다. 너무 수상해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어요.
1: 못사는데? 뭐야, 왜 내린 건데?
2: 아니 그게 그러니까 저기 엄마가...
1: 엄마? 어머님이 내리라고 했다고?
2: 아니 저 자기를 싫어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게 결혼도 안 한 사이에 여자친구 사진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올리고 그러는 게 조금 별로인 것 같다고 해가지고.
0: 저희가 20대 커플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나이가 30대 어리지도 않은데 엄마가 내리라고 했다고 진짜 내린 게 저는 살짝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제가 속이 좁은 건가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선물로 필터 샤워기 보내드릴게요. 이제 이 어머님의 말씀을 듣고 프로필 사진을 내렸다. 자. 커플 사진인 네컷 사진. 효자이신 것 같은데 참고로 연애한 지는 4개월 정도 됐다고 합니다. 두 분 생각에 프로필 사진을 내릴 수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3: 없다. 없다.
0: 근데 어머니께서는 왜 내리라고 한 걸까요?
2: 이게 그냥 사실 모든 일들이 지금 요것만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어머님 입장도 또
0: 들어봐야 되는
2: 이런 네. 입장이 있을 수도 있겠죠.
0: 그쵸, 그쵸.
2: 이게 지금 4개월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4개월 전에는 다른 분이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친구들 만나서 내 아들 하고 보여줬는데 친구들한테 소개할 때마다 여자친구가 계속 바뀌는 거야. 이분이었다가 그래서. 그분이었다가 그러니까 아니 뭐 저기 한올이는 뭐 맨날 여자친구가 바뀌어 이러니까 좀 그런 의미로 진득하니 만날 때 좀 했으면 좋겠는 마음에 그랬나?
1: 아닐 것 같아요.
2: 그리고 아닌 것은 뭐가 있어요?
1: 저에게 어머니 마음에 안 들었다.
0: 그 두 분이?
1: 여자친구.
2: 그 여자친구분이?
0: 근데 저도 약간 30대이다 보니까 20대면은 뭐 내리라고 해도 야 무슨 연애 사진을 맞아, 아직까지 맞아. 해놔 하는 내릴 수 있는데 30대고 이제 결혼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 맞아요. 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내리라고 하는 건 제 생각에는 약간 뭔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아니면 우리 아들이 아직 연애를 조금
1: 덜 했으면 좋겠다.
0: 약간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랑 하고 싶었다던가 그 기준이 있으시다던가
1: 저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나요?
0: 네, 솔직하게. 오늘 헤어지세요. 계속 솔직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언니. 혜연씨 지금 처음부터 아니, 계속 솔직하게 말씀하고 계셔가지고
2: 조금 가식
0: 너무 좋아요.
2: 좀 부려주세요.
0: 너무 좋아요. 아, 난 솔직하게 너무 좋아요.
1: 헤어주세요.
0: 너무 좋아요.
2: 이것도 헤어주세요.
1: 제가 말했죠?
2: 아니, 지금

0: 요즘 우리... 저출산 시대에 지금 계속 이렇게 헤어져도 되나요?
1: 헤어지세요. 아니,
2: 출산율 때문에 안 헤어질 수는 없고요. 이게 지금 보세요. 제가 말했죠. 연애의 결말은 결혼 아니면 이별인데 결혼했을 때 벌써 또 싸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엄마 말에 휘둘리는 분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안 돼요. 네네네네네. 이미 독립하실 나이인데 엄마가 사진 내리라고 한다고 사진 내리면은 뭐 나중에 웨딩 사진도 내릴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네, 그쵸, 안 돼요.
1: 네, 헤어져, 맞아 맞아. 네. 그럼 두 분은 부모님께 서로를 연애하고 얼마 만에? 얼마나 알려드리거나 소개시켜드렸다던가
2: 너무 옛날이어가지고 아마 근데 되게 금방 봤던 것 같은데
3: 진짜요? 네.
4: 장모님을 뵌 거는 그래도 전역하고인 것 같고
2: 어린은 이제 보고 싶어도 못 보는 상황이었고요.
1: 아 그쵸 100일 만에 봤으니까 네.
4: 근데 이제 은미는 어쨌든 그 휴가 시스템상 부모님이 이렇게 동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2: 맞아요.
4: 그때 같이 이제
2: 그래서 아버님을 처음 뵙는 날 아버님이랑 단둘이 차를 타고 강원도에 간 거예요. 인사를 한 번도 안 드린 상태에서.
1: 오 마이 갓.
2: 대박이죠. 내가 생각해도 대단하네.
1: 진짜 대단하시다.
2: 네, 그 아기 때 22살 때.
1: 근데 성격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아버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렇게 하실 것 같아.
2: 그렇게는 했죠. 아버님이랑 또 어색하게 그 2시간 넘는 그러니까. 시간을 갈 수 없으니까
1: 잘하셨을 것 같아.
2: 네, 그렇게 해가지고 아버님이랑 그 강원도 화천까지 같이 차 타고 갔었죠. 네네 맞아요.
1: 대단해요. 아니 우리 7081님께서 네. 처음 만났을 때 서로의 첫인상은 어땠는지 궁금해요. 지금의 두 분 모습과는 또 어떻게 달랐을지 그 시작점이 정말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까 10년 연애하셨다고 하셨는데 첫인상이 기억이 나시나요?
2: 너무 나죠.
1: 아 진짜?
2: 처음을 조금 특이하게 만나가지고 특이한 건 아니고 헌팅으로 만났는데 헌팅으로 만났는데 그래서 어리가 그 다가오던 이제 꼬시려고 다가오던 그 순간부터 해가지고 모든 과정이 기억이 나요. 왜냐면은 제가 주변 친구들한테 절대 헌팅으로 남자를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그렇게 만나서 잊을 수 없는 기억이에요. 저한테는 엄청 개구장이었거든요 그때도.
4: 그쵸. 저희가 그때 당시 지금은 뭐 유명 없어진 않는데 그때 당시 유명했던 헌팅 호프집이 있었어요.
2: 이름까지 얘기한다고요?
4: 건대 시민 호프라고. 건대에 있었습니다. 건대 뭐 그런 곳이 있었는데 제가 다가갈 때 이미 뭐 저쪽에서 오늘 저 테이블이 아니면 난 그냥 집에 가야겠다.
2: 거짓말이죠.
4: 맞아요. 거짓말. 모든 인생엔 플랜 B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네, 아무튼. 근데 플랜 A가 될 때까지 도전을 했겠죠.
2: 네, 네, 네.
4: 그 친구들하고 이제 갔다 가는데 마침 또 인원도 맞고 해서 이렇게 또 재밌게 접근을 해야 되니까. 왜냐면 첫인상을 딱 재밌게 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2: 그래서 그때 이제 갑자기 이제 저는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헌팅 술집인 줄 몰라. 솔직히 이름이 시민 호프인데 어떻게 헌팅 술집일 수가 있어요. 그치, 진짜로 술집. 그냥 시민들 가는 호프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시민 호프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왜냐면 저는 진짜 일찍 갔거든요. 7시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때 무슨 공연하고 끝나고 이제 애들하고 먹으러 이제 간 건데 뭔가 9시부터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4: 거기가 7시였는데 7시에 갔다는 건 그냥 요즘 말로 오픈런을 한 거예요.
2: 메인 자리를 선점하려고?
4: 제일 좋은 자리, 명당, 조명 싹 떨어지는 곳.
2: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모르고 갔는데 9시부터 갑자기
1: 사람들이
2: 물밀듯이 오더니 테이블끼리 막 서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막 몇 명 테이블이 와가지고 같이 놀자 그래서 그때 눈치를 챘죠. 아 여기 이런 데구나. 근데 제가 맏언니였거든요. 그래서 애들아 정신 차리고 집에 가자 이러는데 갑자기 뒤에서 그래서 열차가 도착했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까먹어요 이 첫인상을. 열차가 도착했대요. 그래서 그 열차가 어렸어요. 그 무궁화호가 어렸어요. 네. 잊을 수가 없어요.
1: 그렇게 해서 잘
2: 네 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 웃기니까
1: 어쨌든 합석을 해서
2: 합석을 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합석해가지고
1: 너무
2: 놀는데,
1: 재밌다.
2: 그랬어요.
1: 계속 듣고 싶네요. 너무 재밌네요. 너무 재밌어. 네. 아 너무 재밌지만 저희는 또 이쯤에서 노래를 듣고 와야 하는 타이밍이어가지고 네 채연의 둘이서 듣고 올게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때가 캐라시딜 할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4: 엄마 손은 약손 마다 쓰제야.
2: 약국에서 만나요.
5: 케어 원해요.
6: 케어원 헤어.
5: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6: 케어원 헤어.
5: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6: 케어원 헤어.
5: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7: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8: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7: 비다샵
8: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7: 비다이렉트샵
8: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7: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9: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1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Young Street.
1: 웬디의 영스트리트 광고 듣고 왔습니다. 얼미부부 수다캠프 얼쑤캠 김하늘 하은미씨와 함께했는데요. 아쉽게도 벌써 헤어질 시간이 아니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2: 그러니까요. 지금 한 20분밖에 안 한 것 같은데
1: 저 아직 얘기 듣고 싶은데
2: 네, 세상에
3: 다음에도 불러주시면
1: 정말 꼭 나와주세요.
2: 네 그럼요. 저희는 아니, 언제든지
1: 말씀 너무 잘하셔가지고 듣는 재미가 있고 막 사람을 흘려요. 계속 흘렸어.
2: 잘 끌어주셔가지고
1: 아니 아니 네,
3: 그런가요? 진짜. 그냥 저희 헌팅 얘기만 하다가 끝난 것 같은데
1: 마지막에 그래 그게 재밌었나 보다. 아 그게 끌렸나 보다.
2: 제일 재밌는 얘기는 마지막에 해야 된다니까.
3: 도파민
1: 정말. 아 정말 다음에 꼭 또 나

0: SBS ANT에서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합니다. 모집 부문은 방송 조명, 영상 기자, 방송 엔지니어입니다. 지원서 접수는 7월 19일 일요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SBS ANT 채용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력 있는 인재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2: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1: Don't worry, be 하겐.
2: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1: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3: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4: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5: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6: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7: 생활정보.
8: 혹시 다육식물 키우다가 줄기가 길고 얇게 쭉쭉 늘어난 경험 있으신가요? 이런 다육식물의 웃자람 현상은 장마철에 유독 심해지는데요. 연일 흐린 날씨로 햇빛이 부족해지면 식물이 조금이라도 빛을 더 받으려고 몸을 늘리기 때문입니다. 잎사이 간격이 넓어지면서 고유의 예쁜 모양도 잃지만 무엇보다 다육식물이 약해지기 때문에 조심하면 좋은데요. 웃자람을 방지하기 위해선 장마 기간에 물주기를 과감히 멈추고 흙을 바짝 말려야 합니다. 수분이 많은 상태에서 빛까지 부족하면 웃자람이 더 심해지기 때문이죠. 식물용 생장 조명으로 부족한 광량을 채워주는 것도 도움이 되니까요. 다육이도 우리도 이 장마 무사히 넘겨봅시다.
9: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평범해서 더 특별한 완소들의 하루를 영스가 따라가 봅니다. 영스 맵스. 영스 가족의 하루를 따라가며 이야기도 듣고 퀴즈도 풀어보는 시간 영스 맵스입니다. 오늘 지도의 주인공은 0938님인데요. 지금부터 다 같이 주인공의 하루를 따라가 볼까요?

야, 진짜 하게? 오, 나 마음 먹었어. 오늘 드디어 전부터 고대하던 단발머리를 하는 날, 디데이가 다가왔다. 솔직히 막상 자르려니 무서워서 어제까지

아직도 자를까 말까를 수십 번 고민했는데 이러다 평생 고민만 할 것 같아서 그냥 해보기로 했다. 또 단발 한 번도 해본 적 없잖아. 아 몰라, 어차피 다시 자랄 머리. 마음에 안 들면 앞으로 내 인생에 단발은 없다 생각하고 다시 기르면 되지. 다녀오마. 그렇게 비장하게 미용실로 향했고 어떤 스타일을 해볼까 이것저것 검색을 하고 있는데 친구에게 다시 전화가 왔다. 왜? 난 마음 먹었다고. 그만 물어봐. 아니, 너 하는 김에 이것도 해봐. 내가 알아봤는데 될 것 같아. 헐, 진짜? 친구는 나에게 이것을 해보라고 제안했고 나는 솔깃했는데 친구가 해보라고 한 이것은?

영스 맵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친구분이 해보라고 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기부, 2번 공부. 두 개 보기 중 하나를 골라 보내주세요. 보기만 써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번,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음 일정 따라가 볼게요. AOA의 단발머리.

0: 머리카락 기부? 나도 할 수 있나? 내가 알아보니까 될 것 같아. 25cm만 넘으면 된대. 나 전에 염색도 한 적 있는데 그런 건 안 되지 않아?
1: 옛날엔 그랬는데 이제 기준이 바뀌어서 엄청 상하지만 않으면 되나 봐.
2: 친구의 말을 듣고 폭풍 검색을 해보니 나도 가능할 것 같았고 기왕 단발을 하는 거 좋은 일까지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져 얼른 미용실로 향했다.
0: 머리 어떻게 하시게요?
3: 저 단발할 건데 머리카락 기부도 할 거라서 묶어서 잘라주세요.
0: 어머, 저 기부하신다는 분 처음 봐요. 신기해라.
2: 그렇게 선생님도 나도 떨리는 마음으로 머리를 자르려는데 직접 한번 잘라보실래요? 나는 덕분에 처음으로 셀프 커트도 해보고 늘 바닥에 버려졌던 머리카락들을 소중하게 모아 봉투에 담았다. 기부를 위한 머리카락 자르기가 끝나고 이제 내 머리를 정리할 시간이 왔는데 단발은 어떤 스타일 원해요?
3: 저 이 사람처럼 해주세요.
2: 나는 폭풍 검색 끝에 찾은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는데 내가 보여준 이 사람은?

영스 맵스 두 번째 퀴즈입니다. 사연자님이 보여준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금잔디, 2번 웬디. 두 개 보기 중 하나를 골라 보내주세요. 정답 보내주실 곳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지도 완성해 볼게요. 웬디의 나를 신경 쓰고 있는 건가?

저 웬디처럼 해주세요. 나는 단발의 권위자, 단발의 신, 웬디의 단발머리 사진을 보여주며 이대로 해달라고 했고, 선생님은 단발머리 하는 사람들 열의 일곱은 이 머리를 들고 온다며 웃으셨다. 근데 손님, 긴 머리보다 단발이 훨씬 잘 어울리세요. 진짜로. 물론 웬디만큼은 아니었지만 왜 이제 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만족스러웠고, 이대로 집에 들어가기 아쉬워서 결국 처음 단발머리를 한 날, 그리고 기부도 한 역사적인 날을 기념하며 혼자 네 컷 사진도 찍었다. 아까 자른 머리카락을 고이 포장해 택배를 보내려는데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 기분이 묘했고, 이렇게도 좋은 일을 할 수 있구나 싶어 알려준 친구에게도 고마움을 전했다. 택배까지 보낸 후 집으로 돌아왔고, 너무 만족스러운 하루를 보내 기분이 좋았다. 이렇게 오늘의 지도 100점짜리 하루로 완성! 영스맵스, 오늘은 0938님의 하루를 따라가 봤는데요. 퀴즈의 정답은 기부와 웬디였습니다. 아우, 감사드립니다. 네. 근데 정말 많은 분들께서 단발이 조금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단발도 칼단발이 있고, 좀 층을 많이 낸 단발도 있고, 수술도 많이 친 그런 단발도 있잖아요. 그리고 기장도 다양한 단발들이 있고, 그래서 단발을 좀 길게 잘라보시고 좀 조절해보는, 길이를 점점 짧게 가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또 되게 많은 분들이 단발이 되게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도전해봐도 좋을 것 같다. 네. 영스맵스, 이렇게 영스 가족의 소소한 일상을 따라가며 함께 퀴즈도 푸는 코너입니다. 웬디의 영스트리트 홈페이지 영스맵스 게시판에 오셔서 사연 남겨주세요. 지도를 완성해준 분께는 선물로 배달의 상품권을, 퀴즈 정답자는 추첨을 통해 치약 칫솔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아이비 피처링 버벌진트의 완벽한 날 듣고 올게요.

지금부터 완소들을 위한 7월의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하루 10분 독서 습관 지학사에서 독서 평설 정기 구독권, 명품 덴탈케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치약 칫솔 세트,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의사가 만든 베개 시가드에서 3중 구조 베개, 청소이사 전문 영구크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 번호로 문자 발송되니까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에 개인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

0: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0시에는 배성재의 텐이 방송됩니다.
1: 웬디의 영스트리티즈 마칠 시간입니다. 2991님 엄마 퇴근하기 전에 설거지 해놓으려다가 엄마가 아끼는 접시 두 개나 깨뜨렸어요.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라는 말이 진짠가 봐요. 엄마 미안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저도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그래도 엄마 피곤하시니까 조금이라도 도와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전 또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깨트릴 때 다치지 않으셨죠? 네, 그것도 중요합니다. 어머니께서 이해해 주실 거예요. 네, 엄마가 퇴근하고 오면 너무 피곤할 것 같아서 내가 미리 해드리려고 했는데 미안해. 그래, 다음번에는 그 비싼 접시나 어머니가 아끼는 접시는 떼고 설거지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수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끝곡으로 윤은혜 피처링 마이티마우스의 사랑해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웬디 기분 좋은 밤. One night.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성원 에드피아.
3: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남자가 딸을 찾기 위해
2: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가 되는
3: 아빠 유니버스 액션 드라마
1: SBS 금토 드라마 김부장은 매주 금토 밤 9시 50분 SBS에서 만나요.
4: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0: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 1533-1566 세라하임.
2: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3: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4: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5: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4: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5: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복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4: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5: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4: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6: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7: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6: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담아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남심저격 리얼토크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1: 4, 3, 2, 1 속보 기상천외한 그림 위장술 카멜레온 숨바꼭질 게임에 빠진 지구촌 쇼츠 릴스 타고 전세계 확산 디지털 놀이터로 진화.

0: 마지막인 듯 소리 질러 저 멀리 끝없이 날아오를 듯 힘껏 뛰.
1: 안녕하세요. 2026년 7월 10일 금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트와이스의 Dance the Night Away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기상천외한 그림 위장술, 카멜레온 숨바꼭질 게임에 빠진 지구촌, 쇼츠, 릴스 타고 전세계 확산, 디지털 놀이터로 진화였습니다. 요즘 핫

0: 한 카멜레온 숨바꼭질 게임. 예, 여러 이용자가 함께 즐기는 멀티플레이 숨바꼭질 게임인데 이용자가 술래가 찾지 못하도록 자기 캐릭터 몸에 그림을 그리고 맵 안에 숨어서 술래한테 안 들키면 성공인 굉장히 단순한 게임입니다. 이게 뭐 복잡한 조작이나 스토리를 배울 필요도 없고 켜자마자 누구나 즐길 수 있어서 진입장벽도 낮고 누가 더 완벽하게 배경에 녹아들어서 숨었는지 그 위장 실력을 겨루는 재미가 있습니다.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숨거나 황당하게 들키는 장면들이 SNS 쇼츠로 만들어서 퍼졌는데 이게 굉장히 좀 보는 재미가 있어가지고 바이럴이 아주 세게 돼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지금 거두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친구들하고 같이 하기 좋은 게임인데 오프라인에서 못 만난 친구들 랜선으로 만나서 또 재밌게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베텐 관련 아이디를 만나면 반가울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군대에서 다들 위장 크림으로 한 번씩 해봤는데 뭐가 재밌냐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또 다르죠. 화면으로 해보면 오늘은 정예인 씨와 티끌 논쟁하는 날입니다. 저 없는 동안 스페셜 DJ들의 타격을 담당했던 베텐 여포 정예인 씨와 밀린 수다를 나눠볼 거니까 같이 끼어들고 싶은 분들은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고요. 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보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논쟁에 과몰입할 수 있는 재밌는 주제도 제보해 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금요일 게시판 열려 있습니다. 코너 전엔 일상 문자 소개 코너 NPC 타임 있으니까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아무 말이나 편하게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립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베테랑들 문화생활 챙겨드리는데요. 8월 22일부터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일루시어니스트 이은결 30주년 콘서트 원 오브 원 알석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베텐 홈페이지 이벤트 게시판에서 초대 날짜 공지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1인 2매씩 드린다고 합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간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5: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4: 비다샵!
5: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4: 비다이렉트샵!
5: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4: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6: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7: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6: 국민 인쇄

0: 사람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3: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함께하는 여러분의 NPC 배성재가 여러분의 심심한 일상도 특별하게 들어드립니다. 문자 소개 코너 NPC 타임. 7918님, 저 이직하려고 하는데 배디 생각이 궁금해요. 적성에 맞는 일을 8시간 할까요? 적성에 안 맞는 일을 6시간 할까요?
6: 와, 뭐 12시간 대 6시간도 아니고 적성에 맞는 일을 하는 게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5: 일을 하면서 즐겁기는 쉽지 않은데 그래도 적성에 맞는 일을 하면 시간에 가는 그 시간이 흘러가는 느낌 자체가 되게 빠를 것 같습니다. 잘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직업 선택에는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내가 별로 안 좋아하더라도 이거 내가 잘하는 것 같다. 예. 적성에 안 맞는 일이 혹시 내가 진짜 잘하는데 적성에 안 맞나? 이러긴 어렵잖아요. 예. 적성이 돈 안 준다라고 하신 분 있고요. 박상호님, 저 어렸을 때 어머니가 가계부 쓰면서 조그마한 라디오를 틀어놓고 들으셨어요. 그걸 보고 잘한 탓일까요? 저도 뭔가 일을 할 때면 라디오 청취하는 걸 좋아하네요. 라디오가 이런 게 좋죠. 뭐 딴 거 할 때 막 귀를 엄청 뺏기거나 생각을 많이 뺏기지 않으면서 틀어놓고 누군가 같이 있는 느낌이 좋죠. 특히 일할 때가 좋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저도 요즘은 일할 때 많이 틀어놓겠습니다. 6034님, 양말은 어디 발이 달렸는지 자꾸 한 짝씩 없어집니다. 제 애착 강아지 양말이 있는데 한 짝이 없어져서 못 신고 있어요. 중요한 날마다 신는 건데 내일 중요한 미팅을 하거든요. 강아지가 그려진 양말을 신고 미팅을 나가시는군요. 본인이 어디다 던져놔서 그런 거 아닙니까? 예. 댕댕이가 물어간 거 아니냐. 댕댕이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예. 아무튼 세탁기 안에 어디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보통 그렇더라고요. NPC 타임이었습니다. 티끌같이 쓸데없는 논쟁도 일단 한번 찔러봅니다. 한 번쯤 궁금했던 이슈를 권위 없고 모순 가득한 저퀄리티 토크로 툭툭 건드려보는 시간. 세상의 모든 토론.
7: 티끌 논쟁.
5: 배텐과 연극 무대. 너무 다른 극과 극 두 세계를 오가며 살고 있는 분 정예인 씨 어서 오세요.
7: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5: 네. 저 없는 동안 어떻게... 기강 담당이었죠?
7: 아니에요.
5: 스페셜 게스트들을 그렇게 팼다면서요?
7: 아니에요. 제가 더 많이 후드러 맞았어요.
5: 맞았어요?
7: 네, 그럼요.
5: 소혜 씨랑은 그래도 번호 교환을 이제서야 하고
7: 네네. 친해졌고. 소혜랑 번호 교환했습니다.
5: 방송 후에 연락을 했다?
7: 이제 하려고요.
5: 그렇군요.
7: 네.
5: 윤마치 씨랑은 어떠셨어요?
7: 아, 마치님 너무 예쁘시고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그냥 예뻤어요, 너무.
5: 그래요.
7: 머리를 잘 안 감으시더라고요.
5: 아, 그걸로 좀 그랬어요?
7: 네네. 머리에서 최대 얼마나 안 감았는지 얘기하는데 제가 이틀이라고 그러니까 되게 배신감 느낀 표정으로 저를 보시면서 그때 5일이었나 일주일이었나?
5: 채팅창에 윤마취두부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윤악취
7: 그래서 굉장히 그 뭐랄까 베텐과 잘 어울리는 여성 게스트를 뭔가 오랜만에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5: 일주일 좀 심하네요, 그죠? 예. 윤마취 신곡 나왔다고.
7: 아 맞아요 맞아요. 신곡이 또 나오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 많이 네. 들어주세요.
5: 그래요. 정예인 씨가 원래 베텐 스페셜 DJ 대기조였어요. 제가 이제

0: 한국이 뭐 16강 가거나 뭐 이랬으면은 일주일 정도 더 뒤에 오기 때문에
1: 네.
0: 정예인 씨를 대기시켜 놓고 예인 씨가 할 가능성을 90% 이상으로 봤습니다.
1: 저도요.
0: 저는 제가 당연히 7월에 돌아온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돌아왔더니 날짜가 6월 29일이더라고요. 나 6월에 갔는데 월드컵을 6월에 돌아와? 이러면서 황당했습니다.
1: 뭐 스페셜 DJ 못한 것도 아쉽지만 또 축구가 더 위로 못 올라가서 되게 그 오빠가 하시는 중계 보면서 너무 아쉽더라고요.
0: 뭔가 못 본 사이에 그죠? 3주 동안 예인 씨가 영혼 없는 정답 찾기에 능해진 것 같네요. 자꾸 사람들을 돌아가면서 만나서 그런가? 순간적으로 영혼 없는 답 찾기. 정답을 빈말.
1: 와, 나 너무 뭔지 알 것 같아서 그러니까. 너무 웃기나?
0: 눈이 텅 비었는데 입으로는 정답을 얘기하는 느낌. 다시 돌아오셔도 돼요 이제.
1: 이게 이 방송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좋게 말하면은 그냥 순발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정답이 그냥 술술술 나올 때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좀 피곤한 날 오히려 그렇게 되는 것 같고.
0: 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왔으니까 이제 그렇게 안 하셔도
1: 네,
0: 되고
1: 네.
0: 그냥 다 풀어놓으셔도 됩니다. 네. 자 오늘. 세상의 모든 토론 티끌 논쟁 어떤 코너인지 소개해 주세요.
1: 네, 티끌같이 소소하고 자잘하고 쓸데없는 논쟁을 저희 둘이 토론해서 배틴만의 결론을 내드리는 코너입니다. 세상에 널려있는 다양한 주제 받고 있으니까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금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티끌 논쟁 주제 채택되면 선물 저지 밀크 푸딩 보내드려요.
0: 네. 자 그러면 논쟁 사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1: 네, 첫 번째 논쟁 여름휴가는 성수기 대 비성수기. 익명 강님. 여름휴가는 성수기 비성수기 언제 가는 게 현명할까요? 사람마다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전 여름휴가엔 집에서 쉬고 비수기 기간에 여행 가는 걸 더 좋아합니다. 사람이 북적여도 성수기 기간에 활력 넘치는 여름휴가 보내기, 비성수기 기간에 여유롭게 여름휴가 보내기, 뭐가 좋죠?
0: 여름휴가인데 비성수기라는 거는 그럼 여름이 지난 다음에 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1: 아주 더운 뭐 아이들로 치면 여름방학 이런 게 좀 지나고 나서 가는 것들을 말하는 건가? 그렇다고 합니다.
0: 성수기가 보통 7말 8초를 얘기하는데 예인 씨는 휴가를 뭐 이렇게 여름 휴가, 겨울 휴가 이렇게 딱 해서 가지 않죠.
1: 없죠,
0: 그냥
1: 그럼.
0: 시간 날 때 가는 거죠.
1: 그렇죠. 시간 나면 가죠.
0: 만약에 휴가를 내가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런 딱 여름 휴가 이렇게 갈 거예요? 아니면 약간 계절 애매할 때 가는 게 더 좋으세요?
1: 저는 사람들 없을 때 가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뭐 해외여행 가서도 사람들 북적이는 곳을 막 가는 걸 선호하진 않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비성수기에 갈 것 같은데.
0: 근데 그게 좀 적당히 비성수기여야지 진짜 휑할 때 있거든요.
1: 네.
0: 가면은 그쪽에 뭐 숙박이나 뭐 이런 거 받아주는 분들이 왜 왔지? 이런 표정을 할 때가 있어요. 네. 저는 그런 걸 많이 겪었어요. 저는 완전 비성수기파여가지고 아예 사람 몰리는 거를 진짜 다 피해서 가는데 진짜 너무 뜬금없을 때 가면 그쪽에서 조금 황당해요. 뭐야?
1: 근데 이제 꼭 계절을 맞춰서 성수기에 가야 하는 여행지들이 있긴 하죠. 뭐 삿포로라든지 그게 좀 아니면 완전 여름 휴양지를 간다든지 뭐 왜냐면 우기 때 가고 이러면은 놀러 가서 놀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뭐 저는 뭐 비성수기 나름 좋은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완전 비성수기에 그 뭐 국내 여행이긴 한데 강릉이 성수기 비성수기랄 게 없긴 하지만 진짜 그냥 여행 갈 만한 어떤 그게 아닐 때 제가 겨울에 강릉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정말 휑했거든요. 강릉이 바닷가에 사람도 없고 어디 음식점을 가도 사람이 잘
0: 바닷가 가면 칼바람 불잖아요.
1: 네, 없었는데 진짜 유명하다는 카페를 가도 사람이 없더라고요. 근데 전 너무 좋았어요.
0: 네. 좋아요?
1: 저 너무 좋았어요.
0: 숙소에서만 있었구나.
1: 아니 숙소에도 있고 막 아침 저녁으로 그 유명하다는 막 그런 카페들 있잖아요. 바다 보이는 카페. 근데 뷰 좋은 자리가 그냥 다 텅텅 비어 있으니까 완전히 내 세상 같고 너무 좋았어요. 친구들이랑.
0: 강릉 가면은 그 안목 해변이라고 커피를 파는 그런 해변이 있거든요. 커피 네. 유명한.
1: 네.
0: 거기 가면은 그 옥상에 자리가 있어요. 옥상에 딱 자리를 잡고 바다를 보면서 커피를 마시는 그 느낌이 있는데 겨울에 가면 거기 앉을 수가 없어요.
1: 너무
0: 추워서.
1: 예. 누구랑 갔어요, 오빠?
0: 저는 동계올림.

0: 올림픽 때 갔죠. 네. 강릉에 있었으니까.
1: 재미없어. 네.
0: 그때도 가고 지금 아내랑도 가고. 네. 그때도 겨울에 갔습니다.
1: 아 네. 근데 거기 동계 올림픽 중에 혼자서 그런 카페를 찾아가신 거예요?
0: 아니요, 저희 SBS 당시 사장님도 가시고.
1: 예예. 예.
0: 그때 아. 시청률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아. 사장님이 저한테 고기를 사주겠다고 강릉까지 네. 찾아오셨어요.
1: 어머 어머.
0: 그래가지고 성재는 내가 고기를 구워줄 거야. 그래서 막 구워주시고 썰어주고 그러고.
1: SBS 사장님.
0: 네, 그래가지고 커피 어디 마시면 좋니?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를 모시고 가서 담요를 이렇게 갖다 드리니까 담요 덮고 아 좋다 뭐 이러셨는데 아. 좀 춥다고 하셨습니다. 아. 예. 그거랑 시애틀을 갔는데. 시애틀은 그때가 우기라서 사람들이 잘 안 온대요.
1: 네.
0: 근데 저는 이제 뭐 에이 우기여도 뭐 그냥 뭐 상관없어요 이러고 갔는데 정말 나흘 내내 비가 한 번도 안 그치고 비가 와가지고 그냥 계속 하루 종일 신발이 젖어 있었던 기억밖에 안 나요. 축축하고.
1: 아, 그 뭐 나왔으면 발이 부럽겠어요. 네, 그 열이 끝나고.
0: 그렇지 않아도 부러 있는데 진짜 발이 퉁퉁 부러가지고.
1: 그러니까 이게 그 계절을 잘 신경 써서 가야 하는 나라들은 성수기에 맞춰서 가는 게 좋은 것 같고
0: 예.
1: 굳이 그렇지 않은 것들은 비성수기도 그만의 어떤 그 쓸쓸한 어떤 매력이 또 있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쓸쓸한 게 좀 여유 있고 좋은 정도여야 하는데 진짜 휑하고 너무 아무것도 없으면 약간 우울해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우울감을 잘 못 느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좀 아니다. 몇 번 우울한 여행이 기억이 납니다.
1: 진짜.
0: 성수기파는 이제 여름휴가는 뭔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한여름에 가서 북적북적한 그 느낌 예, 그런 걸 즐기는 것 같고 또 공연 액티비티가 딱 그 축제 기간에 열리는 때가 있으니까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 있고 사람들이랑 일정 맞추는 것도 역시 휴가철이 제일 편하고요.
1: 네.
0: 비성수기는 제일 좋은 건 항공권 저렴한 거.
1: 그쵸.
0: 숙박비 저렴한 거.
1: 맞아. 예. 저는 그래서 이거가 근데 은근히 중요한 것 같아요. 숙박비 항공권 저렴한 거.
0: 많이 차이 나요.
1: 이게 엄청 큰 메리트예요. 네. 왜냐면 이게 그거만 가서 더 맛있는 거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줄도 안 서고.
1: 네. 줄도 예. 안 서고.
0: 근데 진짜 날씨는 잘 챙기고 가셔야 됩니다.
1: 네.
0: 비만 온다? 예, 진짜 우울할 수 있습니다.
1: 많이 우울하셨나 봐요.
0: 네. 진짜. 네. 자, 그럼 이거 결론은?
1: 그래도 저는 비성수기로 추천드리겠습니다.
0: 비성수기. 저도 그걸 추천드립니다.
1: 네.
0: 요즘은 근데 실제로 일부러 약간 유동적으로 시기 지나서 가시는 분들이나 미리 갔다 오시거나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다음 주제.
1: 아침 7시 대 밤 11시. 전화 혹은 메시지 누가 더 비매너인가? 익명 2님. 아침 7시 대 밤 11시 전화 혹은 땡톡 누가 더 비매너인가요? 지인 중 한 명은 너무 이른 시간에 한 명은 너무 늦은 시간에 연락을 하는데요. 연락받으면 무슨 안 좋은 일 있나 싶고 불안한데 막상 별거 아닌 거 얘기하면 굳이 왜 지금 연락을 하나 짜증이 확 나요. 아침 7시 밤 11시 어떤 연락이 더 비매너죠?
0: 아침 7시는 싸우자는 거다라고 하신 분 있고 그쵸 좋은 연락일 가능성이 거의 없죠.
1: 네.
0: 밤 11시는 보통 다음 날 뭘 좀 준비시켜야 되는데 지금 얘기 안 하면 큰일 나니까 연락 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1: 네.
0: 아침 7시 뭔가 안 좋은 소식일 가능성이.
1: 와, 아침 7시가 저도 좀 더 힘든 것 같아요. 저는 그 시간에 잘 안 일어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전화 받고 깨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수면의 흐름이 깨진달까요?
0: 전화를 어떻게 소리나게 해놓으세요? 잘 때?
1: 전 진동으로 해놔요.
0: 진동으로?
1: 네, 무음으로 해두지는 않아요.
0: 저는 거의 무음으로 해놓고 살아가지고
1: 진짜?
0: 사실 연락이 와도 몰라요 그냥.
1: 원래 잘 안 받는구나 전화를.
0: 거의 잘 안 받죠. 네.
1: 진짜? 그럼
0: 아는 분이면 받아요. 늦은 시간에 보면. 폰을 보통 이렇게 보이는 데 놔두고 있으니까 보여서 아는 사람이네 그러면 받죠. 아무리 시간이 안 맞아도.
1: 저는 핸드폰을 주변에 둬도 잘 보지 않는 편이라 뭐 할 때 저는 한 가지밖에 일을 못해서 저는 무음으로 해두면 정말 모든 연락을 다 놓치게 될 것 같아요. 배디는 참 대단하네요. 이게 되게 잘 열려있나 봐요. 시야가.
0: 맞아요. 눈 작은데 시야가 되게 넓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1: 오, 예. 그러니까 이게 눈의 크기와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야가 넓은 거는.
0: 그러니까요. 예.
1: 관음이다. 가성비 좋은 눈.
0: 먹을 거 레이더. 보통 아침 7시는 나랑 관련된 어떤 큰일일 가능성이 높고 11시는 타인과 관련된 큰일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하신 분이 있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0: 보통은.
1: 예. 네. 근데 아 그리고 또 아침에는 대부분 출근하는 시간이라 이게 체감 준비할 때 안 그래도 바빠 죽겠고 너무 피곤하잖아요 몸이. 그래서 저는 아침보단 차라리 밤이 난 것 같아요. 밤 11시에는 꽤나 안 주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 느낌?
0: 밤 11시에 그쵸. 네. 예. 근데 기분은 나쁠 수 있죠. 이 시간에 어? 나한테 전화하는 건 나를 뭘로 보는 거지? 뭐 이럴 수 있죠.
1: 근데 또 누가 전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또 완전 다를 것 같아요.
0: 배텐 끝나고 갑자기 연락이 온다.
1: 그런 경우는
0: 메인 작가한테 저는... 연락이 온다. 이거는 그냥 어, 안 그럼, 받아도 되는 거죠.
1: 아니 완전 무섭죠. 배텐 끝나고 메인 작가 언니한테 전화하면 다 말 실수했나? 막 이런 생각 들죠.
0: 그럴 가능성 거의 없고 보통 뭐 이제 스케줄 조정이나 아니면 지금 뭐 회식하자.
1: 아 이런. 저는 그런 건 너무 환영이죠. 사실.
0: 오히려 환영이에요.
1: 네. 저는 누가 좀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0: 급한 주식 정보 찔러줄 수도 있다.
1: 아 근데 그거는 갑자기 그렇게 주는 주식은 왠지 뭔가 좀 구리고 냄새가 나고 그냥 왠지 언니가 그 시간에 전화하면 내가 뭔가 실수를 했거나 방송하다가 혹은 술 먹자 둘 중 하나인데 이제 후자면은 사실 너무 고맙죠.
0: 오히려 고맙다. 네. 어,
1: 그렇군요. 둘 다 외로운 영혼인데
0: 외로운 걸 오늘 왜 이렇게 강조하죠? 왜 강조하는 거예요?
1: 아니 항상 외롭다는 얘기는 항상 하잖아요 오빠. 외로운 이크크예요. 맞아요. 저 외로운 이크크예요 여러분.
0: 자 아무튼 아, 몇 시쯤에 일어나고 몇 시에 자고 그러나요?
1: 저는 요즘에 그래도 한 10시에는 일어나요. 늦게 일어나는 거죠.
0: 10시.
1: 근데 제가 지금 이제 29살이잖아요 오빠. 근데
0: 왜요? 근데 나이 보니까 헛웃음 나와요?
1: 근데 제가 원래는 진짜 젊었을 때는 지금도 물론 젊지만 늦게 자면 늦게 자는 대로 늦게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늦게 자는 만큼 저는 10시간은 자는 사람이라 그 10시간을 다 채워서 막 오후 3시고 4시고 5시까지도 자는 사람이었는데
0: 아 그러니까 새벽 5시까지 술 먹고 5시까지 잔다.
1: 네 원래는 그랬는데 요즘엔요 아무리 새벽 5시에 자도 10시면 깨요.
0: 아
1: 그게 벌써 왔어 내가 어떡해.
0: 뭘 어떡해요.
1: 그러고 다시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0: 어. 보통 그렇게 돼요.
1: 어떡해.
0: 네? 뭘 어떡해요.
1: 너무 속상해요.
0: 지금이라도 관리하셔야죠.
1: 이크크 너무 속상해요.
0: 이모부를 빨리 찾으라고 하신 분이 있고 이모까지는 지금 그죠 약간 면역 온 것 같은데 이모부가 나오니까 열받네.
1: 아 이모부 진짜 웃기다. 이모부 진짜 웃기다.
0: 이모부 너무 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1: 한의사 이모부로 만나래요.
0: 괜찮네. 한의사 이모부 만나면 저희도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겠네요. 그죠?
1: 아 그럼요. 네. 네.
0: 자 아무튼 무음으로 해놓고 살면은 좀 이제 인간관계 단절이 좀 있긴 하지만
1: 네. 예,
0: 그래서 잠은 잘 수 있어서 저는 잘 때는 좀 무음으로 해놓는 게 낫지 않나. 알람은 당연히 소리 나게 해야 되지만
1: 네.
0: 자 아침 7시와 밤 11시 뭐가 더 비매너입니까?
1: 아침 7시가 더 비매너인 것 같아요. 네.
0: 일찍 깨면 덜 받고
1: 네.
0: 밤 11시에는 이미 잠드는 경우가 현대인들은 또 그렇게 많지는 네. 않기 때문에
1: 그리고 이 아침 7시가 주말 아침 7시 전화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0: 최악이네요.
1: 그럼 진짜 최악이죠. 그럼 설 밤 11시가 100번 낫다.
0: 주말에는 일 연락 오는 것 자체가 싫은가요?
1: 저는 그런 건 사실 딱히 없어요. 그냥 전 쓰잘데기 없는 연락은 좀 안 보는 편인데 일 연락은 막 가슴이 콩닥콩닥해요.
0: 왜요?
1: 나 또 일하나? 이렇게
0: 설레요?
1: 설레요. 네. 감사하고
0: 그럴 수 있죠.
1: 네. 예.
0: 생각해보니까 메인 작가는 한 새벽 2, 3시에도 톡으로 스케줄을 보냈던 것 같아요.
1: 아 예. 열심히 하는 거죠.
0: 그럴 수 있죠.
1: 그래서 언니 열심히 네. 하는 거죠.
0: 서로 늦게 잔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1: 그렇죠. 그렇죠. 예.
0: 그러면 더 비매너는 아침 7시
1: 네.
0: 로 정하겠습니다.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0: 관리했더니 혈색이 싹 도네.
1: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0: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2: 매출.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3: 고릴라 SBS 생활정보.
4: 장마철엔 집중호우로 짧은 시간 도로가 쉽게 침수될 수 있죠. 특히 도심 곳곳의 맨홀은 일명 장마철 지뢰라고도 불리는데요.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맨홀 뚜껑이 들리거나 손상돼 있을 수 있어 무심코 밟았다가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래된 콘크리트 맨홀 뚜껑은 시간이 지나면서 깨질 수 있어 보행자 주의가 필요한데요. 맨홀 위는 가급적 피해서 걷고요. 비가 많이 오는 날 빗물이 고인 곳에서 기포가 올라오는 맨홀이 보인다면 물이 강하게 치솟거나 뚜껑이 열릴 수 있다는 신호일 수 있으니까요. 되도록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겠죠. 환경을 생각하는 SBS 고릴라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5: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6: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 수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송제의 텐 중에서 배텐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어.

0: 배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쓸데없고 소소한 티끌 같은 주제로 토론을 펼치는 티끌 논쟁. 정예인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또 만나보겠습니다.
1: 술안주로 시킨 탕 요리 다 같이 떠먹기 가능? 개인 앞접시 필수. 5145님. 술집 안주로 시킨 탕을 남들이랑 같이 수저로 떠먹을 수 있다? 없다. 전 옛날 사람이라 있다의 한 표입니다. 남이랑 한 메뉴를 나눠 먹을 때 앞접시는 무조건 필요한 걸까요? 메뉴마다 다른가요? 앞접시가 필요한 메뉴는 어떤 걸까요?
0: 어떻습니까?
1: 일단 술 먹을 때 이제 저는 탕 요리를 거의 안 시키긴 하는데 왜냐면 저는 소주 이런 거를 또 안 먹다 보니까 탕이 그렇게 좀 필요하진 않아요, 술 먹으면서. 근데 이제 또 같이 먹는 사람들이 뭐 소주 쪽을 드시면은 이제 탕을 시키게 되는데, 그러면은 다들 처음에는 국자로 자 본인들이 먹을 치만큼을 떠가요. 근데 결국에는 취해서 다시 다 자기들 숟가락 이렇게 넣어서 먹더라고요.
0: 거기다 숟가락 꽂아놔요. 어떤 인간들은.
1: 진짜 저는 그렇게까지 하는 친구들은 못 보긴 했는데 그러는 걸 보고, 근데 저는 뭐 또 탕을 그렇게 자주 먹진 않으니까 크게 막 그게 불편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0: 저도 옛날 사람이니까 그냥 찌개 숟가락으로 다 떠먹던 그 시절에 살아가지고 더럽다는 생각은 지금도 안 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먹으면 저도 그렇게 먹는데 상관이 없는데, 이제 워낙 요즘은 다 개인 접시로 떠가니까.
1: 그렇죠.
0: 네, 그게 편하긴 하죠. 뜨다 보면 근데 식어요.
1: 그러니까

0: 나 저도 그게 좀 싫어. 저는 떠먹는 거를 선호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근데 왜냐면 수저가 계속 그 탕만 먹는 게 아니라 막 다른 것도 먹고 하면 다른 음식들도 묻은 걸또 담그게 되잖아요. 그거는 다 같이 먹을 때 예의가 아니니까 웬만하면 덜어 먹는 걸 좋아하는데 덜어 먹으면 식어.
1: 식어요. 식어. 왜냐면 식어가지고 빨리 먹어야 돼요. 빨리 다 먹어야 돼.
0: 빨리
1: 식으면
0: 먹으면
1: 아깝잖아요.
0: 자꾸 많이 먹게 되고.
1: 예. 네, 근데 이제 뚝배기 같은데 보글보글 끓고 있으면 끓으면 소독이 안 되나요?
0: 그러니까요. 뭐 수저를 넣어서
1: 균이
0: 소독하는
1: 다 죽지
0: 건가요?
1: 않나?
0: 살균?
1: 그리고
0: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저만의 그냥 꿀팁인데요. 어차피 건더기는 많이 안 먹기 때문에 건더기만 먼저 뜨고 국물을 소량씩 덜어가요. 먹을 때마다. 한 번에 많이 뜨면 다 식어서 버려야 되잖아요.
1: 그쵸, 그쵸.
0: 맛이 없고 짜고.
1: 예. 그리고 국물 또 이제 떠가는 걸 사람들이 하다 보면 귀찮은 게내거 뜨잖아요.
0: 떠줘야 되는 거?
1: 떠줘야 돼요.
0: 그거 뭐가 그렇게 귀찮아요, 오빠? 그거 그렇게 귀찮아요? 오빠는
1: 그거
0: 사람을 만나면 안 되나 봐.
1: 아니 어쨌든 제가 뜨진 않고 보통은 제가 요즘은 나이가 높은 편이니까 어딜
0: 네.
1: 안 뜬. 다른 사람 누군가 고생을 합니다. 그 얘기를
0: 아,
1: 한 거예요.
0: 갑자기 또뭘 이렇게 포장을.
1: 제가 하는 건 힘들지 않죠.
0: 그런가요?
1: 예. 그리고 또 그거를 뜨다 보면 이게 사람 수에 안 맞는 경우들이 있어요.
0: 양이.
1: 예. 왜냐면 안주를 시킬 때 국물류를 그냥 원 오브 댐으로 시키지 하나만 딱 시켜가지고 뭐 7인분 이렇게 안 나오면
0: 그쵸.
1: 국자로 뜰 때도 머릿속으로 예, n분의 1을 하는 거에 대해 또 골치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n분의 1을 딱 떨어지게 했어요. 그러면 또 뚝배기는 텅 빕니다. 그러면 가져가요. 그럼 그좀그 서운하지 않나요?
0: 아, 전혀 안 서운한데. 서운할
1: 이럴
0: 것도 많다.
1: 거면은 따로 7명 거를 나눠서 갖다 주든가.
0: 제가 지금 성재 오빠를 본몇년 동안 느낀 거는 오빠는 사람한테는 별로 안 서운해하고 약간 음식한테 서운해. 음식한테 항상 감정 이상하고 빈정 이상하고 섭섭해하고 그러시는 것 같아.
1: 그렇습니다.
0: 네.
1: 사실상 침뱉고 나눠 먹는 거 아니냐라고 하신 분 있는데 그 정도로 느껴집니까?
0: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사실. 뭐, 딱히 뭐 그렇게 크게 막 엄청 신경 쓰지는 않는 것 같아.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다 덜어 먹었던 것 같아. 근데 처 거진.
1: 근데 포장마차 같은 데 가거나 뭐좀 이렇게 국자 같은 거안 주는데 앞접시 좀 많이 안 나오는 곳 가면은 또 이거를 따로 국자 주세요. 앞접시 좀 사람 수대로 주세요. 이게 좀 힘든 상황들이 있긴 해요.
0: 그런가요?
1: 애인이랑은 앞접시 따로 씁니까?
0: 아,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잘안 나는데.
1: 아, 그러니까 쓸 거냐고 앞으로.
0: 앞으로
1: 네.
0: 앞접시 따로 쓸것 같은데요?
1: 아, 따로 써요?
0: 네.
1: 굳이 나 이거 섞이면 안 돼. 이러면서.
0: 아, 근데 아니다. 그냥 같이 쓸것 같기도 하다. 의미 없잖아요.
1: 그렇죠.
0: 네.
1: 이모부랑은 어떻게 할 거냐고 하시면 되고. 같이 사는 사람. 같이 사는 사람이면 당연히
0: 같이 사는 사람이면은 애초에 무조건 덜어 먹죠. 왜냐면 국을 많이 끓일 텐데 그러면은 거기다 침다면은 또못 먹잖아요. 이
1: 그렇죠, 그렇죠.
0: 음식이. 그렇게
1: 예.
0: 결혼을 하면은 무조건 다 덜어 먹죠.
1: 오히려
0: 오히려.
1: 집에서 이제 보관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0: 그렇죠, 그렇죠.
1: 어디 가게에 가서 먹는 데이트할 때랑 또 다릅니다.
0: 그럼요,
1: 예,
0: 그럼요.
1: 맞습니다. 이모부가 서운한 게 아니라 오히려
0: 네.
1: 침은 피보다 진하다라고 하신 분 있고, 예. 개인 접시만 쓰자고 오버하면 섭섭한가요? 예를 들어서 남친이나
0: 아, 근데
1: 나중에.
0: 너무 그러면은 조금, 아, 왜 이렇게 유난을 떨지? 이렇게 생각을 할것 같아요. 더럽나? 내가 더럽나? 아니, 내가 뭐 더러워? 약간 이렇게 될것 같은데.
1: 아, 하지 마. 국자를 떠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0: 그러면 약간 좀 무안하죠. 막 식당에서 막
1: 같이 와인
0: 그러면.
1: 한잔 하고 있는데 내가 숟가락 거기다 꽂으려고 할 때, 아, 그쵸, 이러면.
0: 그럼 그 숟가락 그대로 내가 더럽냐? 이럴 것 같은데.
1: 깔끔 떠는 아침
0: 앞으로
1: 별로다.
0: 그럼 각자 메뉴 시켜 먹자. 막 이렇게 빈정 약간 상할 것 같은데. 너무 그렇게 하면은. 너무 그러면. 좀 그럴 것 같잖아요, 여러분. 너무 막. 아니, 막 뭐. 그니까 좀 이러면은. 그게 싫으면은 자연스럽게 기분 안 상하게 이렇게 덜어주면은. 그게 제가 느낄 수 있잖아요. 아, 얘는 덜어먹는 걸 좋아하나 보다 하면 그때부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 막 이러면은 너무 좀.
1: 이모부 되려면 깔끔 떨면 안

0: 된다 메모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래요. 더러운 이모부 선호 중에 그래요. 자, 같이 떠먹는다, 앞접시 덜어먹는다.
1: 앞접시 덜어먹는 게 좋죠.
0: 하지만 숟가락 꽂는다고 화나진 않는다.
1: 근데 숟가락을 그 탕에 아예 꽂아서 살균을 하는 건 진짜 별론 것 같아요. 그거는 그거는 진짜
0: 너 아니, 취하면 숟가락도 들어가고 머리카락도 들어가고 뭐 다 그래요.
1: 누가 그래요? 안 그래요.
0: 취하면 국통에다가 머리카락 많이 담그잖아요.
1: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0: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윷마치 데려오라고 하신 분이고요. 뭐 아니, 머리카락을 얘기만 하면 윷마치 나와.
1: 그런다고 하진 않았어요, 여러분. 예.
0: 자, 그러면 다음 주제.
1: 네, 동물 닮은 꼴. 어떤 동물부터 조롱일까?
0: 왜 벌써 터지지?
1: 0012님. 사람 닮은 꼴로 동물을 꼽을 때가 있습니다. 토끼, 강아지, 고양이까지는 칭찬 같은데 바다코끼리, 돼지, 고라니. 어떤 동물들은 디스 같고 조롱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동물 닮은 꼴은 어디까지가 귀여운 별명이고 어떤 동물부터가 조롱과 디스일까요?
0: 예인 씨는 이제 고라니, 사슴 이런 거 들었던 거죠?
1: 네.
0: 다른 동물 들어본 적 있습니까?
1: 저를 되게 고양이처럼 보는 사람도 있고요.
0: 고양이.
1: 저를 되게 개처럼 보는 사람도 있어요. 강아지. 그러니까 개과 고양이과 사슴과가 다 엄청 많이 저를 새처럼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약간 조류상이라고.
0: 조류상.
1: 하는 사람들도 있고.
0: 조류는 뭐 어떤 조류 종류가 있는데?
1: 조류라고.
0: 조류?
1: 응.
0: 상황마다 좀 다른 거 아니에요 혹시?
1: 왜 웃어요?
0: 개라고 했을 때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혹시 만취했을 때 아니죠?
1: 그건 그냥 개.
0: 고양이는 뭐 물건 깼을 때 그런 거고.
1: 아니 그게 아니, 얼굴 혹시, 얼굴 생김새를 말하는 거예요.
0: 혹시 깡깡 상황에서 조류 나온 거 아니죠? 또치상? 익룡상? 뭐 소리 질렀을 때?
1: 얼굴 생긴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왜냐면 입이 좀 작잖아요. 네네. 근데 새들이 이렇게 부리가 모여져 있으니까 저의 입이 작은 거를 되게 크게 보시는 분들은 저를 약간 새 닮았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약간 저를 개처럼 보는 사람들은 제가 눈이 조금 처져 있거든요 사실. 그리고 좀 사람도 좋아하고 좀 코도 동글동글하고 이렇게 막 삐죽삐죽 생긴 얼굴은 아니어가지고 저를 되게 강아지처럼 보시는 분들이 있고 또 약간 그 메이크업 바꾸면 저를 완전 고양이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메이크업을 하면 또 이렇게 메이크업으로 많은 것들이 또 가능하기 때문에
0: 좋은 것만 주면 다 갖다 붙이네요.
1: 아니 진짜로예요. 그리고 고라니는 뭐 너무나 이제 상용화되어 있고 저에게 사슴으로 불러주시는 분들은 많이 없긴 한데 뭐 사슴 좋죠. 감사하죠. 제가 좀 목이 길고 코가 동글동글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0: 그래요. 어쨌든 본인 예쁘다고 꺼드럭거린 거죠?
1: 아니에요.
0: 좋은 것만 얘기하네.
1: 나쁜 건 없었어요.
0: 그래요. 저는 이제 뭐 곰, 돼지, 듀공, 바다 코끼리, 그냥 코끼리 뭐 이런 식으로 사이즈 실루엣으로 이제 많이 갖다 붙이신 것 같고.
1: 듀공 진짜 웃긴다. 예.
0: 그런 쪽.
1: 듀공 진짜 웃긴데. 옥자 왜 까먹어요? 옥자.
0: 옥자. 옥자는 실존 동물이 아니잖아요. 캐릭터지.
1: 진짜 웃기나.
0: 그리고 뭐 티벳 여우.
1: 티벳 여우가
0: 눈이
1: 뭐...
0: 작다고.
1: 티벳 여우 진짜 똑같이 생겼다 오빠. 걔네들 진짜 약간 띠껍게 생겼잖아요. 뭐 되게 안 좋아 집에 안 좋은 일 있고 약간
0: 티벳 여우야 사막 여우야
1: 티벳 그 눈 여기 반쯤 감겨 있는 애들
0: 티벳이죠
1: 약간 띠꺼운 일 있는 애들처럼
0: 사막 여우는 귀 큰 애들이죠
1: 사막 여우는 완전 이쁘게 생겼죠 뭘 어디다가 비교해요 아 티벳 여우 진짜 똑같이 생겼네 와
0: 어딜 비비냐고 하시는 있고.
1: 그럼 우리 한번 그거 해볼까요?
0: 뭐요?
1: 우리 베텐 식구들 닮은 동물 닮은 걸 찾아주기.
0: 유의관 하면?
1: 와 이거는 뭐 어렵다. 오빠는 되게 특이하게 생겨서. 와 이건 오빠 가만 있어봐. 얼굴을 좀 봐야겠어요.
0: 유의관 연두라고 하시면.
1: 연두 진짜 완전 연두랑.
0: 연두는 동물이 아니잖아.
1: 그 유희관.
0: 유의관.
1: 와 어려운데 말이야
0: 씨암탉이라고 하신 분이 아 닭볕을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닭이면 닭이고 그죠? 씨암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일단
1: 심지어 여잔데
0: 비하하려고.
1: 암탉이 남잔데 암탉이야. 그리고

0: 그러니까 스탑도 아니고.
1: 그러니까요.
0: 백컴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1: 파인애플.
0: 오골계라고 하신 분 있고요. 카피바라. 카피바라 몸집 비슷하죠.
1: 카피바라?
0: 네네.
1: 아, 카피바라 엄청 귀엽게 생겼잖아요.
0: 칠면조. 벼슬이 유희관에 뭔가 그걸 상징하네.
1: 그러니까 아 너무 웃기다.
0: 물컵에 키우는 양파 같다고 하신 분 있고요.
1: 칭찬 양파.
0: 물컵에 키우는 양파.
1: 칭찬 양파.
0: 그쵸?
1: 칭찬 많이 해줘서 잘 자란. 예. 칭찬 양파. 아 예쁘다. 넌 예쁜 양파야. 넌 멋진 양파야. 너는
0: 어 나 몰라.
1: 너는 시체가 안 너는 야구를 잘하는 멋진 양파야. 무럭무럭 자라려면 그 칭찬 양파 아시죠 여러분?
0: 비난 양파.
1: 비난 양파는 아니죠. 비난 양파는 거의 막
0: 행복한
1: 죽어가는데 칭찬 양파죠.
0: 칭찬 양파. 예. 컵 양파. 유희관 넘어가죠. 너무 많이 지금 조롱당할 것 같아가지고. 네. 유희관 하나로 아수라장이 됐어요.
1: 한 명만 더 해.
0: 한 명만 더? 오존?
1: 아 오존 오빠 하지 말자.
0: 진짜 전형적으로 전형적으로 못된 메인 작가 그거 있거든요. 허공 보면서 그냥 무심코 던지고
1: 오존?
0: 오존?
1: 오존?
0: 오존? 오존 어때? 뭐 이런 식으로. 네. 사형 때 올리면서.
1: 네. 오존 오빠 필수. 오존 오빠 말고. 다른 사람.
0: 이종범?
1: 아 종범 작가님
0: 이섭
1: 이섭
0: 이섭은 진짜 그거 같은데 햄스터류 다람쥐 쪽이죠 쿼카 쿼카 얼굴이죠
1: 쿼카 네. 이섭
0: 조혜정 나무늘 보라는 그러네 예
1: 아 이섭 아 뭔가 어떤 분을 되게 닮았는데
0: 연애도 늦고 결혼도 늦어서 나무늘 보라고. 이섭 개미핥기.
1: 개미핥기. 약간 쥐상이죠. 이섭 오빠는.
0: 그렇죠.
1: 그 동물로 가는.
0: 우상 쿼카 그쪽이죠. 날다람 쥐상.
1: 아 근데 너무 희원 오빠 너무 셌다.
0: 그래요.
1: 하여튼 요게 그 들었을 때 남들이 맞아 맞아 이런 반응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서 다 같이 조롱의 거리가 되면은 다 기분 나쁜 그런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주변의 이섭, 반응이 중요한 것 같아요.
0: 예, 이섭 뉴트리아 같다고 하신 분 있고. 오존은 외계인 같다라고 하신 분 있고. 씨암 타기 제일 셌죠. 위제트 오존.
1: 위제트가
0: 예,
1: 뭐예요?
0: 위제트는 캐릭터. 예,
1: 위제트?
0: 외계인. 네.
1: 뭐 월드 거기 나오는 사람인가요? 위제트? 어떻게 생겼죠?
0: 위제트는 옛날 만화 영화에 나오는 보라색.
1: 아, 위제 엄청 귀엽게 생겼네요. 위제트.
0: 여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정영국 문어라고 굳이.
1: 예. 다들 용고 오빠를 사랑해.
0: 그렇죠.
1: 네.
0: 자, 그러면 동물 닮은 꼴 어느 동물부터 조롱이다.
1: 어느 동물부터? 이제 동물 이상의 것들이 나오는 순간부터 조롱인 것 같은데. 보니까.
0: 기린.
1: 그러니까 생물 사람 약간 그래요. 기린으로 할까요?
0: 시암탁.
1: 시암탁으로 할까요? 시암탁.
0: 시암탁부터가 그러니까 이게 동물이 그냥 뭐 돼지 뭐 이런 쪽으로 가면은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네. 뭔가 그 동물에서 한 번 더 계통 분류를 해버리면 열받는 것 같아. 그냥 닭 같아. 이게 아니라 넌 씨암탁 같아.
1: 넌 양파 같아가 아니라 너는 물에 키우는 그치. 칭찬 양파 응. 같아. 약간
0: 너는
1: 이렇게.
0: 원숭이 중에서도 일본 원숭이 같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기분이 나쁘거든요.
1: 뭔가 너무 이렇게 세분화되는 거.
0: 디테일 들어가는 네. 게 열받아요.
1: 그러니까요.
0: 설치류부터는 확실히 조롱이다.
1: 네, 너무 웃기네요.
0: 그래요.
1: 자, 다음 주제. 썸 단계에서 손잡기 대 팔짱 끼기 더 낮은 레벨은 무엇? 신은주님, 손잡기 대 팔짱. 아직 안 사귀는 썸 사이에서 뭐가 더 스킨십 레벨이 낮을까요? 남자들은 대부분 팔짱은 몸 다 달라붙으니까 손잡는 게 더 쉽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들은 손잡기

0: 끼는 것보다 팔짱 끼는 게 더 쉽다고 생각한다네요.
1: 이 질문 썸 많이 타보셨는지?
0: 사귀기 전 썸 탈 때 스킨샵 해보셨는지?
1: 스킨샵은 뭐야?
0: 제가요? 스킨십 해보셨는지? 네. 야.

0: 이게 더 쉽다고 생각합니까?
1: 둘 다 어려운 것 같은데.
0: 뭔가 지금 머릿속으로 뭘 돌리고 있는 건데 적당한 거 던져주고 말 빠질라고 또 저런다라고 오잖아요.
1: 아니 진짜 둘 다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저는 남자 손 잡아본 경험도 많이 없고 그렇다 보니까 다 두들두들 떨려요. 저는.
0: 후모부, 애프터 언클.
1: 후모부?
0: 예, 그러니까 나중에 이모부가 될 분과 네. 만약에 한다 그러면
1: 네.
0: 썸을 탄다 그럴 때 손 잡는 거랑 팔짱 끼는 거랑 뭐가 더 어려울까요?
1: 손 잡는 거.
0: 손 잡는 게.
1: 네.
0: 팔짱이 더 쉬워요.
1: 왜냐면은 팔짱은 약간 친구 같은 그런 게 있어서 야 하면서 이렇게 끼면 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귀는 사이잖아요. 그럼 썸을 타는 사이는 서로 좋아한다는 걸 아는 사이인 거잖아요. 그때는 그 손 잡고 안 잡고 그 손 잡는 게 얼마나 엄청 그 설레잖아요. 그 뭔지 알죠?
0: 팔짱이 더 남자들은 어렵게 느낄 것 같은데.
1: 손을 잡고 나면 팔짱은 바로 편하게 다시 될 것 같은데. 손 잡는 사이가 되면.
0: 아니 근데 손이 더 먼저가 되지 않습니까?
1: 그러니까. 보통? 그래서 손이 더 어렵죠. 사실. 손이 먼저 잡아야 팔짱도 가는 거니까.
0: 아니까. 그러니까 팔짱부터 하면 더 어려울 거 아니에요. 더 어려운 걸로 보면.
1: 아니 손이 더 어렵다니까.
0: 그래요? 그러니까 손 가면 그 다음엔 당연히 진도 나가는 게 쉬울 수 있지만 처음 한다 그러면 팔짱이 더 어렵지 않나요?
1: 아 만약에 둘 중에 처음을 무조건 하나를 해야 한다면
0: 시작이 어려운 거니까.
1: 그렇게 한다면 아 둘 다 너무 어려운데. 처음은 다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니까. 진짜. 처음은 다 너무 어려운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아, 그 두근두근 떨림떨림 설렘설렘 하는 진짜 그거 언제냐, 기억도 안 나네.
0: 그러면 헤드락은 어때요?
1: 헤드락?
0: 네. 어깨에 손 얹는 거.
1: 그게 헤드락인가요? 이렇게 이거 뭐라 그러지?
0: 예? 네?
1: 이 어깨 동무? 어깨 동무.
0: 어깨 동무에서 조금 힘 주면 헤드락 아닙니까?
1: 어깨 동무는 쉬울 것 같은데.
0: 어깨 동무 오히려 쉽다.
1: 친구인 척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0: 쓱 할 수 있다. 손 잡는 거는 확실히 좀 어렵다.
1: 완전 어렵죠.
0: 팔짱 쓱 이렇게.
1: 팔짱 쓱? 또 완전 어려워.
0: 그래요?
1: 아 근데 그래도 손이 좀 더. 아 근데 손 잡는 것도 너무 어려울 것 같아.
0: 썸 단계에서 가장 낮은 레벨.
1: 썸 단계에서 가장 낮은 레벨이 뭐냐고요?
0: 네.
1: 썸에서 제일 낮은 거는 손잡기죠.
0: 손잡기예요?
1: 아무래도. 시작을 다들 첫 스킨십의 시작을 손잡기로 가지 않나?
0: 어깨로 가지 않습니까 보통? 쓱 이렇게.
1: 그게 더 좀 그런데?
0: 그러니까 스킨십이라는 건 약간 이제 스며들어야 되니까 어깨를 조금씩 이제 뭐랄까 길 방향을 바꿔주는 느낌으로. 아 여기서 왼쪽으로 가야 돼 이런 식으로 툭툭 드리블
1: 그렇게 하셨나 봐요.
0: 드리블로 조금씩 이렇게 하다가
1: 그러셨나 봐요.
0: 그러면서 조금씩 손이 닿는구나라는 걸 그쪽에 스며들게
1: 그런 식으로
0: 하고
1: 하셨나 봐요.
0: 그렇게 가야죠. 예
1: 그러셨나 봐요. 메디 예. 이쪽으로 쓱
0: 그렇죠. 아 여기 아니야. 여기. 이쪽
1: 아,
0: 이쪽
1: 일로와,
0: 이쪽으로
1: 일로. 그럼 이런 거 해보셨어요, 베디? 이게 차 갔다가 차가 와 이러면 일로 하면서 이렇게
0: 그건 너무 티 나니까.
1: 그런 거 안 해?
0: 그냥 이제 방향을
1: 그냥 차도에 둬요 그냥?
0: 방향을 잡는 거죠. 아 차도 당연히 지나가면 이렇게 쓱 해야 되지만
1: 예,
0: 그거보다는 이제 조금씩 이렇게 드리블.
1: 아 진짜?
0: 드리블을 추천드립니다.
1: 드리블. 뭐 여자가 공인가요? 드리블을?
0: 스킨십계의 메시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1: 밀어서 잠금해제.
0: 자 광고 듣겠습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 어실 원스야.
2: 딱 한 번만
3: 티 어실 원스야.

0: 그때가 부모님도 독립하기 좋을 때라는 걸. 이제 부모님께 내 집에서 평생 받는 주택연금을 선물하세요. 부모님만의 인생을 위해.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1: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2: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에어셀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김청환입니다. 자녀들은 하나 둘 독립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0: 그레인온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
1: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스톱!

0: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2: 배텐의 영원한 막내 소혜가 배성재의 텐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3: 배성재 텐 티끌론쟁 정예인 씨와 함께했습니다. 주제는 언제든지 금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시고 그거 아니면 방송 나가는 시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문자 참여하셔도 되고요. 자, 내일 양파 오는 날이네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시암탑 등장. 예. 칭찬 양파. 안 본 지 오래됐죠?
4: 이거 오빠요?
3: 예.
4: 아, 봤어요.
3: 연극 보러 왔나?
4: 연극을 보러 오셔가지고 보았습니다.
3: 그래요. 자, 어쨌든 예인 씨 건강관리 잘하시고 저도 곧 연극 보러 가겠습니다.
4: 네네네.
3: 네. 끝인사해주세요.
4: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럼 소등하겠습니다. 꿈에서 연애하세요.

0: 컬투쇼 썸머 뮤직 페스타. 7월 8일 수요일엔
1: 마이 다이자
0: 크라잉 넛. 7월 14일 화요일엔 워터밤 아니고요, 매밤 MC 유노 유노, 아이들 B2B 민혁 암소맨, 바다까지 소리 질러.
2: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번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홀 지금 공연 중.
3: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여름은 폭염으로 인한 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계절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지면 야외 활동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해야 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현기증이나 메스꺼움 등 열사병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그늘로 이동해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여름철 폭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3: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살다 보면 좋아하는 것보다 싫어하는 게 더 많아지게 됩니다. 나 그거 싫어, 별로야 라는 말이 더 쉬워지기도 하는데요. 의식적으로라도 싫은 것보다 좋은 것을 더 많이 만들고 좋다는 표현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야 사는 게 더 재밌어지고 하루하루가 설렘과 기대감으로 채워질 거니까요. 좋은 게 좋은 밤, 딘딘의 뮤지카입니다.

자, 주얼리의 네가 참 좋아로 7월 10일 금요일 딘딘의 뮤지컬이 시작했고 저는 DJ 딘딘입니다. 살다 보면 좋아하는 것보다 싫어하는 것이 더 많아진다고 하는데 근데 진짜로 나 이거 좋아해보다 나 그거 별론데 라는 말이 더 쉽게 나오는 것 같지 않냐 해주셨는데 그쵸 뭔가 뭐 음식 먹을 때도 나 그거 좋아 잠깐만 감자탕 먹을래? 좀 아쉬운데 뭐 먹을래? 그래 이거 먹자 이러지 막 야 그거 좋아 나 그거 너무 좋아해 막 이런 표현을 막 잘 안 하는 것 같긴 해요. 유독 제가 더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의식적으로라도 좋아하는 것을 많이 만들고 표현해야 삶이 더 재밌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미없었구나. 자 청취자분들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냥 잠들기 아쉬운 이 시간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은 노래와 함께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청취율 조사 기간 맞아서 문화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1인 2매로 총 5분께 두산 아트센터 영광홀에서 열리는 연극 플리백 관람 티켓을 드립니다. 7월 18일 토요일 저녁 6시 공연이고요. 블랙코미디 여성 1인극 작품이고 19세 이상 관람가니까 보고 싶은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제 샵 1077로 성함과 함께 사연 보내주시기 바라겠고 잠시 후 2부에서는 슬리피 벌구씨와 함께하는 냉정과 열정 사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좀만 기다려주시고 저는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쏘리실라!

0: 속이 하면 하하림.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3: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2: 비다샵
3: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2: 비다이렉트샵
3: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2: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4: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0: 신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 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2: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0: 워킷.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주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1: 아직도 생각나는 그때 그 장면. 나의 모든 순간. 아들이 학교에서 친구들 앞에 나가 발표를 하게 됐다. 연습할 때부터 계속 같은 부분에서 틀리길래 걱정했는데 하필 실전에서 또 같은 실수를 해버린 거다. 속상해할까봐 달래주려고 했더니 오히려 쿨한 표정으로 하는 말. 아, 나 거의 계속 틀려서 또 틀릴 것 같았어.

어쩌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어려운 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하자. 네가 내 대 잣대들은 너에게 더 엄격하단 걸. 네 삶 속에 굵은 나이트 알게 또한 널 일부 넓게. 이제는 나 자신을 용서하자 break it. 우리 인생은 길어 미러 속에서 난 미러 겨울이 지나면 다시 봄은 오는 거야.

자, 나의 모든 순간 뒤에 이어진 곡은 방탄소년단 엔솔의 Love Myself였고요. 박길훈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다 실수한 아들을 달래주려고 했는데 쿨하게 그럴 줄 알았어 하고 넘어가셨다라고 합니다. 몇 살이지? 크게 될 친구인데. 예. 사실 아이들이 막 이런 거 되게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했는데 틀리면 좀막 되게 울잖아요. 왜냐면은 이들 나이에는 도전을 할 뭐라 그러지? 이런 큰 도전을 할 일이 사실 많이 없으니까 얘네들이 뭔가 좀 이렇게 실수를 하거나 이랬을 때 엄청 더큰 좌절감에 쌓여서 막 엄청 울고 이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봤는데 이런 친구들은 참잘 살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수하면은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편이냐 해주셨는데 실수하면 어떤 실수가 있을까? 뭐 예를 들어서 인간적인 실수를 좀 했다. 내가 뭐 사람한테 뭐 하는 실수를 하면은 좀 자책을 많이 하는 것 같아. 왜 그랬을까? 그거 하나 못 참고 막 이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래 역시 난 쓰레기야 막 이러고 네, 완전 바닥까지 저를 던져버리는 것 같고 그거 말고 뭐 일적으로 실수를 했어 만약에 아 근데 제가 일적으로 실수를 잘안 해요. 아 놀랍게도 노래하거나 이럴 때도 실수해본 적 별로 없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많이 노력 막 뭐라 그러지? 연습이나 이런 노력을 엄청 많이 안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 보면 저 엄청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아요. 안 틀리려고. 그리고 이제 저도 그래도 한 십몇 년 했더니 저만의 약간 노하우가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익혔을 때는 했을 때는 별 문제가 없다. 긴장을 좀 집중만 잘하면 약간 이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근데 엄청 노력했는데 연습했는데 만약에 실수가 있다 하면은 엄청 자책하겠죠. 그냥 아예 괜찮아고 넘어가지는 않는 성격인 것 같은. 예. 근데 이제 뭐 별거 아닌 실수는 그냥 에이 뭐 사람이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넘어가고. 예. 자, 사연 보내주신 박길훈님께 선물 보내드리고 여러분의 사소하지만 다양한 순간들 나눠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홈페이지 나의 모든 순간 코너 게시판이나 실시간으로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소녀시대 다시 만난 세계 안신의 왜 그래 이렇게 두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신청곡 있으신 분들 문자 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나눠주시고요. 그다음 현수님이 방금 인색 쓴맛 제대로 맛봤습니다. 배달 알바 중인데 배송지 가보니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 중이더라고요. 9층을 걸어서 오르락 내리락 했더니 땀범벅이네요 해주셨는데 야 이게 저도 가끔 이제 집에서 이렇게 내려갈 때 엘리베이터가 만약에 뭐 수리 중이다 뜨면 진짜 쉽지 않죠. 예, 제가 또 층수가 꽤 높아서 이러면 진짜 지칩니다. 지쳐요. 예. 아침 첫 마주하는 장면이 엘리베이터 수리 이러면 아 오늘 뭔가 안 좋은데 약간 이런 경우가 있죠. 예. 자 잠시 후 이분은 슬리피 벌구씨와 함께하는 냉정과 열정 사이 준비되어 있고요. 전 마룬5의 슈가 듣고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딘딘의 뮤직하이.
1: 여러분, 냉정과 이성, 이것이 최고의 해결책입니다. 흥분하지 마시고 상황을 보세요. 그리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찾으세요.
2: 아닙니다. 공감이 먼저예요. 지금 내 마음이 아픈데 냉정이고 이성이고 찾을 수가 있을까요? 위로와 공감, 이것이 최고의 해결책입니다. 아시겠어요?
3: 자, 뜨거움과 차가움, 지금은 어떤 선택이 필요할까요? 냉정과 열정 사이. 자, 냉철가이 벌구씨, 열정가이 슬리피씨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냉철가이 벌구입니다.
4: 좀 저기 딘디씨 너튜브 나가서 좀 꺼드락대는 거 아니에요? 정말
1: 저 꺼드락대지 않았어요.
4: 연예인평 온 거 아니에요?
3: 아닙니다.
4: 네, 반갑습니다. 열정가이 너튜버 슬리피입니다. 반갑습니다.
3: 네, 반갑습니다.
1: 너튜버 슬리피?
4: 네, 너튜버예요. 네, 직업이 바뀌었죠. 네.
3: 뭐 근데 너튜버라고 하는 거 보니까 좀 그래도 할만한가 보네.
1: 좀 친해요 요즘?
3: 좀 괜찮나 보네 요즘.
4: 우울해요. 딘딘 씨가 일희일비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3: 네.
4: 매일 하고 있어요.
3: 근데 일희일비하고 어쩔 수 없어요 그게.
4: 조회수가 확 죽었어요.
1: 쉽지 않아.
3: 이번에 육아 했나?
4: 이번에 이제
3: 뭐 찍었어요?
4: 동묘 편이 나왔는데 그것도 차갑고.
3: 지금 뭐 찍었어요 지금?
4: 찍어놓은 거? 이제 찍어야 돼요.
3: 아, 이제 찍어야 된다고?
4: 이제 찍어야 되는데 제가 벌구 씨를 섭외했습니다.
3: 아니, 벌구랑 뭘 하는데?
4: 벌구 씨한테 육아를 알려준다.
3: 아, 벌구한테?
4: 이건 첫 번째 레슨.
3: 아니 근데
1: 육아 레슨.
3: 근데 벌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 벌구를 아는 사람들이 있냐 이거지. 형 채널에 있는 분들이
4: 그냥 그
3: 그러니까 나는 방송에서 벌구도 이야기를 많이 했고
4: 그냥 셀럽분들보다
1: 일반인
4: 좀 연예인 아닌 분으로 해보자.
3: 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4: 아, 네네. 그래가지고 벌구 씨를 얘기했더니 한 분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분 벌구 씨랑 안 친한데 한 분을 또 섭외했어요. DJ 보고라고.
1: DJ 보고.
3: 야,
1: 보고 씨.
3: 야, 진짜 개판이다.
1: 그게 아침에 될까? 이제 봐요,
4: 강아지 좋아해요. 저 강아지 개 두 마리 키워요.
3: 그게 될까? 네. 어쨌든 네. 기대가 됩니다.
1: 얘기만 들어도 뭔가
4: 그냥 제가 재밌을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3: 네. 언제 찍어요?
4: 일요일 날.
3: 아, 네네. 기대가 됩니다.
4: 네. 내일 모레. 내일 모레.
1: 아침 7시.
3: 왜?
4: 아침부터 찍어보려고. 한번 당해봐라 한번.
1: 육아를 이제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니까 애기들이 깰 때부터.
3: 아, 네. 자, 일단 온 문자 좀 소개해 주시죠.
1: 네, 8999님께서 벌구님 너튜브 나온 거 잘 봤습니다. 목소리만 듣다가 영상으로 만나니 색다르더군요. 군대 안 가도 되는데 가신 것도 진짜 존경합니다.
4: 야,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그 영상 다시 한번 틀어보고
1: 아 그래요?
4: 베스트 댓글을 봤어요. 벌구 씨가 너무 정상이어서 놀라워요.
3: 맞아.
1: 그게 왜 놀랍지?
4: 좋아요가 수백 개입니다. 수백 개.
3: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야기한
4: 생각보다 멀쩡해서

0: 몰랐다.
1: 제가 아. 이야기한 이제 벌구라는 인간이 사실 글로 아 그 멘트로만 들었을 때는 이제 정상일 수 없는 애였어요. 그러니까 얘가 악마였고
0: 너무 악마라는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런가 봐.
1: 얘가 아, 악마였고 내가
2: 나쁜 건 아직 다배웠고
1: 내가 착한 애였는데 얘가 이제 천사가 됐고 내가 악마가 됐다 이러니까 이제 벌거 나왔는데 너무 멀쩡한
2: 멀쩡하지
0: 너무 선하고
1: 너무 선하고
0: 쿨하고
1: 좋아 보이는 사람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다 좀 이거 얘, 내가 예상한 거 아닌데 약간 이랬던 리액션이 있습니다.
2: 저는 굉장히 정상적입니다.
1: 그리고 영상에 이제 뮤지컬 청취자분들도 많이 다셨어요. 매주 목소리만 듣다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반갑네요 막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2: 그러실 수도 있겠다.
1: 벌구 씨는 좀 영상 보고 좀 주변에 피드백이 있었습니까?
2: 저는 사실 영상을 안 봤고요. 와이프랑 이제 봤는데.
1: 아 내가 보내줬잖아.
2: 그러니까 그 편집본만 보고. 예. 그 올라온 건 업로드된 건 안 봤고. 예.
0: 아 와이프분이랑. 아 같이 봤어요?
2: 아니요, 전 안 봤고 와이프만 봤어요.
0: 왜 안 봤어요?
2: 저 잘 안 봐요 원래.
0: 아니 그래도.
1: 아 좀 민망할 수도 있잖아.
0: 아니 그 편집 그럴 수 있지.
1: 아니 안 봤다고 하긴 편집본을 이미 다 봤어.
2: 뭐 제가 나온 게 좀 이상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제가 방송에서 하고 있는 게.
0: 아 뭔지 알죠.
2: 예, 좀 적응도 안 되고 굳이 봐야 되나 이런 생각 들었고.
1: 근데 아내분은 뭐래요?
2: 잘 나왔는데?
1: 그쵸? 네. 아니 생각보다 그
2: 칭찬을 많이 하시던데 주변 사람들은?
1: 그러니까 주변 사람 또 누가 봤어요?
2: 이제 아내의 친구들 제 이제 가까운 뭐 뮤지션들 음악 및 관계자들 뭐 깜짝 놀랐다고 아 작가님 왜 갑자기 여기서 왜 나오세요?
0: 아니, 멀쩡한 게 나왔어요.
1: 아니 그게 아니라 생각보다 벌구가 그러니까 약간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채널이 좀 편안함을 좀 추구하는 맞아요, 채널인데
2: 맞아요. 이제 스튜디오 촬영이 아니니까
1: 가끔 게스트분들이 이렇게 나오시면 나도 조금 들친하거나 이러면 뭔가를 좀 하려고 해 둘 다 그러면 이제 좀 어색한 공기나 약간 뭐 억지로 이렇게 뭔가를 하는 느낌이 좀 나는데 네. 벌구는 진짜 저랑 너무 오래된 친구니까 그냥 너무 편하고 그리고 얘도 막 텐션 자체가 막 내가 이거 해서 스타 돼야지 보다는 그냥 뭐 털다 가지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온 거예요.
0: 그렇죠.
1: 근데 그게 생각보다 우리가 썰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다 터진 거야. 근데 뭐 조회수가 막 터지진 않았지. 왜냐면 그건 내가 볼 때 월드컵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제 아 괜찮다. 근데 이 질로 봤을 때 영상의 질. 저는 그 영상의 질을 얘기하거든요. 퀄리티.
3: 퀄리티.
1: 근데 이 퀄리티가 아 이건 누가 봐도 재밌어 할 만한 영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 그렇죠.
1: 근데 거기에 이제 캠핑 가라 이런 썰들이 이런 댓글들이 좀 달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리 제작진이 벌구 씨랑 한번 캠핑 가는 거를 진짜 한번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0: 재밌겠다. 한번 가고 싶다, 보고 캠핑. 싶다.
1: 한번 춘계 한번 좀 계획을 해볼까.
2: 근데 그래도 저는 그 월드컵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막 이제 와이프가 조회수를 막 말하는데 얘기하는데 5만 가면 땡큐다.
1: 누가
2: 제가 이제 이 정도면은 아 진짜 5만만 가도 몇만만 나와도 너무 감사하겠다 이랬는데 뭐 계속 진짜 늘더라고요.
1: 아 늘지. 네.
2: 그러니까 딘딘 씨가 그래도 두 자리까지는 그냥 가는구나 이제
0: 지금 10만 그냥 넘었어요.
1: 10만은 이제 사실 제가 자기만 해도
2: 나온다.
1: 나오긴
2: 와,
1: 하죠.
2: 멋있어요.
0: 근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딘딘 씨 거 나가고 나서 5만만 나와라.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1: 근데 실제로 벌구 거는 제가 찍고 야 이거 진짜 재밌게 나왔다. 그리고 제작진들도 다 와 이거 진짜 재밌다. 아 근데 지금 이게 영상이 터질지 안 터질지 모르겠지만 야 이거 그쵸. 퀄리티가 괜찮다 였는데 네. 리피 형 건 실제로 찍고 야 이거 어떡하지?
0: 회의했어 회의.
1: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0: 아 중간에도 회의했어. 얘들아, 중간에도 끊고
2: 어떻게 해야 되지?
0: 어떡하지?
1: 야 이거 편집을 어떻게 해야 되지? 왜냐면 이게 리피 형이랑 나랑 그 건이 형이라고 그 게임 회사 대표님이 나왔는데 어쨌든 그분은 방송을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뭔가 우리 셋의 대화가 계속 다른 데로 가는 거야 뭔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게임 쪽에서 원하는 방향이 있는데 뭔가 대화가 계속 겉돌아서 진짜 촬영 끝나고 제일 우리 채널 개설 이래 위기가 그날이었어. 그게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0: 그래도 근데 지금 한 25만
1: 그러니까 되게 그렇게 됐더라고. 그래서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춘게 좀 나쁘지 않다.
2: 재밌게 찍었습니다.
0: 기대하겠습니다.
1: 뭐 리피 씨도 슬쩍
2: 합류할까요 저희 유부남들?
0: 제발 1박인가요?
1: 아니야 그럼 이러자 춘계가 터지면 바로 가면 안 돼.
2: 춘계?
1: 추계?
0: 추계
1: 이게 바로 가면 안 되는 게
0: 내년 봄 생각하는 줄 알았어요.
1: 이게 바로 가면 안 되는 게 벌구 거를 먼저 슬쩍 찍어봐야 돼. 근데 이게 반응이 나쁘지 않다? 또 가주세요 이러면 다음번에 리필을 데리고 가십니다.
0: 아 좋습니다.
1: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게 되지 그럼 다음번에 또 누가 추가돼서 또 할 수 있는 컨텐츠가 생기는 거예요.
0: 2명, 3명, 4명
2: 계절 캠핑

0: 콘텐츠.
1: 그죠. 그래서 이제 혹한기를 겨울에 찍으러 가는 거지. 빙어 축제 같은 데 가서 그쵸. 텐트 깔고 빙어 잡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런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추워하고 리피시가 추워다 형 집 갈래 그럼 아니 육아보단 여기가 낫지 막 반팔 입고 뛰어다니고 막 이런 거
2: 영상 통화하고
1: 좋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사연 둘 하나 둘둘님이 보내주셨고 벌구 씨가 소개해 주시죠.
3: 네. 직장인입니다. 저희 팀에는 친화력 좋은 차장님이 계셔요. 같은 팀이 아닌 사람들과도 인사를 주고받고 오다가다 마주치면 5분간 스몰토크가 기본인 분입니다.
4: 윤명씨 어제 야구 봤어? 요즘 기세 좋던데.
3: 아유 그니까요. 올해는 가려고 좀 진짜 가려고 그러나봐요.
4: 아 우승하면 진짜 대박이겠다. 아니 내가 남편 따라가지고 야구를 보기 시작했는데 이게 원래 이렇게 재밌는 거야? 우리 시댁은 온 가족이 그 팀 팬이더라고.
3: 이러면서 수다가 줄줄 나오십니다. 근데 이 대화 내용 저만 아는 게 아닙니다. 사무실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왜냐하면 차장님 목소리가 크거든요. 전화 받을 때도 똑같습니다.
4: 아 네 여보세요? 아 임 차장님 잘 지내셨죠? 아니 안 그래도 지난번에 회사로 연락드렸더니 휴가 가셨다고. 아 여행은 어떠셨어요?
3: 거래처 차장님 휴가와 여행 후기까지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할 말 있으면 메신저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꼭 육성으로 사람을 불러요. 바로 옆에 앉아있는 사람도 아닌데 말이에요.
4: 부장님! 부장님! 부장님! 어? 화장실 가셨나? 아까도 자리 비우시더니 속이 안 좋으신가 봐.
3: 덕분에 부장님 화장실 가셨다는 TMI를 실시간으로 알게 되기도 하고요. 이제 좀 잠잠해졌나 싶으면 옆자리 동료와 틈새 수다를 시작하십니다. 전에는 노트북 소리도 음소거를 안 해놓으셔서 각종 알림이 사무실에 울려 퍼진 적도 있고요. 그래도 나름 친화력 좋은 성격 덕분에 사무실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긴 한데 아무래도 불편을 호소하는 직원들이 있어서 한 번은 부장님께서 나름 돌려서 눈치를 주셨습니다.
1: 김 차장은 그 성격이 참 뭐랄까 그 호탕해? 호탕하다는 단어가 이런 사람한테 쓰라고 있는 말 같아.
4: 오 그쵸? 제가 시원시원하다는 소리 좀 들어요.
3: 너무 호탕하셔서 나머지 사람들이 환장하겠습니다. 부장님이 눈치 주신 건 절대 안 통하는 것 같고 목소리 큰 차장님께 사무실 매너 장착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자 사무실에서 말하는 소리가 커도 너무 큰 차장님 때문에 괴로워서 고민이라는 둘하나 둘둘님의 사연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공공장소에 좀 큰 소리로 얘기하는 건 좀 매너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2: 그렇죠.
5: 아 그렇죠. 이거는 민망하죠. 민망.
6: 근데 아마 본인 얘기하는 분은 모를 거예요. 본인 시끄러운지.
5: 맞아요. 이게 보통 주변에서 말을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고쳐지는 거면 아니 말을 안 해준다라는 생각도 하고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네. 이런저런.
1: 저는 사실 그 좀 큰 게 대화하는 거를 정말 안 좋아해요.
5: 크게
1: 목도 아프고 그리고 뭔가 이 시선 집중되잖아요. 누군가 크게 이야기를 하면
5: 네. 막 들으라고 하는 것 같고
1: 그걸 안 좋아하는데 벌구가 술 취하면 목소리가 커서
5: 아 벌구 씨
1: 진짜로
3: 맞아요.
1: 진짜
5: 맞아요.
1: 패고 싶어. 진짜 조용히 하다가 갑자기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좀 뭐 우리 대표님이랑 막 먹는 자리예요. 그럼 벌거 처음에 낯을 가리니까 조용해 막.
5: 아 지금처럼. 지금 같은 모습인 거죠.
1: 그냥 너무
3: 정상적이죠.
1: 너무 멀쩡해. 내 너튜브에 나온 벌거 그대로야. 아 네. 뭐 그렇죠. 예. 아 아버님 그래도 뭐 딘딘 열심히 하니까요. 이러다 갑자기 어느 순간 취하면 대표님. 근데 제가 진짜 이거는요. 막 그럼 이제 제가 대표님 벌구 취한 것 같습니다.
5: 취했다,
1: 이제
5: 취했다.
1: 갑자기 뭐 얼굴이 이제 맨얼굴 세수를 시작하기 맨얼굴 세수를 이제 합니다.
3: 세수를 해오죠 어디선가.
1: 네 그러다 갑자기 화장실에 갔다 세수를 해서 오면서 머리를 계속 넘겨요. 네. 그럼 이제 끝난 거죠 벌구.
5: 머리에도 좀 물기가 묻으면서
1: 벌구 이제 끝난 거고 제가 요즘 이제 술자리를 벌구랑 할 때는 대부분 이제 벌구 와이프랑 같이 했어요. 왜냐면 저도 굳이 얘랑 막 따로 일적인 거 아닌 이상 만나서 술을 먹을 때는
3: 같이 가죠 제가
1: 같이 가는 게 낫다. 네. 왜냐면 뭐 오랜만에 보면 반갑고 근데 이제 굳이 와이프랑 따로 먹고 얘 털리고 나도 미움 사고 싶지 않으니까 야 그냥 같이 보자 와. 근데 이제 정확하게 딱 와이프가 성질 나는 포인트 타이밍 정도가 되면 제가 이제 야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러면 오빠 잠깐만 딱 이러지. 그래서 벌거 오, 괜찮아. 딱 이런 순간 이제 알죠. 아 갔구나.
5: 세수하기 전이군요.
1: 갔구나.

0: 딱 목소리 커질 때. 어. 아,
1: 기분 좋은데 자꾸 다들 목소리 커지고 막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2: 벌고 맞아. 그때 더 맞아 무슨 기분인지 알아요.
1: 그러니까
2: 아, 딱 좋은데 아니, 지금 더 조금만 더.
1: 기분 좋은 사람 냅두죠.
0: 근데 벌고가 목소리 커지잖아. 그럼 신난 거거든요. 그럼 이제 와이프가 이제 좀 말려요. 그럼 진짜 벌고가 서운한 말투로. 아니 근데 아니 기분이 좋잖아. 아니 왜 말이야.
1: 너무 좋은데 가자고 하니까.
2: Feel good.
0: 네. 아 리피 씨도. 리피씨가 옛날에 취하면 목소리가 커졌나?
2: 저는 일단 원래 텐션이 좀 높은 편이긴 한데
0: 맞아.
1: 놀 때 높았잖아.
2: 저는 이제 혀가 꼬여요. 그러니까 아, 말이 발음이 좀 안 되면 와이프가 이제 그 신호를 보내요. 그만 먹어. 근데 본인은 몰라. 저는 잘 몰라.
1: 맞아요.
0: 근데 형이 형 아내분이랑 그렇게까지 과음을 할 자리들이 있었던 적이 있나? 최근에?
2: 거의 없죠.
0: 그러니까 아 예전 얘기하는 거구나.
2: 아니 통화를 하거나 아~ 그럴 때. 어, 나 진짜 안 취했어. 막 이러면.
1: 그렇지.
2: 발음 왜 그래? 무슨 소리야?
0: 힘주고 끝까지 이야기하다 마지막 단어에서 풀리지. 나 진짜 안 취했어. 막 이렇게. 어. 자 어쨌든 둘하나 둘둘님은 말 많은 차장님께서 목소리 크기도 크셔서. 일하는데 방해가 되는데 어떻게 해야 그 소리를 줄일 수 있을지 고민이라고 하셨습니다. 두 분이 그 방법 고민해보는 동안 헤이즈 피처링 딘의 Shut Up and Groove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고민 해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라나 둘둘님은 큰 소리로 말하는 차장님의 습관을 어떻게 해야 고칠 수 있을지 고민이라고 하셨는데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벌구 씨.
1: 네, 저 벌구.

0: 추천하는 차장님의 목소리 크기를 줄이는 방법은 사무실에 팻말을 붙여놓는다.
1: 자, 리피 씨.
2: 러슬 리피가 추천하는 차장님의 목소리 크기를 줄이는 방법은
1: 나도 더 크게.

0: 저랬나? 그거를 먼저 생각했고 두 번째는 두 명이 떠들면 위에서 조용히 하라고 하지 않을까?
1: 아. 둘 다 시끄러우면
0: 둘 다 막 에, 회, 뭐 부장님 뭐 어디 갔어요? 막 여보세요? 막 이러면 둘이서 분명히 그런 일이 생길 것 같다.
2: 네.
0: 대표님이라도.
1: 아니, 네.
2: 기억이 나는 게 그 저희가 그 연예 대상 끝나고
1: 네.
2: 이렇게 회식을 하잖아요. 그럼 네. 회식을 하게 되면 문제가 뭐 예를 들면은 KBS 근처의 식당들에서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수는 많잖아요. 그러니까 늘 겹쳐.
1: 많죠.
2: 뭐 예를 들어서 회식을 가면 뭐 1박 2일에 가면 그 김치찌개집에 편스토랑 팀도 와 있고 막 이런 식이에요. 뭔지 알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갔는데 어떤 팀이 다른 팀이 와 있었어. 근데 거기가 너무 시끄러운 거야, 진짜.
1: 그러니까.
2: 너무 화기애애해. 근데 우리 카메라 감독님이 갑자기 세윤이 형한테 이대로 있으실 겁니까? 갑자기. 근데 되게 조용한 카메라 감독님이거든. 네.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게 그랬더니
1: 분위기 살리자고.
2: 제가 보여드릴까요? 갑자기 그러는 왜? 자 여러분 한번 가보시죠. 이런 거 막.
1: 멋있다.
0: 아 그런 카메라, 거 있어. 그런 거.
2: 근데 그 형이 촬영장에서 진짜 제일 조용한 사람이야. 근데 막 단체 기합을 계속 넣는 거 막. 으쌰 이러면서. 그래서 옆 팀이 조용해졌어.
1: 와 진짜 이겨버리는구나.
2: 오.
1: 기세야 기세.
2: 근데 난 그게 너무 싫은 거야.
1: 민망하고.
2: 그랬던
0: 뭔지 알아. 이기고 싶은 거 막.
2: 그러니까. 자 사무실 팻말 뭐예요?
1: 제가 이제 이 말을 한 이유는 제가 좋아하는 그 쌀국수 집이 하나 있어요. 되게 조용히 혼자 먹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뭔지 아실 건데 아마 그 청취자분들은 거기에 가면은 팻말이 써 있어요 자리마다. 혼자서 뭐 물잔은 위로 올려 두시고 조용히 뭐 하시고. 큰 소리로 하지 않습니다. 뭔가 이런 컨셉이 있는 가게예요.
2: 아 오케이. 혼자 먹으면 약간 이렇게 조용한.
1: 네, 조용하게 식사하는 공간입니다. 이러면서 그 말이 이렇게 다 있으니까 괜히 조용히 하게 돼요. 그렇고 이게 눈에 보이는 데서 수시로 뭔가 조용히 대화하기, 뭐 전화는 밖에서 이런 식으로 뭔가 귀여운 메시지 짧은 말로 팻말들이 좀 있으면 아마 뭐 여기 차장님도 좀 조용히 하시지 않을까요?
0: 차장님이 그 팻말을 보고 아 이거 누가 붙였어? 나 때문에 붙인 거야? 막 하면서
2: 완전 나 조용히 하라고 붙였네? 막 이럴 수도 있잖아.
1: 그냥 그렇게 심술 부리고 좀 조용히 해지지 않을까.
2: 그래 차라리
1: 뭐 알림은
2: 붙이는 게 낫겠다.
0: 없는 것보단 낫죠.
2: 큰 소리로 하면 약간 싸우자는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냥 붙여놓고
1: 네.
2: 누가 붙였어 하면 모른 척 하는 거지 그냥.
1: 아 부장님 핑계 대야죠 뭐.
2: 그리고 혼자 그냥 서운한 네. 게 해야지 뭐.
1: 네.
0: 화장실에 소변기에도 항상 물 내리세요가 붙여 있는 데가 있어요.
1: 네.
0: 그럼 누르게 되더라.
1: 그래요. 한 발 더 가까이.
0: 지그시.
1: 이런 거 있잖아요.
0: 지그시 누르게 되더라.
2: 형 눌러야지.
0: 아 그래? 안 누를 때도 있는데 써 있으면 무조건 누르게 돼요.
1: 그래요 뭐. 네, 누르면 좋죠.
2: 좋습니다. 자 저희 의견 참고해 주시고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노래 준비하셨는지.
1: 저는 좀 조용해진. 뭔가 그런 의미에서 조용필 씨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2: 아 진짜 야 다 됐다 너 방송이야. 너 좋다.
0: 아, 이름으로 꺾네요. 네. 저는 이제 더 크게 해서 이제 해보자해서 라우러라는 단어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라우러 슈프림팀의 땡땡땡.
2: 좋습니다. 자 이렇게 두 곡 듣고 저희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킨딘의 뮤지컬.
1: 자, 냉정과 열정사의 슬리피 벌구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9336님이 보내주신 짧은 사연 리피 씨가 소개해 주시죠.
2: 네.
3: 안녕하세요. 고민이 있어서 사연을 남겨요. 제가 남자친구가 있는데 저랑 남자친구는 둘 다 대학생이고 곧 100일이 다가오는데 무슨 선물을 하면 좋을까요? 저번에 50일 때는 귀여운 레터링 케이크랑 꽃 그리고 편지를 선물했거든요. 급하게 준비한 거라서 마땅히 생각나는 게 없어서 꽃을 선물했던 건데 싫어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물어보면서 준비하고 싶지는 않고 알잘딱깔센으로 짜잔 하고 선물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좋을지 고민돼요. 추천해주세요.
4: 좋겠다.
5: 100일! 야하!
1: 어렵네. 100일 선물? 100일 선물 너무 어렵지 않아요?
4: 100일 선물 줬었나?
3: 원래 이쯤에 보통 약간 액세서리 쪽으로 가지 않으면 약간 만만한 게 지갑이고
1: 아니 근데 약간
3: 카드 지갑 이런 거 있잖아.
1: 그런 거 있잖아. 뭐
4: 100일 줬었나?
1: 나이를 먹으면은 좀 100일 선물에 좀 더 묻어내지지 않나?
4: 넘어갔던 것 같아요.
1: 넘어가지 않더라도 좀 가벼운 걸 주지 않나? 뭐
4: 선물
3: 아니죠. 원래 이제 사실은 50일을 잘 안 챙기지.
1: 아 리피형은 지금 리피형 아시죠? 네. 모든 100일 다 챙기는 거 지금.
4: 요즘 며칠이신가요?
3: 저 잘 몰라요. 4천, 저 와이프가 100일을 다 챙겨.
4: 4200일?
3: 너무 어려워요.
1: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챙기잖아.
3: 왜냐면 네. 만난 지 100일부터 결혼한 지 100일 막 이런 걸 하니까 지금 애기들 100일을 다 챙기는데 너무 힘들어요.
4: 와.
1: 애기들 100일까지 다 챙긴다고?
3: 애기들 100일 사진을 다 찍는데
1: 와. 아니 그래. 아, 그래라.
3: 거의 올리지도 뭐.
1: 그러니까 100일 전 100일 그것만 찍는 거지. 뭐 200일, 300일, 400일도 찍어?
3: 그거 다 찍었어요.
1: 오 마이 갓.
3: 지금 컴퓨터에 다 있어요.
4: 강아지 100일은요?
3: 강아지도 초반에 했었어요.
4: 진짜요?
3: 했었어요. 강아지 생일 파티 때는 강영욱 씨랑 설채원 씨 다 왔었어요.
1: 와, 대박이다. 100일, 200일.
3: 지금 얼마 뭐 800일 사진, 400일 사진이었나 둘째?
1: 근데 진짜 그 정도면 그거를 약간 왜 해라고 이야기하면 진짜 서운해할 것 같아. 너무 성심성의껏 준비하는 거잖아.
3: 아니, 싸웠었어요. 싸운 적도 있죠. 아,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1: 그래 형이 막 뭐 얘기하다가 아 나 뭐 2700일이야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뭐 2700일이 뭐야 이랬는데.
3: 저번 주에 찍은 겁니다. 저번 주.
4: 이거 무슨 날인가요?
3: 이거 400일.
4: 400일. 오, 잘 찍었네.
1: 자, 잠깐 그럼
3: 800일. 첫째 800일.
1: 아, 잠깐 나 그럼 궁금한 게 형 그 뭐지? 그 결혼 기념일도 챙기지?
3: 챙기죠.
1: 그러면은 그 처음 사귀기로 한 날도 챙겨?
3: 그것도 챙겨요. 뭐 이상한 게 챙겨.
1: 그럼 한 달에 챙길 게 너무 많을 것 같아.
4: 생일 챙기고
1: 결혼 기념일
4: 챙기고.
1: 결혼한 지 몇백일도 챙겨?
3: 미쳐버릴 것 같아.
1: 아, 결혼한 거 몇백일도 챙겨?
3: 그런 것도 챙겨요. 그러니까 뭘 하진 않아 이제. 케이크는 불어야 돼. 그러니까 케이크 먹는 날이라고 보면 돼.
4: 그럼 알고는 있어야겠네요. 그래도 리피 씨도.
3: 아, 그래서 내가 이걸 싸우고 막 왜 그러냐 했는데 내가 그러고 싶어 라고 얘기해서
1: 할 말 없지 그럼.
4: 맞아요.
3: 애기들도 그렇게 해주고 싶어. 그래서 오케이 그렇게 하고 끝냈죠. 왜냐면 애기들 촬영 진짜 상상 초월입니다.
1: 힘들지.
3: 아니 못 한 두세 시간 찍다가 다음에 올게요 한 적이 몇 번 있어요.
4: 애들이 불가능해서.
1: 불가능해서.
3: 불가능해요. 불가능. 다음에 또 가. 그렇게.
1: 쉽지 않다 진짜.
3: 어쨌든 네. 자, 50일 때는 레터링 케이크랑 편지.
1: 추천 딱 해 줄까요?
3: 100일 때.
4: 100일 때.
1: 근데 사실 100일이 그냥 케이크 좀 예쁜 거 해 주면 되지 않나? 꽃이랑?
4: 100일
1: 꽃 어때? 꽃.
4: 꽃.
1: 꽃 어때?
4: 저는 꽃 별로인 것 같아요.
3: 저도 별로예요, 꽃.

0: 아 저는 아까 살짝 얘기했는데 지갑 지갑.
1: 아, 유부남들이 얘기하는 게 맞지. 어.
0: 지갑이 좋지 않아요? 지갑?
2: 남자친구한테 선물 100일 선물. 100일 선물로 여행 한번 가야죠.
1: 100일 선물로 여행?
0: 아니면 달콤한 키스 어때요?
1: 어 너무 짜증날 것 같은데.
0: 나 술이 한잔 하고 싶어.
2: 네.
0: 달콤한 너의 입술.
2: 100일 선물로 1박 2일 여행 가면 최고죠.
1: 1박 2일 여행권이 같이 아니면 너 혼자?
2: 같이 가야죠.
1: 아 미안해.
2: 아유 무슨 소리예요.
1: 아 100일이니까 너 혼자 1박 2일 여행 갔다 와 이거는 안 되죠. 아니요.
2: 네. 100일 선물로 여행을 1박... 가볼까 우리?
1: 아 좀 좋은 곳으로.
2: 아 뭐 좋던 안 좋던 대학생 때 어디든 좋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얼마나 설레겠어요.
1: 아 이거 어때? 자기야 100일이라 내가 준비했어. 1박 2일 동안 여행 다녀와. 이렇게.
0: 야 요거는
1: 결혼이지.
0: 요거는 유부한테 통하는 거예요.
1: 아 웃기네. 자 사연 보내주신 9336님께 선물 보내드리고 저는 로꼬 화사의 주지마 듣고 두 번째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씨가 소개해 주시죠.
1: 네. 36입니다. 친구들 중 절반 정도가 결혼을 했는데요. 저는 친구들이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 친구들이 점점 변하는 것 같습니다.
2: 야, 너도 이제 슬슬 결혼해야지.
1: 아, 나 아직 생각 없는데?
2: 아, 결혼해봐. 사람이 철든다니까.
1: 아니, 결혼 안 했다고 철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철들라고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요. 한 번은 오랜만에 다 같이 여행을 가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2: 아, 또 철없는 소리 하네. 야, 너라도 지금 갈 수 있을 때 많이 다녀라. 결혼하면 여행도 마음대로 못 간다니까.
1: 아니, 허락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전화해서 지금 물어봐. 안 되면 뭐 당일치기라도 보고.
2: 아휴, 너가 결혼 생활에 대해 뭘 알겠냐?
1: 이러고요. 무슨 말만 하면 결혼해봐라, 애 키워봐라 얘기로 귀결이 됩니다.
2: 다크서클이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
1: 아, 어제 잠을 3시간밖에 못 자서 아, 너무 피곤하네.
2: 뭐 하다가?
1: 아, 야근하고 집에 와서 저 새로 나온 게임 좀 하다 보니까 혜택이 직전이더라고.
2: 살판 났네. 너 애 키워봐라. 나 요즘 맨날 2시간 자고 출근한다.
1: 아, 허리가 너무 아파 죽겠네. 괜찮은 병원 좀 아는 사람 있어?
2: 야, 무슨 결혼도 안 한 게 무슨 허리가 아파. 하루 종일 애 안고 있어봐라. 손목이면 허리면 나만 하는 게 없다.
1: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점점 결혼한 친구들과 대화하기가 싫어집니다. 저도 나름 힘든 점이 있는데 자기가 더 힘들다, 결혼해봐라, 애 낳아봐라 이런 얘기 솔직히 저한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짜증나긴 하지만 어쨌든 오랜 친구들이라서 이런 걸로 멀어지고 싶지는 않은데 기혼 친구들이 또 결혼 얘기, 아기 얘기 꺼내면서 저를 무시하려고 들 때 대처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0: 자, 결혼한 친구들이 모든 대화를 결혼해봐, 애 낳아봐로 끝내서 고민이라는 4326님의 사연이었습니다. 두 분은 막 그러진 않는데?
3: 생기긴 했어요.
0: 뭐가?
1: 결혼 너 아이가요?
3: 아니, 아니 말고 결혼을 했다라는 이유로 뭔가 아, 뭐 해봐. 일단 해봐. 뭔가 이런 식으로 결혼 선배 마냥
1: 아, 친구들한테?
3: 네, 그런 게 그러니까 동료들한테 제 동료 중에 결혼 안 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막 아, 결혼하면 어때요? 막 이렇게 물어보면은 한번 해보세요. 뭔가 이런 식으로 좀 생기긴 했어요.
0: 근데 약간 그런 건 없잖아. 뭐 얘기할 때마다 뭐
3: 결혼 드립
0: 뭐 이런 거. 야, 너 내일 작업실 몇 시 오냐? 야, 결혼해봐라. 아무 때나 갈 수 있냐? 뭐 이러진 않잖아.
3: 아, 그것까지는 아니죠.
0: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얘기를 다 결혼인 거잖아.
1: 지금 사연이 조금 이분이 조금 유명하다.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지금 이 사연자분의 상황은 아, 배고프네. 야, 결혼해봐라. 배고플 시간도 없어. 약간 이런 거야.
3: 배고프는 말이 나오겠냐?
1: 나도 무슨 생각했냐면 제가 지금 이 친구보다 더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 결혼하신 분.
3: 네.
1: 근데 내 상상을 해봤어요. 벌구 씨가 나한테 아, 형 허리 아파 죽겠네요. 아유, 뭐 괜찮은 병원 좀 아는 사람 있어? 그러면
0: 야, 애 둘 나봐라 병원 가.
1: 아니 그러면 나는 나는 뭐라고 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0: 병원 알려줄게 뭐 이러지.
1: 아니 뭐 다쳤냐? 어디에 다쳤어? 왜 다친 거야? 나는 병원 없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지. 내가 야, 애 나봐라.
0: 야, 나 애가 둘이다. 야, 뭐 이런 얘기 안 하지.
1: 지금 7번, 8번 그냥 다 튀어나왔다 지금. 이런 얘기 안 하지.
0: 이건 이 사람이 야, 이상한 거지.
1: 디스크 갈기갈기 다 찢어져 있다 지금.
3: 이상한 이건, 사람이야 이상한 사람.
0: 이건 이 사람이 이상한 거지 사실.
1: 이건 좀 두 분 사이가
0: 이건 둘이 이상한 거야.
1: 골이 깊은 건가라는 상상을 잠깐 했어요.
0: 그리고 사실 아, 근데 이런 건 있어. 뭐 결혼 초반
3: 네
0: 벌구 씨 결혼 초반 이럴 때랑 리피 씨 애 낳고 초반이 진짜 뭐 하면 애기 이야기를 계속 하긴 했어.
1: 아,
0: 특히 맞아요. 리피 그쵸? 형 첫째 낳고는 진짜.
3: 그렇지.
1: 저는 밤마다 아, 매일은 아니고
3: 자주 연락이 왔죠 새벽에.
1: 제가 사진을 보냈죠.
0: 나 봐라.
1: 아, 애 낳지 마라.
0: 너희는 낳지 마라.
3: 너희는 이걸 겪지 마라.
1: 너희는 애 낳지 마라. 이거를 제가 가끔 새벽에
0: 새벽 3시에 갑자기. 애기가 우는 거랑
3: 아침 5시도 막 있어요.
0: 막 계속 올라왔지요.
1: 하긴 그땐 그랬다.
3: 맞아요.
1: 그땐 좀 예민해져 있네.
3: 잠을 못 자니까.
1: 잠을 진짜 못 자니까.
3: 네.
0: 그때는 그래서 우리도 처음이니까 신기해서 이렇게 답장을 계속 해주다가 어느 순간부터 매일 올라오니까 방영국부터 일단 씹더라고. 그래서 나도 씹고 점점 씹었지.
1: 그래서 안 보내게 되더라고요.
0: 자, 어쨌든 미혼 자, 두 분은 기혼이잖아요.

0: 네. 네.
1: 약간 미혼이랑 있을 때 아 약간 이런 말을 좀 조심해야겠다 뭐 이런 거 느낀 적 있어요?
2: 조심해야겠다 미혼이랑 있을 때 아 처음 만난 사람한테는 뭐 남자친구 있어요 친구 있어요 이런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1: 어.
2: 솔로로 보이면은 아 그니까 뭔가 결혼한 것 같지 않은 사람이면은 서로 뭐 만나는 분 있어요 뭐 요즘 뭐 여자친구 뭐 이런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1: 그래 처음 만났는데
2: 네.
1: 왜?
2: 뭔가 좀 그럴 것 같아요. 도대체 결혼했다고 뭐 나대는 거야 뭔가 이럴까 봐.
1: 아
2: 혹시라도
1: 그러니까 뭔가 이성적으로 뭔가 관심을 갖는 듯한 느낌이 아니라
2: 네.
1: 아 결혼했다고 쬐네? 아 꺼들어거리네 약간 이런
2: 약간
1: 느낌으로
2: 그런
1: 받을
2: 느낌으로
1: 수 있다.
2: 혹시 뭔가 그럴까 봐 처음 만나는 뭐 이런 작곡가들이나 이렇게 만나는 일이 꽤 있는데 뭔가 아 뭐 혹시 연애하고 계세요? 뭔가 이런 말도 그냥 인사치레로도 안 하는 것 같아요.
1: 근데 대부분 인사치레로 연애하는 말 잘 안 하지 않아?
2: 그래요?
1: 리피 씨는? 좀 조심해야 되는
0: 약간 그런 질문들이 들어왔을 때 뭐
1: 결혼하면 어때요? 이런 거?
0: 저는 결혼 되게 빨리 하고 싶은데 결혼하면 어때요?
1: 되게
0: 좋아 보시던데 이런 거 들어왔을 때 요거를 어떻게 다 받아야 내가 될까?
1: 어떻게 받아?
0: 이거를 진짜 현실적으로 얘기를 다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과 나의 어떤 관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분도 물어본 적이 있어요.
2: 네.
0: 그리고 엄청 친한 사람이 물어보는
1: 근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0: 진짜 물어봐요 진짜로.
2: 물어본 사람 있어요.
0: 제가 또 이런 뭐 방송을 하고 얘기를 많이
1: 형이
0: 하니까
1: 별로 그 뭐라 해야지 형이 좀 행복해 보여. 그렇지 않아?
2: 결혼하고 나서?
1: 그 매체에서 보여지는 리피 형의 이 모습이
2: 아 맞아요.
1: 결혼하고 나서 되게 행복해 보여.
2: 밝아 보여요.
0: 아 그래요?
2: 네.
1: 신기해 그게 형 되게 안 행복할 텐데. 우리한테 하는 이야기는 이제 막
0: 행복합니다.
1: 죽겠다, 막 힘들다, 못 진짜 못 잔다. 애 둘 진짜 야 이거는 진짜 힘들다.
0: 너무 행복해요.
1: 근데 형이 진짜
0: 베리
1: 그 매체로 보면
2: 그러니까
1: 되게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
2: 훨씬 보기 좋고 멋있었다고. 예.
0: 그래서 다 이제 애기 키우면 어때 그러면 너무 힘든데 너무 행복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 그러니까 다 그러더라.
1: 근데 언제부터 너무 행복했어?
0: 뽀뽀해줬을 때.
1: 아 그래?
2: 우아가
0: 첫째가
1: 아 그래?
0: 나 아빠 뽀뽀해줘 했는데 뽀뽀 쭉 해줬을 때 그때부터 행복한데?
1: 아 진짜? 네.
2: 그런 느낌이.
0: 근데 이제 엄마들은 다르죠. 태어났을 때부터 행복했다. 근데 아빠들은 좀 늦게 온다.
1: 이보다 힘들 수 없다라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이보다 안 행복할 수 없다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2: 백일의기적 그딴 거
1: 그러니까,
2: 없다.
1: 그러니까 야 그딴 거 없다고 뭐.
2: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0: 그 방을 빨리 폭파시켜야 될 것 같아요. 다 남아있는 것 같아.
1: 자 4326님은 결혼한 친구들이 결혼해봐 애 낳아봐라고 타령을 시작할 때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고민이라고 하셨습니다. 두 분이 그 방법 생각해보는 동안 저는 제니의 솔로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천진 남만 청순 가련 새침 한척 이젠 지쳤나

0: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사연자님 고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316님은 결혼한 친구들이 모든 대화를 결혼해봐 애 낳아봐로 끝내서 고민이라고 하셨는데 이럴 때 뭐라고 대응해야 좋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벌구씨.
1: 네, 저 벌구가 추천하는 기혼 친구들의 결혼 타령, 육아 타령에 대처할 한마디는 너 그냥 집으로 가.
0: 자, 리피씨.
2: 나 슬래피가 추천하는 기혼 친구들의 결혼 타령, 육아 타령에 대처할 한마디는 아, 나 혼자 좀 배낭여행 좀 갔다 와야겠다.
0: 그 배낭여행은 약간 그거죠. 부럽지? 약간 이런 거지.
2: 그렇죠. 어.
1: 나 여행 간다? 이런
2: 어.
1: 거죠?
2: 혼자 여행 간다라는 건 사실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1: 유부남과 아기가 있는 그쵸? 아빠로서는.
2: 이거는 가장 부러운 지점이기 때문에 차라리 네. 그걸로 그냥 꺼드럭대는 게 그러니까 기회를 누르는 게
1: 그런 거 보면은 참 저희 아버지는 혼자 낚시를 자주 가셨어요.
0: 너네 아빠 낚시도 있냐?
1: 3박 3박 4일 7박 7박 8일 바다 배 타고 가서 바다 낚시하고
2: 7박이요?
0: 네, 7박. 아, 아빠 낚시도 했어?
1: 네, 낚시 그 한강 마실 때 낚시처 엄청 많았어요.
0: 골프 낚시 다 네. 했네. 아니, 와.
1: 근데 아직도 기억나.
0: 야, 남자다.
1: 진짜 초등학교 저학년 때 아빠가 안 보여. 어디 갔어? 바다 낚시하러 갔대.
0: 아, 대단하시다 네. 진짜. 근데 심지어 술도 안 마시잖아.
1: 술도 한 모금도 안
0: 마. 그러니까 술을 안 마시고 그런 취미를 다 했다는 게 난 너무 신기한 거야.
2: 멋지신데요.
0: 어. 진짜 인생 풍요한 거지. 어.
1: 기운.
0: 저 벌구 씨.
1: 저 그냥 너 이럴 그러니까 집으로 가. 힘들고 계속 타령할 거면은 알았어. 빨리 애 보러 가 빨리. 이런 식으로 좀 집을 보낼 것 같아요 그냥.
0: 야 그냥 그래 야 그냥 집 가라
1: 어,
0: 그냥
1: 가. 어, 뭐.
0: 그냥 집 가 약간 이렇게. 네. 어. 그러니까 지금 이 나와 있는 여유조차 그냥 뺏어버리는 거구나.
1: 네. 어. 가버려.
0: 자, 좋습니다. 자, 저희 의견 이렇게 나왔고 도움이 필요한 일들 있으면은 냉정과 열정 사이 금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노래 준비하셨는지.
1: 저는 오랜만에 생각이 났습니다. 이 노래가 집으로 가 그냥 가요 긱스입니다.
0: 네.
2: 저는 여행이 생각이 나서 방영국의 여행 골라봤습니다.
0: 좋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두 곡 들으면서 두 분 보내드리고 저는 4부 딩카이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뭐라도 하고 싶은 밤 뭐든지 추천해드립니다. 딘딘의 아카이브 딘카이브. 자, 오늘 제가 딘카이브에서 골라본 건 랩입니다. 자, 그럼 에미넴의 Without Me 듣고 와서 그 이유 소개해드릴게요.

자, 에미넴의 Without Me 듣고 오셨고요. 오늘 딩카이브에서 제가 골라본 건 랩이었습니다. 자, 골라온 이유는 최근에 그 제네더 질라라는 친구의 노래에 이제 앨범에 들어가는 130 메트로놈이란 노래가 있는데 그거 리믹스를 해가지고 한 래퍼 한 20몇 명 참여했나 이래가지고 이제 피처링이 들어와서 오랜만에 랩하겠네 하다가 이제 제네더 질라 같은 경우는 저 쇼미더머니 끝나자마자 2013년부터 알고 지내던 동생이어가지고 그래 오랜만에 랩 좀 해보자 하고 이제 했는데 한 24명이 나오니까 다들 막 엄청 보여주려고 목숨 걸고 막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막 뭐라 해야 되지? 그 천하제일 무술대회 이런 거 있었잖아요. 드래곤볼에 약간 그 느낌 날 것 같은 거예요. 막 각자 필살기 막 보여주고 그래서 야 이거 지치겠다 싶어가지고 아예 그냥 힘 빼고 내가 여기서 뭐 얻는다고 이거 해서 그냥 힘 빼고 그냥 맛있게만 하나 던져놓자 하고 던졌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괜찮았어요. 막 이런 톤이 있는지 몰랐다 하면서 되게 여유 있다 이러다가 최근에 또 피처링 하나가 부탁이 왔는데 그것도 약간 그런 느낌인데 또 다 막 에너지파 원기용 막 필살기 쓰고 있어서 아 이거 안 되겠는데 해서 그래서 랩을 또 좀 쉽게 했는데 이렇게 랩을 저도 해본 적이 사실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뭘 늘 할 때 뭔가 보여주고 싶고 막 그리고 내가 처음 랩을 접했을 때 했던 그런 랩들은 막 그 박자 안에 뭔가 이렇게 세게 뱉어서 막 타타타타 꽂힐 때 약간 그 게임하는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뭐 DDR 하는 느낌으로 펌프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뭐가 올라오면 이렇게 팍팍팍 맞추는 느낌이었는데 뭔가 힘 빼고 이거를 굉장히 그 이 단어 정말 쓰기 싫은데 느조스러워 느낌을 내려고 이렇게 하는 게 참 오히려 아 요 그런 재미가 있구나 아 이 맛이 있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예 어쨌든 느조스로 했습니다. 아 진짜 이 단어 쓰기 싫은데 어쨌든 네 나오면은 제가 또 말씀드릴 테니까 예, 기대해 주시고 자 그럼 이쯤에서 저는 2NE1의 Lonely 그리고 장범준의 여름밤의 오 사랑의 노래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3: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2: 비다샵
3: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2: 비다이렉트샵
3: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2: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자, 광고 듣고 오셨고요. 딘딘의 뮤지컬 끝곡으로 유재하의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도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빠이.

0: 아나운서 이윤아입니다. 우리 주변 어딘가에는 노인 학대로 고통받고 있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노인 학대를 목격하거나 의심된다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노인 학대 신고, 더는 외면하지 말고 동참해주세요. 노인 학대 신고 전화 1577-1389와 나비새김 신고 앱으로 언제든지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용기 있는 신고로 노인 학대를 멈추고 학대 피해 노인에게는 희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3: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환실을 알려드립니다.

0: 애프터 클럽.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표면에 길게 남겨진 흔적 하나, 일부러 남겨둔 증거처럼 허탈한 모습으로 표면에 누워있는 나, 나를 찾아낼 수 있겠어?

7월 11일 새벽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모니의 Falling in Love 첫 곡은 21 Pilots의 Drag Path로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참 멋진 곡입니다. 예, 가장 최근에 발표된 곡 중에 하나고요. Drag Path. 그러니까 누군가가 길을 걸어갈 때 흔적을 남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처를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도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어떤 흔적들을 남긴다라는 거죠. 예.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주변에도 누군가는 그런 흔적들을 우리에게 사인처럼 이렇게 보내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통과 슬픔, 어떤 상처는 결국은 외로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 어떤 현대인의 스트레스와 외로움, 두려움 이런 것들을 위로하는 음악을 만들어내는 21 Pilots의 음악 첫 곡으로 들어봤습니다. 제가 굉장히 요즘에 좋아하는 곡이라서 함께 듣고 싶어서 준비해봤어요.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뮤지션 오브 더 위크 시간에 21 Pilots의 음악들 함께 들어보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주일 만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0468님께서요. 오늘 처음 듣습니다. 지난주 퇴사하고 저녁부터 새벽까지 음식 배달 라이더 하면서 들어요. 앞으로 이직하기 전까지 배달하면서 자주 오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어요. 퇴사하는 것도 쉽지 않으셨겠지만 좀 오랜만에 좀 쉬고 싶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또 참 성실하게 예, 또 일하시면서 또 저희와 함께 해주시니까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전하게 예, 배달하셨으면 좋겠고 더 좋은 아주 멋진 기회들이 많이 다가오기를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좋습니다. 오늘도 2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죠. 샵 1077번으로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고릴라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9786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인천에 사는 4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이에요. 일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오늘 소중한 딸의 21번째 생일이어서 사연 보냅니다. 엄마 생각도 많이 해주고 보물 같은 제 딸의 생일을 축하해주세요. 엄마가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님의 핸드폰 뒷자리가 9786이시고 인천에 사신다면 이 사연의 주인공이 맞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오늘 하루 정말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시면서 김건모의 사랑해 들려달라고 신청해 주셨어요. 자, 이 노래 축하의 의미로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에 어울리는 곡들을 플레이리스트에 담아드리는 시간이죠. 2주의 플레이리스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추천해드리는 곡들을 여러분의 플레이리스트에 담아두셨다가 다음 주까지 한 주 동안 함께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사연은요, 김준범님의 사연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가 복잡해서 잠들 수가 없습니다. 삶이 감사하지만 요즘 힘이 듭니다. 누군가 말하길 하늘은 견딜 수 있을 만큼의 고난을 준다고 하던데 힘을 내서 견뎌 보아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 참 속상하네요. 그죠? 예. 이상하게 어려운 일들이 하나 터지기 시작하면 좀 한꺼번에 이렇게 연달아서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조금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다가오면 좀 극복할 수 있을 텐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한 번에 그냥 매도 몰아서 맞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막상 그 어려운 터널을 지나다 보면 진짜 쉽지 않죠. 예, 예. 조금 그냥 겨우 이제 정신 승리해서 이겨나가려고 하면 또 다른 게 터지고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예. 물론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근데 정말 많은 경우에는 그 사건 그 자체가 굉장히 힘든 경우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 사건을 내가 해석하는 그 마음 때문에 힘들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의 기회를 놓쳤을 때 그것은 그냥 하나의 기회를 놓친 것뿐인데 예를 들어서 그것을 확대해서 아, 나는 이제 끝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내가 만들어내는 어떤 자기 방어적인 생각들 때문에 훨씬 더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사건으로부터 한 발자국만 떨어져서 그 사건을 마치 남에게 일어난 일인 것처럼 좀 이렇게 냉정하게 바라보시면 아 그냥 이거는 이런 일이었구나 라고 툭 넘기실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 좀 그렇게 좀 덤덤하게 이겨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전해드려봅니다. 사연을 남겨주셨으니까요. 오늘은 김준범님께서 신청해 주신 불면증에 대한 노래들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잠을 못 자는 게 제일 힘듭니다. 이게 악순환이거든요. 예, 이렇게 힘들 때

0: 잠이라도 좀잘 자야 되는데 잠이 오지 않으니까 다음날 더 힘들고 힘들면 더 스트레스 많이 받게 되고 생각도 많아지게 되고 그게 다시 또 잠을 못 이루게 만들고 그래서 불면증에 관한 노래들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곡은요. 다이나믹 듀오의 노래 준비했어요. 불면증 준비했습니다. 자, 함께 듣겠습니다.
1: Dynamic duo, word, Bobby Kim. What you got for me this time, man?

이주의 플레이리스트 불면증에 대한 노래들 첫 번째 선곡으로 다이나믹 듀오의 불면증 함께 들어봤습니다. 2004년도에 발표된 택시 드라이버라는 앨범에 수록된 다이나믹 듀오의 참 오래된 곡인데요. 노래에 보면 이제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들이 나오잖아요. 지금의 다이나믹 듀오가 이런 가사를 썼다라는 게 예, 그 시절에 그런 시절이 있었다라는 거겠죠. 예.

뮤지션들은 이렇게 그 슬픔을 음악으로 영원히 남겨놓을 수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서 들여다보면은 아, 그땐 그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그런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힘든 정말 정말 너무 힘든 그런 거겠지만 그 역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또 언제 그랬냐는 듯또 해결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로 준비한 곡은요. 타블로의 에어백이라는 곡 준비했어요. 타블로 씨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에 만들었던 앨범이었고 이 앨범 자체가 굉장히 우울하고 참 힘든 그 감정들을 정말 세세하게 표현을 했었는데요. 이 감정들이 지금 오늘 사연 보내주신 준범님의 마음에 좀 와닿지 않을까 싶어서 선곡해봤습니다. 때로는 슬픔이 또 슬픔을 위로해주기도 하거든요. 자, 함께 듣겠습니다.

시작했는지 어느새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린지 한참이 된 듯이 빗물이 길바닥에 고여 그 위에 비친 교통사고 전광판이 보여 잘 살고 있을 리가 하필 기억이 나 눈물이 고이는지 사망이란 단어 옆에 숫자 1이었지나

0: 2주의 플레이리스트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상황과 기분에 어울리는 곡들을 선곡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끝으로 준비한 곡은요. 어쩌다 보니까 오늘 다 힙합 곡들을 준비하게 됐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곡입니다. 양동근 씨의 어깨라는 곡이에요. 이 곡도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들려주면서 친구의 어깨를 빌린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거든요. 음악이 될 수도 있고 뭐 정말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의 어깨에 기대서 좀 쉬는 것도 좀 힘을 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선곡해봤습니다. 자, 이 노래 함께 듣겠습니다.
1: 혼자라는 생각은 혼자만의 생각. Yeah.

0: 이머니의 Falling in Love.
1: 여러분은 지금 애프터 클럽 이머니의 Falling in Love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시간은 끝말잇기 선곡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끝곡으로 Derek and the Dominos의 레일라를 선곡했었어요. 자, 오늘은 S로부터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타나의 스무드 준비했고요. 이어서 H로 시작하는 The Animals의 House of the Rising Sun. 자, 두 곡을 함께 듣겠습니다.

금요일 밤 한 주를 정리하며 이번 주에 있었던 가장 좋은 일 한 가지, 가장 힘들었던 일 한 가지를 뽑아보는 시간이죠. Bad and Good 시간입니다. 1104님께서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친한 친구 어머님이 7년간 투병 생활을 하시다 돌아가셨어요. 친구가 외동딸인 유일한 상주라 가능한 오랫동안 함께 있어주고 왔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신 어머님, 이제는 아프지 않은 곳에서 착한 딸을 지켜주시라 믿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 참 그렇네요. 예. 장례식장에 갈 기회들이 종종 있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잦아지는 것 같아요. 전 최근에는 이제 외국에서 지내다 보니까 여기서는 뭐 제가 아는 지인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기회가 거의 없었지만 한국에 있을 때는 이제 부고 소식도 많이 전해서 듣게 되고 또 찾아뵙게 되고 인사드리게 되는데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언제나 우리는 태어남과 동시에 언젠간 떠날 것이라는 것을 다 알면서 태어나잖아요. 근데 막상 그것을 눈으로 목격하게 되는 순간 삶이 얼마나 짧은가,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준비하고 준비하고 한들 막상 그 순간을 목도하는 순간에는 아, 참 그 감정을 형언할 수가 없죠. 예, 서로 위로하고 안아주고 또 도움을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게 참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저도 종종 하는데요. 예, 삶이 정말 짧구나 이런 생각을 최근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삶이 그냥 이렇게 쳇바퀴 흐르듯 구르듯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좀 바꿔보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루틴을 가지고 사는 건 좋지만 그 루틴을 그냥 아무런 의식 없이 그래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기능적으로 해나가는 거 말고 순간순간 좋은 것들, 감사한 것들, 기쁜 것들을 좀 멈춰서서 느껴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쉽진 않지만 막 삶이 드라마틱하게 막 변하고 그러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 순간에 와, 이건 정말 너무 좋구나, 너무 좋은 거구나, 좋은 순간이구나, 이것들을 한 번씩이라도 마음에 새기고 느껴보고 감사하고 그러고 넘어가려고 노력합니다. 결국 인생은 어떤 물리적인 길이의 싸움이라기보다는 퀄리티의 싸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얼마나 이 삶에 충실했고 즐거웠고 행복했고 또 얼마나 다채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냈었는가,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지 않나.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으면 더 좋겠고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더 좋겠고 모범이 되거나 예가 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예,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살아있는 동안 좀 더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예, 오랜 시간 투병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너무 고생하시고 또 그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가족들이나 동료분들까지도 참 같이 마음으로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건강한 것이 얼마나 참 또 소중한 일인가,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친구분께서 얼른 좀 기운을 내셨으면 좋겠고 잘 위로해 주시고 또 자주 연락하셔서 좀 이렇게 좋은 대화를 많이 나누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사연 보내주셔서요 너무 감사드려요. 박정림님께서 20년을 전업주부로 지내다 올해 큰애가 대학에 입학하면서 저도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고민하다가 평소에 좋아하는 커피를 배웠고 너무 재밌어서 관련 자격증을 하나씩 따는 중입니다. 이번에 바리스타 1급 자격증 성공, 하나씩 성취해 나가는 기쁨이 정말 크네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너무 멋지십니다. 예. 너무

멋지세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삶의 퀄리티라는 게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해나가는 기쁨, 내가 무언가를 할수 있다라는 성취감, 뭐 이런 것들이죠. 또 그걸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또 기쁘게도 해줄 수 있고, 내가 스스로 행복하게 살아가면 주변 사람들도, 그걸 바라보게 되는 주변 사람들도 같이 행복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자녀분들께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어떤 가르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정말 예, 더 멋진 일들 가득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응원하고요.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한 주는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죠. 샵 1077번으로 또 고릴라 게시판으로 기억에 남는 일들 남겨주시면 제가 사연과 함께 신청곡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두곡 준비했습니다. 벤슨 분의 The Time of My Life 준비했고요. 이어서 라나 델 레이의 Chemtrails Over the Country Club. 자, 두 곡을 함께 듣겠습니다.

자, 어느덧 1부를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 됐습니다. 2166님께서 매일 운동하는 루틴이 있는데요. 이번 주는 완전 나태지옥에 빠져서 꼼짝도 안 했습니다. 급 죄책감이 들어 새벽 운동 나왔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다음 주부터는 다시 마음 잡고 잘 해가리라 다짐해봅니다. 하시면서 아하의 Take On Me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은 새벽에 운동할 맛이 나겠는데요. 자, 응원의 의미로 이 노래 준비했고요. 어느덧 1부를 마쳐야 될 시간이 다 되어서요. 샤펠로엔의 Good Luck Baby 들려드리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0: 경남 진주의 어느 작은 고깃집. 고소한 냄새가 풍기기 시작하자 가게를 꽉 채운 꼬마 손님들의 표정이 더 환해졌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가게에 초대받은 귀한 손님들이었는데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올 초 한 아이의 아빠가 된 고깃집 사장님. 갓 태어난 작은 생명을 보면서 사랑이 필요한 다른 아이들도 떠올리게 됐고,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서도 보육원 아이들을 초대해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기로 한 거죠. 웃음이 끊이질 않던 즐거운 식사 시간, 한 아이가 정성스럽게 쌈을 만들어 사장님께 건넸는데요. 사장님은 그 작은 쌈 하나가 커다랗게 느껴져서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어른들의 관심과 작은 나눔, 아이들을 키우는 가장 든든한 사랑 아닐까요?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1: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산불은 건조한 시기에 많이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 지역에는 절대 산행을 하지 말고 입산 시에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의 인화성 물질을 가져가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불을 다뤄야 할 때는 반드시 간이 소화 장비를 소지하고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나 야영을 하면 안 됩니다. 산행 중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로 신고하고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으로 대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혜진아, 수술 받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 병원에는 부모님이 계시니 나는 가기가 좀 그래서 너의 연락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수술 잘 됐다는 너의 전화에 정말 기뻤어. 큰 수술은 아니었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그게 이

그러신 것 같아. 혜진아, 그동안 내가 너 많이 힘들게 했지. 앞으로는 내가 정말 잘할게. 태어나면 내가 진짜 잘해줄게. 우리 오래오래 행복하자. 혜진아 사랑한다, 영원히.

오늘 너의 기억 사연은요. 박정우님께서 수술을 마친 여자친구분 혜진 씨에게 남겨주신 사연으로 만나봤고요. 이어서 들으신 곡은 잭스키스의 아프지 마요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좀 이런 사연들이 도착하는 것 같은데 예, 건강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 그렇다고 또 너무 아무 일 없이 그냥 또 살아가다 보면은 자신의 건강을 굉장히 좀 과신하게 되는 경향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번 아프면은 갑자기 확 고생을 엄청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뭐 이런 소소한 병치레를 한다 이런 것들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기회를 통해서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좋은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이 시간들도 다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오히려 그렇게 하면 더 이제 건강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예. 또 이런 연인 간에도 힘든 시기를 한 번쯤은 겪어봐야 그걸 통해서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그 과정을 서로가 볼 수가 있고 더 신뢰할 수 있고 뭔가 더 사랑이 더 깊어지기도 하고요. 그러는 것 같아요. 예. 삶에서 일어나는 이런 크고 작은 어떤 굴곡들이나 난관들이나 어려움들이 꼭 나쁜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고생하셨고 잘 회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두 분의 사랑이 더 깊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사연 너무 감사드려요. 자,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었지만 전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있으시다면요. 어떤 사연이라도 좋으니까요. 저희 애프터클럽 홈페이지 Falling in Love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요. 제가 사연과 함께 신청곡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요조의 사랑해 함께 듣겠습니다.

자, 1부에 이어서 이번에도 끝말잇기 선곡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N으로부터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미스터빅의 Nothing But Love 준비했고요. 이어서 E로 시작하는 곡입니다. The Alan Parsons Project의 Eye in the Sky 준비했어요. 자, 두 곡 이어서 함께 듣겠습니다.

임원일의 Falling in Love. 여러분은 지금 SBS 파워 FM 애프터 클럽 토요일 DJ 임원일의 Falling in Love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매주 제가 인상 깊었던 뮤지션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뮤지션 오브 더 위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독보적인 락밴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1 파일럿의 음악을 함께 들어보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2인조로 구성되어 있어요. 타일러 조셉이라는 보컬리스트이자 또 베이시스트이고 또 키보드를 연주하기도 하고요. 우쿨렐레도 연주를 하죠. 작사와 작곡을 또 맡고 있습니다. 조시 던이라는 드러머, 퍼커션, 또 백보컬을 맡고 있는 2인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3인조로 결성이 되었었다고 해요. 2009년도에 타일러 조셉이 친구들과 함께 3인조로 결성을 했었는데 2011년도에 두 멤버가 탈퇴를 하면서 조시 던이라는 새 드러머를 구해서 현재까지 2인 체제가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2인조 밴드들이 좀 있었습니다. 화이트 스트라이프스도 2인조 밴드였고요. 화이트 스트라이프스는 정말 그냥 둘이서만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그런 밴드였고 뭐 플레이백이나 이런 거 없이요. 또 로열 블러드라는 밴드도 있죠. 예, 이 밴드도 굉장히 아주 멋진 밴드인데 오늘 소개해드릴 21 파일럿도 2인조로 구성된 아주 매력적인 밴드입니다. 밴드 이름은요, 아서 밀러의 희곡 모두가 나의 아들이라는 내용에서 따왔다라고 해요. 이 희곡 속에서 한 사업가가 그 눈앞의 이익 때문에 그 결함이 있는 비행기 부품을 납품해서 21명의 조종사가 목숨을 잃게 된다고 하죠. 그래서 타일러 조셉이 이 이야기에서 깊은 영감을 받아서요, 당장 어떤 쉬운 일이나 눈앞의 이익에 타협하지 말자, 옳은 선택과 진정성 있는 커리어를 쌓아나가겠다라는 어떤 다짐을 담아서 이름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철학적으로도 굉장히 깊이가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이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름만 들으면 굉장히 많은 멤버들이 있을 것 같은 빅밴드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정작 이

2인조라는 게참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밴드는 뭐랄까요? 좀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어두운 점들 있잖아요. 뭐 우울감이라든지 뭐 상처들, 뭐 스트레스들, 두려움, 외로움 이런 주제들을 굉장히 깊이 있게 공감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들려드렸었던 Drag Path라는 곡도 역시 그런 곡이었죠. 상처받은 누군가가 마치 발견되고 싶은 마음으로 어떤 흔적들을 남겨놓은, 그러면서 나를 찾을 수 있겠니? 라는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었던 그런 곡이었어요. 음악은 굉장히 섹시하고 거칠고 약간 좀 파워풀하고 남성적인 그런 느낌이 있는데, 노랫말은 굉장히 깊고 섬세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헤아리는 그런 노랫말이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이 둘은 단순히 그냥 뭐랄까요? 그냥 일반적인 락 밴드라고 하기에는 좀 다루고 있는 음악적인 폭이 굉장히 좀 넓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락을 비롯해서 뭐 힙합, 일렉트로니카, 씬스팝도 있겠고요. 레게 같은 장르도 있죠. 그래서 정말 다양한 장르를 융합한 팝밴드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스스로는 스키조이드 팝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도 하네요. 제가 이 밴드의 음악을 처음으로 만나기 시작한 것은 한 10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어디서 이렇게 복면을 쓰고 나타나서 두 명이서 굉장히 강렬한 음악을 연주하는데, 너무 그 모습이 약간 비주얼적으로도 좀 충격이었고요. 사운드나 어떤 뭐 퍼포먼스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들의 음악을 아주 깊이 있게 듣지 못했지만, 제가 좋아했었던 몇몇 곡들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 준비한 곡은요, 점프수트라는 곡입니다. 한글로 발음을 정확하게 하면 점프수트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점프수트라는 게 이들의 세계관에서는 뭐랄까요? 그 데카라는 가상도시를 이들이 만들었거든요. 우울증이나 불안, 억압 같은 것을 상징하는 공간인데, 이곳에서 이 공간을 통제하는 독재자 집단을 주교라고 부른다고 해요. 여기서 탈출하려는 주인공 클랜시라는 가상의 인물이 있는데, 이 점프수트를 입으면은 그런 어떤 불안이나 압박, 이런 독재자들의 추격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는 정신적인 방어막이자 보호구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점프스티어, 나를 보호해다오, 이런 문장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아주 단순한 리프가 계속 반복되는데요. 굉장히 강렬하고 멋지고요. 중간에는 이제 고요하고 굉장히 아름다운 피아노 연주가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런 어떤 장면적인 변환이 굉장히 인상적인 곡입니다. 자, 21 Pilots의 Jumpsuit 함께 듣겠습니다.

Vision of the Week, 21 Pilots의 Jumpsuit 함께 들어봤습니다. 처음에 이 노래를 들었는데요. 외국 밴드인데 계속해서 어떤 한국 이름을 계속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어요. 정숙 씨를 부르는 그런 느낌이 계속 들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찾아보니까 이게 Jumpsuit였던 거죠. 예. 혼자 처음에 이제 그렇게 들었다 보니까 이제 이 음악을 들을 때마다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음악에 대한 몰입이 좀 깨지는데 그래서 아무튼 예, 저 개인적인 그런 기억이 있는 곡이었습니다. 이 노래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고요. 61회 그래미 어워즈에서 최고의 록 음악 부문 후보에도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또 빌보드 메인스트림 록 차트와 얼터너티브 에어플레이 차트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고 해요. 자, 이 라이브 퍼포먼스가 특히 너무 멋진 곡이니까 영상으로 또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정말 멋진 그들의 모습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로 준비한 곡은요. 아마도 21 Pilots가 발표한 곡들 중에서 가장 큰 성공을 만든 그들을 전 세계적인 밴드로 만드는데 공헌한 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Stressed Out이라는 곡입니다. 2015년에 발매된 정규 4집이었죠. Blurry Face의 세 번째 싱글이었고요. 굉장히 감각적인 비트와 또 현대인의 불안을 꿰뚫는 가사로 대중성과 음악성을 동시에 거머쥐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빌보드 핫100 차트 2위까지 올랐었고요. 얼터너티브 에어플레이 차트 1위를 장기 집권했던 곡이었습니다. 놀라운 거는 압도적인 스트리밍 뷰를 기록하고 있어요. 너튜브 뮤직비디오 조회수는 29억 회를 기록하고 있고요. 음원 스트리밍 역시 20억 회를 돌파하는 놀라운 정말 압도적인 조회수를 기록하는 곡입니다. 이 곡은 뭐 워낙 너무 유명한 곡이라 뭐 락 음악을 특별히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아, 이 곡이 21 Pilots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곡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21 Pilots를 정말 글로벌 슈퍼스타로 만들어준 최대 히트곡 듣겠습니다. Stressed Out 함께 듣겠습니다.

미션 오브 더 위크, 21 파일럿스의 스트레스드 아웃 함께 들어봤습니다. 참 멋진 곡입니다. 그죠? 예. 결국은 좋은 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락밴드이건 싱어송라이터이건 아이돌이건 결국 좋은 곡 한 곡이 그 뮤지션을 유의미한 어떤 아티스트로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 곡으로 59회 그래미 어워드에서 수상을 하기도 했었죠.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때 재밌었던 게 이 두 멤버가 무대 위에 오르기 전에 바지를 벗고 속옷 차림으로 올라가서 상을 받았었죠. 그래서 전 세계 화제를 불러일으킨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였었으면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인데 외국에선 종종 이런 일이 일어나곤 합니다. 근데 이게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이 아니었던 게 이제 성공하기 전에 집에서 속옷 차림으로 그래미를 보면서요 혹시 나중에 상을 받게 되면 이 모습 그대로 나가자라고 농담처럼 했었던 그 약속을 결국 지킨 것이라고 해요. 굉장히 감동적이고도 유쾌한 소감으로 마무리가 됐던 해프닝이었죠. Stressed Out 이 노래는 참 그 현대인이 얼마나 스트레스에 이렇게 억눌려 있는가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곡인 것 같아요. 좋았던 옛날로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어렸을 때는 스트레스에 대한 개념 자체도 별로 없었고 그게 뭔지도 잘 몰랐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어느 시점부터 성인이 되고 나서는 모든 것이 다 스트레스가 된 것 같습니다. 뭐 사회적인 압박도 있겠고 기대감, 어떤 내 스스로 바라는 어떤 열망 이런 것들도 있겠고요. 가지고 가지고 이루고 이루고 아무리 성취를 해도 그 다음이 항상 또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같은 느낌이랄까요? Stressed out. 제가 여기서 살면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스트레스 없는 하루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느껴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더 많은 공감을 얻고 또 사랑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자, 오늘 끝으로 준비한 곡은요 Heathens라는 곡입니다. 2016년에 발표된 곡이고

있고요. 영화 수사이드 스쿼드의 메인 사운드 트랙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이 멜로디가 굉장히 또 캐치하기 때문에 한번 들으시면은 아, 이 곡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좀 어둡고 긴장감 있는 그런 베이스라인이 이어지고요. 굉장히 속삭이듯이 시작해서 점차 강렬해지는 보컬이 굉장히 압도적인 그런 곡입니다. 히든스를 직역하면요, 이교도들 혹은 뭐 사회 규범에서 벗어난 사람들 정도의 의미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영화를 위해서 만든 곡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제목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영화를 위한 노래라기보다 자신과 팬들을 위한 노래이기도 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낯설고 상처받은 사람들, 또 세상에 쉽게 이해받지 못하는 사람들끼리만 공유하는 어떤 신뢰와 공동체를 표현한 곡이라고 해요. 그런 사람들을 스스로 이교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독특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계속 반복되어 내 친구들은 모두 상처 입고 독특한 사람들이야. 천천히 다가와. 갑작스럽게 판단하지 마. 자, 오늘 21 파일럿의 음악을 함께 들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정말 멋진 음악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시간이 허락이 되신다면 그들의 명곡을 좀 이렇게 찾아서 더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미션 오브 더 위크 21 파일럿의 히든스 들려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조혜주님께서 방학 중인 대학생입니다. 밤낮이 바뀌어서 심심하게 있다가 이 시간에 라디오를 듣게 됐네요. 평소엔 너튜브나 쇼폼을 많이 보는데 오늘은 눈이 아파서 고릴라 접속했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예. 요즘에는

라디오를 다 핸드폰으로 이렇게 듣게 되다 보니까 라디오가 정말 오히려 요즘 세대에게는 새롭고 재밌는 또 플랫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끔 찾아와 주시면 그 매력을 금방 발견하게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환영하고요. 자주 뵐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노래 두곡 준비했습니다. 아리아나 그란데의 Hate That I Made You Love Me 준비했고요. 권진아의 운이 좋았지까지 두 곡을 이어서 함께 듣겠습니다.

자, 어느덧 방송을 마쳐야 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두 곡 준비했어요. 박지윤의 그래서 미안해 준비했고요. 정시현님께서 신청해 주신 유재하의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이 두 곡을 들려드리면서요. 저는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이 시간은요. 구름의 사운드 클라우드가 방송되니까요.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그럼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0: 일이 풀리지 않을 땐 관악산에 가보세요. 좋은 힘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올 초 예능 프로그램에서 어느 역술인이 한 말인데요. 방송이 나간 뒤로 관악산이 MZ세대의 핫플레이스가 되면서 주말엔 줄을 서서 등산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점점 남녀노소 더 많은 사람들이 산을 찾으면서 등산로가 활기를 띈 모습은 보기 좋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안타까운 풍경도 볼 수 있었는데요. 산길 곳곳에 버린 쓰레기, 아무렇게나 쏟아버린 라면 국물, 바위에 새겨둔 낙서로 자연이 몸살을 앓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나마 다행인 건 쓰레기를 주우며 산행하는 클린 하이킹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자연 속에서 힘을 얻고자 한다면 자연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게 먼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1: SBS 이현경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자연재해 지진. 평소 철저한 대비와 대처 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내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테이블이나 책상 밑으로 몸을 피하는 게 안전하고 실내에 갇히는 사태를 대비해 문은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진 발생 시에는 가스레인지나 난로와 같은 화기 사용은 삼가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지진. 평소 철저한 대비만이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SBS 이현경이었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2: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세실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플레이리스트 파워스테이션. 매일 밤 3시부터 5시 파워스테이션은 청취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를 알아주는 AI 선곡과 함께합니다.

모르는 가수의 모르는 노래인 줄 알았지만 쇼더런들은 다 아는 고단 노래 뮤직 스타트. 1, 2, 3, 4.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여름은 폭염으로 인한 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계절입니다. 심하면 생명까지 잃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지면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해야 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편한 옷을 입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 또는 주류 등은 좋지 않습니다. 야외 활동 중에는 현기증이나 메스꺼움, 두통 등 열사병 초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시원하고 그늘진 장소로 이동해서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야외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평소보다 물을 자주 마시고 기온이 가장 높은 낮 12시에서 4시 사이에는 휴식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식중독이나 장티푸스, 뇌염 등의 질병 예방을 위해서 업무 공간과 식당 등의 청결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여름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다 세심한 주의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SBS 아나운서 정성문이었습니다.

한낮 강릉의 어느 카페. 점심 식사 후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던 여성들이 창밖을 바라보다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성들이 달려간 곳은 도로 한복판.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쓰러진 걸 발견하고 본능적으로 달려온 이 여성들은 근처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이었죠. 여성들은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한 동시에 119에 지원 요청을 했는데 하늘이 도운 걸까요? 마침 반대편 도로를 지나가던 119 구급대가 차를 돌렸고 덕분에 오토바이 운전자는 의식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운전자의 안전을 확인한 후 다시 카페로 돌아온 두 여성.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손님들이 생명을 살린 두 영웅에게 마음 가득 담아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고 하네요.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만든 감성 최적화 공간 파워스테이션, 매일 밤 3시부터 5시 파워스테이션은 청취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를 알아주는 AI 선곡과 함께합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플레이리스트로 꽉 찬 파워 스테이션. 저 웬디도 좋아하는 다음 곡은요. Bad girl gone better.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호출보 HLSQ FM 107.7MHz 파워 FM입니다. SBS 파워 FM은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SBS는 세계 속 디지털 방송 문화의 주역으로서 차원 높은 고품격 방송을 선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생산과 공유의 시대, 사람들이 모이고 방송에 대해 말하고 생각을 더하는 그 모든 곳에서 진짜 방송은 태어납니다. SBS는 함께 만드는 방송, 함께 만드는 기쁨으로 세상을 더 밝게 만들어갑니다. SBS 파워 FM 방송 책임자는 은지양입니다. SBS 파워 FM은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SBS 파워 FM과 함께 밝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2: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펀펀투데이 찡디 아나운서 이인권이고요.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칠공주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지난 6월 16일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2016 공주 페스티벌을 주최했는데요. 도시 이름에서 착안한 행사 코너 공주님 선발대회 현장이 SNS와 커뮤니티에 퍼지며 큰 관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수많은 아기 공주님들이 내가 서로 공주다라며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다고 하는데요. 공주 페스티벌은 말 그대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린 친구들 중 원하는 사람들을 공주로 변진시켜 주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퍼레이드 마차에 오를 수 있는 공주 선발 대회가 있는데요. 사회자가 몇 명 뽑아서 퍼레이드 마차에 오를 수 있게 해주는 거래요. 공주 선발을 시작하자마자 여기저기에서 우리 공주 뽑아달라고. 목마 대전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뽑힌 공주는 7명이고 못 뽑혀서 울고 있는 공주는 수십 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유 참 이게 전 이런 사회 안 본 게 너무 다행이지 뭐예요. 이거 어떻게 사회자가 딱 정해요? 아 참. 그리고 여러분 공주병이라고 하죠. 이 공주 치마 입는 거 좋아하는 시기의 어린이들이 참 즐거워하고 행복해한 행사라고 하는데요. 야, 또 이런 거 가면은 만약에 내 조카는 저에게 있어서 최고의 공주인데 내 조카가 선발이 안 돼? 그러면 사회적 원망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온 공주들이 모여 있는 거 가서 보고 싶네. 아유 얼마나 예쁠 거예요. 애기들 다 그런 샤랄란 드레스 입고 막 해맑게 사진도 찍고 또 웃고 있는 모습 보면요. 그리고 이런 뭐 대회뿐만이 아니라요. 다양한 공연, 즐길거리, 포토존이 많아서 생각보다 더 즐길거리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7월에는 7월 11일 오늘 공주 페스티벌 열린다고 하니까요. 집안에 공주님 계신 부모님들 알아보시고 페스티벌 참석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1부에선 친구들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만나보고요. 2부에선 꼭꼭 선곡해 이어서 3부는 쉿 이거 비밀인데 준비했습니다. 사연은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먼저 광고 듣고 첫 사연 만나볼게요.

0: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2: 케어 원해요?
1: 케어 원해요.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1: 케어 원해요.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 케어 원해요.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어실 원스야.
3: 딱 한 번만
4: 티어실 원스야.

0: 코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뿌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3: 시스팡

0: 안전한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0: 워킷 안전화.

광고 듣고 왔습니다.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1번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의 첫 번째 문자 소개하기 전에 지난 6월 30일 화요일이었죠. 저의 애장품을 걸고 친구들의 인권 이행시 받아봤었죠. 아, 기억나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제가 그 당시에 총 9분을 선정을 했고 기억에 남는 분이 그 어떤 분이 인권으로 인 선크림 줘요. 권 저 줘요. 정말 기세로 몰아붙인 분이 좀 기억에 오래 남았고 뭐 재미나는 뭐 전환근으로 놀리는 분들부터 해서 막 있는 미모예요. 권화번호 뭐예요. 이분도 기억이 나고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제 마음에 드는 이행시를 다 뽑았기 때문에 이분들 중에 한 분 뽑자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첨단 시스템인 뽑기 추첨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의 애장품 선스틱 받아가실 분 공정하게 뽑아보겠습니다. 자, 옆에 바로 공정성을 위해서 준비를 해놨고요. 자, 한 분을 뽑았습니다. 자, 이 중에 번호를 제가 다 써놨거든요. 1, 2, 3, 4, 5, 6, 7, 8, 9. 애장품을 받으실 분은 바로 6808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6808님이요. 인권이행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인, 인권, 권, 권방진놈. 정답. 우리 6808님께 제 사랑을 담아 애장품 선스틱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이벤트 많이 만들어 올 테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자, 그럼 계속해서 친구들이 보내주신 문자들 이어서 만나볼게요. 오정현님, 오늘 눈이 빨리 떠져서 뭐 할까 했는데 공주나 놀러 갔다 와야겠어요. 제가 바로 대전 공주거든요. 남편 데리고 공주 페스티벌 다녀오겠습니다. 찡디는 어렸을 때 왕자였나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게 특히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저한테 가끔씩 좀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게 연년생 쌍둥이 동생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아기들 타는 그 뭐지? 카트라 그러나? 그 뭐라 그러죠? 아기들 타는 거? 뭐요? 아니요, 싱싱카 말고 그 엄마들이 뒤에서 밀어주는 거. 아, 유모차. 너무 창피하다. 아, 너무 창피하네요. 죄송합니다. 아, 오늘 왜 이러지? 시작부터, 예. 그 유모차가 이게 뭐 2인승, 3인승짜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맥시멈이 하나하나였거든요. 1인승밖에 없었어. 그래서 쌍둥이 동생 둘을 태우면은 저는 일찍 걸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짐도 많으니까, 애 셋이니까. 그래서 되게 일찍 걸어서, 세상에 어떤 완장님이 그렇게 일찍 걸어요. 돌 때 떡도 돌렸대요. 손이 모자라서. 확실히 왕자로 자라진 않았다라는 거, 예, 네, 그 생각이 드네요. 전미양님, 찡디 주말에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2시간 동안 친구가 되어주실 거죠? 저는 부산인데요, 새벽 첫차 타고 농산물 시장 가서 제철 과일 사오려고요. 커피 소년의 힘내 신청하며 출첵합니다. 아, 그럼 이렇게 좀 부족한 저라도 친구로 인정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야, 제철 과일 지금이면은 수박, 복숭아, 요거 제철이지 않나요? 하, 침이 싹 고이네요. 아주 맛있는 놈들로 많이 사와 보시죠. 자, 커피소년의 힘내, 전미양님의 신청곡이었거든요. 이 곡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커피 소년의 힘내, 엘비스 코스텔로의 쉬 듣고 왔습니다.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일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아침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요. 청취율 조사 기간 시작이 됐습니다. 02-2056으로 오는 전화, 조사 전화니까요. 꼭 챙겨받아서 펀펀투데이 듣는다 말씀 부탁드릴게요. 계속 뭐 하면서 펀펀 듣고 계신지 신청곡과 같이 남겨주세요.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7235님, 아침부터 러닝 뛰러 갈 준비하면서 출석 체크합니다. 요즘 러닝에 재미 붙여서 무릎 보호대도 차고 러닝 벨트도 차고 제대로 뛰고 있어요. 오늘은 10km 쉬지 않고 뛰어보겠습니다. 펀펀 들으면서 힘내서 뛰어볼게요. 찡기는 요즘 러닝하고 있으세요? 한 주 2회 정도는 러닝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7235님이랑 다르게 10km는 뛸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컨디션 좋으면은 5km, 컨디션 좀 안 좋다 그러면은 4.5km 정도에서 이제 스스로 타협을 하고 돌아갑니다. 예. 누가 무리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7235님은 잘 뛰시네요. 0822님, 새벽 산책 시작한 지 두 달 정도 됐는데요. 오늘은 사랑하는 반려견 졸리 엘리의 여섯 번째 생일이에요. 태어나는 날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함께하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찡디도 우리 졸리 엘리 생일 축하해 주실 거죠? 멜로망스의 해피송 들려주세요. 하면서 0822님이 졸리랑 엘리 사진을 보내주셨거든요. 둘이 똑같이 생겼어요, 뒷모습이. 누가 왼쪽이 졸리예요? 오른쪽이 졸리예요? 근데 참 이렇게 두 마리가 앞서서 너무 예쁜 산책길 걸어나가고 있는데 이게 참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졸리 엘리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뭐 7번째, 8번째, 9번째 생일 쭉쭉쭉 맞이하길 바랄게요. 우리 졸리 엘리 생일 축하해요. 번님들의 늦은 밤 깊은 밤 그리고 0822님이 신청한 멜로망스의 해피송 들어볼게요.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일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7월 11일 토요일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친구분들의 문자 만나볼게요. 김동건님, 15살 차의 여자친구와 인생 첫 오사카 여행가요. 어딜 가야 관광하기에도 좋을지, 음식점은 어디가 맛있을지 알아보는 중인데 찡디가 추천해줄 곳이나 메뉴 있어요? 찡디도 오사카 가봤어요? 여자친구랑 오사카 여행 너무 부럽네요. 예. 저 가봤고요. 이맘때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숙소와 너무 걸어서 먼 곳은 잡지 마셔라. 굉장히 습하고 굉장히 덥기 때문에 특히 오사카가 더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맛있다라는데 꼭 같이 먹어보고 싶어서 걸어가다가 지쳐서 그 다음 일정 못하니까 동선을 효율화하는 게, 최적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0010님, 땡땡 맞선 잘 보고 있습니다. 활약상 기대해도 되는 부분입니까? 뭐 SBS 사내 프로그램인데 SBS 거는 굳이 이렇게 땡땡으로 안 해주셔도 돼요. 합숙 맞선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예. 뭐 지금까지는 뭐 특별한 활약상이나 분량이 많이 없었는데 글쎄요, 뭐 중반부터 가면서 조금 활약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욕심도 많이 있고요. 예, 한번 편안하게 봐주시죠. 네. 1973님, 저는 어제 남편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따라왔어요. 오는 길에 둘이서는 술 많이 안 먹고 오붓하게 보내자고 했는데요.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좋았는지 과한 음주를 한 남편은 아마 아직도 꿈속을 헤매고 있을 겁니다. 저는 지금 혼자 바닷가를 산책 중인데 갈매기도 많고 조용하네요. 김필의 다시 사랑한다면 신청합니다. 화나신 건 아니죠? 그러니까 뭔가 좀 평화롭게 아유 남편은 자요 하고 저 혼자 산책하고 있어요 느낌인 줄 알았는데 신청곡이 다시 사랑한다면이었어. 화나신 건가? 좀 걱정은 됐는데 또 행복한 한때 지금 뭐 따로긴 하지만은 보내고 계시네요. 노래 바로 띄워드릴게요. 김필의 다시 사랑한다면, 서문탁의 플라이 하이 두 곡 듣고 올게요.

0: 이인권의 펀펀치 데이.
1: 김필의 다시 살아간다면 서문탁의 플라이 하이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친구분들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5061님. 아이들이 오늘 내외 대회라서 어제 태백으로 떠났어요. 덕분에 자유부인이 되어 어제는 친구와 불금을 즐기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에요. 일찍 출발하면 1시간 걸린다고 해서 일찍 나섰는데 초행길이라 고속도로를 잘못 타서 1시간 반이나 달려서 집에 도착했네요. 조금 쉬고 다시 태백으로 출발하려고요. 신청곡은 성시경의 거리에서입니다. 어제 얼마나 신나게 즐기셨으면 이거 내비게이션을 잘 못 보신 거예요. 네. 좀 쉬었다가 안전하게 여유 있게 태백으로 출발해 보시죠. 자, 5061님의 신청곡 성시경의 거리에서 그리고 김보경의 하루하루까지 두 곡 이어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성시경의 거리에서 김보경의 하루하루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4442님. 저는 에어컨 기사입니다. 올해는 아무리 바빠도 퇴근 후에 술을 안 먹겠다고 다짐했는데 일 끝나면 힘들어서 자꾸 먹게 되네요. 전국의 에어컨 기사들 모두 안전한 여름 되세요. 신청곡은 엠플라잉의 플래시백입니다. 참 어떤 마음인지는 너무 이해가 가요. 너무 지친 날 집에 와서 바로 자면 억울하잖아요. 그냥 뭐라도 나를 위해서 한잔 하고 싶고 그러다가 끝나면은 그냥 그래 딱 한 잔만 먹고 그냥 푹 자고 일어나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좀 안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잖아요. 사사사이님 그냥 술은 좀 줄이시고 술 말고 좋은 거 많아요. 그냥 수박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시원한 수박 그냥 한쪽 잘라 드시고 물 한 잔 드시고 푹 주무셔보시죠.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엠플라잉의 플래시백 사사사이님의 신청곡 바로 띄워드릴 거고요. 이어서 최석찬님이 신청한 이승기 김연아의 스마일보이까지 들어볼게요.

엠플라잉의 플래시백, 이승기 김연아의 스마일보이 듣고 왔습니다. 5154님, 저는 요즘 집에서 방울토마토를 키우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 꽃이 지고 방울토마토가 열매를 맺기 시작했어요. 친구가 본가 다녀오며 시장에서 사온 토마토 모종이랑 고추 모종을 심어서 키우는 건데요.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는 방울토마토를 보니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곧 초록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겠죠? 선우정아의 상상 신청합니다. 그 방울토마토 사진으로 보내주셨는데 쬐끄맣게 동그라미 알이 하나 나왔어요. 아직은 초록색인데 시간이 더 지나면 요게 탐스럽게 빨간색으로 변하겠죠? 네, 그 맛도 궁금해지네요. 자, 저희는요 2부 꼭꼭 선곡회로 돌아올 건데요. 내가 뽑은 선풍기 노래 그리고 에어컨 노래 준비했으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자, 끝곡으로 5154님이 신청한 선우정아의 상상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인권의 펀펀 투데이 시작합니다.
1: 이인권의 펀펀 투데이 2부 시작했습니다. 2부에선 청취자가 라디오 PD가 될 수 있는 시간 꼭꼭 선곡해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떤 곡들을 선곡했을지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이인권의 펀펀 투데이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4: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주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클레오?
8: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7: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8: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7: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0: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꼭꼭 선곡해. 청취자가 라디오 PD가 되어 선곡표를 채워보는 꼭꼭 선곡해 시간입니다. 여름맞이 신선하고 시원한 펌펌 플레이리스트 만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아직은 더위를 참을만해서 선풍기 쓰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여름 더위 참지 못해서 에어컨 없으면 안 되는 분들도 있으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내가 뽑은 선풍기 노래, 에어컨 노래. 이번 주제는 노래를 한 곡이 아닌 두 곡을 추천해 주셔야 하는데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 노래는 선풍기 같은 노래다 하는 한 곡과 이건 에어컨 바람처럼 진짜 차가운 노래다 하는 한 곡을 이유와 함께 적어 사연으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보내주신 노래 중 방송에서 선곡된 모든 분들께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그럼 여러분이 꼭꼭 선곡해 주신 노래들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최희승님, 제가 생각한 선풍기 노래는 사자보이스의 소다팝입니다. 이 노래는 도입부부터 청량감이 도는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노래거든요. 펌펌 공개방송 때에도 볼 수 있었던 전설이 되어버린 노래라서 요즘에도 선풍기 쐬면서 너튜브로 무대를 찾아보곤 한답니다. 그리고 제가 뽑은 에어컨 노래는 최유리의 숲이에요. 최근에 제가 꽂힌 노래인데요. 한여름 더위를 피하고 싶을 때 이 노래를 들으면 마치 숲 한가운데서 피톤치드를 느끼며 시원함을 만끽하는 모습이 상상되더라고요. 더위를 피하고 싶거나 더위에 지쳐서 힘을 얻고 싶다면 이 노래 들어보세요. 에어컨만큼의 시원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렇죠. 저는 오히려 이 사자보이스의 소다팝은 정반대, 약간 후끈 달아오르게 하는 그때 엉성하게 춤을 춘 내 모습이 떠오르면서 너무 창피해지고 땀이 나고 막 예, 그런 노래인데 또 선풍기 노래라고 해주셨네요. 최희승님이 선곡해주신 노래 두 곡이죠. 사자보이스의 소다팝, 최유리의 숲 들어볼게요.

사자보이스의 소다팝 최우리의 숲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아이시원해님, 제가 선택한 선풍기 노래는 악뮤의 초록창가입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 왠지 초여름에 선선한 바람이 느껴지는 것 같달까요? 가사 속에서 무지개가 등장해서 그런지 구름이 둥실둥실 떠있는 그런 시원한 날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선풍기 쐬면서 편안하게 듣기 좋은 노래라서 신청해봅니다. 그리고 에어컨 노래로 악뮤의 낙하 추천해요. 이 노래의 고음 부분을 들으면 왠지 에어컨을 쐬는 듯한 차가운 기분이 들거든요. 그리고 노래 속에서 눈 딱 감고 낙하

할 때 저도 하늘 위에서 아래로 낙하한 것 같아서 덩달아 짜릿해지는 느낌이에요. 뚝 떨어질 때 온몸이 오싹해지고 짜릿하면서 시원한 그 느낌 아시죠? 저만의 에어컨 노래로 신청해봅니다. 야, 뒤에 가서 이 떨어지는 느낌 드는 거 있잖아요, 잘 때. 아, 이수원애님 아직도 키 크려나 보다. 이게 키 큰다는 그 꿈이라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네. 아, 이수원애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악뮤 노래 두 곡입니다. 악뮤의 초록창가, 악뮤의 낙하 두 곡이어 들어보겠습니다.

악뮤의 초록 창가, 악뮤의 낙하 듣고 왔습니다. 2698님, 저는 선풍기 노래로 김범룡의 바람바람 바람이 떠올라요. 이 노래 가사 중에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이라는 가사가 있는데요. 저희 집에는 선풍기가 총 3대 있어요. 아내 거 하나, 큰딸 거 하나, 막내딸 거 하나. 가족 중에 제일 땀 많고 더위를 잘 타는 저는 선풍기가 없어서 아내의 선풍기 바람을 간접적으로 맞고 있는데 바람이 정말 스치고 지나갑니다. 올해는 꼭 저도 바람 맞을 수 있도록 선풍기 한 대 더 사려고요. 에어컨 노래로는 명카 드라이브에 냉면 선곡하고 싶어요. 더울 땐 역시 살얼음이 동동 떠있는 냉면 먹어줘야죠. 먹다 보면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로 차갑지만 그걸 즐기는 자가 승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열치열 같은 건 믿지 않아요. 더울 땐 무조건 시원한 냉면, 추울 땐 뜨끈뜨끈한 돼지국밥이 최고죠. 귀여우시네요. 특히 냉면, 저는 비빔냉면 시켜서 한 반 정도 먹다가 시원한 육수 받아서 부어갖고 그냥 반반으로 섞어 먹는 거. 아, 이 냉면을 가장 좋아하거든요. 네. 오늘 또 날도 좀 더운 것 같은데 냉면 한 그릇씩 시원하게 하시고요. 2698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일 2부에서도 오늘과 같은 주제로 함께 할 거니까요. 펀펀투데이 홈페이지 꼭꼭 선곡해 게시판으로 오셔서 생각나는 노래와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에서 노래가 뽑힌 모든 분들께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그럼 김범용의 바람바람바람, 명카드라이브의 냉면 듣고 3부 쉿 이거 비밀인 대로 함께 하겠습니다.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여름에 캠핑 가는 분들 많으시죠? 장마철에 캠핑을 떠날 땐 안전을 위한 철저한 대비가 중요합니다. 특히 댐 하류에 있는 캠핑장을 이용할 땐 댐 방류 경보 방송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댐 수문 개방처럼 방류로 인한 갑작스러운 침수 위험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이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방송이 나오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이렇게 철저한 대비와 실천이 있을 때 모두가 행복한

0: 안전한 휴식이 되지 않을까요?
1: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지게.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3: 상품은 준비됐는데 쇼핑몰 운영이 막막할 때는
4: 카페24 프로.
3: 1인 브랜드도 대형 기업도
4: 카페24 프로.
3: 판매 맡기면 매출이 저절로 올라간다고?
4: 아, 카페24 프로.
3: 프로가 다 해주는 카페24 프로. 지금 시작하세요.
5: 프로 서비스로 고고고. 카페24로 다다다.
6: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7: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8: SBS 우리말 지킴이.
9: 어느덧 3년이 지났네. 어느새 3년이 지났네. 어떤 표현이 더 적합할까요? 정답은 둘 다 바른 표현입니다. 다만 두 단어에는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요. 어느덧은 꽤 긴 시간이 흐른 뒤 그 변화를 문득 깨달았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주로 세월의 흐름이나 계절의 변화처럼 무게감 있는 시간에 쓰이지요. 반면 어느새는 생각보다 짧은 순간에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을 때 주로 사용합니다. 아주 짧은 시간의 변화를 강조할 때 쓰면 좋겠죠? 참고로 지금 돌아보니 제가 우리말 지킴이로 활동한 지도 어느덧 17여년이 흘렀네요.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 전해드리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10: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이거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세상은 넓고 비밀은 많다. 나만 알고 있는 1급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쉿, 이거 비밀인데. 누구나 마음속엔 나만의 비밀을 숨기고 있는데요. 토요일 아침만큼은 솔직해져 봅시다. 숨겨왔던 비밀을 훌훌 털어내고 주말만큼은 편안한 마음으로 보내자고요. 비밀을 공유하고 싶은 분들은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원한다면 익명 신청도 가능하니 편하게 남겨주세요. 방송에서 사연이 소개된 분들께 비밀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신 비밀들 조심스럽게 소개해드릴게요. 혼밥다리님. 회사에선 제가 혼자 밥 먹는 걸 좋아하는 줄 알아요. 근데 저 사실은 혼밥 진짜 못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혼자 먹게 되면 그냥 음식을 포장해와서 집에서 가족이랑 같이 먹고요. 집에서도 혼밥하는 게 싫어서 가족 중 누구라도 집에 올 때까지 기다리기도 해요. 왠지 혼자 밥을 먹으면 너무 쓸쓸하고 외롭더라고요.

선배들은 제가 혼밥이 편해서 그런 줄 알지만 사실은 선배들 사이에서 밥 먹는 게 부담스러워서 거짓말했습니다. 회사 한정, 혼밥 달인인 제 비밀 지켜주실 거죠? 저는 뭐 어디서든 혼밥 잘하긴 하는데 약간 공감이 가는 거는 회사에서 구내식당 먹을 때 특히 이럴 때는 구내식당에 또 혼자 먹으면 좋은 자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있어도 약간 못 본 척하고 지나가서 저녁은 후루룩 먹고 혼자 갑니다. 예. 비밀 지켜드려야죠. 우리 혼밥 동기인데. 나도 무섭다님. 최근에 여자친구랑 있는데 차 안으로 벌레가 들어왔어요. 여자친구가 평소에 벌레를 너무 싫어해서 개미나 나비도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소리 지르면서 잡아달라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근데요, 사실 저도 벌레 진짜 무서워합니다. 심지어 날아다니는 벌레라서 저도 기절할 뻔했는데요. 여자친구 앞이라서 무서운 티는 못 내고 차에 있는 휴지를 거의 10장 정도 뽑아서 간신히 잡고 창문 밖으로 내보내기까지 했네요. 진짜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여자친구는 제가 덜덜 떠는 건 못 봤을 거예요. 비밀입니다. 그쵸. 근데 휴지를 10장 정도 꺼낼 정도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얼마나 얘도 무서워하는 건가라고 여자친구 아시지 않을까요? 근데 그 촉감이 느껴지는 것조차 싫잖아요. 그 닿았을 때. 저도 휴지 많이 뽑았거나 아니면 신문지 돌돌 말아서 이렇게 잡는데 고생 많으셨네요. 네. 사연 남겨주신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비스트의 쇽 듣고 와서 다음 사연도 소개해드릴게요.

쇼크. 비스트의 쇼크 듣고 왔습니다. 남몰래 숨겨둔 비밀 때문에 답답한 여러분의 속을 풀어드릴게요. 내돈내사님. 며칠 전 2년 반 넘게 쓰던 핸드폰을 새 걸로 바꿨습니다. 솔직히 2년 넘게 썼으면 이미 충분히 오래 썼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엄마는 어떤 물건이든 5년, 10년은 써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엄마한테는 들키면 안 될 것 같아서 회사 사내 이벤트에서 당첨돼서 핸드폰을 받은 거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처음엔 못 믿으시길래 당첨자 명단까지 가짜로 만들어서 보여드렸어요. 핸드폰 바꾸는 건 이제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엄마가 알면 또 혼나니까 쉿 해주세요. 뭐 이렇게까지 하셨으면은 저희가 뭐 어머니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예. 참에 어머님 것도 하나 싹 바꿔드리면은 어머님도 오래 쓰셨겠네. 이 성향 보니까 어머님도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만화러버님. 저는 어릴 때부터 만화책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애까지 있는 지금도 웹툰을 보기도 하는데요. 모바일로 보는 것보다 책으로 보는 만화가 더 좋아서 지난달부터 친구들이랑 비밀 모임을 진행 중입니다. 다들 결혼한 친구들인데요. 모임 장소가 만화 카페예요. 서로 읽고 싶은 만화책 읽으면서 저녁 대신 만난 음식들 시켜두고 먹으니 진짜 천국이 따로 없더라고요. 아내한테는 친구들 만나서 밥 먹고 카페 다녀왔다고 하니까 별 의심 없이 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 들키고 쭉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평생 비밀. 이건 저희도 저희지만은 친구분들도 입단속 잘해야 돼요. 이게 한 명이 본인 형수님한테 얘기하잖아요. 이거 삽시간에 퍼집니다. 이거 친구들끼리 이거는 각서를 써야 돼요. 이 모임에 대해서. 이 모임 오래 갔으면 좋겠네요. 저도 만화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쵸? 만화는 책으로 봐야죠. 비밀 공유해주신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나얼의 새드카페 듣고 와서 다른 비밀 사연도 들려드릴게요.

나월의 셋카페 듣고 왔습니다. 펀펀 믿고 비밀 남겨주신 분들의 이야기 더 들어봐야죠. 반전이죠 님이요. 저는 재택근무를 종종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서 화상회의를 할 때가 많은데요. 동료들에겐 비밀인 저만의 화상회의 패션이 있습니다. 노트북으로 보이는 화면에는 상반신만 나오니까 단정한 셔츠 입고 메이크업이랑 헤어스타일도 깔끔하게 꾸미는데요. 카메라 앵글에 안 잡히는 하반신은 누구보다 편하게 잠옷바지에 종아리 압박 스티커까지 신고 있습니다. 다행히 자리에서 일어날 일을 거의 없어서 다행이지만 동료들은 제 이런 복장 전혀 모르겠죠? 저도 주말에 뉴스할 때 바지는 항상 편한 거 입고 있어요. 위에만 셔츠에 타이에 정장을 입고 바지는 막 운동바지 입고 있기도 하고요. 뭐 청바지 입을 때도 있고요. 예. 딱 보이는 데서는 깔끔하게 전해드리고 있다라는 거. 이것도 친구들만 아세요? 스트레스 타파님. 남들은 모르는 저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있습니다. 큰애 학교 보내고 둘째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킨 다음 집에 돌아오는 길에 큰 게임방이 있거든요. 거기서 사격 게임이랑 두더지 잡기 게임이랑 농구 게임까지 풀코스로 마치고 집에 와서 개운하게 씻고 출근하면 스트레스가 확 풀립니다. 근데 남편이랑 직장 동료들은 저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걸 전혀 모를 거예요. 평소에는 조용한 이미지거든요.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고 나면 육아도 일도 더 힘내서 하게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쉿입니다. 왜요? 이게 뭐 어때서? 귀여운 스트레스 해소 방법 아니에요? 아니면 막 다른 것보다는 두더지 잡기를 너무 그 풀스윙으로 너무 격하게 하시면은 이건 좀 비밀 지켜드려야 되나? 이 생각도 좀 공감을 하게 되고요. 비밀 공유해준 분들에게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한스밴드의 오락실 듣고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0: 간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벨리미트.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3: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2: 비다샵
3: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2: 비다이렉트샵
3: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2: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4: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6: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8: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0: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0: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대한민국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7시부터는 김영철의 파워 FM이 방송됩니다.
3: 광고 듣고 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비밀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재밌죠? 이런 식으로 나도 말하고 싶은 비밀이 있다면 펀펀투데이 홈페이지 이거 비밀인데 코너 게시판에 적어주세요. 익명 보장도 가능하니 편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케이시 앤더 선샤인 밴드의 Give It Up 들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메이징 알로비스 마징 고맙습니다.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잘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0: 헐,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잘 만들었다, 몽잘.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3: 스티커 선반지 명함 다 있어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4: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5: 인쇄는 와우 프레스
6: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움
6: 운동할 때도
5: 뉴바움
6: 당 건강에도
5: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뉴바움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0: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우리 철가루들 요즘 체력 안녕하신가요? 아니면 휴, 요즘 좀 축축 처지네 싶으신가요?

찰가루 2071번님은요, 철업비 저는 기운 없고 의욕 없고 축축 처질 때마다 온 집안을 뒤집어 엎습니다. 그렇게 일부러 땀 뻘뻘 흘리면서 자질구레한 건 미련 없이 버리는 대청소를 하고 샤워를 싹 하고 나와 냉장고에서 차가운 맥주를 꺼내 한 입 딱 들이킬 때 그러면서 깨끗해진 집안을 이렇게 둘러보며 다시 한번 의욕이 차오르면서 살맛이 나요 라고 이제 문자를 주셨는데 브라보! 이거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사실 축축 처지는 게 몸의 문제도 있지만 마음의 문제가 더 크죠. 2071번님은 본인의 마음을 뽀송하게 바꾸는 방법을 잘 아는 아주 현명한 분이신 것 같아요. 인생을 살맛나게 할지 그쵸? 흐르는 대로 살아갈지는 결국 우리의 마음가짐에 따라 달렸잖아요. 느슨해졌던 마음 텐션을 다시 짱짱하게 쫄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쓰면 좋을지 우리 함께 고민 좀 해볼까요? 김영철의 파워FM. 자, 오늘도 무브 무브 할 예정인 전 김영철입니다.

0: 권진원의 살다 보면으로 2026년 7월 11일 토요일 김영철의 파워FM 시작했습니다. 아, 저도 사람인지라 뭐 의욕이 없을 때가 있나요? 하는데 있죠. 약간 예상되는 대로 찾아올 때도 있지만 진짜 갑자기 이유를 모르겠는데 뭔가 좀 하기가 싫고 진짜 눕고 싶고 나가기도 싫고 예, 저도 막 쓰레기도 버리러 나가기도 싫고 그냥 진짜 주말에 가만히 있고 싶을 때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좀 이렇게 있다가 이제 한 두어 시간은 진짜 아무거나 안 하다가 이제는 진짜 안 되겠다. 본인의 어떤 그 딱 마지노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몸을 움직이면서 그럴 때 이제 걷기도 하거나 아니면 에이 조깅하자 아니면은 사우나 한 판 할까 이렇게 뭐 쫙 하고 나오면 이렇게 뭐 일단 개운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2071번님처럼 어떤 그 뽀송뽀송기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없던 의욕도 다시 생기니까 우리 철가루도 오늘 혹시 축축 처진다고 한다고 싶으면은 일단 목욕부터라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아니면 청소라도 하면서 나중에 맥주 한 캔을 위해서 고고고! 자, 토요일 오늘 예고 살짝 해드리면 오늘 이분은 토기남 토요일에 기찬 스포츠 소식을 전한 남자 이성무 기자님과 스포츠 뒷담화 쓰담 함께 할 텐데요. 이번 주는 소중했던 내 야구장이 이젠 안녕 제2탄으로 잠실 야구장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사실 올해가 잠실 야구장이 현재의 모습으로 관중을 맞이하는 마지막 해라고 하네요. 2032년 신축 돔구장 준공을 앞두고 내년부터는 이제 2031년까지는 인근 서울올림픽 주경기장이 대체 홈구장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긴 공백기를 메울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에 관련된 이야기 잠시 후 2부에서 이성모 기자님께 들어보고요. 3, 4부는 내 마음이야 넘버 7 지난 목요일에 라이브로 슬기 씨와 함께 했죠. 그래서 오늘은 직연서 하이라이트 편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김다영 아나운서의 반가운 목소리도 들을 수 있다고 하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요. 그럼 광고 먼저 듣고 올게요. 여러분 스테이 튠.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0: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여러분, 저 했어요. 짐특가로 항공권 예매했어요.
7: 올해 마지막 기회, 제주항공 찜특가 이벤트.
8: 편도총액 29,800원부터 최대 82% 할인.
7: 7월 7일부터 14일까지
8: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요.

0: 사연과 신청곡을
1: 놓치지 않을 거야.
0: 찰가루들이 보내준 사연과 신청곡들을 토요일 아침에 만나보겠습니다. In Your Letter 문자로 보내시려면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는 무료고요. 홈페이지 사신판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동네 가고 또 가게 되는 단골집 하나씩이죠. 뭐 가는 마트만 간다던가 좋아하는 식당이 있다던가 있죠. 저도 우리 집 진짜 바로 옆 건물 쪽에 냉동 삼겹살 집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쭉 올라오면 이제 백반집이죠. 거기에 누룽지가 있어. 그래서 아이작이라고 영어 선생님 샌프란시스코 한국 오면 영철 그 너희 집 동네 누룽지집 가자고. 그래서 거기는 제가 주말에도 이제 인베그램도 올리고 하는 그 집인데 이런 것들 다 하시겠죠? 그래서 오늘 주제가 가고 또 가고 우리 동네 단골집. 김성훈님이 저희 동네에는 오래된 작은 미용실이 있는데요. 아직도 우리 동네 사랑방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이에요. 어르신들이 도란도란 모여서 얘기하시는 걸 듣고 싶어서 아직 머리를 안 잘라도 되는데 괜히 가서 앞머리도 자르고 파마도 할 정도예요. 사실 내일도 갈 건데 내일은 어르신들 호떡 몇 개 사들고 가려고요. 노래는 베이비복스의 머리 하는 날 신청합니다. 예전에 드라마 눈이 부시게 보면 김혜자 선생님하고 이제 이정은 씨가 미용실을 하거든요. 근데 진짜 그 미용실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 이정은 씨가 옛날에 미용실 보면 왜 진짜 집이랑 연결 많이 돼 있어, 그죠? 딱 문 열고 들어가면 집이고 거기서 또 손님 잠깐만요 하고 이제 나오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뭔가 두세 분이 앉으면서 이제 한 분 감고 머리 말리고 뭐 이제 이어지는데. 근데 저도 이제 지금 이제 뭐 제클린 미용실을 다니는데 호동이 형이랑 저랑 강호동 같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호동이 형이랑 저랑 수요일 날 예를 들어 이제 목요일 아영이니까 형은 매주 오는 것 같아요. 딱 이제 만나는 날 있어 그러면 이제 영철아 잠깐 앉아봐. 그러니까 그 미용실에서 잠깐만 앉아봐. 나 갈라 그러면 그래서 거기서 막 이런저런 수다 떨고 남자들도 좀 비슷한 것 같네요. 성훈 씨. 1070번님은요 학교 앞 분식집이요. 20년 전 제가 초등학생이던 시절부터 다니던 분식집이요.

집인데 이젠 제 아들 딸도 함께 간답니다. 사장님이 그때 그 시절 저를 기억을 해주셔서 가면 늘 반갑게 맞이해주시고 아이들에게 제 어릴 적 얘기도 해주시는 거예요. 아이들은 제 어릴 적 얘기를 듣고 신기하며 또 듣고 싶다고 또 가자고 하네요. 이젠 온 가족 단골집이 되어버렸습니다. 노래는 알 레프의 학교 앞 분식집 틀어주세요. 아, 야, 노래가 이런 딱 학교 분식집이라는 노래도 있고. 저는 너무 이제 초중은 같은 이제 서생 초 서생 중학교 우리 그 학교 앞에 있었는데 고등학교는 이제 기장조로 갔고. 아, 그리고 울산 살다가 이제 저는 와버려가지고 오히려 어린 시절은 가끔 이제 뭐 순옥이 상호 만나면 이제 장수에 대한 기억은 이제 많이 없어졌어요. 이제 우리가 그 좀 이제 뭐 자꾸 시골 시골이라 그러지 마세요. 근데 진짜 전 시골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바닷가 어촌이고 그래서 많이 개발이 되는 바람에 많이 좀 사라졌어요. 그래서 한 번씩 고향 가면 옛날에 진짜 저기 뭐뭐 있었는데 아니 그런 게 없어요. 이제 뭐 건물이 지어져 있고 그래서. 그래서 나는 이제 요런 얘기할 때 보면 조금 부러워요. 다 그런 축이 좀 이제 많이 날라갔어. 5797번님, 제가 소개하고 싶은 우리 동네 단골집은 작은 책방이에요. 문을 열고 들어서면 은은한 책 향기와 편안한 분위기에 마음이 절로 차분해집니다. 사장님이 건네주시는 책 한 권 한 권에는 따뜻한 정성이 담겨 있어서 갈 때마다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하는 재미도 있고요. 바쁜 일상 속 제 쉼표가 되어주는 이곳이 오래도록 우리 동네 소중한 공간으로 남았으면 좋겠네요. 노래는 잔나비의 꿈과 책과 힘과 벽 신청합니다. 아, 이거 너무 좋겠다. 작은 책방. 진짜 끝까지 살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요런 관련된 영화, 그 영국 영화긴 했는데 작은 도서관 그 영화였어요. 그래서 그 뭐 지역 반대가 있었어. 하여튼 뭐 그런 걸 딛고 일어서고 하는 뭐 그런 내용의 영화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요즘 진짜 우리가 그런 거 보면 인터넷으로 너무 많이 사요. 저는 막 바로 요즘 막 다음날 새벽 배송되는 책으로도 막 급할 땐 사기도 하고, 가끔 이제 약속 있으면 광화문 쪽 가면 이제 거기 큰 문고, 예. 아니면 강남, 거기도 영화학원 다닐 때는 그래도 책 사러 그렇게 갔었거든요. 예. 크지만 그 집에는 저는 제 서재가 있는데 그 서점 큰 향 있는 거 있잖아요. 디퓨저 그거 해놨어요. 이제 가면 이제 서점 향기 냄새 나라고. 아, 근데 좀 오래된 헌책의 냄새 또 향 그 있죠. 약간 곰곰한 냄새 같은 거, 그런 것도 있고. 저도 책 냄새는 확실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온라인으로 본다든지 뭐 PDF 방식 이런 것보다 그냥 책장 넘기는 게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5797님, 1070, 김성우님 사연 감사드립니다. 세 분께는 선물 챙겨드리고, 노래는 5797번님 신청한 잔나비의 꿈과 책과 힘과 벽 듣고 올까요?

꿈과 책과 힘과 벽, 잔나비 노래 듣고 왔고요. 롱레터 만나볼게요.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남겨주신 김주환 씨의 사연입니다.

평소에 아내 몰래 비상금을 조금씩 모아뒀는데요. 아내가 알면 에이 무슨 비상금이야, 우리 사이 비밀이 어딨어 하면서 다 가져갈 것 같아서 절대 못 찾을 곳에 숨겨뒀죠. 그런데 문제는 너무 완벽하게 숨겼다는 겁니다. 최근에 캠핑에 빠져서 아내 몰래 텐트를 사려고 비상금을 찾는데 오마이갓 오마이갓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옷장? 책장? 김치 냉장고까지 온 집안을 다 뒤졌는데 못 찾아서 결국 아내에게 실토하고 같이 찾기를 시작을 했어요. 처음엔 아내가 가져갔나 하고 잠깐 의심했는데 아내도 정말 진심으로 열심히 찾더라고요. 둘이 하루 종일 찾았는데 안 나와서 결국 포기를 했죠. 그런데 며칠 뒤 중고거래 알람이 울리더라고요. 혹시 겨울 코트 안에 있던 봉투 주인분 맞으세요? 와, 제가 비상금을 안전하게 숨긴다고 몇 년 동안 안 입던 겨울 외투 속에 넣어놨는데 아내가 여름맞이 옷장 정리를 할 때 제가 안 입는 옷을 중고거래로 다 팔아버리면서 그때 비상금까지 함께 보내버렸던 거였어요. 사실 중고거래 하신 분이 꿀꺽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솔직하게 얘기해 두신 덕에 비상금이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사례하겠다고 했더니 저도 유부남이라 이해합니다. 다음엔 더 잘 숨기세요. 아유, 순간 너무 감사해서 진짜 감동의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그렇게 비상금을 받아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에게 이제 다시는 비상금 따위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철없디 설마 아내가 비상금이 있는 건 아니겠죠. 노래는 팀에 고마웠다고 들어주세요. 그 설마 그러게. 아니 근데 사연자진 주한님 뭐 오늘 이름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본인은 이제 이실직고를 했고 그 진짜 아내랑 남편분들 다 어때요? 진짜 하나쯤 어떤 뭐 비밀들이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뭐 시댁에 모르는 뭐 우리 친정 엄마한테만 뭔가 잠깐 일이 필요한 애들에 약간 뭐 도와준 거 또는 또 이제 아들 입장에서도 우리 엄마한테 한 거 뭐 이런 비밀도 있을 수도 있고 그것도 다 말할 수도 있고 아 이렇게 보면 부부들이 좀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비밀 없어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한 개쯤은 살짝 요 정도까지 뭐 이렇게 또 말을 해 뭐 이렇게 있는 것도 같긴 한데 아니 없다고 믿으세요. 없다고 믿고 이제 본인도 아까 이제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더 힘들잖아요. 아까 막 그 나 비밀 만들기 시작하면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세 개 될까봐 선물 챙겨드릴게요. 자, 팀 고마웠다고 노래 듣고요. 자, 2부 타임슬립 스포츠 디다마스담스담 토요일에 재미난 스포츠 소식을 들고 오는 남자 토제남 이성무 기자님과 돌아올게요. 여러분 스테이튼.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일사병과 열사병 둘 다 온열 질환이지만 다르죠. 어지럼증을 보이는 일사병은 쉬면 회복되지만 쉬지 못하면 의식이 흐려지는 열사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만일 누가 온열 질환 증세를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요한 건 체온을 낮추는 거니까요. 시원한 곳으로 옮겨 옷을 느슨하게 풀어주고 찬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세요. 또 의식이 흐리다면 바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무더운 날 핑 도는 어지러움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4: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3: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4: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5: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할인 훈라면.
1: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2: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1: Don't worry, be 하겐.
2: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1: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케이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장마철에는 한꺼번에 많은 비가 쏟아지는데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저축을 하듯이 이 빗물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차곡차곡 저금해보는 건 어떨까요? 집 옥상이나 마당에 빗물 저금통을 만들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조금씩 모아둔 빗물은 일상에서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요. 비가 오지 않을 땐 식물이나 화단에 물을 줄 수도 있고요. 마당과 베란다를 청소할 때 활용하면 그만큼 소중한 수자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김영철의 파워 FM.
1: 타임 슬립 스포츠 뒷담화 스담 스담 스담 해볼까요? 조혜영님이 이성무 기자님 하트뿅 보내주시면서 K 라디오에서는 보라로 나오시니까 너무 반가웠어요. 하트뿅 뿅뿅뿅뿅. 토요일 보라로도 보고 싶은 남자 토보남 이성무 기자님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오 보는 라디오로
2: 네
1: 나오는군요.
2: 전 몰랐는데 뭐 그 보이는 라디오로 보이는 모양입니다.
1: 반응이 어떻던가요? 그래도 뭐 들어오잖아요.
2: 근데 그 좀 그 다른 라디오에서 하는 거는 좀 딱딱한 뉴스를 전하는 거거든요.
1: 아.
2: 그래서 뭐 이렇게 별 반응은 없는 것 같고요. 뭐 저한테도 관심 있겠습니까?
1: 한번 해야 되겠는데요. 우리 보는 라디오 같이 한번 해서 둘이 둘 중에 우리 둘의 이상형 선택해라 뭐 이런 거.
2: 아유 그 비교가 제가 상대가 안 되지 않습니까?
1: 아유 무슨 소리예요. 막 뭐 5대 6대 4 막 4대 6 막 박빙일 것 같은데.
2: 아유, 아닙니다.
1: 예. 그렇습니다. 자 스포츠 얘기하면 눈빛이 달라지는 남자. 네 그렇습니다. 이성무 기자님과 함께 스담스담 오늘 주제가 소중했던 내 야구장이 죄는요 굿바이 바이야 잠실 야구장. 제 2탄입니다 오늘은. 잠실 야구장의 시작과 끝인데요. 강희주님의 사연으로 시작해볼까요? 친정엄마가 8090 당시 잠실 야구장 후문에서 포장마차를 하셨어요. 프로야구 시작 전에는 어묵, 국수, 김밥이 많이 팔렸고 경기 후에는 술안주로 꼼장어, 닭똥집으로 매출이 쭉쭉 올랐다고 하네요. 가끔 이제 우천으로 경기가 취소되면 프로야구 선수들도 335 찾아왔다는데 기억나는 선수로는 연예인처럼 잘생겼던 여우 김재박 감독님, 두산 베어즈 선수 중에서는 불사조 박철순 선수가 진짜 멋있었다고 하네요. 엄마는 고향이 전라도라 혜태 팬이어서 그때 김재박 박철순 선수랑 사진을 안 찍은 게 후회된다고 하시네요. 잠실 야구장

0: 굉장히 추억이 많은 친정 엄마가 요즘 그때 얘기를 더 많이 하시네요. 유유유. 자, 오늘 잠실 야구장 추억 이야기로 이제 쭉 풀어볼게요. 잠실 야구장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진짜 신기해서 온 나라가 들썩들썩 했겠어요. 그 잠실 쪽에 다.
1: 그렇습니다.
0: 종합운동장도 있었고 잠실 야구장 다 있잖아요.
1: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잠실이라고 하면은 뭐 야구장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요. 뭐 롯데월드, 뭐 석촌호수, 최신식 아파트 단지 이런 게 막 떠오르죠. 그런데 잠실은요, 사실은 이름부터가 아주 뜻깊은 곳입니다. 잠실, 그러니까 한자로는 누에 잠자에 방실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누에를 기르는 방이라는 뜻이고요. 조선시대에 왕실이 직접 관리하던 양잠, 그러니까 비단을 만들기 위해서 좀 키우는 누에 밭이 있었던 곳입니다. 뽕밭도 여기 있었고요. 뽕잎밭.
0: 네.
1: 그러니까 지금처럼 높은 건물과 야구장이 있었던 곳이 아니라 한강 물길 사이에 있었던 큰 섬 같은 땅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1970년대 한강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남쪽 물길이 메워지게 되고요. 잠실은 섬에서 육지가 되는 겁니다. 이제 버려진 땅에서 어떻게 보면 개발이 가능한 땅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0: 진짜 어떻게 보면 그냥 별거 없던 동네가 완전히 확 진짜 변신한 거네요.
1: 그렇습니다. 게다가 1982년에 거대한 야구장이 들어가면서 잠실은 이략 서울에서 주목받는 그런 지역이 되는데요.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잠실 야구장이 딱 보는데 야, 이거 무슨 미국이나 일본에서 보던 것 같은 정말 최신식 멋진 야구장이 딱 있는 거예요. 우리도 와, 이런 멋진 야구장이 있구나. 사실 그전까지는 모든 야구가 동대문 야구장에서 열렸는데 동대문 야구장이 그렇게 이쁘지는 않았거든요. 좀 오래됐고 낡고 그랬는데 잠실 야구장은 국제대회를 치를 수 있는 최신식 경기장이었습니다. 좌우 펜스까지 100m, 가운데 펜스까지 125m. 정말 국제적인 큰 구장이었고요. 관중석도 어마어마했어요. 지금은 한 2만 5천석 정도 들어가는데 그때는 3만 명이 넘게 들어가는 정말 관중석도 많은 경기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1982년은 우리나라 프로야구가 출범한 해였고요. 프로야구도 갓 태어났고 잠실야구장도 갓 문을 열게 된 겁니다. 신생아 둘이 동시에 국민 스포츠의 역사를 밀고 갔게 되고요. 동시에 잠실의 발전도 이끌게 되는 겁니다.
0: LG와 두산이잖아요. 야, 한지붕 두 가족. 옛날에 뭐 한지붕 세 가족 이런 드라마 있었는데 한지붕 두 가족 라이벌 대결도 잠실의 큰 매력이잖아요.
1: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요. 어린이날만 되면 꼭 LG와 두산의 맞대결이 이게 또 상징적인 경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0: 나 진짜 밥 먹을 때 LG 팬하고 두산 팬 있거든요. 나 진짜 미칠 것 같아. 둘이 싸울 때.
1: 네. 요즘에야 같이 옆에 앉아가지고 뭐 친하게 지내고 친하게 경기 보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LG 팬이 두산 쪽 가가지고 있으면은 정말 눈총을 엄청나게 받고 심지어 어떤 멱살잡이 까지 하고 그랬어요.
0: 옛날에는
1: 그만큼 분위기가 험악했죠. 그러니까 잠실 야구장을 얘기할 때 LG 트윈스와 두산 베어스를 빼놓으면은 라면 끓일 때 수프를 빼는 거와 똑같습니다.
0: 아이구야.
1: 그러니까 잠실 야구장의 특별한 점은요, 두 팀이 같은 구장을 쓴다는 거예요. 함께 쓰는 거죠. 네. 말씀해주신 대로 한지붕 두 가족. LG의 전신인 MBC 청룡이 먼저 잠실을 홈으로 사용했고요. 두산의 전신인 오비베어스가 이 1986년부터 잠실로 들어오면서 이제 두 팀이 한 구장을 함께 쓰는 시대가 온 겁니다. 한 집에서 두 가족이 함께 사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0: 그래요.
1: 눈치도 보이고 신경도 쓰이고 자존심 싸움도 해야 되고. 그런데 프로야구 두 팀이 40년 넘게 같은 집을 쓴 겁니다. 이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두 팀이 이 치열하고 눈치 싸움을 벌이고 이거는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거죠.
0: 지금까지도 두 팀 경기가 열리는 날이면 잠시 막 더 뜨겁잖아요. 아까 말했던
1: 맞습니다.
0: 것처럼.
1: 네, 맞습니다. 원래 오비베어스의 연고는 지금 한화이글스의 연고지였던 대전이었습니다.
0: 네.
1: 그런데 프로야구 출범 3년 만인 1986년에 서울로 옮기게 되고요. 서울에 왔을 때 처음으로 동대문운동장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동대문운동장이 아마야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경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두산이 경기 있을 때는 이 고교야구나 이런 경기가 열리질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두산이 오비베어스죠. 오비베어스가 잠실구장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냥 불편하기만 했다면은 아마 이 두 팀의 공존이 오래가지 못했을 거예요. 어느 한 팀은 야, 나 못 살겠어, 나 떠날래 하고 잠실구장을 떠났을 겁니다. 하지만은 그 잠실에서의 불편함이 오히려 재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LG와 두산이 맞붙는 날은 그냥 잠실 야구장은 그냥 야구장이 아니라 서울 야구의 자존심 대결장이 되는 겁니다. 어느 팀이 진짜 잠실의 주인이냐. 팬들끼리 은근한 아니 대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안 해도 눈싸움이 이 자존심 싸움.

0: 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 잠실 집주인은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1: 그래도 한 지붕 두 팀이다 보니까 독특한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0: 그래서 잠실 야구장에서 LG 트윈스와 두산 베어스가 맞붙으면은 독특한 풍경이 있습니다. 네. 두 팀이 같은 구장을 쓰다 보니까 뭐 클럽하우스 위치라든지 더그아웃이라든지 이동 동선이 좀 겹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복잡해요. 그래서 두 팀이 어떻게 합의를 받냐면은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긴 팀이 두 팀이 맞대결했을 때 이긴 팀은 자랑스럽게 팬들이 보는 앞에서 그라운드를 쫙 가로질러서 갑니다. 나 우리 팀 내가 이겼어. 마치 무슨 글라디에이터에서 승자가 막 관중 팬들을 이렇게 막 앞에서 막 인사를 하듯이. 반면에 진 팀은요 조용히 뒤로 돌아가서 야구장 뒤쪽에 있는 통로를 통해서 빠져나갑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두 팀 간의 자존심 대결인 거고 잠실만의 어떤 재밌는 볼거리 문화가 된 거죠.
1: 네. 아니 그러면 선수들도 그렇지만 팬들끼리도 신경질이 엄청났을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아니 LG 팬이 두산 쪽 가서 응원단에 잠깐 서 있으면은 그 엄청나게 눈치를 받는 거고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출입구를 지나서 같은 매점에서 치킨을 삽니다. 줄 서가지고 그리고는 이 경기장에 딱 들어가면은 이제 자기가 응원하는 그 좌석으로 쫙 갈라지게 되는 거죠.
1: 그렇죠.
0: 그리고 방금 전까지 서로 자기 팀을 응원했던 팬들이 또 나올 때는 같이 이게 나와가지고 신천 가가지고 같이 소주 한잔 하고 술집에서 삼겹살집에서 같이 또 응원가 부르고.
1: 네.
0: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아주 독특한 문화가 잠실 지역에 전체적으로 재미있는 볼거리로 자리를 잡게 되고. 네. 이게 서울이고 이게 잠실 라이벌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이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어찌 보면 두 가지 감정이 부딪히는 매일매일 축제가 열린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응원하는 팀 이기면 그날 저녁에 너무 즐겁게 잠을 잘 수가 있고 세상을 다 가진 느낌인 거죠. 반면에 지면은 아, 너무 우울하고 내일 또 가야지. 내일 다음 날에 또 가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런 드라마틱한 감정들이 잠실 라이벌전에 수십 년 동안 녹아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서울 야구 팬들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1: 아 좋습니다. 너무 재밌죠 여러분. 세븐틴의 홈런! 홈런! 홈런! 제목에 홈런이라는 곡이 있거든요. 듣고 와서 얘기 또 이어갈게요.

0: 세븐틴 홈런 듣고 왔고요. 스포츠 뒷담화 오늘 주제는 소중했던 내 야구장 이젠 안녕 굿바이 바이 바이 잠실 야구장 제 2탄입니다. 잠실 야구장의 이제 시작과 끝 편인데 사연을 하나 기자님 소개할까요?
1: 네, 이땡땡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대구촌놈이 서울로 올라와 외롭고 힘들던 대학 시절 초등학교 친구들이 대구에서 놀러 왔습니다. 이땡땡님의 친구입니다. 마 서울 왔으면 잠실 한번 가봐야지 맞지? 최강 삼성 응원하러 출동해 볼까? 경상도 머스마 네 명이 신나게 잠실로 출동. 원정 응원석이라며 일루 쪽을 예매했는데 도착해서 보니 온통 두산 유니폼인 거예요. 당황한 이땡땡님입니다. 먹고 일루를 예매했는데 왜 와 두산 옷을 입고 있지? 아따 마 여는 대구랑 다른 갑네. 그때 알았습니다. 대구만 일루가 원정이고 서울은 일루가 홈이라는 사실을. 오. 결국 두산 팬들 한가운데 앉은 우리 넷. 두산 팬은 여성 팬이 많아서 응원이 아기자기하고 톤이 높았는데 저희는 그래도 꿋꿋하게 두꺼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굵직하게 최강 삼성 빠샤. 주변에서 째려봐서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었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오늘 약간 대구분 흉내를 내야 되는데 먹고 일루를 예매했는데 왜 와 왜 와 이걸 잘 구별을 못하시네요.
1: 그렇습니다. 네. 정체불명의 사투리를 해서
0: 왜
1: 죄송합니다.
0: 화났어? 우리를 와라고 하니까.
1: 네, 근데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야구장이 어떤 팀은 1루 쪽이 홈 관중석이 있고요. 어떤 팀은 3루 쪽이 홈 관중석이 있는데 보통 이제 햇볕을 바라보는 쪽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0: 아, 그렇죠.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구가 열리는 시간에 만약에 그러니까 햇볕이 정면으로 비치고 있으면은 좀 팬들이 보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햇볕이 비치는 반대편에다가 홈 관중석을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햇빛이 직접적으로 비치는 쪽 그러면은 이제 눈부시니까 야구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그쪽은 이제 원정 관중석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실 야구장하고 대구 야구장은 어찌 보면은 햇빛이 들어오는 위치가 다른 거죠.
0: 그러니까 그래서 좀 헷갈렸다. 그죠? 그럼 이제 잠실 야구장 이제 철거가 되면 이 완전 없어지는 거죠.
1: 그렇습니다.
0: 프로 야구는 그럼 이제 어디서 열리고 어디서 하며 새 구장은 언제 생겨요?
1: 네, 이게 가장 팬들이 궁금해하는 그렇죠.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잠실 야구장이 없어지면은 LG와 두산은 어디로 가나요? 당장 내년부터 이게 도마 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이 집을 새로 짓는 동안에 바로 옆에 임시 집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 임시 집이 바로 서울 올림픽 주경기장입니다.
0: 흔히 주경기장 잠실 주경기장에서 야구를 할 수가 나요?
1: 원래는 주경기장에서 야구를 못하죠. 축구장이 가운데 있고 그다음에 육상 트랙이 있는데 리모델링을 합니다. 지금 리모델링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이제 그 트랙을 육상 트랙을 없애고 또 가운데 잔디밭도 축구장도 야구장으로 바꾸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야구 지금의 잠실 야구장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올 시즌이 끝나고 나면은 철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돔구장이 들어서게 됩니다. 우와. 최신식 현대식 돔구장이 들어서게 되는데 새 구장은 지금보다 더 큰 3만 석 규모가 추진이 되고 있고요. 네. 비가 와도 괜찮고 폭염이 와도 괜찮고 미세먼지가 심해도 경기를 열 수 있는 지금의 고척돔보다도 훨씬 좋은 돔구장이 생길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잠실이 하늘 아래 야구장이었다면은 이제 새 잠실 돔구장은 뚜껑 있는 야구장. 이렇게 되는 거죠. 야구장도 이제는 우산을 쓰는 시대가 오게 되는 겁니다.
0: 그럼 이제 공사 기간 중에 LG랑 두산은 경기는 어디서 해야 돼요?
1: 아까 말씀해드린 대로 잠실 주경기장에서 경기가 열리게 되는데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이 잠실 주경기장을 야구장으로 고쳐서 임시 홈구장으로 사용하게 되고요. 어쨌든 LG와 두산 팬들 입장에서 당분간 낯선 풍경에서 응원을 네. 하게 되는데 뭐 응원가도 그대로고 유니폼도 그대로인데 배경만 살짝 그러네요.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0: 그럼 이제 대망의 새 돔구장 두둥 그 오픈은 언제로 예정돼 있습니까?
1: 네, 새 돔구장은 지금 계획대로라면은 2032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실 일대에는 야구장뿐만 아니라 전시 컨벤션 시설, 뭐 호텔, 상업 시설, 스포츠 콤플렉스까지 함께 들어설 예정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본 도

0: 도쿄돔처럼 그 야구장 안에 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놀거리도 있고 호텔도 있고 놀이공원도 있고 쇼핑센터도 있고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실 전체를 스포츠와 문화가 어우러진 큰 복합 공간으로 만드는 그런 대규모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건데요. 근데 저 같은 좀 오래된 야구 팬들은 좀 마음이 복잡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잠실 야구장에서 엄청 추억이 많거든요. 거기서 뭐 데이트도 많이 하고 또 뭐 친구들끼리 가서 뭐 치맥도 먹고 또 거기가 제 직장이 되기도 하고요.
1: 데이트 진짜 했었어요? 야구장에서?
0: 네. 저 그때 잠실 야구장 데이트를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뭐 누구 만나는 사람 있으면 항상 많이 데려갔고 물론 그 여자친구는 늘 돈 많고 잘생긴 친구들한테 떠났지만은 어쨌든 저는 열심히 야구장을 데려갔습니다. 정말 그때 야구를 열심히 설명했던 게 지금까지 오빠 왜 저는 일루 저기까지만 가는 거야? 왜 일루 뛰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열심히 설명해 줬거든요. 예. 그리고는 이제 결국에는 여기에 있는 거죠 제가. 네. 그때 그 여자친구는 안 남아있지만.
1: 그때 그 설명을 잘했던 게 이렇게 방송에 도움이 될 줄이야?
0: 맞습니다. 어쨌든 잠실 야구장에 대한 추억이 너무 많거든요. 첫 직관, 첫 데이트, 첫 끝내기 승리, 첫 치맥. 이런 공간, 이런 추억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데 어쨌든 그 잠실의 낭만, 잠실의 추억이 사라진다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야구는 계속될 예정이고요. 새 공간으로 이사가 되고 새 공간이 생기게 되면은 거기에 또 정을 붙이면 될 것 같습니다. 건물은 철거돼도 추억은 절대 철거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아우 진짜 옛날 추억까지 이렇게 또 마무리 잘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성우 기자님 오늘도 마무리하면서 퀴즈는 내주셔야죠.
0: 네, 잠실 야구장을 홈으로 쓰는 두 팀이 경기를 할 때면은 잠실 야구장이 더 뜨겁게 달아올랐었는데요. 한지붕 두 팀, LG 트윈스 그리고 두산 땡땡땡 어떤 팀일까요? 1번 두산 베어스, 2번 두산 판다스.
1: 아하, 자 어렵나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콜라는 무료. 진짜 야구 전혀 모르는 사람 지금 아마 헤맬 거야. 두산 판다스.
0: 근데 만약 마스코트를 놓고 보라 그러면
1: 하지마.
0: 좀 헷갈리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1: 입에 짝짝 붙을 거예요 지금. 두산 베어스일지 두산 판다스일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러는 무료. 이성우 기자님 오늘도 정말 즐거웠고요. 우린 다음 주에 또 만나요.
0: 네 감사합니다.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배고플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의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3: 1533-1566 세라하임.
4: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5: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6: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7: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

0: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0: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 워킷 워킷 안전화.
2: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3: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4: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5: 대한민국 1등 라디오 107.7 FM.
6: 잠실 야구장을 홈으로 쓰는 두 팀이 경기를 할 때면 잠실 야구장이 더 뜨겁게 달아올랐었죠. 한지봉 두 팀, LG 트윈스 그리고 두산 땡땡땡 어떤 팀일까요? 1번 두산 베어스가 정답이었죠. 선물 받으실 분들 선곡표 올려둘 테니까 확인 한번 쭉 해두시고요. 자, 2부는 마치고 3부 아시죠? 내 마음이 넘버치 주말의 투머치 흥 파트너 박슬기 씨와 흥 대결 이어갈게요. 여러분 스테이 튠.

0: 떡볶이집을 운영하던 한 남자. 어느 날 가게 냉장고가 고장나 수리를 맡긴 그는 AS 비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0시간 동안 땀 흘려 일해야 벌 수 있는 돈과 1시간 동안 일한 기술의 가치가 같다는 걸 깨닫고 새로운 도전에 나선 그는 지금은 특급 건물 기계팀에서 근무하고 있죠.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금상을 수상한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안창규 씨의 이야기인데요. 탄탄한 기술은 미래로 이어지는 든든한 약속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현진이었습니다.
1: SBS 희망리포트 도전하는 내일이 아름답다. 글로벌 인적자원 개발 파트너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합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성원 에드피아.
3: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남자가 딸을 찾기 위해
2: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가 되는
3: 아빠 유니버스 액션 드라마
1: SBS 금토 드라마 김부장은 매주 금토 밤 9시 50분 SBS에서 만나요.
4: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5: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6: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용입니다.
7: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8: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7: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8: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복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7: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8: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7: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0: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 샤브샤브 봄 담아, 샤브샤브 봄 담아,
0: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 담아.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 담아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2: Good morning,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아, 늦으네요. 지금 아침 수업 시작됐고요. 지금 라디오 다 켜셔야 돼요. 아,

아침에 김영철의 파워FM. 토요일 김영철의 파워FM 3부 시작했습니다. 박슬기 씨와 함께하는 내 마음의 넘버치. 지난 목요일에 라이브로 슬기 씨 만나봤죠. 그래서 오늘은 철가루들의 마음을 서윗하게 또 달달하게 만들어줄 직연서 하이라이트 준비해봤습니다. 0774번님이 철없디 직연서 벌써 300화가 넘었죠? 그 커플들 지금도 잘 만나고 있을까요? 크크크. 그러니까 벌써 300화가 넘었습니다. 그죠? 와, 300커플인데. 다들 잘 만나고 계시겠죠, 그죠? 예. 결혼한 분들이 많고 이제 아이 낳고 뭐 평생 제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도 많으니까 잘 살고 있으리라 믿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직연서 사연들이 뽑혔을지 기대해 주시고 아, 나 기억나 리액션들도 해주세요. 일단 광고 듣고 와서 쭉쭉 달려볼게요, 여러분. Stay tuned.

0: 장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5: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6: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5: 노라이벌 랜드마크
6: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7: 아나운서 김재원입니다. 76년의 세월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무공훈장이 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가족이 있다면 1661-7625로 전화주세요. 우리 가족이 그 주인일 수 있습니다. 1661-7625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 2, 3.

0: 삭막한 직장 생활에 한 줄기 빛, 사내 연애. 대체 언제, 누가, 어떤 방법으로 사내 연애를 하는지 저는 오늘도 글로 배워봅니다. 직장 연애 보고서 하이라이트. 이 세상에 사내 연애하는 것들은 가라. 아니, 가지 말고 사연 써라. 들을수록 신기한 사내 연애 스토리. 오늘은 직연서 하이라이트로 토요일 이 시간 채워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사연이 우리 다영아나랑 함께 했던 사연이네요. 직장의 탐구 생활 떠난 지 꽤 시간이 흘렀지만 가끔 인별그램으로 목소리를 보고 그리고 우리 배성재 씨가 이제 아영 왔을 때 또 안부도 묻고 뭐 그렇게 이제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언제 들어도 반가운 목소리죠. 김다영 아나운서 목소리. 지난 23년 11월 1일에 방송된 이 선구님의 사연입니다. 함께 들어보실까요?
1: 직장연애보고서 제187장.
2: 여기도 사인 좀 해주세요.

0: 병원 원무 과장 시절 그녀가 물리치료사로 입사했던 첫날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1: 죄송합니다.
0: 물리치료실 팀은 실장님 안 왔어요?
1: 네. 제가 오늘 입사 첫날인데 저희 팀분들이 아무도 회의에 참석할 수가 없으셔서 제가 대신 왔어요.
0: 아니 그럼 일찍이 나오던가. 30분이나 늦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1: 죄송합니다.
0: 그 당시 저희는 매주 월요일마다 부서장 회의라고 해서 각 부서의 장들만 모여 출근 시간보다 30분 일찍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하필 그날 물리치료실에 모든 팀원이 참석이 어려워 그녀가 왔고 오자마자 혼이 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아까 많이 놀라셨죠? 입사하자마자 회의 자리에 불려가고 좀 황당하셨겠어요. 드세요.
1: 아, 감사합니다. 아까는 좀 당황스러웠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뭐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죠.
0: 그녀가 쿨하게 웃으며 미소를 짓는데 등 뒤에 햇살이 반짝이며 그녀를 비췄습니다. 네, 저는 그 순간 그녀에게 반하고 말았어요. 와, 마인드 멋져요. 배워야겠네요. 혹시 오늘 점심 약속 없으면 저랑 드시는 거 어떠세요?
1: 죄송해요. 오늘은 팀원들이랑 먹어야 될 것 같은데.
0: 그럼 내일은요?
1: 내일도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0: 그럼 전 언제든 좋으니 꼭 밥 한 끼예요. 그렇게 먼저 밥 먹자고 끈질기게 대시한 덕에 그녀와 두세 번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냈죠. 저 다영 씨.
2: 네?
0: 제가 다영 씨 많이 좋아합니다. 그동안 티가 났을 것 같아서 확실하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1: 근데 죄송해요. 저 사내 연애는 좀 부담스러워서요. 저희 좋은 동료로만 잘 지내봐요.
0: 딱 부러진 그녀의 거절에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또 한 번 반했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거듭된 고백에도 계속 차이던 어느 날 저는 직책상 직원들 연봉 협상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연봉 계약서를 쓰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한 연봉 계약서 사이에 그녀에게 바치는 연애 계약서를 써서 끼워넣었어요.
1: 여기에다가 사인하면 되나요?
0: 네, 맞아요. 일단 여기 사인하시고 자, 여기 한 장 더요.
1: 이건 뭔데요? 연애 계약서?
0: 네, 잘 읽어보시고 거기에도 사인해주세요.
1: 을 김영철은 갑 김다영의 손발이 되어서 연애 기간 내내 최선을 다할 것이.
0: 실컷 웃고 난 그녀는 잠시 저를 쳐다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1: 네, 할게요. 그 사인.

그녀의 사인으로 사인을 보내 시그널 보내로 우리는 연인이 되었고 비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든든한 아들 둘과 함께 내 가족이 되어 여전히 사랑하며 살고 있답니다.

0: 시그널 보내.
1: 트와이스의 시그널까지 듣고 왔습니다. 아, 연애 계약서. 아, 뭐야 뭐야. 부럽게. 와, 저도 살면서 뭐 수천 번까지 아니지만 진짜 수백 번은 사인을 해본 것 같아. 어, 근데 진짜 꽤 많이 했어, 그죠? 뭐 계약서 이런 것도 계약서 해봐야 소속사 계약서만 했지. 연애 계약서 이런 거는 한 건도 없었어, 진짜. 아, 저기 뭐지? 얼마 전에 에어컨 청소할 때 에어컨 청소 그거 뭐 계약서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10년 지나가지고 내가 그때 빵 터졌잖아. 김영철님 이건 10년 지나서 듣고 계신지 모르겠다. 우리 철가루야. 두 분 다 기사님 철가루고 사장님도 철가루라고. 12년 쓰셔가지고 계약서 동의를 하셔야 진행하실 때에서 그런 것만 썼지 뭐야. 아무튼 재밌었군요. 직장 연애보고서 하이라이트 이제 두 번째 사연도 바로 만나볼게요. 23년 12월 26일 김땡땡님이 보내셨고요. 이번에도 다양한 목소리를 만나볼게요. 자, 다시 들어볼까요?
2: 직장 연애보고서 제 195장.
3: 어이, 저기 거기?

0: 나이는 저보다 두 살 아래지만 입사가 빨랐던 제 직속 선배님은 제가 입사한 지 한참이 지나도록 제 이름을 제대로 부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1: 저기요. 내일 행사장 다시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0: 네, 알겠습니다. 근데 선배, 저도 이름이 있는데 이름 좀 불러주세요.
1: 죄송해요. 제가 사람 이름을 잘 못 외워서요.
0: 하지만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청소 담당 이모님들과 직원 식당 이모님들의 성함, 심지어 그 아들, 딸들의 이름까지 쭉 외우며 살갑게 안부를 물어보는 모습을 여러 번 봤거든요.
1: 어이, 거기 현빈 씨, 내일 보고서는 10시까지 제출이에요?
0: 네? 현빈이요? 다른 사람의 이름은 다정하게 불러주면서 제 이름만 어이, 혹은 저기, 거기, 또는 뭐 현빈이라니 서운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쯤 되니까 저도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1: 저기요, 아까 요청한 자료 조사 다 됐어요?
0: 네, 현명하다 할 때 현, 준비할 때 예, 준, 현준이가 자료 조사 완성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선배가 저를 향해 웃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 계속 현금할 때 현, 준수한 외모할 때 준, 현준이 외근 나갈 때 준비됐습니다. 선배님 같이 가시죠.

0: 예.
1: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를 했더니 계속 저를 저기요라고 부르던 그녀가 드디어
0: 아, 예, 가요, 현준 씨.
1: 저를 드디어 현준이라고 제대로 불러주더라고요. 참 당연한 일인데 그게 왜 그리 기뻤을까요? 그렇게 둘이 외근을 나가서 30분 정도 대기 중에 있었는데요. 우연히 선배의 스타킹에 올이 쫙 나간 걸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아, 저기 저 선배님, 선배 저 잠깐 요 앞에 편의점 좀 다녀올게요.
0: 네? 어, 왜요? 어, 지금 약속 시간 거의 다 됐는데요.
1: 아이, 빨리 갔다 올게요. 급하게 뭐 살 게 있어서요.
0: 아, 참. 아, 알겠어요.
1: 저는 그 추운 겨울날 셔츠 차림으로 뛰어갔다 돌아왔습니다. 하, 선배, 선배 이거요.
0: 어, 이게 뭔데? 헉! 어머, 어머 내 다리, 어머, 어머 내 스타킹.
1: 커피색 이거 맞죠?
0: 어, 네. 어, 근데 남자가 그런 걸 어떻게 아셨어요?
1: 아, 사실 제가 누나만 네 명이거든요. 누나들이 항상 심부름 시킬 때 커피색 이거다 뭐 그랬었거든요.
0: 고마워요. 현준 씨 아니면 망신당할 뻔했어요.
1: 선배의 볼이 발그레해지는 걸 보니까 너무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돌아오는 길 저는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선배, 저 회의 때 실수한 거 없죠? 잘했으면은 돼지국밥 한 그릇 사주세요.
0: 그래요. 현준 씨 덕분에 일도 빨리 끝났고 아까 스타킹도 고마웠고. 가요.
1: 그렇게 드디어 난생 처음 저의 단둘이만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밖은 추웠고요. 국밥집 내부는 훈훈하고 얼었던 몸에 뜨끈한 국물이 들어가니까 우리 둘 다 기분이 확 풀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선배가 먼저 소주 한 병을 시키더니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0: 아, 예전에 엄청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내가 그렇게 커피색 이오라고 팔을 해도 해도 비둘기색을 사다 주더라고요. 그 색이 더 이쁘다고. 문득 문득 떠오르는 게 아직 좀 힘든데 시간이 흐르면 언젠가는 무뎌지겠죠?
1: 그럼요. 사람한테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 치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상처 말이에요. 현명하다 할 때 현, 준비하다 할 때 준. 현명하게 준비된 남자 저 신현준이, 저 신현준이 치유해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선배의 커피색 2호 스타킹은 제가 쭉 책임질게요. 커피! 저는 사실 비둘기색 제일 싫어하거든요.

0: 제 말에 선배는 피식 웃기만 할 뿐 확답을 주진 않았지만 오늘부터 1일이라고 막무가내로 외치는 저를 저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저희는 연애 3년 만에 결혼을 했고요. 어느새 함께 산 지 1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프로포즈 날에 정말로 내 이름을 못 외웠냐고 물어봤더니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 일부러 그랬는데 내가 선배인데 먼저 좋아한다고 티낼 순 없잖아.

0: 존박의 I am your man 노래까지 듣고 왔습니다. 마지막에 반전이 있는 사연이었습니다. 저도 제 이름으로 진짜 자기소개를 해볼까요? 영, 영구 없다 할 때 영, 철, 철기시대 할 때 철, 김영철입니다. 이거 너무 희극인스러워서 안 돼. 너무 개그맨 같잖아. 자, 그러면 또 세 번째 사연도 만나볼까요? 25년 6월 11일에 방송됐고요. 노경량님의 사연입니다. 이번에는 해디 씨 목소리 나올 거예요.
1: 직장 연애 보고서 제 258장.
0: 저는 이미 충분히 가졌어요.

0: 자, 자, 그 얘기 들었어? 이번 그 워크샵 장기자랑 1등 상품이 그 최신형 드라이기. 그 다이 땡 그 드라이기 그거라는데 저거 나갈 사람.
1: 뭐? 다이 땡 드라이기? 아, 부장님. 저요. 저 나갈래요.
2: 부장님의 말에 저는 반사적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그 드라이기 제가 평소에 찜해놓은 모델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비싸서 몇 번이나 고민하던 찰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드라이기 타려면 1등해야 하는 거잖아. 아, 이거 혼자서는 힘들 것 같은데. 누구 같이 할 사람 없나 싶어 양옆으로 눈을 돌렸더니 마침 김대리님이 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 맞다! 김대리님!
0: 저요? 네. 왜요?
1: 대리님, 우리 같이 장기자랑 나가요. 아, 대리님 노래 잘 부르잖아요.
0: 에이, 제가 무슨요?
1: 아, 왜요? 아, 지난번 회식 때 노래 잘 불러서 100점 맞고 그랬잖아요. 아, 같이 나가요. 네? 아, 제발요. 아, 진짜 부탁 좀 드릴게요.
0: 아, 알겠어요. 아, 같이 나가봐요. 아, 그 대신 이왕하는 거 제대로?
1: 와, 감사합니다. 1등하면 제대로 보답할게요.
2: 그날 우리는 퇴근하고 노래방으로 함께 향했습니다.
0: 뭐 부를까요?
2: 아, 웃기게 갈까요? 아니면 분위기 있게 갈까요?
0: 너무 웃기면 1등 아니고 인기상만 탈 수 있을 것 같고 아니, 너무 폼 잡으면 노래가 또 어려울 수도 있고 아, 싸이랑 박정현이 부른 어땠을까? 어때요?
1: 오, 선곡 좋은데요?
0: 그쵸, 워크샵 분위기 살리면서 노래 실력 뽐내기도 딱일 것 같아요. 자, 번호 누를게요.
2: 네, 준비됐습니다. 아, 가자! 그날부터 우리는 회의실에서 탕비실에서 점심밥 먹고 나서 코인 노래방에서도 수시로 연습을 했습니다. 틀릴 땐 괜히 서로를 탓하며 놀리기도 했고 고음 부문에선 둘 다 쥐어짜듯 목을 높이며 연습했죠. 그러면서 처음에 어색했던 우리의 눈빛이 어느 순간부터는 마주치기만 하면 자동으로 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장기자랑 날!

0: 야, 아주 칭찬해.
1: 대리님 정말 와. 고생하셨습니다.
2: 아, 이 정도 박수 우리 1등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그리고 대리님의 말처럼 우리는 정말 1등을 차지했고 그 드라이기가 우리 손에 들어왔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와, 진짜 좋다. 아, 맞다. 근데 이건 하나인데 아, 어쩌지?
2: 아, 혜디 씨 이거 원래 갖고 싶었던 거 맞죠?
1: 네, 엄청 엄청 갖고 싶었어요. 아, 근데 아, 대리님도 이거 원하시면 제가 양보를 할게요.
2: 마음에도 없는 소리 마시고요. 혜디 씨 가지세요. 전 이미 얻을 만큼 얻었거든요.
1: 네? 뭘요?
2: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 날 보던 혜디 씨의 눈빛, 서로를 향한 웃음. 그거면 저는 이미 충분해요.

0: 특수한 벤치에 마주앉은 우리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웃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안에 전보다 가까워진 마음이 분명 숨어 있었어요. 그 뒤 저희는 짧은 연애 후 대리님이 이직을 하면서 자연스레 헤어졌지만 지금도 그 드라이기는 우리 집 욕실에 잘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머리 말릴 때마다 가끔 그날 무대에서 함께한 우리의 추억이 떠오르곤 하네요.
1: 아 진짜 이거 다시 듣는데 혜지씨 노래 너무 잘하죠. 아 우리 그 와중에 또 듀엣 한다고. 다음에 혜지씨랑 노래방 가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다음 회식자리 한번 노려보기를 하면서 4부에서도 계속해서 직연서 하이라이트 이어갈게요. 여러분 가시면 안 돼요. 스테이 튠.

0: 요즘 산업현장 화재 사고 소식이 종종 들려오는데요. 안타까운 일 중 하나는 이전에도 화재 경보가 오작동한 경험 때문에 진짜 경보가 울렸을 때 신속하게 대피하는 대신 또 오작동일 거라고 의심한 작업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산업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폭발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때문에 어느 정도 불이 번진 후에 연기나 열을 감지해 경보를 울리는 화재 감지기보다 화재의 시작을 감지하고 화재 신호와 비화재 신호까지 구분하는 불꽃 감지기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경보 없이 빠르게 작동할 때 진짜 안전이 보장되는 거니까요. SBS 가스 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 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1: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2: 자비니 스파, 국민 스파 자비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1: 싹 관리했더니 자비니. 혈색이 싹 도네
2: 스파 자비니 스파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5

0: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1: 고릴라 편이다.
0: 고삐 풀린
1: 고릴라.
0: 왜 다 고릴라죠?
1: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0: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2: 생활정보.
3: 자연 그대로의 거친 음식이 건강에 이롭다고 하죠. 거칠지만 그 속에 식이섬유가 가득 담겨있기 때문일 겁니다. 쌀은 어떨까요? 쌀은 도정 횟수에 따라 현미, 배암이 백미로 나뉘는데요. 특히 겉껍질만 벗긴 현미는 식감은 조금 거칠어도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살아나고 식이섬유가 많아 적게 먹어도 포만감이 쉽게 느껴집니다. 또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 건강식품으로도 꼽히는데요. 여기에 뼈 건강에 좋다는 연구 결과까지 더해졌습니다. 최근 국내 연구진이 국산 현미에 있는 항산화 성분을 분석했더니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다는 걸 처음으로 확인했다니까요. 쌀은 한국인에게 진정한 슈퍼푸드라 할 수 있겠죠?
4: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오늘 아침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1: 김영철의 파워 FM 4부 시작했습니다. 자, 예전 사연들도 이렇게 다시 들으니까 또 새롭기도 하고, 아, 막 기억이 새로 나기도 하면서, 그죠? 다들 진짜 어떻게 나만 빼고 다 연애하고 있는데. 아, 정말 그래도 저는 배 아파하진 않겠습니다. 왜냐면 나는 빛이 나는 솔로. 불안하네. 자, 토요일 아침에 당충전 직연사 하이라이트입니다. 다음 사연은 25년 8월 6일 김땡땡님이 보내주셨고요. 자, 어떤 사내 연애 스토리가 펼쳐질지 함께 들어볼까요? 직장 연애 보고서 제265장.
2: 그걸 왜 말 안 했어요?
3: 입사한 지 채 1년도 안 됐던 신입 시절, 여느 때처럼 출근을 했는데 회사에 난리가 났습니다.
4: 뭐야 이거? 어제 누가 문자 쿠폰 발송했어? 누가 허락도 안 받고 고객 1000명한테 발송을 해? 어? 아, 이게 대체 이게 얼마냐고?
3: 부장님은 노발대발하셨고 다른 직원들은 확인 작업과 함께 쿠폰이 잘못 전송됐다는 사과 메시지를 보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2: 뭐지? 문자 발송? 어제 우수 고객님 한 분께 내가 보내긴 했는데.
3: 설마 하면서도 뭔가 그 싸한 느낌이 들어서 확인을 해보니 딱 한 분에게 보내야 할 쿠폰 메시지를 제가 같은 그룹의 1000명에게 전체 발송한 거였습니다.
2: 아, 망했다. 아, 완전 망했다.
3: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지만 어차피 조사하면 다 나오는 거라 자수해서 광명 찾자라는 생각에 손을 들려던 찰나였습니다.
5: 혜디 씨, 잠깐 저 좀 보죠.
2: 네? 김 대리님 왜요?
5: 옆에서 우연히 봤는데 그거 혜디 씨가 실수한 거죠? 실례인 줄 알지만 그래도 확실히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2: 네, 맞아요. 아, 대리님 저 어떡해요. 아, 이거 말하면 혼나는 걸로 안 끝나겠죠. 아, 잘리는 거 아닐까요?
5: 문자 발송 비용도 그렇고 고객 신뢰 문제도 그렇고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긴 한데 이거 제가 해결해 볼게요.
2: 대리님이요? 왜요?
5: 혜디 씨는 진짜 잘릴지도 모르지만 전 괜찮아요.

0: 좀 혼나기야 하겠지만 알잖아요. 저 우리 회사 에이스인 거. 그리고 아무리 혼나도 끄떡없는 강철 멘탈인 거.
1: 아 근데 아무리 그래도
0: 걱정 마요. 부장님한테 갔다 올게요.
2: 김 대리님은 곧장 부장님께 향했고 부장님이 크게 화내는 소리가 사무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0: 김 대리! 아주 회사를 말아먹으려고 작정했구만. 이거 그대로 못 넘어가. 어? 각오하라고!
2: 얼마 후 대리님이 자리로 돌아오셨는데 정말 말도 못하게 죄송했습니다. 대리님, 아 그냥 지금이라도 제가 들어와서 자수할게요.
0: 아니요. 얘기 잘 끝났으니까 걱정 말아요. 제가 보통 직원이 아니잖아요. 우리 회사 에이스라니까요. 자꾸 그 말하면 입 아픈데 잠깐 혼난 거 말고는 뭐 피해본 것도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말아요. 근데 아, 정 미안하면 저녁에 밥이라도 사시던가요?
2: 밥이요? 아 밥만으로는 안 되죠. 제가 술까지 살게요. 뭐 2차, 3차 뭐 얼마든지요. 아 근데 그래도 모자랄 것 같아요.
0: 와 욕 한번 먹고 밥에 술까지 이거 완전 남는 장사인데요.
2: 그렇게 저희는 처음으로 사석에서 단둘이 만났고 밥도 먹고 술도 마셨습니다. 이렇게 둘만 마주한 적은 처음이었는데 얘기를 나눠보니까 성격도 비슷하고 취미도 비슷해서 깜짝 놀랐어요.
0: 와 정말요? 혜지씨도 테니스 쳐요? 몰랐네.
2: 아직 초보예요. 사실 제가 낯을 많이 가려가지고 동호회는 못 나가겠더라고요.
0: 아, 혜디씨 MBTI가 어떻게 되죠?
2: 저는 인프피요.
0: 어, 저는 M프피인데 앞에 오! 하나 빼고 다 똑같네요.
2: 오 신기하다. 그렇게 우리는 아직 사귀는 건 아니었지만 뭐랄까 썸 정도는 타는 사이가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대리님이 외근을 나가자마자 부장님이 뒤에 대고 한 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3: 김 대리 저 자식 저거는 뭐가 좋다고 실실거려? 요즘 뭐 좋은 일 있나?
2: 저는 속으로 뭐가 좋긴요 저랑 썸 타니까 그렇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요.
3: 에이근 지난번에 사고 쳐서 감봉까지 되고 진급도 누락이 됐는데 혹시 뭐 복권이라도 됐나? 뭐 왜 저렇게 실실거려?
2: 뭐? 감봉? 진급 누락? 저는 김 대리님이 돌아오자마자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아 대리님, 저 부장님한테 얘기 들었어요. 감봉에 진급 누락까지? 아 왜 그거 말씀 안 하셨어요?
0: 아 부장님이 다 지난 얘기를 왜 쓸데없이. 혜지 씨, 저 정말 괜찮아요. 행복해요.
2: 아 행복은 무슨 감봉에 진급 누락에. 아 대리님 말대로 회사 에이스 자리 다 내주게 생겼잖아요.
0: 아, 그깟 에이스 타이틀 다 가져가라죠. 그 대신 지금 제 옆에 혜지 씨가 있잖아요.
2: 네?
0: 그때 만약 이실직고에서 혜디 씨가 회사라도 나갔다면 전 지금처럼 이렇게 웃고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물론 월급도 깎이지 않고 진급도 했겠지만 그래도 웃을 수 없었겠죠. 혜디 씨가 제 옆자리에 계속 있는 거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거든요. 그러니까 혜디 씨 회사에서도 밖에서도 제 옆자리 채워줄래요? 나는

0: SG워너비 내 사랑 울보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아, 이거 실수를 감싸주면서 연인이 된 두 분의 사연이었죠. 아, 저도 사실 실수 잘 감싸주잖아요. 아, 아니까 우리 권진영 너무 잡두려나 노랑팽 선생님으로 틀렸어 다시해 막. 아, 제 앞에서 실수를 잘 안 하네요 다들. 철두철미하게 정신을 다들 바짝 차리고 이렇게 사시는 것 같은데. 자, 이제 지금서 하이라이트 이제 마지막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12월 24일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브의 사연, 고혜진님이 보내신 사연 들어볼까요?
1: 직장 연애보고서 제280장.
0: 혜디씨는 가끔 생각보다 허둥대는 버릇이 있어요.
1: 이제 좀 쉬자. 회사에서 힘이 부칠 때면 몰래 와서 쉬는 공간 5.5층 휴게실. 오래된 건물인 우리 회사는 곳곳에 숨은 공간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중 제가 제일 사랑하는 5.5층 휴게실은 5층과 6층 사이에 끼어 있는데 안내도에도 표시가 안 되어 있고 계단을 오르다 보면 여기 문이 왜 있지? 싶을 정도로 애매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입사 2년 차, 숨쉴 틈 없이 일이 몰리던 시기, 딱 10분만이라도 사람 없는 공간에서 조용히 숨을 쉬고 싶었던 그날. 계단에서 실수로 팬이 떨어져 굴러가는 걸 잡으려고 내려가다 그 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2: 어우, 뭔지. 우와, 여기가 어디야? 오래된 영화 속 세트장 같은데?
1: 작은 창문 하나, 작동하지 않는 자동 판매기, 그리고 오래된 소파 하나. 우연히 발견한 그곳을 저는 마음의 피난처처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0: 누구시죠?
2: 김과장님! 아, 과장님이 왜 여기에?
1: 우리 팀에서 김과장님의 별명은 얼음덩어리. 업무적으로는 완벽했지만 생전 웃지도 않고 늘 무표정에 차가워서 팀원들이 가까이 하길 꺼려하는 분이었죠. 과장님도 여기를 알고 계셨군요.
0: 여기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1: 근데 평소에 과장님과 다르게 어딘가 지친 느낌이 역력했습니다. 그냥 나가기가 어색했던 저는 소파 끝에 걸터 앉았고 어색한 공기가 우리 둘을 감쌌어요.
0: 여기 숨막히는 날만 오는데 오늘도 좀 그랬습니다.
1: 아, 저도요. 누구한테도 들키고 싶지 않을 때 오는 곳인데. 그 순간 처음으로 김 과장님의 인간적인 표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음의 표면이 살짝 녹았다거나 할까요? 그 뒤로 우리는 5.5층에서 꽤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0: 혜지 씨 와 있었네요. 오늘은 커피 대신

0: 대신 차로 한잔 하죠.
1: 와, 오늘도 제 것까지 챙겨오신 거예요?
0: 그럼요.
1: 또 어느 날은 너무 피곤했던 제가 소파에 기대어 잠이 든 적도 있었는데 과장님이 아주 조용히 들어오셔서 캔 커피만 두고 가신 날도 있었어요. 하지만 직장 선후배, 그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중요한 발표 날 제가 만든 그래프 파일이 깨져버린 겁니다. 발표까지 30분밖에 안 남은 상황이라 손이 덜덜 떨리고 머리가 새하얘졌어요. 그때 김 과장님이 조용히 제 노트북을 가져가더니 급하게 복구를 시작했습니다.
0: 아침에도 말했죠. 백업하는 거 항상 챙겨두라고요.
1: 죄송합니다.
0: 그냥 했던 말 아니에요. 대신은 가끔 생각보다 허둥대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뒤에서 확인했습니다.
1: 그때 처음으로 알았어요. 그 사람도 평소에 저를 신경 쓰고 있었다는 걸요. 그의 도움으로 발표가 무사히 끝난 뒤 저는 용기를 내어 5.5층에 올라갔습니다. 어둑한 휴게실에서 조용히 음악을 듣고 있던 그 사람은 제 인기척을 느꼈는지 이어폰을 빼고 입을 열었어요.
0: 왔어요? 오늘은 좀 많이 힘드셨죠?
1: 네, 근데 이젠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과장님. 아까 도와주신 것도, 그리고 여기에 먼저 와주신 것도요. 저 여기 오면서 혹시 과장님이 안 오시면 어쩌나 걱정했어요.
0: 그럴 리가요. 아까 일은 잘 마쳤으니까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 안 올 이유가 없죠. 저 사실 이 공간이 여길 혼자만 알았던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거든요.
1: 왜요?
0: 단순해요. 혜디 씨가 이곳에 자주 오니까.

그리고 좁은 작은 창문에서 들어오는 빛이 우리를 감쌌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의 손등에 제 손을 올렸고 그 사람도 제 손을 살며시 감싸며 웃었어요. 입사 후 처음으로 보는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제게 어른이 아니라 한 줄기 햇살입니다.

김종국 별 바람 햇살 그리고 사랑까지 듣고 왔습니다. 아 정말 이거는 영화 시놉시스 같잖아요. 막 머릿속에서 한 편의 영화 같은 게 막 그려지는 사연. 5.5층 그렇죠. 그 계단에서 이렇게 뭔가 진짜 왜 예전에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쯤 그런 멜로 영화들 그때의 어떤 분위기가 많이 나는 분위기의 사연이었습니다. 아, 한 줄기 햇살 노래까지도 좀 딱 맞추고 그죠. 예. 아, 아무튼 오늘 함께한 직장인 연애 보고서 하이라이트긴 했는데 오늘 어땠어요? 너무 달달하고 막 막 어금니가 막 썩고 그러면 안 되고요. 그냥 기분 좋아하면 돼. 여러분 사내 연애에 관한 추억 있는 철가루들 지금 300회가 벌써 넘었잖아요. 이것도 여러분들 진짜 사연 진짜 주시니까 계속 되는 거니까 우리 또 400화, 500화 한번 가봅시다. 철판 홈페이지 수요 게시판에 올려오셔가지고 사연 길게도 좋으니까 또 저희들 또 각색할 거니까 많이 남겨주시고 이거 꼭 막 이루어지는 거여야 돼요. 해피엔딩도 우리가 많지만 가끔 막 그냥 아련한 추억으로 끝나는 새드엔딩도 있잖아요. 새드엔딩, 해피엔딩. 새드엔딩, 해피엔딩 모두 환영. 부담 없이 남겨주시고 저는 광고 듣고 올게요.

0: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국밥!
1: 열정국밥!
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2: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2: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3: 제조원
4: 현대 오피스.
5: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6: 든든한 내일로요.
5: 네?
6: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5: 제대로 가시네요.
6: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8: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스톱!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2: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1: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2: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3: 고민이 있으신가요? 연희동 강영욱, 데이브레이크 키보디스트 김장원과
4: 성수동 오은영, 싱어송라이터 유승우가 해결해 드릴게요.
5: 그렇다면 철파엠 선물이 너무 많아서 고민인데 두 분이 소개해 주실래요?
4: 콜콜! 완전 콜!
3: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4: 대한민국

0: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1: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헬스키퍼 구급함,
0: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0: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맛있게

0: 캐어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1: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0: 캐나다 건강기업 오로니아에서 남성 활력 V파워,
1: 예쁘게 나이 들자 영모닝에서 리포점 NMM,
0: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1: 국민 스파 모두의 스파 자디니에서 바디 선물 세트,
0: 편안한 휴식 휴슬 침대에서 쿨 냉감 매트리스를 드립니다.
1: 지금까지 데이브레이크의 키보디스트 김장원,
0: 싱어송라이터 유승우였고요. 일요일 나름 진지한 고민 상담소 낮은 고에서 만나요.
2: 안녕하세요, 복태규입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9시에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가 방송됩니다.
3: 토요일 아침 오늘도 철판과 활기차게 시작하셨죠. 자, 여러분 청취율 조사 기간이니까 혹시 조사 전화를 받으면 022056으로 오면은요, 주말도 철판 잘 듣고 있다고, 박슬기 씨 코너도 좋고 이성무 기자님도 좋고 우리 김장훈 유승우도 좋고 등등등 주말 얘기도 꼭꼭꼭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 무조건 오프너 지지대는 샷업, 영철은 아쉽지만 이젠 샷업.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0: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잘 만들었다, 몽젤.
3: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프레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4: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3: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5: 인쇄는 와우 프레스
6: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6: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6: 장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

0: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